0: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요. 구운 통닭이 되긴 싫었다. Part 1 되겠습니다.
1: 좀 많이 더웠나요? 통닭.
0: 많이 더웠어요.
1: 많이 더웠죠.
0: 자, 슬기 씨는 네. 평소에 그런 피부 관리나 이런 거 네.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네. 이제 뭔가 덥고 이런 날 햇볕이 뭔가 강하면 네. 이런 선스크린을 무조건 발라야 되잖아요.
1: 무조건 바르죠.
0: 그거 스킵을 안 하세요?
1: 절대. 그런 적 없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좀 평소에는 두껍게 안 하는 편이라서 right, right. 그 선스크린을 거의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발라요. 그냥.
0: 와, 소문, 저는 그거를 그게 전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냥 아침에 한번 바르는 것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찮거든요. 아, 나 한번 발랐는데 이 정도면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했는데 그걸 계속 또 해줘야 된다.
1: 계속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뭐 기미 주근깨가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피부 관련돼서 선스크린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1: 꿀팁까지 지금 또.
0: 그렇습니다.
1: 좋아요.
0: 그 안에서 또 영어를 흡수해야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오.
0: 상대방한테 구운 치킨 같다. 이 얘기는 얼마나 탔는지 알겠죠?
1: 그쵸. 감도 안 오네요. 아니,
0: 맞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치킨이 뽀얀데 좀 많이 구워져서 그을려지면은 좀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또 예쁘게 이렇게 구운 치킨이라고 얘기하니까.
0: 그래도 좀.
1: 네.
0: 그래도 좀, 네. 자, 두
1: 약간은.
0: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100번.
0: 친구들 중에 유독, 그런 거 끈적거려서 안 발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아유, 많죠. 가까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이요.
0: 그렇군요.
1: 예.
0: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이제 해변 갈 때는 특히나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1: 그쵸.
0: 여기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살이 얼마나 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머머, 오, 이제 막, 오, 완전 구운 치킨 같아.
0: What are you saying?
1: Look at you. 쿡 치킨. 오버쿡 치킨.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내가 너한테 한 100번 경고하지 않았나? 선크림 중요하다고? 100번 경고하지 않았어?
0: What?
1: I told you. Sunscreen is so important, sunshine. Okay?
0: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It
1: Why,
0: burns. No, ow, it burns. Don't touch it.
1: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니까.
0: 아이고, 결국엔 맛있는 치킨 드셨다고
1: 아,
0: 했어요.
1: 좋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속을 달래니 얼마나 행복해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표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3: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3: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를 딱 봤는데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네.
1: 아이고.
0: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아,
0: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1: look at you. 쟤좀 봐. You are like a, 너는 마치 구운 치킨 같다. 구운 치킨?
0: 구운 치킨.
1: 우린 구운 치킨을 다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0: 그 프라이 치킨은 튀긴 거죠.
1: 튀긴 거예요? 튀긴
0: 그렇습니다.
1: 게 오래되면 구운 거 아닌가요?
0: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럼 구운 게, 그러면 fire 쪽으로 가볼까요? 예.
0: fire.
1: Fire 치킨.
0: 불치킨이군요.
1: 아우, 얼마나 강렬해요. 예, fire chicken.
0: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1: Yeah.
0: Fire chicken. Alright, so look at you. 이러면서 you're like a fire chicken.
1: 응?
0: 근데 맛있을 것 같기도
1: 그죠,
0: 합니다. 자,
1: 그죠.
0: 정답은요. Roast
1: 아,
0: chicken.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나요?
1: 네.
0: 그죠. 보면은 fried chicken, 튀긴 치킨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
1: 전기
0: 맞습니다.
1: 장작구이 뭐 이런 거.
0: 그것도 맛있거든요.
1: 너무 맛있잖아.
0: 네.
1: 기름이 쪽 빠져가지고
0: 그렇죠.
1: 아주 담백해요.
0: 그거 먹으면, 나살안 쪘다. 이런 생각할 때
1: 그럼요.
0: 있어요.
1: 그 단백질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자, roast chicken. 이게 바로 구운 치킨입니다. roast 자체가 구워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참고로 지금 roast chicken. 원래 치킨, 뭐꼭 치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으로서의 치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관사를 안 넣어요. 원래는 보통. 로스트
1: 아,
0: 치킨. 그래서 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 네.
0: 그 와중에서도 한 마리의,
1: 치킨.
0: 1인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1: 아,
0: 때는 어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여기서는 붙었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으로 나는 뭐, 1인분, 뭐, 한번 먹을 거, 그거 굳이 강조 안 하겠다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roast chicken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지금 look at you 이랬습니다. Look
1: 네.
0: at you. 이거는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딱 봤는데 굉장히, 특이해 보이거나 아니면
1: 예.
0: 굉장히 예뻐 보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났을 때, look at you.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Okay?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는 거는 별로죠. 이거 응용할 수가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So, look at someone.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So,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정확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look at을 암기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뭐 보는 건 look at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4: 맞아.
0: 이게 뒤에 전치사가 at이 올 때도 있고 뭐 into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면을 본다고 하면 look on도 될 수도 있고요.
4: 아, 또 때에 따라 다르군요.
0: 다 달라요.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할 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이건 거예요.
4: 예.
0: So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guy라는 말 많이 쓰세요. Oh, look at that guy. 무슨 말?
4: 그래서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얘 좀 봐봐. 할 때 guy를 한번 써보세요. 이 친구 봐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4: Oh, look at this guy.
0: 그렇죠. Hey, look at this guy.
4: Yeah.
0: 그렇죠?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하면서 Oh, look at this guy. He's really funny.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4: 네.
0: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지금 뭐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4: 오.
0: 근데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 남자의 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4: 아, 정말.
0: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니?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어?
4: 어허.
0: 너 보고 있니? 이렇게 해야겠죠. 진행형으로.
4: Are you looking at girls?
0: 어허. 그 여자애들이니까.
4: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그렇죠.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Those girl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4: 아, 정말. 이런 말도 안 나오죠.
0: 뭐
4: 하는 거예요?
0: 거예요?
4: 하면서.
0: 바로 네. 그냥. Okay. So, look at something. 시제 바꿔가면서, 주어 바꿔가면서 이 명작 연습하셔야죠.
4: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guy.
4: Look at this guy.
0: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4: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여기서는 와, 널 봐라. 넌 마치, 여기서 like는 뭐뭐, 마치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4: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0: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고맙네. 선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4: 그렇죠, 그렇죠.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 cream. 그죠? 고마워.
0: 이거는 비꼬는 느낌이야, 아시죠?
4: 그렇죠. 놀린 거에 대해서
0: 맞아요.
4: 아유,
0: 고마워.
4: 네. 그럼 여기가 sun cream인데
0: 네.
4: sun
0: 스펠링을 한번 잘 볼게요.
4: 그렇죠. sun cream.
0: 오케이.
4: 이거 아닐까요?
0: Alright.
4: Yeah.
0: 자, sun 하고 하이픈 하나 긋고 크림을
4: 크림.
0: 했는데
4: 네.
0: 여러분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요?
4: 아,
0: 선크림 뭐요?
4: 선스크린.
0: 선스크린.
4: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선크림에 그 앞에 선스크린 이렇게
0: 선스크린.
4: 써 있어요.
0: 그렇죠. 네. 자,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크림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4: 네.
0: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가 압도적으로 선스크린이에요.
4: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선크림은 콩글리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4: 아, 그래요?
0: 오케이. 그럼에도 선스크린을 강력 추천을 할게요.

0: 스크린 한다는 게 뭔가를 걸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네. So, 선을 이렇게 탁 필터해주는 느낌, 막아준다는 느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발랐어야 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 바르는 행동을 동사로 뭐로 표현했을까요?
1: Put on인가요?
0: Put on, yes. 자, 우리 여러분 put on 기억나시죠? 이거 옷을 입는 동작을 할 때 쓰는 게 put on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oh, what are you doing? 이랬을 때 I'm putting on my shirt. I'm putting on my socks. So, 뭔가를 입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선스크린 같은 제품을 바른다라고 할 때도 동작 강조예요. 아. 한참 바르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So, put on or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때는 apply도 써요.
1: 제공하는 거죠.
0: 아닌가요? 그건 apply? 아닙니다. 네. apply, 제공하다?
1: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0: 그거 아닙니다. 아, 예. apply, 그리고 바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뒤집어 보면 뒤에 directions 어떻게 바르느냐 할 때 네. apply라는 동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1: 아.
0: apply a small amount를 어디에다 발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So put on, apply. 자 그러면 바르는 동작 강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우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화장 이렇게 묻은 거를 지우는 거. 이거는 화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 같은 거
1: 클렌저. 클렌징. 클렌즈.
0: 자,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뭐뭐
1: 리무버.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하나 써 주세요.
1: 아, 그러면
0: 제거한다라고 씁니다.
1: 리무브가 되겠네요. 예.
0: 리무브 동사 맞습니다.
1: 오호.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put on에 direct한 완전히 반대 동작으로다가 지운다라는 행동을 할 때는 remove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1: 네.
0: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remove하는 거는 좀 general한 표현이고요. wash off라는 표현도 좋아요.
1: 오호.
0: 이거는 뭔가를 씻어내다가 되겠습니다.
1: 아하.
0: Okay, so wash off the dirt. 예를 들어 흙이 묻어 있거나
1: 예.
0: 화장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wash는 뭐를 사용해서 닦는 거죠?
1: water.
0: right. 그래서
1: 예.
0: 뭔가 물 같은 것으로 씻어내다. wash off something.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아무튼 뭐 바르고 지우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아시죠?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1: Yes.
0: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구성을 이루는 패턴이 중요한데 여기서 some sunscreen을 바르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1: Yes.
0: Put on some sunscreen. 그런데 여기 말투를 보세요. sunscreen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발랐단 얘기예요?
1: 못 발랐어요.
0: 그렇습니다. 뭔가 후회가 느껴지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1: 네.
0: 얘는 왕초보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요.
1: 아.
0: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배기로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1: 아.
0: 자, 오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1: 네.
0: Should have PP. 얘는 패턴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를 했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아우 할 걸 이런 후회를 표현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1: 어허.
0: 그래서 여기서는 PP 형태, put의 PP 형태도 put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should have put on something. 아, 내가 그걸 발랐어야 됐는데 실제로 발랐어요?
1: 못 발랐습니다.
0: 못 발랐습니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야, 너 로션을 좀 발랐어야 해. 너 여기 다 허옇게 올라왔잖아.
1: 그래.
0: 이렇게 하면서 자, 너는 약간의 로션, some lotion 발랐어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0: 그렇죠.
1: Yes.
0: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오케이, okay, 근데 should have를 많이 붙여서 should have이라고 많이
1: should
0: 합니다.
1: Have.
0: 자,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1: 아,
0: 내가 공부했어야 됐는데 더 열심히 말이야.
1: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0: 더 열심히?
1: Harder.
0: Harder.
1: Oh.
0: 너무 잘하셨어요.
1: Yes.
0: 여러분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Should have PP 형태. Put은 PP도 put이라고 했고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얘를 붙이세요.
1: 붙여서.
0: 그래서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이렇게 하면은 왜 장점이냐면 should have 뒤에 PP.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더 빨라지죠.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들릴 때도 should have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또 should have 했을 때 잘 안 들릴 수가

맞아요. 그리고 에이. 오히려 should have가 더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So, oh, you should have done something.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그래서 이병장 이게 손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입으로 할 때는 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should have이 아, 뭔가 후회하는 거, 못한 걸 얘기하는구나. 여기 뇌에서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손형작, 입형작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수준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Alright. 자, 그리고요, 하나 더

0: 가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shouldn't have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n't have PP. 이거는 얘를 should에서 shouldn't로만 바꾼 거예요.
1: 네.
0: 이러면 아 내가 마유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한 거네요.
0: 한 거예요.
1: 아, 전 남친이라서 술 먹고 했나 보다.
0: 그런 거예요.
1: 아이고,
0: 약간
1: 아이고, 아이고.
0: 그런 느낌입니다.
1: 항상 후회했거든요.
0: 후회.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은 should have PP를 조금 더 건드려 본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Alright, 후회를 하게 됐어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어,
0: 이거 바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1: 그쵸. Didn't I you like 100 times? 100번. 한 100번 할 때 이거 like인가 봐요. 근데 경고하는 거니까.
0: 내가 너한테 뭐 하지 않았어?
1: 내가 너한테 경고하다를 넣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경고는 우리 항상 그런 거에서 본 적이
0: 빙,
1: 있어가지고.
0: 빙, warn. 빙 하는 거, 그쵸?
1: 예. Warn.
0: 오, warning도 아니라 warn.
1: Warn. 왜냐면 didn't니까요. 동사 원형.
0: 오, 예. 오케이. 그냥 didn't니까요 하니까 왜 그거랑 상관이 있죠 했는데.
1: 항상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0: Right. 자, so did you 이게 아니라 didn't you 하니까 하지 않았니. 자, 그리고 나서 warn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우리가 warning 이렇게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네. warning. 그거는 경고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1: 네.
0: 자, 그것의 기본형 경고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음할 때 R이 살아있죠.
1: 예.
0: So, one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이상 warning 이러면 안 되고요. 혀를 뒤로 당긴 채 ning 하셔야 됩니다. So, like this. war, 혀가 당겨지고 ning. warning. 빠르게 하면 warning. warning. 해보세요.
1: warning. warning.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So, 여기서는 warn, right? Didn't I warn you?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아마 영어 수업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알려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like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구어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like는요, 뭐뭐 같은도 있고 뭐 좋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about 같은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0: 대략 이건데 제가 일부러 한이라고 썼어요.
1: 네.
0: 한국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로도 한 300불? 뭐, 한 30초?
1: 오.
0: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때가 있죠.
1: 엄청 쓰죠.
0: 뭔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1: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아하.
0: Right. I washed it like 10 times.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그 시리즈가 있어요.
1: 예.
0: 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봤니? 드라마? 그랬더니, 뭐, 한 10번 봤나?
1: 오.
0: 이럴 때 사실 about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1: 그럼 it's like, like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게 뭔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습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무게가 그거 어느 정도 무게가 돼 했을 때 it's like 20 pounds
1: 오.
0: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따따따 쓴 겁니다.
1: 그거 한 20 파운드?
0: 맞아요. 오케이. 요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해보세요.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그렇죠. 약간 고민.
1: 예.
0: 두 번째 거요.
1: It's like 20 pounds.
0: 어허. 자, 그 이것도 내가 한 100번? 가볼게요.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So 100 상관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이죠. 알아. 야, 만지지 마.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1: 이거 엄청 따가워. 막 껍질 벗겨지잖아요.
0: 장난 아니죠.
1: I know. Hey, don't touch it. 이 따가워.
0: 이 따가워.
1: 이 따가워. 따갑다. 와, 따갑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간지럽다는 이치.
0: 오.
1: 생각이 나는데.
0: 그거 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근데 그렇다고 아는 단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간지러워 그러면
1: 그럴 수 없잖아요.
0: 더 물거줄까?
1: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서.
0: 오케이.
1: 네, 기권할게요.
0: Alright. 아니, 모르는 거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1: 예.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나갑다.
0: 그런데 단어 자체는 아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인지만 모르는 걸 겁니다.
1: 아,
0: 뭐냐면

0: It burns.
1: 그을렸다는 거잖아요.
0: 이 burn이라고 하는 게 타는 듯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 우와.
0: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이 burn은 뭔가를 태우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타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통증 얘기를 할때 특히나 뭔가 쓰리고 따가운 거 얘기를 할 때, 아, it burns라고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얘도 발음할 때 r 살아있죠.
1: 예.
0: 그래서 아까 warn처럼 혀를 당기고 은 하고
1: 아하.
0: finish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burn, burn.
1: Burn,
0: burn,
1: burn.
0: there you go. 그래서 사실 통증을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몇개 있지만은, burn은 특히나 그런 화상을 입거나 했을 때 따가운 느낌인 거고요.
1: 네.
0: hurt는 정말, 누군가 어디를 가격을 하거나, 뭔가, 어디에 부딪혔거나 해서 통증이 있는 거 있죠.
1: 그쵸.
0: right? 쑤시고 통증이 있는 거는 hurt라고 동사를 표현을
1: 살짝
0: 하시면,
1: 다르네요.
0: 그쵸? 약간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래서 만지지 마. 아, 나 이거 쓰려, 쓰려. 이러면서.
1: 응?
0: 자, 읽어볼게요.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미션 정리할게요.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0: 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나? 않았니?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2: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look at someone or something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얘좀 봐. 널 봐봐.
1: Look at you.
0: Look at you. 이 사람 좀 봐. 가이를 써보세요. 이 사람 좀 봐. 이 남자 좀 봐.
1: Look at the
0: Look at this
1: sky.
0: guy. 너저 여자애들 보고 있는 거야?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Look at this guy.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자, 다음은요. Like. 고민하는 느낌으로.
1: 네.
0: 자, 그거 대략 20파운드 정도야.
1: It's like 20 pounds.
0: There you go. 나 그거 한열번 봤어.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아, 그렇죠.
1: Yeah.
0: 고민하는 느낌.
1: 그렇죠.
0: 자,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한 100번?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우, 나이스. 읽어볼게요. It's like 20 pounds. I watched it like 1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4: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4: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burns.
3: 안 만졌는데?
4: Hey,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3: Okay, okay.
2: Great job, you guys. 마무리 깔끔합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will have to do it again.
2: Alright. Will, 그리고 have to를 섞은 말 to였죠. 그렇죠? 해야 네.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Like를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구어체 느낌. So like를 써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자, 대략이란 느낌 좀 들어가 있죠?
3: 예.
2: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3: 오.
2: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 조금 해 주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장마라더니 정말 며칠째 비가 쉬지 않고 내리네요. 세찬 빗줄기에 우산에 구멍이 날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오네. 비가 억수같이 오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raining too much.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Did they say it would rain today?
2: There was no mention of rain in the weather report this morning.

0: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It doesn't look like it's going to stop.
1: Could the rain be my tears?
0: Oh, this is not the time to be writing a song about your breakup.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get home.
1: I want to walk in the rain. The rain seems to understand how I feel.
0: Oh, get your act together, Kevin. You drank too much beer.
1: No, I'm not drunk. It's been a while since I felt rain on my face.
0: Wait here for a minute. I'll buy an umbrella from the convenience store. Don't go anywhere!
1: I'm going to wash away all my tears with this rain!
0: Oh, stand right there, Kevin! You'll catch a cold!
1: Isn't it nice to be in the rain, rain, rain, rain, rain?
0: Oh, you're impossible!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노래 가사 같은 거 보면은요, 이 비를 슬픈 눈물에 비유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소개팅 한 여자분에게 이렇게 거절당한 걸 통해서 슬픈 마음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케빈의 슬픈 마음을 대변하는 비가 내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카툰에 숨겨져 있고 또 영어로 꽉꽉 채워져 있을지 한 장면씩 함께 할게요. 케빈의 이별의 슬픔을 달래고 막 나온 두 사람.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그런데 비가 그냥이 아니고 아주 많이 내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네.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입니다. 이 표현은요, it's는요, 무엇무엇이다 까지만 해석을 합니다. 날씨를 얘기할 때 it은 비인칭 주어라서 해석하지 않고요. raining은 비가 내리고 있는, 그리고 cats and dogs, 고양이들과 개들 아니고요, 엄청나게 라는 뜻입니다. 모두 모아서 it's raining cats and dogs 완성이 되었죠.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좋습니다.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내리는데요.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하지만 케빈은요. 집에 어떻게 갈지, 비를 안 맞을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could the rain be my tears? 이 비가 나의 눈물일까? 라고 갑자기 이별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This is not the time to be writing a song about your breakup. 이라고 핀잔을 주죠. 지금 이별 노래 작사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뭐뭐 할 때가 아니야. 라는 표현이 This is not the time 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is is not the time for this. 이것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 즉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는 뜻. 또는 This is not the time to discuss it.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만들 수 있겠죠. This is not the time. 자,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 집에 갈지를 생각해야지. 근데 케빈 보세요. 아니, 나는 비를 맞겠어. 비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 지금 이별의 슬픔에 푹 잠겼거든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막 말리면서 Get your act together, Kevin. 아, 케빈, 정신 좀 차려. 라고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정신 좀 차려. 이 표현이요. Get your act together. 너의 행동을 잘 모아라. 그죠? 그리고 pull yourself together. 너 자신을 잘 끌어 모아라.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둘 다 아, 정신 좀 차려 라는 뜻입니다. 자, 정신 차려 케빈, 너 아무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아니래요. 취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비를 너무 느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서 크리스틴이 아마 우산을 사올 건가 봐요. 아무 데도 가지 마. 여기 가만히 있어. 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요. All my tears. 나의 눈물을 I'm going to wash away. 이 빗 속에 다 씻어 보내겠다. 우리 케빈 오늘 지금 이별 시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Stand right there, Kevin. 가지 마, 가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You'll catch a cold. 너 감기 걸린다고. 끝까지 걱정해주는 건 크리스틴밖에 없죠. 자, 우리 감기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하면 우리 대표적인 게 콜록콜록 기침이잖아요. cough라는 표현도 있고요. sore throat는 목이 꾹꾹꾹꾹 아픈 느낌. 그리고 runny nose, 줄줄 코가 흐르는 거니까 콧물. 마지막으로 fever, 열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케빈 저렇게 비 맞고 가다가 이런 증상 중에 하나 얻을 수도 있겠죠. 아, 너 감기 걸린다고. 그런데 그러거나 또 말거나 지금 우리 비 맞으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지 않니? 이별의 슬픔에 푹 빠져서 시인이 되어버린 그런 케빈의 모습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케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비가 억수같이 오네.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비슷한 표현 배워볼게요. 비가 퍼붓는다. 퍼붓는다. It's pouring입니다. P-O-U-R, pour. 이 바로 뭔가를 이렇게 쏟아붓는 동작인데요. 비가 말 그대로 이렇게 쏟아부을 때는 it's pouring. It's pour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러다 우리 다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아유, 비가 퍼붓는구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pouring. It's pouring. 좋습니다. 또 하나 배워볼까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비가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온다.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쓰는 표현이죠. 이때 It's coming down in buckets 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It's coming down, 비가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In buckets, bucket이 양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양동이로 이렇게 막 붓는 것처럼 많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It's coming down in buckets.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 정말로 비가 퍼붓네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 같아요. 비가 양동이로 들이붓듯 오고 있어. 어떡해요? It's coming down in buckets. It's coming down in buckets. Great. 이번 시간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쓰는 표현들 중점적으로 배워봤죠. Raining heavily, raining a lot 이런 표현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재미있게 It's raining cats and dogs. 들이붓는다. It's pouring. It's coming down in buckets. 이런 다양한 표현들도 잘 익혀두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같은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See you next time.
3: ...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5: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3: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숫자 읽기 규칙 선생님이랑 같이 쉽게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표현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20th. Is today May 20th? 30th. It's his 30th birthday. 40th. This year is our 40th anniversary.
0: Alright, 여러분 어때요? 잘 들었나요? 막 숫자들이 나왔을 텐데 같이 한번 글자로 확인을 이제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자, 여러분 숫자 뒤에 지금 다 10단위 숫자인데요. 뒤에 뭐가 있어요? TH가 붙어 있어요. TH 붙어 있으면 뭐가 되죠? 맞아요. 순서가 됩니다. 순서를 표현해주는 이 표식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를 말하는 숫자 표현 오늘 같이 볼 건데 그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규칙이 있을 때 발음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순서 발음하기 규칙 뭐냐면요 바로 Y로 끝나는 숫자 뒤에 이제 이 TH가 붙었을 때는요. 스펠링이 Y가 유지가 되지 않고요. Y가 IE로 바뀌면서 TH가 붙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발음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펠링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발음상 어가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가 중간에 한 번 들어가고 나서 TH를 붙여달라. 이게 선생님의 요청이에요, 오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씩 좀 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로 20번째입니다. 20번째. 우리 20은요, 어떤 단어죠? 20잖아요. Y로 끝나요. 그런데 TH가 붙었기 때문에 20하고 us가 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2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20th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20th. 정말 살짝 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로요. 영어 원어민들은 다 완벽하게 구분하니까요. 어를 살짝 넣어주세요, 여러분. 20th. 그러면 20번째가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오늘이 5월 20일인가? 우리 날짜 말할 때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날 이렇게 순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거 TH 발음 필요한데요. 5월 20일, May 20th. 어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요, 마지막에. Is today May 20th?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오케이, 여러분. 어때요? 이 발음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30에다가 지금 TH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30번째가 되는데요. 30th 바로 들어가지 않고 30th 살짝 마지막에 어를 넣어주냐 이 차이입니다. 30th. 오케이? 예문 볼게요. 그날은 그의 30번째 생일이야. It's his 30th birthday. It's his 30th birthday. 오케이? 자, 마지막은 이제 40번째 볼게요. 40번째. 똑같아요. 40에다가 us 하나 붙여주면 되겠네요. 40th. 전혀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40주년이라는 예문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올해는 우리의 40주년이야. This year is our 40th 아니고 40th anniversary. Anniversary 하면 기념일이니까요. 40주년이야 라는 거겠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숫자 10 단위에서 Y로 끝날 때는 어를 하나 넣는 이 포인트만 기억해도요. 숫자 발음 어려운 거 끝입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발음 그럼 같이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숫자 발음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연습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20번째입니다, 여러분. 20th. 마지막에 어 살짝 넣는 거 듣고 따라해 주세요. 20th. One more time. 20th.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30th. 바로 안 가고요. 30th. 어 살짝 넣어서요. 따라해 주세요. 30th. 30번째. One more time. 30th. Very good. 자, 이제는 40번째 가야겠죠? 똑같습니다.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40th. Good job. One more time. 40th. Awesome.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 숫자들, 순서를 말하는 숫자들 예문 볼까요? 먼저 날짜 이야기할 때 필요하죠. 오늘이 5월 20일인가? 자, 바로 갑니다. Is today May 20th? 20th? 그렇죠. 20th 이렇게 바로 발음하면요. 이거 규칙 모르는 사람이 발음하는 방식이죠. 우리 아니까요. 20th? 이렇게요. One more time. Is today May 20th? 20th? Good job. 자, 두 번째로요. 그날은 그의 30번째 생일이야. 우리 몇 번째 생일 얘기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죠.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It's his 30th birthday. Birthday. Good job. 한 번 더요. It's his 30th birthday. Birthday. Good job. 마지막입니다. 점점 쉽죠? 하면 할수록. 올해는 우리의 40주년이야. 40th 갈게요. This year is our 40th anniversary. 40th. Very good. 한 번 더요. This year is our 40th anniversary. 40th anniversary. Great job.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정복하고 나니까 정말 쉽죠? 잘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20th. 20th. Is today May 20th? Is today May 20th? 30th. 30th. It's his 30th birthday. It's his 30th birthday. 40th. 40th. This year is our 40th anniversary. This year is our 40th anniversary.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곧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ake. M-A-K-E. Make. Make. Hunt. H-U-N-T. Hunt. Hunt. Cover. C-O-V-E-R.

0: O-V-E-R. Cover. Cover.
1: 이제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은 Things We Do, 행동 3편이에요. 친구들, Things We Do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여러 행동들을 같이 한번 배워봐요. Our first word is make. 만들다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만드는 걸 좋아하나요? Look, they are making some bread. 만들다, make. 그 다음은 hunt. 사냥하다란 뜻이에요. Wow, this lion is hunting for some food. It's very interesting. 신기하죠? 사냥하다, hunt. 그 다음은 cover, 덮다란 뜻이에요. Look, 엄마와 딸은 따뜻한 이불로 덮고 있네요. Cover, 잘했고요. 우리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만들다, make. 친구들, A 발음 나는 거 잊지 마세요. Make, good job. 사냥하다, hunt. 끝에 t 발음까지 들리게 해볼까요? Hunt. Very good. 덮다, cover. One more time, V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Cover. Excellent.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Make, make. Hunt, hunt. Cover, cover.
1: Now let's learn some sentences together. Our first sentence is, ramen is easy to make. 라면은 만들기 쉬워. 와우, 여러분, ramen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참고로 라면은 영어 발음으로 ramen이에요. 알겠죠? 그냥 물만 끓이면 돼서 아주 easy, 쉬워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만들다, make 이거 잊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Ramen is easy to make. Very good, everyone. Next, the wolf hunted for some food. 늑대는 먹이를 찾으려 사냥을 했대요. 와, 엄청 멋있겠다. 친구들, hunt, 사냥하단데요. 뒤에 ed가 붙으니까 사냥을 했다란 뜻으로 바뀌죠.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The wolf hunted for some food. Excellent, everyone. Let's move on. What's this? The fog covered the village.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다. 친구들, 안개 본 적 있나요? 안개가 끼면 살짝 위험해서 운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Cover, 뒤덮였다라는 뜻 우리 아까 배웠죠? 같이 말해봐요. The fog covered the village. That was very nice.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Play. P-L-A-Y. Play. Play. Start. S-T-A-R-T. Start. Start. Finish. F-I-N-I-S-H. Finish. Finish.
1: Okay, our next word is play. 놀다 또는 놀이란 뜻이에요. Oh, look, the girl is playing with a little dog. 같이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요. 재밌겠다. Play. 그 다음은 start, 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시작하다라는 뜻으로도 써도 돼요. 이 사람은 경기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Start. 그 다음은 finish, 끝내다 또는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뭔가 finish를 해서 굉장히 happy해 보이네요. Finish. Okay, very good.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놀다, 놀이. Play. 친구들, 끝에 A 소리 다시 한번 내볼까요? Play. Very good. 출발하다. Start. 자, R 발음에 R

0: 잘 들리게 한번 다시 해보세요. Start. 바로 그거예요. 끝내다, 마치다, finish. 친구들 끝에 쉬,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Finish.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Play. Play. Start. Start. Finish. Finish.
0: Now let's look at some more sentences. The baby likes to play with toys. 그 아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 여러분도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나요? Do you like to play with toys? 자, 써니가 play를 썼죠.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The baby likes to play with toys. 아주 잘했어요. Wow. Next, you don't need to start yet. 너는 아직 출발할 필요가 없어. Calm down, take it slow. 천천히 하라란 뜻이에요. 친구들, start는 출발하다란 뜻도 되고요. 시작하다란 뜻도 되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need to라는 표현 쓰면 돼요. 알겠죠? Now, it's your turn. You don't need to start yet. Wow, nice pronunciation. Okay, our last sentence. Finish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나가기 전에 숙제를 끝내라. That's right. You must finish your homework, okay? Then you can play. 그 다음 놀 수 있어요. 자, finish,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또는 마치다 라는 뜻이었죠. Now, you try. Finish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Wow, that was very good,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Make. Make. Hunt. Hunt. Cover. Cover. Play. Play. Start. Start. Finish. Finish.
0: 친구들, 오늘은 행동, things we do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봐요. Thanks for watching. I'll see you again next time.

A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넷,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Unit 5. E. Let's go! Phonics chant E. F, F, F. F, elevator.
1: F, elevator.
0: F, egg.
1: F, egg.
0: F, Eskimo.
1: F, Eskimo.
0: F, elbow.
1: F, elbow.
0: F, exercise.
1: F, exercise.
0: F, elephant.
1: F, elephant.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떤 소리 친구를 만나게 될지 한번 Sunny랑 볼 건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 바로 E예요. 자, 친구들 따라해볼까요? E. E. 어? 근데 여기 E가 두 개가 있어요. 자, 큰 대문자 E가 있고요. Big E, 작은 소문자 E, small E가 있어요. Big E.

0: 두 개가 있어도 똑같은 이예요. 그럼 이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에. 에. 네, 입을 작게 해서 에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에. 에. 에.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동물원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귀가 크고 코가 긴, 네, 코끼리. 코끼리도 에로 시작해요. 잘 들어봐요. Elephant. Elephant. Elephant. 네,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요. 달걀이에요. 겉에 흰자가 있고 안에 노른자가 있는 달걀. 이것도 에로 시작해요. Egg. Egg. Egg. Great job. 다음은요. 팔에 있는 부위예요. 팔꿈치. 영어로 elbow이라고 해요. 자, 친구들 듣고 따라해 보세요. Elbow. Elbow. Elbow. Very nice. 또 에로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추운 날씨에 많이 볼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에스키모라는 분들이죠. 에스키모 영어로도 에로 시작해요. Eskimo. Eskimo. Eskimo. Very good. 다음으로 또 에로 시작한 단어는요. 친구들, 우리가 튼튼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죠? 네, 운동 영어로는요. exercise. exercise. exercise. That was very good. 자, 에로 시작하는 단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좀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 이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네,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영어로 elevator. elevator. Elevator. Great job.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 큰 소리로 한번 말해 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E. E E F. E elevator.
2: E elevator.
1: E egg.
2: E egg.
1: E Eskimo.
2: E Eskimo.
1: E elbow.
2: E elbow.
1: E exercise.
2: E exercise.
1: E elephant.
2: E elephant.
0: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E로 시작한 단어가 많죠? 그럼 오늘 우리 친구 러근과 함께 이 단어를 예쁘게 말해 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다섯 번째 알파벳 E를 배웠는데요. Logan, 우리가 큰 E는 뭐라고 하죠?
3: Big E.
0: 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작은 소문자 E는요, small E라고 배웠어요. 뭐였죠?
3: Small E.
0: 네, excellent. Big E. Small E. 그리고요, E는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로그, 우리가 에 소리 난다고 배웠는데요. 에. 세번 말해주세요.
3: 에.
0: Very nice. 자, 그럼 에로 시작한 단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동물원에서 많이 볼수 있는 코끼리 elephant로 배웠는데요. 로그, 우리 세번 말해주세요.
3: Elephant. Elephant. Elephant.
0: That's right. 그 다음 단어는요, 달걀이었어요. 아주 맛있는 달걀. egg 였는데요. 로그, 다시 발음해 주세요.

0: 네, 여러분 잘 들었죠? 그 다음 단어는요, 팔꿈치였어요. 팔꿈치 영어로 elbow. 로그, 우리 세번 따라해 주세요.
1: elbow, elbow, elbow.
0: 로그, 그 다음은요, 우리가 추운 나라에 많이 볼수 있는 사람들, Eskimo를 배웠어요. 로그니, 발음해 주세요.
1: 에스키모, 에스키모, 에스키모.
0: Very good.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1: exercise.
0: 에, exercise. 자, 로그, 우리 세번잘 크게 말해 주세요.
1: exercise. exercise. exercise.
0: That's right.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elevator였어요. 로그는 뭐라고요?
1: elevator, elevator,
0: That's right. 와, 이렇게 에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써니와 함께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E. Elevator.
1: Elevator.
2: Egg. Eskimo.
1: Eskimo.
2: Elbow.
1: Elbow.
2: Exercise.
1: Exercise.
2: Elephant.
1: Elephant.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공손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영어에는 존댓말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politely.
0: 자, 복습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it's inside a classroom. 수업 중인 것 같아요. I think that friend is new. 새로운 친구인가 봐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물론 앉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죠? Have a seat 뭐 이런 표현 쓰면서 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학생은 I think he needs to go to the restroom.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죠? Oh, I think this friend is sick. 좀 아파 보이죠? 그쵸? 그럴 때는 양호실에 가야 될 텐데 What is it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이런 표현들

0: 우리가 배워봤는데 복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Ask if you could sit somewhere, go to the restroom, help someone, or go to the nurse's office.
0: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Ask if you could sit somewhere, go to the restroom, help someone, or go to the nurse's office. 자, 우리 ask, 물어볼 거예요. 어딘가 앉아도 되는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누군가를 도와줘도 되는지, 그리고 양호실에 가도 되는지, 다 기억나시죠? 다 공손하게 may I?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자, excuse me. 이 표현 우리 다시 한번 배웠었죠? Excuse me는 실례합니다라는 뜻의 표현인데, 그냥 excuse me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원어민들이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냥 말하기 전에 excuse me, 누구를 툭 쳐도 oh, excuse m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may I sit here라고 이어서 질문을 했죠? 자, may I 질문이 나왔네요. 그쵸? may는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표현으로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였어요. sit은 앉다이니까 제가 이곳에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may I 다음에 어떤 행동을 넣으면 그 행동을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may I go? 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그쵸? Sure, have a seat. 라고 얘기를 했는데, sure는 뭐, 물론인이고, seat가 좌석이잖아요. 그런데, have a seat로 자리에 앉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발음할 때는, a가 have에 묻혀서 잘안 들린다고 했죠. have seat이 아니고, have a seat. have a seat. 살짝 어가 들어갑니다. Thanks. 고마워요라는 뜻이죠. 고맙다라는 말에 우리 천만에라는 you're welcome 많이 쓰지만 그 대신에 no problem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problem은 문제라는 뜻인데 no problem이니까 문제 없어요. 아, 네, 하셔도 돼요. 아, 물론이죠. 아이,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Miss Johnson. 자, 요거 선생님을 부르는 거였죠? Johnson은 선생님의 성이고, Ms.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기억나나요? 자, 일단 남자의 경우는 Mr. 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여자의 경우는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Mrs.는 결혼한 여성, Ms.는 결혼을 안한 여성. 그런데 사실 왜 여자만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이걸 따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그 중간인 Ms.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Ms. Johnson 이렇게 선생님을 불렀어요. Yes, 네, 왜요? 이런 질문이었고 May I go to the restroom? 자, 화장실에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네요. 그죠? Restroom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화장실이라는 뜻의 단어라고 했어요. 자, may I?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뭐뭐 해도 될까요? 인데, may I go to 어디 어디? go to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온다고 했죠. 저 to가 어디 어디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may I go to the playground? 놀이터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may I go to the park? 공원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가도 될까요? 인데, 이세 경우 다 특정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더가 꼭 붙는다고 했습니다. Sure, be quick. 물론, be quick라고 했어요. 자, sure는 물론인이란 뜻이고, quick는 빠른. 그런데 이 quick이 be하고 붙어서 be quick, 빠르다라는 의미가 돼서 빨리 갔다 오세요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는 be하고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I'll try my best. 이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my best는 나의 최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저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죠. What이 무엇이란 뜻이고 do가 하다라는 뜻인데 What are you doing?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라서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로 ing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What are you 다음에 행동 ing가 오면 그래서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이 되겠고요. 뭘 보고 있어? What are you watching? 뭘 만들고 있어? What are you making?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참고로 make는 make가 원형이지만 e로 끝나는 단어는 ing 만들어줄 때 e가 생략이 되고 ing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I'm packing. pack는 짐을 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짐 싸고 있어요 라는 의미죠. 여기도 역시 ing를 써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나타낸다고 했죠. I'm 다음에 행동 ing를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m eating. 나 지금 밥 먹고 있어요. I'm playing. 저 지금 놀고 있어요. I'm studying. 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죠. May I help you? 자, 짐을 싸는데 내가 도와줘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May I 다음에 행동이 오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제가 그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던 거 기억나죠? Oh, could you? 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could 자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할때 아주 정중히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could you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정중한 질문입니다. Of course. Of course는 물론이라는 표현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sure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Are you okay?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죠. Okay가 괜찮은 이라는 의미였고 여기서도 역시 be okay로 쓰여서 괜찮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요 비동사는 주체가 누군지, 주인공이 누군지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you이기 때문에 are로 쓰이는 거다라는 걸 우리 배웠었어요. 자, are you okay?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죠. Not really. 아니요, 별로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그렇죠? 자, may I go to 어디 어디 기억나죠? 여기서 어디에 가는 건가요? Nurse's office. 양호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참고로 동네에 있는 병원은 doctor's office이고 큰 병에 걸려서 가는 종합병원 hospital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Of course. Should I call your mom? 물론이지라고 하면서 Should I call your mom이라고 했는데 이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should I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call 전화하다이죠. 그래서 내가 너네 엄마에게 전화를 드릴까? Should I call your mom? 이라는 표현이었네요.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뜻이었죠. Should I go home? 제가 집에 가야 할까요? Should I help him? 제가 그를 도와줘야 할까요? Should I try again? 제가 다시 해봐야 할까요?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I'll be okay. 이 표현은 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be okay, 괜찮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 쭉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새로운 학생,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같죠? May I sit here? 맞아요.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봤겠네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물론 거기 앉아. 라고 할 때는 Sure, have a seat. 라고 하셨겠네요. 그쵸? 자, 저기 있는 학생,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네요.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여러분, 질문 어떻게 하죠? May I go to the restroom? 맞아요. 잘했어요. 뭐, 대답은
sure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0: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친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좀 도와줘도 될까?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프니까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다 응용해 볼수 있죠? 자, 이제는 원어민의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May I sit here? Have a seat. May I go to the restroom? I'll try my best. May I help you?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politely 였습니다. 나는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다 였는데,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여러 개 있었던 거다할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may I?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밖에도 should I? 라는 질문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같이 마쳤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복습 꼭 해주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2: Bye-bye.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Friday.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I can write a checklist of my summer vacation.
0: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가져다가 글쓰기 해볼게요. 자,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가 되겠습니다. 자, vacation 하게 되면 방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여름방학 체크리스트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것들 이렇게 메모하고 체크하지 않나요? 체크리스트 적지 않나요? 그걸 오늘 쌤이랑 해볼 거야. 준비됐나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look and talk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볼게요. 빠바밤! Checklist.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Checklist가 보이죠? 그래서 뭘

할지 따다다다닥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빠바밤. 자, Yeongpo Day Beach입니다. 자, 이게 영어로 하면 좀 웃기지만 경포대예요. 경포대. 우리 강릉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해변 경포대 있죠. 자, 선생님은 여름방학 때 꼭 경포대를 갑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그쵸? 자, 경포대 비치, 경포대 해변에 간다 라고 체크리스트에 한번 적어볼게요. 빠바밤. Go to 경포대 beach and 빠밤. 자, 우리 이 단어 꽤 이번 주에 썼었는데요. 자, 경포대 비치에 가면 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들아. 바다에서 수영 한번 해줘야겠죠? 수영하다 영어로 swim 되겠습니다. Go to 경포대 beach and swim. 자, 그게 체크리스트 1번이에요. Go to 경포대 beach and swim. 경포대 해변에 가서 수영하다. Okay. 자, 두 번째는 또 체크리스트에 뭘 써볼까요? 빠바밤. 냉면 나왔어요, 얘들아. 쌤이 사랑하는 냉면입니다. 사실 사계절 내내 냉면을 먹을 수 있지만 언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니? 여름에 먹어야 되잖아, 그쵸? 자, 냉면을 영어로도 그냥 냉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배웠다? Cold noodles라고 배웠죠. 한번 적어볼게요, 문장으로. Eat every day. 냉면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냉면을 매일매일 먹는 게 체크리스트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자, eat 뭘 먹어요? 그쵸, cold noodles. 자, eat cold noodles every day. 자, 매일매일 냉면을 먹기가 체크리스트예요. 얼마나 좋은 체크리스트입니까? 그쵸? 쌤도 이번 여름에 꼭 냉면 매일 먹기에 도전해볼게요. Eat cold noodles every day. Alright. 그 다음에 또 뭘 적어볼까? 부채, 선풍기가 영어로 뭐였지? 꽤 간단했는데 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말한 단어예요. F로 시작합니다. F, 여기 사진에도 나왔는데 fan입니다. fan. 그래서 뭐라고 적어볼까? carry up to stay cool 이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stay cool가 무슨 뜻이지? stay는 머물다, 유지하다 라는 뜻이고 cool은 바로 시원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다 라고 할 때 stay cool 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무엇을 들고 다니면서 시원하게 지낼 거래요? 그쵸, fan이죠. Carry a fan to stay cool. 시원하게 있기 위해서 부채나 선풍기를 들고 다니기를 또 체크리스트에 적어보겠습니다. Carry a fan to stay cool.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I hate mosquitoes 나왔어요. Mosquito 뭐예요? 모기잖아. 정말 모기가 너무 싫어. 그럴 때 꼭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은 짜잔! 맞아요. Bug spray가 되겠죠. 자, 그걸 한번 문장에서 써보자. To stay away from, carry, 입니다. 자, stay away from 하게 되면 뭐뭐에서부터 멀리 있기 위해, 뭐뭐를 피하기 위해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되네요. 자, to stay away from, 뭐에서부터 피해야 돼? 그쵸,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들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죠.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mosquitoes. carry, 무엇을 휴대해야 될까? 그쵸, bug spray를 carry해야겠죠. carry는 휴대하다, 가지고 다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bug spray. 자, 모기를 피하기 위해 벌레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라고까지 한번 체크리스트 적어볼게요.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자, 내 여름 방학 체크리스트. 자, 읽어볼게요.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vacation 할 때 vacation이 아니라 v 소리를 내줄게요. vacation checklist. 좋아요. 자, 내 여름 방학 체크리스트. 자, 1번은 Go to Gyeongpo-dae Beach and swim. 자, 무슨 뜻이지? 자, 경포대 해변에 가서 수영하기. 그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Eat cold noodles가 되겠습니다. 자, cold noodles 무슨 뜻이야? 냉면입니다. 자, cold noodles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냉면이라고도 그냥 표기가 가능한데 우리는 cold noodles도 알고 있을게요.
eat cold noodles every day. 매일매일 냉면 먹기. 그게 체크리스트 2번이었죠. 벌써

0: 부터 너무 맛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세 번째는요, carry a fan to stay cool. 자, fan은 부채, 그리고 선풍기였죠? 항상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선풍기나 부채를 가지고 다니기. 그다음 마지막,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bug spray. Mosquitoes는 뭐예요? 모기죠. Bug spray는 벌레야. 그래서 stay away from 모기로부터 피하기 위해 항상 벌레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체크리스트였는데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가 되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 Go to Gyeongpo-dae Beach and swim. Eat cold noodles, 냉면 every day. Carry a fan to stay cool.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bug spray.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를 알아볼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 나라마다 고유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민요를 알고 있나요? Do you know any folk songs? 이제 나라별로 어떤 민요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enya. What is this song? It's Jambo from Kenya. 케냐의 잠보입니다. 잠보는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왔을 때 환영의 의미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What are some Jambo features? 잠보는 따라 부르기가 쉽고 흥겨운 리듬이 특징입니다. It's easy to sing along to. It has an upbeat rhythm.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Are you happy?
4: Yes, I am. I'm happy.
3: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Let's look at Scotland. What is this song? It's Auld Lang Syne from Scotland. 스코틀랜드의 올드랭 사인입니다. 이 노래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널리 불린 노래인데요. What are some Auld Lang Syne features? 올드랭 사인은 그리운 옛날이라는 의미로 멜로디는 구슬프지만 희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Its melody is sad, but it has a hopeful message. Are you okay?
4: No, I'm not. I'm sad.
3: What's next? Let's look at Austria. What is this song? It's yodeling from Austria. 오스트리아의 요들성입니다. 요들은 스위스 알프스 지방과 오스트리아 지역의 민요인데요. What are some yodeling features? 요들은 가성을 섞어 특이한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들의 발생은 알프스 뿔피리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고 알프스 고원에서 목동들이 소리를 부를 때 쓰던 통신 수단이었다고 하니 참 흥미롭네요.

0: Yodeling is a form of singing. It features quick and repeated changes of pitch. Are you okay?
1: Yes, I am. I'm great.
0: Let's look at one more. Let's look at Korea. 한국에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민요가 있죠. What is this song? It's 아리랑 from Korea. 한국의 아리랑입니다. What are some 아리랑 features?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하네요. Arirang is includ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Are you sad?
1: Yes, I am. I'm sad.
0: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이 밖에도 나라마다 멋진 민요들이 있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목표 잘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write a checklist of my summer vacation. 나는 나의 여름방학 체크리스트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나요? 재밌게 공부했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ave a lovely, jolly day. Bye-bye, butterfly.

That is grand comfort level. Well, how may I

니콜선생님, 제 단짝 친구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볼 때마다 늘 생글생글 웃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항상 웃고 또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들 얼굴을 딱 보면 항상 이렇게 미소가 항상 있어요. 오늘은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 표현하는 문장들 함께 만들어 볼게요. Smiling. You're smiling. You're smiling. 오늘은 문장이 간단해 보이네요. 그쵸, 친구들? 이렇게 두 단어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 시간부터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이 문장을 단어를 표현을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어 와 봤어요. 뭐뭐 하고 있는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작에다가 ing, ing 붙여주면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그 동작을 하는 중인이라는 뜻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문장의 주인공이 너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을 하고 있는 거를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렇게 첫 번째 단어가 your이에요. your은 you에다가 are 붙여서 you are

단어로 만든 게 your이죠. 너는 뭐뭐야. 너는 이러이러해.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동작에 ing 붙인 게 smiling이네요. ing 빼고 smile 부분이 미소 짓다 라는 뜻이에요. 웃고 있다. 근데 하하하 이렇게 소리내서 웃는 거 말고 생긋 이렇게 미소 짓다가 smile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ing 붙여서 smiling 하면 웃고 있는 이란 뜻이 돼요. 너는 이러이러하다. 웃고 있는 붙여서 너는 지금 웃고 있다 라는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뜻 알았으니까 천천히 말해볼게요. You're smiling. You're smiling. 선생님 지금 웃고 있죠? 선생님 보면서 친구들이 선생님 웃고 계시네요. 말해봐요. 그래요. You're smiling. 자, 그럼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표현하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Smiling. Lying. Holding. Doing. 자, 함께 단어도 써보고 발음도 해보고 뜻도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 단어는 smiling이에요. Smiling. 앞에 이 smile 부분이 미소 짓다, 웃다 라는 거고요. ing 붙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이죠. 미소 짓고 있는, 웃고 있는 함께 써볼게요. sm 원래는요 친구들 I, O, E 까지가 웃다 라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ing 붙일 때는 E를 지우고 에, 응 이렇게 우리가 써줘요. Smiling, 웃고 있는.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단어도 ing 붙어있는 단어예요. Lying. Lying.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해요, 친구들. 원래 이 lie라는 것은 거짓말하다이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L-I-E 만나서 lie, 거짓말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 ing을 붙일 때는 모양을 좀 바꾸기로 했대요. 그래서 O, Y 붙여서 I, lie, 그리고 에, 후, 이렇게 쓰면 거짓말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lying. 한 번 더 lying. 한 번 더 lying.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도 ing 붙어 있죠. hold 에다가 ing 붙어서 holding 이에요. 이 hold 부분은 이렇게 잡고 있다. 손에 들고 있다, 잡고 있다, 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O의 소리는 O, 그리고 O, D, hold, hold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holding 하면은 잡고 있는, 들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 마지막 단어 doing. 이건 친구들 do에 ing 붙었구나 바로 알겠죠. 이 do는 뭐뭐를 하다. 숙제를 하다, 이렇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ing 붙었으니까 무슨 뜻? 하고 있는, 하고 있는 doing.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문장은 너 뭐뭐 하고 있네, 너 뭐뭐 하고 있구나, 그쵸?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문장 만들게요. 첫 번째는 너 웃고 있구나, 너 미소 짓고 있구나. 어떻게? 너는 이러이러해. You are 붙여서 your로 오늘 하고 있죠. You're 웃고 있는. Smiling, 맞아요. You're smiling. You're smiling. 한 번 더. You're smiling. 좋아요. 두 번째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어떻게?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말하다가 lie예요. 그죠? 거짓말하다는 lie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lying. 그죠? Lying. You're lying.
한번 더. You're lying. You're lying. 한번 더. 이렇게. You're lying. 너 거짓말하고 있지? 좋아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너 그거 들고 있잖아. 선생님 지시봉 어디 갔지? 선생님 지금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너는 그걸 들고 있어. 어떻게? You're 들고 있다. Hold에다가 ing, holding 그것 it 붙여서 You're holding it. 한 번 더. You're holding it. You're holding it. 그렇지. 마지막은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You're 하다가 do인데 하고 있는 이잖아요. Doing 그리고 great 붙여서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정말요, 친구들. 자, 그럼 우리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chant로 불러봐요. Let's chant. Yeah. Hey. You're smiling. You're smiling. You're lying. You're lying. You're holding it. You're holding it.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You're smiling. You're lying. You're holding it. You're doing great. Yay! 상대방에게 너 지금 뭐뭐 하고 있구나 라는 문장 표현들 말할 수 있는 그림 준비했거든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 알맞은 표현 크게 말해봐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You're lying. 아유, 우리 아들 열심히 하는구나. 아주 잘하고 있어. You're doing great. 아니,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 엄마, 엄마 그거 손에 들고 있잖아요. You're holding it.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비슷한 단어끼리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친구들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말들을 ing 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씩 읽으면서 바로바로 연결해 볼게요. A. Smile. Smile. 무슨 뜻? 웃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웃고 있는으로 연결해 볼게요. 어디? 그래요. Smiling. E 빼고 ing 붙여 줬네요. B. Lie. Lie. 거짓말하다 라는 단어네요. ing 붙어있는 단어 어디 있을까요? 연결. 그래요. 모양이 약 바뀌었어요. Lying 하면은 거짓말하고 있는 이 되겠어요. C는 hold. 들고 있다, 잡고 있다 이런 뜻이죠. ing 붙이면 맞아요. Holding. 들고 있는, 잡고 있는.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세요. 아니,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아이, 손에 들고 있잖아요. You're holding it. You're holding it. 빈칸에 들어갈 말 아래에 있는 글자들로 만들어 볼게요. Hold, ing, holding. 3, 2, 1. 정답은 맞아요. 소리 나는 H, O, L, D 만나서 old 되고요. 에, 소리 나는 I에 NG 만나서 응 다 붙이면 holding, holding.
You're holding it.

다음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열심히 하는 아들을 아빠가 격려하고 계시네요. 이런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 A, B, C 중에 무엇일까요? 3, 2, 1 아주 잘하고 있어. C,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가 정답. Well done. We did it. 이번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해줬어요. 오늘은요, 문장의 주인공이 you, 너, 당신, 상대방이었죠. 너 뭐뭐 하고 있구나 라는 문장 함께 만들어봤어요. 친구들도 여러가지 말 우리말로 생각해보고요. 이걸 내가 영어로 바꿀 수 있는지 계속 연습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는 your 동작 앵.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We. 이거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we는 우리라는 뜻이죠. We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he, she, and me. He, 그, 남자일 때그 사람. He, 그녀. She, 나. Me. He, she, me, and we. Okay? They all end in E. Let's read the words out together. We, he, she, me. Once more. We, he, she, and me. We, 우리. Let's sing it. We, 우리. We, 우리. We sounds like he. We sounds like she. We sounds like me. He, she, me, and we. We, 우리. Once more. We, 우리. We sounds like he. We sounds like she. We sounds like me. He, she, me, and we. We, 우리. And the second word, all right, 알겠어, 알겠어.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알겠어. All right,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Night, light, and fight. Night, 밤. Light, 빛, and fight, 싸우다. Okay, so let's read the words out. All right, night, light, fight. Once more, all right, night, light, and fight. All right, 알겠어. Let's sing it. All right, 알겠어. All right, 알겠어. All right, 알겠어. All right, sounds like night. All right, sounds like light. All right, sounds like fight. Night, light, fight. All right, 알겠어. Once more. All right, 알겠어. All right, 알겠어. All right, 알겠어. All right, sounds like night. All right, sounds like light. All right, sounds like fight. Night, light, fight, and all right, 알겠어. Okay, we and all right. Let's use those two words and come up with today's magic sentences. All right, 10, can, have, more, we, minutes. Abracadabra! Done. Can we have 10 more minutes? All right. 같이 읽어볼게요. Can we have 10 more minutes? All right. Can we have 10 more minutes? All right. Can we have 10 more minutes?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sentences one by one. Sentence number one. Can we have 10 more minutes? Can we? 우리 뭐뭐 해도 되나요? Have, 가지다. 10, 숫자 10. More, 더. Minutes. 저희 10분 더 가질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분만 더 지금 하고 있는 거 해도 되냐? 이런 뜻이에요. 엄마가 자고 있는데 막 깨워요. 아빠가 깨울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아, 10분만 더 살래요. 라는 뜻으로, Can I have 10 more minutes? 라고 해도 되고, 어디 지금 나가야 돼요. 네? 야, 빨리 와. 지금 가자. 했을 때, 아, 10분만 더. 나 10분 더 준비해야 돼. 라고 할 때도, Can I have 10 more minutes? 여기서는 캠프에서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대화하는데, 선생님이, 아, 이제 자야 돼. 들어가. 라고 하셨으니까, 저희, 우리 10분만. 더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라는 뜻으로 Can we have 10 more minutes? 그러니까 선생님이 All right
라고 한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장어의 반하는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오늘도 잘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주위에 다른 친구들 막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고 그런 아이들 있죠. 아우, 왜 그런지 몰라. 자, 그럴 때 우리가 아마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1: 야, 그녀를 무시하지 마. 쟤 무서운 애야.
0: 자, 그녀를 무시하지 마. 이렇게 깔보고 얕보고 무시하고 그런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되게 장난치고 약 올리고 그러는 make fun of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죠. 자, 누구를 무시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여러분 잠시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짜란! 아오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좀 웃긴데 dumb, dumb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림이 참 웃기죠? 이 그림 제가 찾고서 정말 빵! 하고 웃었어요. 자, 보면 사람 얼굴인 것 같은데 표정이 이렇게 약간 바보 같은, 그쵸? 좀 멍청해 보이는 이러한 표정입니다. 맞아요. dumb 하면 바보 같은, 멍청한, 약간 요런 단어예요. 오케이? 다 같이 크게 dumb, dumb. Very good. And next, look down on. 나왔다, 나왔다. 우리 무시하다, 그죠? 얕보고 무시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알아야지 아까 미션 문장, 그녀를 무시하지 마!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이겁니다. 코끼리가 본인은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여기 작은 쥐 같죠? 쥐를 이렇게 아래로 내다보죠.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무시

무시하고 얕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무시하다, 얕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look down on 누구? 요거예요. 누구를 아래로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0: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걸 하는데 굉장히 영리해. 잘 보니까 와, 굉장히 머리도 좋고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똑똑하게 영리하게 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우리가 clev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똑똑한이라는 단어로 smart를 알고 계실 거예요. smart하고 clever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좀 smart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되게 잘 똑똑한 거, 우리말로 똑똑한 거. clever는 딱히 공부를 예를 들어 하진 않았어. 그런데 굉장히 영리하게 요령 있게 뭔가를 샥샥샥샥 잘하고 그럴 때 clever를 씁니다. 오케이? clever. clever. Very good. And next. children. children 이라는 또 중요한 단어죠? 자, 여러분. 누가 보여요? There are two children. 그렇죠? 바로 두 명의 아이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child 하면 아이 한 명, ren 붙여서 children, 아이들이 되는 거죠? children, children, children.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중요 어휘들 살펴보았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영어에 반할 준비가 됐네요. 아하, your puppy looks dumb. She's not that smart, right?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n't look down on her. She's very clever.
0: 네. 아, 정말 요즘에 반려동물을 누군가가 욕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죠. 정말 내 가족을 욕한 것 같고, 너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딱 그러한 내용이네요, 여러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 says, Your puppy looks dumb. 아이고야, 이렇게 말하네요. 저 친구네 집 놀러 갔어. 근데 친구 강아지가 거기 있는 거야. 강아지를 보니까 약간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보였나 봐요. 약간.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네 강아지 looks dumb. 바보 같아 보여. 좀 멍청해 보인다, 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she's not that smart, right? 이라고 물어요. 야, 그녀는 여기서 she라는 것은 너네 집 강아지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집 강아지 not that smart. 그닥 똑똑하지 않지. Right? 그치? 라고 합니다. 아니, 친구 집 가가지고, 야, 너네 집 강아지 멍청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이런 내용으로 그냥 공부,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따라서 말해볼게요. Your puppy looks dumb. She's not that smart, right? 그래요. 다시. Your puppy looks dumb. She's not that smart, right?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비가, 어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욕하다니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이 말이죠. 여러분 보면 너는, 그쵸? 무엇에 about,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냐? 너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Don't look down on her. 하하. 여러분, 우리 어휘 시간에 봤던 그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Look down on. 하면 뭔가를 무시하다, 얕보다, 깔보다 이런 말이잖아요. 너 우리 강아지 무시하지 마. 그쵸? Don't로 시작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She's very clever. 그녀는 우리 강아지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천천히 천천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n't look down on her. She's very clever. She's very clever. One more ti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Don't look down on her. She's very clever. She's very clever.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 look down on 누구를 무시하다, 얕보다, 깔보다 이 표현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자,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를 깔보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Don't look down on me. Don't look down on me.
1: Don't look down on me.
0: Don't look down on me. 그렇죠. 자, 이런 말은 또 어떨까요? 야, 탐 있잖아, 탐. 걔는 참 사람들을 무시해. 전반적으로 그냥 사람들 다 무시하는 사람 있죠. 그걸 보고 Tom looks down on people. 그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 막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Tom looks down on people. Tom looks down on people. 잘했어요. And next. 있잖아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나이 어리다고 막 무시하면서 그쵸? 막 깔보고 처음부터 막 반말 쓰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ever look down on children.
1: Never look down on children. Never look down on children.
0: Never look down on children.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look down on 이용한 문장들까지 다 만나봤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대화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야, 너네 강아지 바보 같아 보여. 별로 똑똑하지 않지, 그치? Speak.
1: Your puppy looks dumb. She's not that smart, right?
2: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강아지 무시하지 마. 우리 강아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1: Speak.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n't look down on her. She's very clever.
0: 예!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 문제 다 맞춰 보세요. 첫 번째 문제.
3: 갑니다. 자, 그녀를 무시하지 마.
0: 아하, 무시하다, 얕보다, 깔보다 라는 표현 기억하면 이거 맞출 수 있겠죠? Don't look on her.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3. Time's up. 어떤 단어 들어가나요, 여러분? Look down on her. 예! 그래요, 다시 말해볼게요. Don't look down on her.
1: Don't look down on her.
0: Don't look down on her.
1: Don't look down on her.
0: Very good. And next question.
3: 아이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라.
0: 맞아요. Never, 결코 뭐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never로 시작하고 있네요. Never look down children. 여러분, 이것도 무시하다라는 표현만 알면 쉽네요. 3, 2, 1, 3. 빈칸에 들어간 말은 바로 on. 그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Never look down on children.
4: Never look down on children.
1: Never look down on children.
4: Never look down on children.
0: Very good. And the next question. 단어 연상 퀴즈 여러분. 이러한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영리하고 영특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3, 2, 1. 띠! 바로 영리한 Clever! 예!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만 잘 생각하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는 Look down on someone. 이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무시하다 라는 표현이죠. Look down on. 그래서 야! 우리 강아지 무시하지 마! 라고 하면 Don't look down on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는 대화에 나왔던 것처럼 Don't look down on her. 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Don't look down on me. Don't look down on me. 그래요. 만약에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never로 시작하면 돼요. 아이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Never look down on children. Never look down on children. 그래요. Look down on 하는 일 여러분도 없길 바랍니다. 오케이?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 A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 명사구가 무엇인지, 명사구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 또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울 텐데요. 형용사구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모아 모아 모아져 있는지 한번 우리 grammar 사진이랑 문장 같이 봐볼까요? 어머나, 어떤 두 분이 로맨틱한 순간을 보내고 있네요. I'm so into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디가 형용사구일까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뭔가 도서관인 것 같고 책이 가득합니다.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뭔가 without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여기가 힌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어머나, 어떤 노부부와 뒤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끌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Everyone needs someone to lean 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투부정사가 보입니다. 이 친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투부정사를 포함해서 형용사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언뜻 보니까 뭔가 전치사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형용사구라는 거는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 만능정의 배웠었죠. 땡땡구라고 하면은 문장 안에서 땡땡 역할을 하는 구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형용사이기 때문에 위치는 당연히도 보어가 가능하겠고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식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는 뭐만 꾸며요? 명사만 꾸며요. 그렇기 때문에 보어랑 명사 꾸미는 수식어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형용사구의 종류는요, 딱 이렇게 세 가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소식, 고등학교에 가서도 요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너무 좋다,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형용사구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투부정사, 우리 배웠었죠. 그 중에서도 형용사정용법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친구가 형용사구 역할을 하고요. 구라는 게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으면 구니까 당연히 투부정사 구겠죠. 그 다음에 분사, 분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동사가 형용사로 샥 탈바꿈한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구가 되는 거고요. 전치사에 명사를 더한 거,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벌써 단어가 두 개 이상이다, 그렇죠? 이것도 형용사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형용사 구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일단 투부정사부터 볼게요. 자, 투부정사나 분사 같은 경우는요, 해석이 니은이나 니을로 끝납니다. 당연히 형용사니까 니은이나 니을로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쵸? 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봤던 예문입니다. 마실 무언가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텐데요. 마실, 니은이나 니을로 끝나게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되고요. crying baby, edited file, 이게 이제 분사의 케이스죠. 우는 아기, 니은으로 끝났죠. 우는 편집된 파일, 편집된 니은으로 끝났죠.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은 이 형용사구, 분사구, 투부정사 요거 해석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는 더 쉽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My grandmother is in great health 라고 하면은 나의 할머니는 완전 직역을 하면 대단한 건강 안에 있으시다 뭐 이런 건데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근데 의미는 와닿죠? 아, 대단히 건강하시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직역을 하면은 어색하지만 우리가 의미로는 충분히 다가갈 수 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는 그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요거 무슨 뜻일까요? I'm so into you. 굉장히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I'm so into you. 자,
be into you 하면은 뭐뭐에 빠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to가 in 들어가는 건데 to는 뭐뭐로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쏙 들어갔어요. 너한테 푹 빠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into you라는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조합이죠. 요게 바로 형용사 구가 되는 거고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왜요, 선생님? 비동사 뒤니까, 그쵸?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이제 비동사 뒤가 왜 보어인지는 보어 파트를 한번더 공부해 보는 게 좋겠고요. 자, 얘는 조금 긴데 해석을 끊어서 가보자고요. A room, 한 방이죠. Without books, 책들이 없는 방. Is, 은이다. Like,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은 이렇게 전치사. A body, 몸과 같다. Without a soul,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뭔가 그러니까 책 방에 책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유명한 격언이고요. 자, without books, without a soul. 요두 부분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구가 되겠고요. 명사, a room과 a body, 요거를 꾸미는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like a body로 마찬가지입니다. like가 뭐뭐처럼이라는 지금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구고요. 얘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똑같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여도 어떤 때는 수식어 역할, 어떤 때는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선생님, 이걸 다 구분해야 되나요? You don't have to do that.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선생님이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해석을 하면요. Everyone, 모든 사람은 needs, 필요로 합니다. Someone,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to lean on 하면 lean on 하면 이렇게 콕.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to lean on, 의지할, 기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to lean on이 to 부정사 형용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someone이라는 걸 꾸미는 수식어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퀴즈 타임으로 우리 grammar 한번 막을 내려볼 건데 세 문제입니다. 형용사구의 밑줄을 그으시오인데 형용사구 선생님이 노란색 표시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girl drawing a picture is my best friend.

0: 어디가 형용사구일까요? 자,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녀이기 때문에 여기, 요게 이제 분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입니다가 분사가 쓰인 형용사구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녀는 내 절친한 친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두 번째. He bought a big bag to carry his clothes. 이건 좀 쉬운데? 바로 투부 정사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쵸. 자, 요 부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커다란 가방을 샀어요. 어떤 가방이냐? 그의 어떤 그 옷들을 carry, 뭔가 담기 위한 가방.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The post office is on your left. 여기 힌트를 주면 전치사를 찾아보세요. 끝에 있네요. On your left. 여기가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해당하는 형용사구고요. 해석하면 The post office, 우체국은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 볼게요.
1: I'm so into you. I'm so into you.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Everyone needs someone to lean on. Everyone needs someone to lean on.
0: 9파트답게 끊어서 듣는 걸 연습해 볼 겁니다. I'm so into you. I'm so into you. 나는 너에게 푹 빠져 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m so into you. I'm so into you.
0: 자, 두 번째.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책들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두번 듣겠습니다.
1: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0: Everyone needs someone to lean on. Everyone needs someone to lean on. 모든 사람은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두번 듣겠습니다.
1: Everyone needs someone to lean on. Everyone needs someone to lean on.
0: 자, 이제 사진과 함께 전체 문장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I'm so into you. I'm so into you.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Everyone needs someone to lean on. Everyone needs someone to lean on.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국경이 없는 세상은 적이 없는 세상이다. 그녀는 누군가 비밀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푹 빠져 있는 게 I'm so into 였다면, 딱히 관심이 없는 데는 I'm not into.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다지 관심이 없다. I'm not really into.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into 다음에 watching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도로 형용사구를 적었습니다. 자, 나는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같이 읽어볼게요. I'm not really into watching scary movies. I'm not really into watching scary movies. Okay, great.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국경이 없는 세상은 적이 없는 세상이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가지고 왔는데요. 자, a world 나와 있고 without 나와 있죠. 이 without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형용사 구겠네요. border 이게 국경이고요. enemies 이게 적들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A world without borders is a world without enemies. 끊는 게, A world without borders is a world without enemies. 아주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녀는 누군가 비밀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he needs somebody 한 다음에 뒤에 to tell the secret 해서 to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말해줄.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needs somebody to tell the secret. She needs somebody to tell the secret. Wonderful.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My pen pal friends. 자, 나의 펜팔 친구. 보통 뭔가 이메일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를 뜻하는데요. Lives, 산다. In a town. 한 마을에 사는데요. 자, 바닷가 옆에 있는 마을에 산다. 라는 뜻입니다. 형용사 군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역할? 그럼 전치사 next 제대로 들어가야겠죠. 뭐뭐 옆에 해당하는 전치사. He says, 그가 말하길, He wakes up, 그는 일어난다. To the sound of, 어떤 소리인데, 뭐, 어떤 파도가 찰싹찰싹 부딪히는 소리에 일어난대요. 자, of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는데요. That's a big hint. 자, 명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 동명사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영작입니다. In the summer, 여름에는 그는 매일 그의 이웃들과 서핑을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Go surfing, 저걸 활용해 주세요. He, 그쵸. Go surfing with his neighbors every d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With his neighbors, 요게 형용사구가 되겠네요. Okay.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이었고요.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전체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My pen pal friend lives in a town next to the ocean. He says he wakes up to the sound of crashing waves. In the summer, he goes surfing with his neighbors every day.

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형용사구에 대해 배웠고요. 형용사구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입니다. 위치는 당연히 보어나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고요. 종류는 총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분사, 마지막으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형용사 구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사구 마지막으로 부 중에 다뤄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듣기평가 유형 중에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이 도표 정보 파악하기입니다. 요 유형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너무 또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죠. 투부정사 간략하게 복습해보고 문제풀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볼까요? 대화를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보통 이런 어떤 표나 이런 걸 보고 푸는 문제는 그러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로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놓칠 부분이 없어요. 앞에 문제 생각하다가 조금만 못 들어도 답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들리는 거 바로바로 지우는 거예요. 전화 받은 사람이 리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일치하는 부분을 지우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거 애매한 게 하나 남습니다. 그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메모예요. 뭔가 전화하는 상황인 것 같죠?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요 표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up.
1: Hello, this is Liz speaking.
2: Hello, can I talk to Jason, please?
1: I am sorry, but he's not here.
2: Can I leave a message?
1: Of course.
2: This is Tom. Please tell him to call me back. My number is 010-3480-7727.
1: Tom, 010-3480-7727.
2: That's right. Thank you.
0: 자, 정답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딕테이션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llo, this is Liz speaking.
0: 자, this is Liz speaking. 자, 우리가 전화를 할때 있잖아. 앞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I am이 아니고요. This i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this is 사람 이름 말하고 speaking 그러면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사람 리즈입니다. 저 리즈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라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speaking 전화상에서 들릴 수 있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 Hello, can I talk to?

0: Jason, please?
1: 자, 뭐라 그랬죠? Can I talk to? 깔끔하게 들렸죠? 들어갈 내 단어는 Can I talk to Jason, please? 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지금 Jason을 찾고 있는 거죠. Jason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 I am sorry, but he's not here.
1: I am sorry, but he's not here. 죄송하지만 지금 그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Can I leave a message?
1: 뭐라 그랬죠? Can I leave a message?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0: Can I leave a message?
1: 자, 이때 leave를 여러분들 좀 길게 끄는 거 들으셨죠? Leave a message? 그러면서 어와 연음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Leave 하면 남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leave a message, 제가 메시지를 남겨도 될까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죠.
0: Can I leave a message?
1: Can I leave a message?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2: Of course.
0: This is Tom.
1: 자, 이제부터 이제 쪽지 메모를 남기는 거예요. 그쵸? This is Tom. 나 탐인데. 그 다음
0: Please tell him to call me back.
1: 저는 탐이고요. Please call him to, tell him to call me back. 다시, please tell him to call me back.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Please tell him to call me back.
1: Please tell him to call me back. 이었습니다. 좀 긴 단어였는데, 이렇게. 그래서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해줘? To call me back.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고 남겨주세요. 라는 쪽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언급을 합니다.
0: My number is 010-3480-7727.
1: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에서도 전화번호를 읽을 때 우리도 뭐 010-3480-7727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읽잖아. 영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번호를 또박또박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못 들었을까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여자가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와 대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2: Tom 010-3480-7727.
0: That's right. Thank you.
1: That's right. Thank you. 마지막에 That's right. 그거 맞아요. 라고 할 때 쓰이는 right 라는 단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통화가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처음에 This is Liz speaking 이렇게 얘기했잖아. Liz 맞고요. 전화를 건 사람이 아까 쪽지 남길 때 This is Tom. 저는 탐이고요. 라고 하면서 찾는 사람은 아까 전에 Can I talk to Jason? 제이슨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달 내용이 지금 전화 건 사람이 탐인데 Tom will call back later. 자기가 나중에 전화를 걸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이슨에게 탐에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지. 그치? 마지막에 남긴 전화번호는 010-3480-7727 두 번이나 불러줬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잘 풀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투부 정사 정리해보고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대화문에서 다시 전화해줘 라고 할 때 막 call me back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call you back 그러면 너에게 다시 전화를 할게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call back 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시 전화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요. 우리가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더 원어민 식의 그런 생생한 표현들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get back to somebody. Get back to you. 그러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할 때 뭐 꼭 call이 아니라 get back to 사람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인데요. 바로 take a rain check 이라는 표현입니다. Take a rain check. 근데 사실 이 표현은요. 비단 지금 뭐 전화를 다시 하다. 이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이 레인체크라고 하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rain check

스탯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야구 경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일단 우천 교환권이라고 해서 경기나 공연 같은 게 비가 와서 우천시 취소될 수 있음 이런 말본적 있지, 그치? 그래서 비가 와서 경기나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돈 주고 그 경기를 간 사람들은 이때 레인책을 주면서 나중에 다시 이 경기를 보러 올때쓸수 있도록 만들어준 티켓이 레인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서 실생활에서도 이 레인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요것과 같은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Next time,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이 표현을 우리가 레인책이란 표현으로 바꾸어서 정말 정말 그들이 많이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take 동사를 주로 써요. I'm gonna need to take a rain check. My roommate is really sick. 이라는 요 대사, 쌤이 즐겨 봤었던 Friends라고 하는 미드에 나오는 대사거든.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레이첼이 앞에 남자친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I'm gonna need to take a rain check. 그러면 아, 다음 기회에 우리 데이트해야 될것 같아. 아, 우리 다음번에 데이트해야 될것 같다. 내 룸메이트가 정말 아파. 미안한데 maybe next tim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표현이겠죠. 레인책이라는 표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그래머 총정리는 투부정사입니다. 아, 이 투부정사라는 건 어떤 거였는지 빠르게 또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 부정사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 뭐가? 품사가. 딱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문맥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신을 할수 있는 게 투부정사였는데요. 또이 품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총세 가지의 품사의 역할을 투부정사가 합니다. 바로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그리고 부사도 됩니다. 아,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구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명사처럼 해석을 하겠죠. 명사 같은 해석엔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딱 끊어주면 되고요. 명사기 때문에 명사 자리라는 건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가 명사 자리죠. 요 자리에 투부정사가 앉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형용사는 누굴 꾸미지? 그렇지. 명사를 꾸미죠. 명사 뒤에서 보통 꾸밀 거예요. 해석엔 형용사처럼 해주면 됩니다. 뭐뭐 할, 뭐뭐 하는, 뭐뭐 한 명사. 이렇게도 우리 투부정사가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엔 부사 역할인데, 부사는 사실은 뜻을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뭐, 말은 할수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해석을 부사가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목적의 해석, 감정의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 등등등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부사적 용법의 자세한 해석과 쓰임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에 좀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적 용법은 방금 말했듯이 주어, 목적어, 보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또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때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입니다. 저총 이렇게 네 군데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명사로라고 기억해 주시고 예문 간단히 보면 To watch movies is fun. 영화를 보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주어 자리 있죠. 네, 이렇게 주어 자리에 to가 있을 때는 통째로 뒤로 보내버리고요. 앞에 가주어 is을 쓰는 이 to 구문도 굉장히 강조해서 공부했었고요. 이때 is은 가짜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 it is fun. 재밌다. 뭐 하는 것이? to watch movies. 영화를 보는 것이 라고 해석합니다. 자, 목적어 자리는 일반 동사 뒤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좋아해요. 뭐 하는 걸? to watch movies. 영화를 보는 걸. 이런 뜻이고. 자, 마지막에 보어 자리는 보통 이런 비동사 뒤를 말하죠. Her habit is to watch movies. 그녀의 취미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이렇게 말 그대로 의문사 뒤에 to를 붙여서 누가 뭐뭐 할지, 언제 뭐뭐 할지, 무엇을 뭐뭐 할지, 뭐, 요런 다양한 의문사에 따른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건 why to는 없어.
의문사 why만 투부정사랑 결합해서 쓰이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

고. I don't know what to eat for dinner. 그러면 저녁으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투부 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건데요. 첫 번째 빈칸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동사가 있어.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주어가 돼야 될거 아니겠니? 근데 여기 또웬 동사 원형이 있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주어가 되려면, 그렇죠. 방금 배운 투부 정사랑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사가 될 수가 있어요.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밑에는 it is important. 자, 앞에 있는 가주어일 거야. 그러면 이 자리는 진주어 자리인데요. 뒤에 보니까 동사 원형이 또 있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오려면 역시나 to를 붙여야 이렇게 진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It is important to arrive there on time.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하는 것은 중요하다가 되면서 빈칸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는 to였습니다. 나머지는 말이 안 되고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번엔 의문사가 보입니다. 뒤에 보니까 여기도 투부 정사, 여기도 투부 정사. 아, 뭔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인데 해석이 맞게 두 군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골라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Can you teach me to make a model airplane?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뭘 가르쳐 줘야 되길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겠니? 그럼 뭐뭐 하는 방법은 뭐야? 의문사로. How죠. How to make a model plane. 자, 밑에도 넣어보면 I don't know how to turn down the volume. 아, 나 볼륨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볼륨을 줄이는 방법을 모르겠어. 역시나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의문사는 how to 부정사였습니다. 자, 이번엔 어법상 바르지 않은 거예요. 찾아서 맞게 한번 고쳐보죠. Jason wanted to know when to start his speech. 해석해보면, 제니스는 알고 싶었어요. When to start. 어떻게 해석하니? 언제 시작할지 그의 연설을. 괜찮죠? 두 번째, How to make the special cake is a secret. 자, 특별한 그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은 is a secret, 비밀이야. 괜찮고요. Do you know why to go there?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why to go는 안 돼요. 왜? 그냥 why는 투부 정사랑 같이 붙여서 안 써. 그래서 아까 외워라. 요 부분은 안 되는 것이다. 기억하라고 했었죠. 얘는 탈락입니다. 3번이 답이겠네. 4번은 Please tell me when to turn off their air conditioner. 자, 언제 에어컨을 끌지, 언제 끌지 말해주세요. 라고 해석 잘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I don't know what to do now.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역시나 해석 잘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밑줄지 부분과 쓰임이 같지 않은 거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실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때 말하는 투부 정사의 쓰임은요. 보통 품사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품사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 그럼 보기를 볼게요. Your homework today is to memorize 10 words. 오늘 너의 숙제는 뭐다? 외우는 것이야. 단어를 10개 외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즉 명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Evan went to the park to walk his dog. 에바는 그의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게 대표적인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셔야 되고요. 아,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또 복습해 볼 겁니다. 자, 이번엔 to play games on the internet with you is interesting. 너와 함께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주어, 재밌어, 동사입니다. 주어 자리니까 명사 맞죠? Jason's final goal is to be a national team player. 제이슨의 마지막 목표는요,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야?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라는 해석인데 보어 자리에 역시나 명사로 들어가 있는 투부 정사가 되겠습니다. I want to buy new shoes. 나는 새로운 신발을 사기를 원해. 자, 뭐뭐 하는 것. 자, 이번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사. 맞죠? 마지막엔 I decided to join the dancing club. 나는 그 춤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뜻인데요. 뭐뭐 하기를 결정했다. 역시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투부 정사 즉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만 부사가 되겠네요.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투부정사 워낙에 품사가 많아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투부정사의 나머지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도 문제 풀이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여우금이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첫 로켓입니다. 자, 첫 인공위성이고요. 이름은 누리호죠.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자, 먼저 Satellite는 위성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러한 인공위성은 Artificial Satellite라고 하죠. Orbit이란 단어는 궤도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는 이렇게 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 파생돼서 orbital이라고 하면 궤도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Launch vehicle은 발사용 로켓이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launch라고 하면 무언가 발사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vehicle이란 뜻은 탈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서 발사용 로켓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다음 단어 attempt는 시도라는 명사로 조금 이따 볼 거고요. fail은 실패하다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단어 place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면요. 무언가를 위치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었던 그런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지금 listening clear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Nuri, Korean, meaning world in native Korean, is a three-stage launch vehicle. Nuri is the first developed South Korean orbital launch vehicle. The first launch attempt failed, but Nuri made its second flight on 21st of June, 2022. With the launch of Nuri, South Korea became the world's 11th launch station for space rockets, and was ranked among the seven countries capable of placing more than 1 ton of utility satellites in orbit.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쌤이랑 같이 독해 볼게요. 누리라는 이런 단어는요, 한국어이고요. 의미는 meaning world in native Korean. 한국어로 했을 때 세계를

의미한대요. 뭐가요? 룰이라는 단어가요. It's a three-stage launch vehicle. 자, three-stage라고 하면 3단 발사용 로켓이라는 거죠. Nura is the first developed South Korean orbital launch vehicle.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그림에 우리가 흔히 누리호라고 하는데요. 이 누리호는 가장 첫 번째로 발명이 된 그러한 한국의 첫 번째로 발명된 궤도로 쏘아 올리는 발사용 로켓입니다. The first launch attempt failed but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but 앞에서 이렇게 끊어보면 첫 번째 발사 시도는 실패했대요. 하지만 Nuri made second flight on 23rd June 2022. 자, 그런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뭐 했다? 그렇죠. made second flight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 비행에서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죠. 역사적인 날짜니까 좀 더 유심히 볼게요. 2022년 6월 21일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With the launch of the Nuri, 이런 누리호 발사와 함께 South Korea became the world's 11th launch station for space rockets. 이렇게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우리 South Korea는 11번째 나라가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라냐면 우주 로켓용의 발사국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쏘아 올릴 수 있는 11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And was ranked, 자, 여기서 was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South Korea와 연결이 되어서 South Korea became, 두 번째, South Korea was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세인이 가지고 온 것은 누리호에 관련된 어떤 일종의 기사를 영문화했을 때, 즉 외국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써놓은 글이어서 이렇게 완전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국은 어땠어요? Was ranked among the seven countries capable of placing more than one ton of utility satellites in orbit.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요. 일곱 번째 나라의 랭킹이 되었대요. 자, 일단 우주 로켓 발사국으로는 11번째 랭킹을 했고요. 자, 7개국 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나라냐면 여기 보시면 capable of라는 표현이 있죠. 무언가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lace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무언가를 위치시키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1톤 이상의 실용적인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대요. 자, 전 세계에 들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겠어. 근데 그 중에서 11위 그리고 7위를 차지했다라는 건 정말 한국인으로서 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자, 누리호에 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세부 정보 문제로 한번 내보았어요. 자, 먼저 1번은 얘들아, 맞는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야? 한국에서 최초로 발명한 3단 발사체이다. A 3-stage rocket, launch vehicle rocket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자, 2번은요. 첫 발사에 실패하였으나 두 번째에 성공하였다. 자, 그렇죠. 첫 번째는 failed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made second flight. 자, 두 번째에서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은 맞죠. 3번.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 우주 로켓 발사국이 되었다. 자, 3번도 역시 맞는 내용이고요. 4번. 1톤 이하의 실용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자, 지금 누리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얘들아, 혹시 more than one ton 기억나나요? 1톤 이상의 그러한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실력을,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1톤 이상, more than one tone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하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여기 조금 조심했어야 됐고요. 5번 볼게요. 한국은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7개국에 속한다. 자, 7번째로 랭킹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5번도 맞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내더라. 숫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more than
혹은 less than과 같은 비교급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정보가 소개되어 있는 글을 볼 때는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따로 하이라이트 하면서 표시하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자, speak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단어는요, 이거예요. 자, 이 단어는 발사

0: 늘려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점심은 lunch라고 하고요. 뭔가 발사는 launch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백화점 런칭 행사 이런 거 들어봤죠? 런칭이라고 했을 때 launch라는 말이 발사 혹은 시작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개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론칭이라고 하지만 영어 발음으로는 launch. launch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단어, 탈 것이라는 의미 혹은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강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vehicle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연결해서 발음해 볼게요. launch vehicle, launch vehicle. 전체 문장 함께 읽어 볼게요. Nuri is a three-stage launch vehicle.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Nuri is a three-stage launch vehicle.
0: 네, 정말로 조금 길게 모음을 발음을 했네요. Launch vehicle.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은 무엇일까요? The world's first artificial satellite is 바로 이거예요. 자, 이름은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고요. 예전에 있었던 소비에트 유니온의 소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련이라고 알고 있는, 구소련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곳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날짜는요, 1957년입니다. 57년. 자, 그러니까 거의 60년이 훨씬 넘은 거죠. 그래서 57년 10월 4일에 첫 발사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긴 걸 보니까요, 정말 동그란 모양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 beach ball size라고 하고요. 무게는 83kg 정도? 83.6kg 정도 나가게 되는 거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았을 때약 98분이 걸렸다고 해요. About 90 minutes to orbit Earth. 자, 여기서 orbit이라고 하면 동사로는 돌다라는 말이 있어서 지구를 도는 데에는 약 98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푸트니크 1호가 세계 1호의 가장 첫 번째로 발명이 된 인공위성이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어법 문제 grammar clear로 가볼게요. 다음 밑줄치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선생님 이 문제도 서술형 문제로 바꿔보았어요. 자, 먼저 밑줄의 위치 확인을 하고요.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해석에 맞는 준동사를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법을 배우는 이유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상대가 써놓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에 맞게 어떻게 어법의 쓰임이 다른지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문장은 이거였어요. Nuri is the first developed South Korean orbital launch vehicle.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is라는 비동사가 보이죠. 비동사. 자, 그런데 develop은 발전하다 혹은 발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동사인데, 자, 한 문장에 동사가 얘들아 있을 수 있다 없다? 다시. 자, 영어에서는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만 써야 하는 규칙이 있고요. 내가 동사의 의미를 또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문장에 접속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가 두 개가 쓰였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자, 동사 중에서도요, 얘들아, 영어에서는 나름대로 서열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의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 am, are, is가 어떤 메인 동사로서, 본 동사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보다 서열이 조금 뒤로 빠진다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본 동사인 비동사를 건들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준동사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준동사 얘들아 딱세 가지밖에 없죠. 동사에 to를 붙인 to부 정사, 두 번째는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 자, 세 번째는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 자, 이렇게 크게 보았을 때세 개의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자, 그럼 봤을 때 develop을 developing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to 부정사로 바꿀 건지, 아니면 PP 형태가 붙어 있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develop이라는 동사 변화는 develop, developed로 간다고 했을 때두 번째 자리는 과거 동사 자리. 자, 동사를 쓰면 안 되죠. 이미 앞에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준동사인 여기는 무조건 뭐다? 과거 분사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developing이 여기에 들어가야 맞나요? 누리는요, is the first developing, 가장 첫 번째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누리호는 가장 첫 번째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 얘들아, 말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발전하는 것입니다. 말이 자연스럽지 않죠. 자, 두 번째. 자, 누리는요, is the first developing. 누리는 발전하고 있어요. 누리호가 스스로 발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아니고 혼자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의 오비터, 궤도의 어떤 로켓용 발사라고 해서 그런 의미도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동명사로서 디벨로핑도 아니고요. 현재 분사로서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맞지 않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투부정사를 맞는지 볼게요. 투부정사의 가장 흔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뭐하기 위해서인데, 누리호는요, 첫 번째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말이 어색하죠. 두 번째, 누리호는요, 첫 번째로 발전하는 나만의 orbital launch vehicle입니다 라는 말도 이상해요.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서의 to develop은요, 어떠한 용법으로도 해석이 맞지 않는 아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역시 to 부정사도 쓰는 것이 아니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누리호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발전이 된, 뭔가 발명이 된 그러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말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발전이, 이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뉘앙스인 developed를 쓰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원문에서는 뭐였다? Nuri is the first developed South Korean orbital launch vehicle.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이 동사와 준동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바꿔 보았어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However는 앞뒤 내용의 전환을 이끄는 연결사이다. 자, 얘들아, however의 뜻이 뭐였죠? 맞아요. However는 전형적으로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접의 연결사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뭔가 상반될 때, 특히나 어떤 화제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역접의 연결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좋은 글이라고 하면요, 쉽게 읽히는 글을 뜻하죠.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쓴 글을 상대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럴 때 쓰는 여러 장치 중에 하나가 연결사여서 문장과 문장 간에 매끄럽게 이어주는 그런 유기성을 나타내는 연결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뭔가 화제가 바뀌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환기가 되는 however와 같은 역접의 연결사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자, 같은 표현으로는 but or still 그리고 yet과 같은 이러한 연결사들이 있고요. 자, 요즘 수능에서는 특히 어려운 독해 지문에서는 instead라는 이러한 연결사를 역접의 연결사로 대신에 많이 쓰기도 해요. 자, instead도 역시 무언가 대신에라는 거죠. 그래서 A 대신에 A. 자, 말이 자연스럽나요? A 대신에 A. 뭔가 이상하죠? A 대신에 B라고 하면 말이 좀 자연스러워서 역시 이 연결사도 뭐다? 앞뒤의 내용이 뭔가 전환이 일어날 때쓸수 있는 역접의 연결사의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정답은 O였었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 OX 퀴즈로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은 누리호에 대해서 함께 쭉 다뤄보았었는데요. 유독 숫자 정보가 많았어요. 뭔가 11개국, 11위, 그 다음에 7개국, 그 다음에 1톤, 자,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숫자 정보와 비교급 표현이 이걸 가지고 문제의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푸는 입장에서 여러분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다시 한번 복습용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launch vehicle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보았어요. 누리호 발사를 축하하면서 우리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있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Are you guys ready? I'm ready. Let's go, go, go!
1: The night view of Seoul is so pretty. Oh, it's really beautiful.
2: You're right. We can't even see the stars tonight. Hey, what's your zodiac sign?
1: I'm a Leo.
2: I'm a Gemini. Is that why I look like other people all the time?
1: No offense, but you look like Woody from Toy Story, Buzz Lightyear, Chicken Run.
2: I hear that a lot. They also say I look like Wonbin.
1: Sorry, Kevin. Not quite. Huh? What's that sound?
2: Huh? What was that? It sounds like the tire punked.
1: Punk? What's a punched tire?
2: I think the tire exploded.
1: A flat tire? Oh no! This is so scary. Will we be okay, sir?
2: I'm sorry. It's not the tire. I farted. Excuse me?
0: Huh?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저랑 같이 한번 복습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죠. 케빈과 크리스틴이 택시 안에 있는데요. 크리스틴이 The night view of Seoul is so pretty. 서울 야경은 정말 이쁜 것 같아. It's really beautiful. 정말 아름답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케빈이? You're right. 이 말이 맞아. We can even see the stars tonight. 오늘 밤에는 별들도 보인다. Hey, what's your zodiac sign? 크리스틴, 너는 별자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은 I'm a Leo. Roar. 그렇죠. 레오. 오, 사자 자리. 오. 자, 케빈은 I'm a Gemini. 나는 쌍둥이 자리야. Is that why I look like other people all the time? 그래서 그런지 나랑 닮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No offense. 오해하지 마. 근데 But you look like Woody from Toy Story. 너 Toy Story 나오는 우디도 닮았고 Buzz Lightyear, Buzz Lightyear도 닮았고 Chicken Run도 닮았어. 보통 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No offense.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No offense.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No offens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I hear that a lot. They also say I look like Wonbin.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 근데 나 솔직히 그 원빈도 닮았다는 소리 좀 들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바로 크리스틴이 얘기하죠.

0: Sorry, Kevin. 미안해, Kevin. Not quiet. 그건 아니야. 단호하네요. 그러자 갑자기 빵! 빵! 놀랬어요. 지금 기사님도 놀랬어요. 그러자 크리스니 What's that sound?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케빈도 지금 식은땀 흘리고 있죠? What's that? 이거 뭐였지? It sound like the tire punk. 이거 타이어 펑크 난 소린데? 그러자 크리스틴 놀랍니다. Punk? What's a punk tire? Punk tire? 그 타이어 펑크 그게 뭐야? 그러자 케빈이 I think the tire exploded. 내 생각엔 타이어가 폭발한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A flat tire? Oh no, this is so scary. 너무 무섭다. Will we be okay, sir? 우리 괜찮을까요, 아저씨, 기사님? 네, 여기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다. Tire punked. 네, 이거는 뭐 펑크 타이어, 타이어 펑크 나다. 자, 이거는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콩글리시죠. 외국에서는요, flat tire이라고 합니다. flat tire. 꼭 외워두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flat tire. 자, 그러자 기사님이, I'm sorry. 죄송합니다. It's not the tire. 타이어가 아니에요. I farted. 내 방구였어요. Excuse me. 실례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들 웃고 있죠? 허? 네, 우리 기사님이 정말 솔직하시네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제이미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in, 제이미! Hello! 제이미, 오늘의 핵심 표현 뭔가요?
1: Okay. No offense. No offense. No offense. 나쁜 뜻으로 한건 아니야. 즉, 오해하지 마. 라는 뜻이죠.
0: 따라해볼까요? No offense. No offense. No offense. 따라해볼까요? One more time. Perfect. 아주 잘했어요. 자, 다음은 또 비슷한 뜻이죠? Don't get me wrong.
1: 나쁜 뜻으로 한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0: Don't get me wrong. 따라해볼까요? Don't get me wrong. One more time. Very good. 자, 마지막으로 Don't take it seriously.
1: Take it seriously.
0: 마찬가지로 오해하지 마란 뜻이죠. Don't take it seriously. 따라해볼까요? One more time.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1: 오늘의 핵심 표현 다
0: Okay, guys. 자, 이 핵심 표현을 가지고 카툰 다시 한번 보러 가볼게요. Let's go, go, go!
2: The night view of Seoul is so pretty. Oh, it's really beautiful.
3: You're right. We can even see the stars tonight. Hey, what's your zodiac sign?
2: I'm a Leo.
3: I'm a Gemini. Is that why I look like other people all the time?
2: No offense, but you look like Woody from Toy Story, Buzz Lightyear, Chicken Run.
3: I hear that a lot. They also say I look like Wonbin.
2: Sorry, Kevin. Not quite. What's that sound?
3: Huh? What was that? It sounds like the tire punked.
2: Punk? What's a punked tire?
3: I think the tire exploded.
2: A flat tire? Oh no! This is so scary. Will we be okay, sir?
3: I'm sorry. It's not the tire. I farted. Excuse me?
0: 네, 여러분.

KBS 카툰 잉글리시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만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No offense. 오해하지 마. No offense. No offense. 아시겠죠? No offense. No offense. See you next time. Bye bye.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또 2 시리즈 열심히 달렸는데 오늘부터는 끝이 아웃으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Did you find out if the item is in stock? 너 그 제품이 재고가 남아있는지 알아봤어? I have some bad news. It turns out that the item is out of stock. 나 좀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템이 재고가 다 떨어진 걸로 들어봤어. Oh no! I guess I'll be having a tough conversation with the customer. 안 돼! 아, 내가 봤을 때 나는 이제 저 고객님이랑 굉장히 힘겨운 대화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네, 이제 그 우리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점원들끼리 나눌 법한 대화였죠. 뭔가 고객님이 찾는 물품이 있어서 뒤에 창고 재고를 열심히 뒤졌는데 어이쿠 세상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에요. 고객님 화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둘의 상황을 담고 있는 대화였고요. 오늘 배우게 될 두 표현은 find out과 turn out입니다. 요 두 개 다 out으로 끝나는 친구들 중에 가장 유명한, 교과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일단은 out의 의미부터 짚고 갑시다. 선생님이 몇 번 알려드린 적은 있는데 out은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웃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 나가는 거야. 어떤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거나 어떤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꺼내서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를 쫙 통과해서 나가거나 하여간 다 나갑니다. 지금 선생님도 화면 봐도 그렇지만 나갈 뻔했는데 자, 어쨌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라라락 해서 슉. 그래서 아웃하면 아, 나가는 이미지, 그거를 생각하면 되고요. 나가서 뭔가가 새로운 결과가 생기는 그런 그림도 예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find out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find out은 알아내다 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find랑은 차이가 있어요. find는 그냥 찾아봐. 아, 이거 여기 뭐가 있나, 어떤 게 있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 라는 의미라면 find out은 완전히 찾은 결과가 뿅 나온 거예요. 알아냈어. 결과물이 뭔가 나온 거야.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다 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죠. 단순히 find는 찾아보는 이 찾아보는 중 이 행동에 초점을 뒀다면 find out은 찾아내고 뭔가의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의 의미 차이가 확실히 생기는 거고요. 아까 이렇게 나왔죠. 아이템의 재고가 있는지 알아내냐. 그냥 단순히 알아본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냈냐 라는 느낌으로 find out 사용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요거 예문 한번 볼게요. He found this out. 그는 이걸

0: 알아냈어요? Through extensive research. Through는 뭐뭐를 통해인데, extensive는 굉장히 길고 장황한 그런 research 하면 연구죠. 그래서 오랜 긴 연구 끝에 이런 걸 알아냈다라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여튼 find out은 단순히 찾는 행위뿐만 아니라 뭔가의 결과물이 나타난 상태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turn out인데요. find out은 알아내서 새롭게 발견한 무언가라면 turn out에는 뭔가 내가 직접 막 알아보고 막 이런 그림은 없어. 그냥 우리 turn을 생각해 볼까요? 탁 뒤집는 거죠. 우리가 여기 뭐가 있었는데 탁 뒤집었더니 뭔가의 결과가 나왔어.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여기가 있었는데 이걸 탁 뒤집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런 판명이 됐어. 이런 게 드러났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ind out은 이렇게 찾아서 아! 이거고요. Turn out은 뭔가 숨어 있고 안 보이던 친구가 이렇게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이 아까 이렇게 됐죠. 그 제품이 재고가 다 떨어진 걸로 탁 드러났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 결과를 탁 뒤집어서 꺼내보니 아, 재고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인데요. Everything, 모든 게 turned out. 탁 드러났어요. To be totally fine. 완전히 괜찮은 걸로 드러났어요.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turn out을 쓸 수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교과서에서 이런 예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Nobody thought.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He'd turn out like this. 그가 이런 식으로 turn out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단데, turn out이 판명되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turn out은 뭔가 성숙하다, 잘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라온 과정에서 이렇게 그가 잘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 그가 이렇게 성숙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해석들은 다 뭔가 이렇게 있는데, 촤락 꺼내서 나온 결과와 관련되어 있죠. 자, 오늘 두 가지 봤습니다. Find out, 알아내다. 확실히 결과가 딱, 새로운 발견이 딱된 거고요. Turn out은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촤락 넘겼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퀴즈 풀로 갈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내가 이유를 알아내고 다시 연락할게요. 자, 알아내야죠. 찾아봐야죠. 찾아서 결과를 내와야죠. Find out입니다. 그래서 I'll find the reason 하면 내가 그냥 이유를 찾아볼게. 이 찾는 행위에 집중한 거고, I'll find out the reason 하면 내가 결과를 알아낼게. 이유를 알아내서 여기 올게. 약간 이런 확신이 담겨 있는 표현이 되겠지요. 자, get back to you가 너한테 다시 오는 거니까 다시 연락할게 라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 사건에 대해 뭔가 알아낸 게 있어요? 자, 찾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뭔가 결과적으로 알아낸 게 있냐? 그쵸. Did you find ou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자. Did you find out anything about the accident? Did you find out anything about the acciden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소문이 사실인 걸로 드러날 수도 있죠. 자, 소문이 뭔지 모르지만 촤라락? 그쵸. Turn out.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Turn out to be true. 사실인 걸로 드러나다라고 교과서에 자주 쓰이고 있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앨리스님이 그를 알고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시제로 써주세요. Turns out. 자, 뭔가 어떤 결과가 드러났어, 판명이 됐어? 라는 뜻으로 여기서 turn out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Did you find out if the item is in stock? I have some bad news. It turns out that the item is out of stock. Oh no, I guess I'll be having a tough conversation with the customer.
0: 자, 이렇게 아웃 첫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아웃을 한다고 하면 나간다라는 이미지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find out, 찾아서 결과가 딱 나왔어요. 알아내다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이 turn out,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뒤집어보니 뭐뭐인 걸로 드러나다, 판명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ake M-A-K-E. Make. Make. Hunt. H-U-N-T. Hunt. Hunt. Cover. C-O-V-E-R. Cover. Cover.
0: 이제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은 Things We Do, 행동 3편이에요. 친구들, Things We Do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여러 행동들을 같이 한번 배워봐요. Our first word is make, 만들다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만드는 걸 좋아하나요? Look, they are making some bread. 만들다, make. 그 다음은 hunt, 사냥하다란 뜻이에요. Wow, this lion is hunting for some food. It's very interesting, 신기하죠? 사냥하다, hunt. 그 다음은 cover, 덮다란 뜻이에요. Look, 엄마와 딸은 따뜻한 이불로 덮고 있네요. Cover, 잘했고요. 우리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만들다, make. 친구들, A 발음 나는 거 잊지 마세요. Make. Good job. 사냥하다, hunt. 끝에 t 발음까지 들리게 해볼까요? Hunt. Very good. 덮다, cover. One more time, V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Cover. Excellent.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Make, make. Hunt, hunt. Cover, cover.
0: Now let's learn some sentences together. Our first sentence is, ramen is easy to make. 라면은 만들기 쉬워. 와우, 여러분, 라면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참고로 라면은 영어 발음으로 ramen이에요. 알겠죠? 그냥 물만 끓이면 돼서 아주 easy, 쉬워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만들다, make 이거 잊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Ramen is easy to make. Very good, everyone. Next, the wolf hunted for some food. 늑대는 먹이를 찾으려 사냥을 했대요. 와, 엄청 멋있겠다. 친구들, hunt, 사냥하단데요. 뒤에 ed가 붙으니까

0: 사냥을 했다라는 뜻으로 바뀌죠.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The wolf hunted for some food. Excellent, everyone. Let's move on. What's this? The fog covered the village.
1: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다. 친구들 안개 본 적 있나요? 안개가 끼면 살짝 위험해서 운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0: Cover, 뒤덮였다라는 뜻 우리 아까 배웠죠? 같이 말해봐요.
1: The fog covered the village.
0: That was very nice.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2: Play. P-L-A-Y. Play. Play. Start. S-T-A-R-T. Start. Start. Finish. F-I-N-I-S-H. Finish. Finish.
0: Okay, our next word is play. 놀다 또는 놀이란 뜻이에요. Oh, look, the girl is playing with a little dog. 같이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요. 재밌겠다. Play. 그 다음은 start. 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시작하다라는 뜻으로도 써도 돼요. 이 사람은 경기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Start. 그 다음은 finish. 끝내다 또는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뭔가 finish를 해서 굉장히 happy해 보이네요. Finish. Okay, very good.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놀다, 놀이, play. 친구들 끝에 A 소리 다시 한번 내볼까요? Play. Very good. 출발하다. Start. 자, R 발음에 R 발음 잘 들리게 한번 다시 해보세요. Start. 바로 그거예요. 끝내다, 마치다. Finish. 친구들 끝에 Sh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Finish.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2: Play. Play. Start. Start. Finish. Finish.
0: Now let's look at some more sentences. The baby likes to play with toys. 그 아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 여러분도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나요? Do you like to play with toys? 자, 써니가 play를 썼죠.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The baby likes to play with toys. 아주 잘했어요. Wow. Next. You don't need to start yet. 너는 아직 출발할 필요가 없어. Calm down, take it slow. 천천히 하라란 뜻이에요. 친구들, start는 출발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시작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need to라는 표현 쓰면 돼요. 알겠죠? Now, it's your turn. You don't need to start yet. Wow, nice pronunciation. Okay, our last sentence. Finish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1: 나가기 전에 숙제를 끝내라.
0: That's right. You must finish your homework, okay? Then you can play. 그 다음 놀 수 있어요. 자, finish,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또는 마치다 라는 뜻이었죠. Now, you try. Finish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Wow, that was very good,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2: Make, make. Hunt, hunt. Cover, cover. Play, play. Start, start. Finish, finish.
0: 친구들, 오늘은 행동, things we do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봐요. Thanks for watching. I'll see you again next time.

to?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come play with m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60강이고요. 장소와 위치 영단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다섯 개의 표현들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건의 다양한 위치를 말해볼까요? 상자 안이나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책꽂이의 맨 위나 맨 아래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물건의 위치를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물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inside인데요. inside, 무슨 뜻일까요? 무엇의 안에, 안에 혹은 내부라는 의미죠. 이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in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쪽이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side,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nside, inside. 자, 여러분 같이 써주셨죠? inside입니다.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cute dolls inside the box 라고 했네요. 자, 귀여운 인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있을까요? inside the box니까 상자 밖에 있어요? 아니죠. 상자 안에 귀여운 인형들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빈칸에 안에 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inside의 반대말 한번 가볼게요. inside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outside입니다. inside의 반대말은 out을 써서 outside라고 하고요. 밖에 혹은 밖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도 꼭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펠링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outside, O-U-T. S-I-D-E 읽을 때는 outside. 자,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can park your car outside the building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ark 하면요, 공원도 되지만 주차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너는 주차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주차를 해도 될까요? 건물 안에? 아니죠. 건물 밖에 주차해도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inside는 안에, 반대로 outside는 밖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높이로 한번 위치를 공부해 볼게요. 가장 높이, 맨 위, 꼭대기, 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top, top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top, T-O-P. 자, 여러분 탑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순위가 높은 걸 말할 때도 뭐 탑10 이렇게 말합니다. 탑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써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he top of the mountain은 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산 정상에 도달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우리는 산 정상에 도달했다 라는 의미예요. 자, 탑은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낮은 지점은 뭐라고 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bottom, bottom. 강세는 앞에 둡니다. bottom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o-t-t-o-m. 자, 발음을 하실 때는 bottom, t를 살려도 괜찮지만 강세가 앞에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 뒷부분은 약해져서 bottom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bottom의 의미는 맨 아래 혹은 바닥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re's a picture at the bottom of page 7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사진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7쪽에 bottom에 있다고 했죠?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At the bottom of 하면 무엇의 맨 아래에라는 의미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iddl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 middle이라고 하면 가운데 혹은 중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쌤이랑 같이 한번 이 스펠링 확인하면서 써볼게요. 스펠링부터 체크해 보면 middle 이런 순서로 써주시면 돼요. middle, middle.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middle 하면 가운데 혹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 있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를 middle school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singer is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stage.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middle 하면 가운데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In the middle of 무엇의 가운데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수는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어요? In the middle of the stage. 무대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그림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곰 인형이 상자의 내부에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어떤 단어를 쓸수 있죠? 바로 inside. 반대로 곰 인형이 상자의 밖에, 외부에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 outsid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높이 변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맨 위에,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맨 아래라는 표현은 각각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맨 위에라는 표현은 top. 그리고 중간이라는 표현은요? 네, middle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라고 할 때는 우리 bottom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0: welcome back to Activate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할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Twinkle Twinkle Little Star.
0: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여러분 모두 이 동요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혹시 이 노래를 영어로도 부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제목은 바로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익숙한 멜로디인 만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따라 부를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잘 들어보았나요? 어떤 영어 단어들이 나왔었나요?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반짝반짝 별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어요. 밝게 비추는 모양을 우리가 반짝반짝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바로 Twinkle, Twinkle, 반짝반짝, Twinkle. Well done, 잘했어요. 어머나, 돈이 이렇게 작을 수 있나요? 어떤 물건이 작을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little 이라고 하죠. 작은 little. little. Very good. Next picture.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이것. 바로 별입니다. 별을 부르는 영어 이름은요. 바로 star 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star. star. Very good. 다음은요. 짜잔! 돈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고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How? 얼마나? How? How? Great! 어? 알쏭달쏭 호기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궁금해하고 있어요. 궁금해하다를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Wonder. Wonder. 궁금해하다? Wonder. Excellent. 잘했어요, 여러분. 자, 저와 함께 다섯 개의 단어 지금 막 공부했죠? 노래에 더 많은 단어들이 나온답니다. 랩비트에 맞춰서 신나게 익혀보는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1: Let's go. Twinkle.
0: 반짝반짝.
1: Little.
0: 작은.
1: Star.
0: 별.
1: How.
0: 얼마나.

0: wonder.
1: 궁금해하다.
0: Above.
1: 위에.
0: World.
1: 세상.
0: High.
1: 높은.
0: Diamond.
1: Diamond.
0: Sky.
1: 하늘. 이제는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신나는 리듬에 맞춰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리듬 주세요. 반짝반짝 빛난다면 twinkle, twinkle. 물건이 작다면 little, little. 밤하늘의 별은 star, star. 얼마나 어떻게 묻고 싶다면 how, how. 알쏭달쏭 궁금해 한다면 wonder, wonder. Awesome!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단어를 넘어 문장에 도전해보는 시간이죠. 문장 공부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 노래는요, 다양한 문장과 더불어 어구도 쓰였답니다. 첫 번째 어구부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Up above the world so high. Up above the world so high. Excellent! 잘했어요. 다음 어구는요, 하늘에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이란 뜻을 가진 어구입니다. Like a diamond in the sky. Like a diamond in the sky. Very good. 좋아요. 마지막은 문장이에요. 내가 무엇일까? 내가 얼마나 궁금한지. How로 시작해요. How I wonder what you are. How I wonder what you are. Awesome. 잘했어요, 여러분. 자, 저와 함께 익힌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면서 노래 부르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Let's get started.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좋아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How I wonder what you are. 이 표현 기억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좋은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장마라더니 정말 며칠째 비가 쉬지 않고 내리네요. 세찬 빗줄기에 우산에 구멍이 날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오네. 비가 억수같이 오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raining too much.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Did they say it would rain today?
2: There was no mention of rain in the weather report this morning.
1: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It doesn't look like it's going to stop.
3: Could the rain be my tears?
1: This is not the time to be writing a song about your breakup.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get home.
3: I want to walk in the rain. The rain seems to understand how I feel.
1: Get your act together, Kevin. You drank too much beer.
3: No, I'm not drunk. It's been a while since I felt rain on my face.
1: Wait here for a minute. I'll buy an umbrella from the convenience store. Don't go anywhere!
3: I'm going to wash away all my tears with this rain! Isn't it nice to be in the rain, rain, rain, rain, rain?
1: Oh, you're impossibl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노래 가사 같은 거 보면은요, 이 비를 슬픈 눈물에 비유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소개팅 한 여자분에게 이렇게 거절당한 걸 통해서 슬픈 마음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케빈의 슬픈 마음을 대변하는 비가 내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카툰에 숨겨져 있고 또 영어로 꽉꽉 채워져 있을지 한 장면씩 함께 할게요. 케빈의 이별의 슬픔을 달래고 막 나온 두 사람.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그런데 비가 그냥이 아니고 아주 많이 내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네.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입니다. 이 표현은요, it's는요, 무엇무엇이다 까지만 해석을 합니다. 날씨를 얘기할 때 is은 비인칭 주어라서 해석하지 않고요. raining은 비가 내리고 있는, 그리고 cats and dogs, 고양이들과 개들 아니고요, 엄청나게 라는 뜻입니다. 모두 모아서 it's raining cats and dogs 완성이 되었죠.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좋습니다.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내리는데요.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하지만 케빈은요. 집에 어떻게 갈지, 비를 안 맞을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Could the rain be my tears? 이 비가 나의 눈물일까? 라고 갑자기 이별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This is not the time to be writing a song about your breakup. 이라고 핀잔을 주죠. 지금 이별 노래 작사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뭐뭐 할 때가 아니야 라는 표현이 This is not the time 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is is not the time for this. 이것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는 뜻. 또는 This is not the time to discuss it.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만들 수 있겠죠. This is not the time. 자,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 집에 갈지를 생각해야지. 근데 케빈 보세요. 아니, 나는 비를 맞겠어. 비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 지금 이별의 슬픔에 푹 잠겼거든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막 말리면서 Get your act together, Kevin. 아, 케빈 정신 좀 차려 라고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정신 좀 차려 이 표현이요. Get your act together. 너의 행동을 잘 모아라. 그죠? 그리고 pull yourself together. 너 자신을 잘 긁어 모아라.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둘 다 아, 정신 좀 차려 라는 뜻입니다. 자, 정신 차려 케빈. 너 아무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아니래요. 취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비를 너무 느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서 크리스틴이 아마 우산을 사올 건가 봐요. 아무 데도 가지 마. 여기 가만히 있어. 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요. All my tears. 나의 눈물을 I'm going to wash away. 이 빗속에 다 씻어 보내겠다. 우리 케빈 오늘 지금 이별 시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Stand right there, Kevin. 가지 마, 가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You'll catch a cold. 너 감기 걸린다고. 끝까지 걱정해주는 건 크리스틴밖에 없죠. 자, 우리 감기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하면 우리 대표적인 게 콜록콜록 기침이잖아요. cough라는 표현도 있고요. sore throat는 목이 꾹꾹꾹꾹 아픈 느낌. 그리고 runny nose, 줄줄 코가 흐르는 거니까 콧물. 마지막으로 fever, 열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케빈 저렇게 비 맞고 가다가 이런 증상 중에 하나 얻을 수도 있겠죠. 아, 너 감기 걸린다고. 그런데 그러거나 또 말거나 지금 우리 비 맞으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지 않니? 이별의 슬픔에 푹 빠져서 시인이 되어버린 그런 케빈의 모습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케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비가 억수같이 오네.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비슷한 표현 배워볼게요. 비가 퍼붓는다. 퍼붓는다. It's pouring입니다. P-O-U-R, pour. 이 바로 뭔가를 이렇게 쏟아붓는 동작인데요. 비가 말 그대로 이렇게 쏟아부을 때는 it's pouring. It's pour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러다 우리 다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아휴, 비가 퍼붓는구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pouring. It's pouring. 좋습니다. 또 하나 배워볼까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비가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온다.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쓰는 표현이죠. 이때 It's coming down in buckets 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It's coming down, 비가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In buckets, bucket이 양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양동이로 이렇게 막 붓는 것처럼 많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It's coming down in buckets.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 정말로 비가 퍼붓네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 같아요. 비가 양동이로 들이붓듯 오고 있어. 어떡해요? It's coming down in buckets. It's coming down in buckets. Great. 이번 시간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쓰는 표현들 중점적으로 배워봤죠. Raining heavily, raining a lot 이런 표현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재미있게 It's raining cats and dogs, 들이붓는다, It's pouring, It's coming down in buckets 이런 다양한 표현들도 잘 익혀두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Look, there's a camera on the bench.
2: Is it Jiho's camera?
1: No, his camera is blue. That's red.
2: Maybe it's Soojin's camera. Her camera smartphone is red. I think she likes red.
1: Let's go and ask her.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Camera, bench, maybe, smartphone, ask. 아마 친구들 아는 것도 있을 거고 새로 보는,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amera. camera예요. 아, 카메라 알아요 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말로는 카메라인데요. 영어로 발음할 때는 camera예요. camera. 심지어 어떤 원어민은요. camera 이렇게 두 박자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camera. camera. 앞부분에 강조줘서 camera 이렇게 발음해요. smartphone. smartphone. 우리말로도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전화 말고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 아주 똑똑한 휴대전화다 해서 스마트폰, 영어로는 smartphone. bench. bench. 벤치는 이렇게 긴 의자를 말하잖아요. 보통 공원이나 뭐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요. bench. ask. ask. ask는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ask가 붙어서 ask. 마지막 sk는 이렇게 발음 소리만 나야지 ask 이렇게 세 박자로 발음하면 안 돼요. ask. ask. 좋아요. maybe. maybe. maybe는요. 우리 문장에 덧붙여서 어쩌면, 아마도 이렇게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것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대화 볼게요. 뭔가를 발견을 한 상황이에요. 여자애가 look, 봐봐. There's a camera on the bench. 벤치 위에, 의자 위에 카메라가 하나 있어.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문장을 시작할 때 쓰는 말 there's 기억하죠? There's a camera니까 카메라 한 대가 벤치에 있는 걸 발견을 지금 한 상황이에요. Is it Jiho's camera? 아마 지호라는 친구가 사진 찍기를 좋아하나 보죠. 그래서 Is it Jiho's camera? 이거 지호 카메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No, his camera is blue. 근데 여자친구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의 카메라는 누구? 지호의 카메라는 파랑색인데 That's red. 저건 빨강색이잖아.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Maybe it's Soojin's camera. 그러면 어쩌면 그거 수진이 카메라일 수도 있겠다. 왜요? Her smartphone is red. 걔 스마트폰이 빨강색이거든. I think she likes red. 내 생각에는 걔가 빨강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카메라도 빨강색이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거죠. Let's go and ask her. 우리 한번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대화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배운 단어와 문장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d 5, Topic 84이에요. 84 눌러서 752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기 뜻도 알아보고요.
3: Is this Jiho's key?
0: Is this Jiho's key? 이것은 지호의 열쇠니?
3: It's Jiho's camera.
0: It's Jiho's camera. 그것은 지호의 카메라야.
3: It's Jiho's shoe pouch.
0: It's Jiho's shoe pouch. 이것은 지호의 신발 주머니다.
3: Is her bicycle red?
0: 물어보네요. Is her bicycle red? 그녀의 자전거는 빨간색이니?
3: Her smartphone is red.
0: Oh, her smartphone

0: is red. 그녀의 스마트폰은 빨강색이야.
1: His toothbrush is blue.
0: 응? His는 그의죠. His toothbrush is blue. 그의 칫솔은 파란색이다.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누구의 무엇무엇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거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아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은 수진의 카메라야. 응, 그럴게. Alrighty. 그럼 이제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3 들어가 볼게요. 물건 주인 찾기. 오늘은 펭수랑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 인사. Hi, hi, hi.
2: Hi.
0: Hi.
2: Is this your camera?
0: 아하, 지금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Is this your camera?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네 카메라니? 그러면 아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No, 이거는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려면 It's not, 그리고 나의 것, min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따라서 천천히 말해봐요. No, it's not mine. 그렇지, my camera 하지
2: 않고. Oh, really? Then, whose camera is this?
0: 그럼 이거 누구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나는 알지. 이거 수진이 거야. 그럼 It's Sujin's camera.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t's Sujin's camera. 나는 알지. 수진이 건지.
2: Okay, I have to go get lessons right now. Can you pass it to Sujin?
0: 그래요. 펭수는 지금 가야 돼서 수진이한테 카메라를 직접 줄 수가 없대. 그래서 이걸 수진에게 전해줄 수 있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응, 그럴게. Okay. 이렇게만 해도 되고 Okay, I will. 이렇게 해도 되고요. Okay, I will.
2: Thank you so much.
0: You're welcome. Bye.
2: Here it is.
0: 우리 카메라 받아서 수진이에게 전달.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오늘도 펭수와의 대미션 성공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누구누구의 것, 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 거라는 말을 소유라고 어렵게 말하거든요. 소유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 알려줄래? 이름 apostrophe s 누구의 것 mine 나의 것 yours 너의 것 his 그의 것 hers 그녀의 것 theirs 그들의 것 아하, 친구들 이거 봐요. 우리 오늘 계속 G-Hose, Sujin's 이렇게 이름 뒤에 apostrophe 붙이고 S 붙였잖아요. 이름 뒤에 S를 붙이면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뭐뭐뭐 이런 뜻을 표현할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말하지 않을 때 나의 것, 내 것 할 때는 mine, 너의 것은 yours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 남자, 그의 것은 his. 그녀의 것, 여자의 것은 hers.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것은 thei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름을 넣어서도 이름 없이도 소유 표현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누구누구 거, 소유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묻고 답하기 배워봤죠. 배운 내용들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Sirio? Hey,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K-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공손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영어에는 존댓말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politely.
0: 자, 복습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it's inside a classroom. 수업 중인 것 같아요. I think that friend is new. 새로운 친구인가 봐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물론 앉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죠? Have a seat 뭐 이런 표현 쓰면서 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학생은 I think he needs to go to the restroom.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죠? Oh, I think this friend is sick. 좀 아파 보이죠? 그쵸? 그럴 때는 양호실에 가야 될 텐데 What is it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배워봤는데 복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Ask if you could sit somewhere, go to the restroom, help someone, or go to the nurse's office.
0: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Ask if you could sit somewhere, go to the restroom, help someone, or go to the nurse's office. 자, 우리 ask, 물어볼 거예요. 어딘가 앉아도 되는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누군가를 도와줘도 되는지, 그리고 양호실에 가도 되는지 다 기억나시죠? 다 공손하게 may I?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자, excuse me. 이 표현 우리 다시 한번 배웠었죠.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라는 뜻의 표현인데 그냥 excuse me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원어민들이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냥 말하기 전에 excuse me, 누구를 툭 쳐도 excuse m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may I sit here 라고 이어서 질문을 했죠. 자, may I 질문이 나왔네요. 그렇죠? may는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표현으로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였어요. sit은 앉다이니까 제가 이곳에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may I 다음에 어떤 행동을 넣으면 그 행동을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may I go? 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그쵸? Sure, have a seat. 라고 얘기를 했는데 sure는 뭐 물론인이고 seat가 좌석이잖아요. 그런데 have a seat로 자리에 앉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발음할 때는 어가 have에 묻혀서 잘 안 들린다고 했죠. have seat이 아니고 have a seat. have a seat. 살짝 어가 들어갑니다. Thanks. 고마워요 라는 뜻이죠. 고맙다 라는 말에 우리 천만에 라는 you're welcome 많이 쓰지만 그 대신에 no problem 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problem은 문제라는 뜻인데 no problem이니까 문제 없어요. 아, 네, 하셔도 돼요. 아, 물론이죠. 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Ms. Johnson 자, 요거 선생님을 부르는 거였죠. Johnson은 선생님의 성이고 Ms.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기억나나요? 자, 일단 남자의 경우는 Mr. 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여자의 경우는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Mrs.는 결혼한 여성, Miss.는 결혼을 안 한 여성. 그런데 사실 왜 여자만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이걸 따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그 중간인 Ms.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Ms. Johnson 이렇게 선생님을 불렀어요.

Yes, 네, will 이런 질문이었고, May I go to the restroom? 자, 화장실에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네요. 그죠? Restroom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화장실이라는 뜻의 단어라고 했어요. 자, May I?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뭐뭐 해도 될까요? 인데, May I go to 어디 어디? Go to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온다고 했죠. 저 to가 어디 어디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May I go to the playground? 놀이터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May I go to the park? 공원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가도 될까요? 인데, 이세 경우 다 특정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더가 꼭 붙는다고 했습니다. Sure, be quick. 물론, be quick라고 했어요. 자, sure는 물론인이란 뜻이고, quick는 빠른. 그런데 이 quick이 be하고 붙어서 be quick, 빠르다라는 의미가 돼서 빨리 갔다 오세요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는 be하고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I'll try my best. 이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는 뜻인데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my best는 나의 최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죠. What이 무엇이란 뜻이고, do가 하다라는 뜻인데, What are you doing?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라서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로 ing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What are you 다음에 행동 ing가 오면 그래서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이 되겠고요. 뭘 보고 있어? What are you watching? 뭘 만들고 있어? What are you making?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참고로 make는 make가 원형이지만 e로 끝나는 단어는 ing 만들어줄 때 e가 생략이 되고 ing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I'm packing. pack는 짐을 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짐 싸고 있어요라는 의미죠. 여기도 역시 ing를 써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나타낸다고 했죠. I'm 다음에 행동 ing를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m eating. 나 지금 밥 먹고 있어요. I'm playing. 저 지금 놀고 있어요. I'm studying. 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죠. May I help you? 자, 짐을 싸는데 내가 도와줘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May I 다음에 행동이 오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제가 그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던 거 기억나죠? Oh, could you? 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could 자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아주 정중히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could you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정중한 질문입니다. Of course는 물론이라는 표현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sure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Are you okay?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죠. Okay가 괜찮은이라는 의미였고 여기서도 역시 be okay로 쓰여서 괜찮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요 비동사는 주체가 누군지, 주인공이 누군지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you이기 때문에 are로 쓰이는 거다라는 걸 우리 배웠었어요. 자, are you okay?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죠. Not really. 아니요, 별로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그렇죠? 자, may I go to 어디 어디 기억나죠? 여기서 어디에 가는 건가요? Nurse's office. 양호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참고로 동네에 있는 병원은 doctor's office이고 큰 병에 걸려서 가는 종합병원 hospital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Of course. Should I call your mom? 물론이지라고 하면서 Should I call your mom? 이라고 했는데.

0: 말인데, 이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should I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call, 전화하다이죠. 그래서 내가 너네 엄마에게 전화를 드릴까? Should I call your mom? 이라는 표현이었네요.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뜻이었죠. Should I go home? 제가 집에 가야 할까요? Should I help him? 제가 그를 도와줘야 할까요? Should I try again? 제가 다시 해봐야 할까요?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I'll be okay. 이 표현은 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be okay, 괜찮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 쭉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새로운 학생,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같죠? May I sit here? 맞아요.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봤겠네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물론 거기 앉아. 라고 할 때는 Sure, have a seat. 라고 하셨겠네요. 그쵸? 자, 저기 있는 학생,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네요.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여러분, 질문 어떻게 하죠? May I go to the restroom? 맞아요. 잘했어요. 뭐, 대답은 sure. 이렇게 또할수 있겠고요. 그죠? 근데 여기 친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좀 도와줘도 될까?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프니까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다 응용해 볼수 있죠? 자, 이제는 원어민이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할때 여러분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May I sit here? Have a seat. May I go to the restroom? I'll try my best. May I help you?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politely 였습니다. 나는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다 였는데,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여러 개 있었던 거다할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may I?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밖에도 should I? 라는 질문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같이 마쳤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복습 꼭 해주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2: ...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Friday.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I can write a checklist of my summer vacation.
0: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가져다가 글쓰기 해볼게요. 자,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가 되겠습니다. 자, vacation 하게 되면 방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여름방학 체크리스트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것들 이렇게 메모하고 체크하지 않나요? 체크리스트 적지 않나요? 그걸 오늘 쌤이랑 해볼 거야. 준비됐나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look and talk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볼게요. 빠바밤! Checklist.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Checklist가 보이죠? 그래서 뭘 할지 따다다다닥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빠바밤! 자, 경포 데이 비치입니다. 자, 이게 영어로 하면 좀 웃기지만 경포대예요. 경포대. 우리 강릉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해변 경포대 있죠. 자, 선생님은 여름방학 때 꼭 경포대를 갑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그쵸? 자, 경포대 비치, 경포대 해변에 간다 라고 체크리스트에 한번 적어볼게요. 빠바밤. Go to 경포대 beach and 빠밤. 자, 우리 이 단어 꽤 이번 주에 썼었는데요. 자, 경포대 비치에 가면 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들아. 바다에서 수영 한번 해줘야겠죠? 수영하다 영어로 swim 되겠습니다. Go to 경포대 beach and swim. 자, 그게 체크리스트 1번이에요. Go to 경포대 beach and swim. 경포대 해변에 가서 수영하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또 체크리스트에 뭘 써볼까요? 빠바밤. 냉면 나왔어요, 얘들아. 쌤이 사랑하는 냉면입니다. 사실 사계절 내내 냉면을 먹을 수 있지만 언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니? 여름에 먹어야 되잖아, 그쵸? 자, 냉면을 영어로도 그냥 냉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배웠다? Cold noodles라고 배웠죠. 한번 적어볼게요, 문장으로. Eat, every day. 냉면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냉면을 매일매일 먹는 게 체크리스트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자, eat 뭘 먹어요? 그쵸, cold noodles. 자, eat cold noodles every day. 자, 매일매일 냉면을 먹기가 체크리스트예요. 얼마나 좋은 체크리스트입니까? 그쵸? 쌤도 이번 여름에 꼭 냉면 매일 먹기에 도전해볼게요. Eat cold noodles every day. Alright. 그 다음에 또 뭘 적어볼까? 부채, 선풍기가 영어로 뭐였지? 꽤 간단했는데 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말한 단어예요. F로 시작합니다. F, 여기 사진에도 나왔는데 fan입니다. fan. 그래서 뭐라고 적어볼까? Carry up to stay cool 이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stay cool가 무슨 뜻이지? stay는 머물다, 유지하다 라는 뜻이고 cool는 바로 시원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다 라고 할 때 stay cool 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무엇을 들고 다니면서 시원하게 지낼 거래요? 그쵸, fan이죠. Carry a fan to stay cool. 시원하게 있기 위해서 부채나 선풍기를 들고 다니기를 또 체크리스트에 적어보겠습니다. Carry a fan to stay cool.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I hate mosquitoes 나왔어요. Mosquito 뭐예요? 모기잖아. 정말 모기가 너무 싫어. 그럴 때 꼭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은 짜잔! 맞아요. Bug spray가 되겠죠. 자, 그걸 한번 문장에서 써보자. To stay away from, carry, 입니다. 자, stay away from 하게 되면 뭐뭐에서부터 멀리 있기 위해, 뭐뭐를 피하기 위해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되네요. 자, to stay away from, 뭐에서부터 피해야 돼? 그쵸,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들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죠.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무엇을 휴대해야 될까? 그쵸. Bug spray를 carry 해야겠죠. carry는 휴대하다, 가지고 다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bug spray. 자, 모기를 피하기 위해 벌레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라고까지 한번 체크리스트 적어볼게요.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자, 내 여름방학 체크리스트. 자, 읽어볼게요.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vacation 할때 vacation이 아니라 v 소리를 내줄게요. vacation checklist. 좋아요. 자, 내 여름방학 체크리스트. 자, 1번은 Go to Gyeongpo-dae Beach and swim. 자, 무슨 뜻이지? 자, 경포대 해변에 가서 수영하기. 그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Eat cold noodles가 되겠습니다. 자, cold noodles 무슨 뜻이야? 냉면입니다. 자, cold noodles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냉면이라고도 그냥 표기가 가능한데 우리는 cold noodles도 알고 있을게요. Eat cold noodles every day. 매일매일 냉면 먹기. 그게 체크리스트 2번이었죠. 벌써부터 너무 맛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세 번째는요. Carry a fan to stay cool. 자, fan은 부채. 그리고 선풍기였죠. 항상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선풍기나 부채를 가지고 다니기. 그다음 마지막.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bug spray. Mosquitoes는 뭐예요? 모기죠. Bug spray는 벌레야. 그래서 stay away from 모기로부터 피하기 위해 항상 벌레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체크리스트였는데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가 되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 Go to Gyeongpo-dae Beach and swim. Eat cold noodles, 냉면, every day. Carry a fan to stay cool.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bug spray.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를 알아볼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 나라마다 고유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민요를 알고 있나요? Do you know any folk songs? 이제 나라별로 어떤 민요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enya. What is this song? It's Jambo from Kenya. 케냐의 잠보입니다. 잠보는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왔을 때 환영의 의미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What are some jambo features? 잠보는 따라 부르기가 쉽고 흥겨운 리듬이 특징입니다. It's easy to sing along to. It has an upbeat rhythm.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Are you happy?
4: Yes, I am. I'm happy.
3: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Let's look at Scotland. What is this song? It's Auld Lang Syne from Scotland. 스코틀랜드의 올드랭 사인입니다. 이 노래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널리 불린 노래인데요. What are some Auld Lang Syne features? 올드링 사이는 그리운 옛날이라는 의미로 멜로디는 구슬프지만

0: 희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Its melody is sad, but it has a hopeful message. Are you okay?
1: No, I'm not. I'm sad.
0: What's next? Let's look at Austria. What is this song? It's yodeling from Austria. 오스트리아의 요들성입니다. 요들은 스위스 알프스 지방과 오스트리아 지역의 민요인데요. What are some yodeling features? 요들은 가성을 섞어 특이한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들의 발생은 알프스 뿔피리를 모방한 곳이라고 하고 알프스 고원에서 목동들이 소리를 부를 때 쓰던 통신수단이었다고 하니 참 흥미롭네요. Yodeling is a form of singing. It features quick and repeated changes of pitch. Are you okay?
1: Yes, I am. I'm great.
0: Let's look at one more. Let's look at Korea. 한국에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민요가 있죠. What is this song? It's Arirang from Korea. 한국의 아리랑입니다. What are some Arirang features?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하네요. Arirang is includ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Are you sad?
1: Yes, I am. I'm sad.
0: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이 밖에도 나라마다 멋진 민요들이 있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목표 잘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3: I can write a checklist of my summer vacation. 나는 나의 여름방학 체크리스트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나요? 재밌게 공부했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ave a lovely, jubbly day. Bye-bye, butterfly.
4: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0. Transportation. Friday. My way to work. I can talk about how I get to work.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나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today's topic is my way to work. 네, 회사로 가는 길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어요. 친구들, 학교 혹은 회사를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우리 이번 주 교통수단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학교 혹은 회사 가는 길에 브이로그를 찍는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로 할 수 있는 말들은 한번 짧게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네, 여기에 토끼 회사원이 있습니다. 토끼 회사원이 보니까 지하철도 타는 것 같고 택시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로 가는 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문장. Hi, 네, 안녕하세요. 제 브이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Hi, welcome to my vlog. 따라해보세요. Hi, welcome to my vlog. Hi, welcome to my vlog. Hi, welcome to my vlog. 네, 뭔가 영상을 찍었을 때 아, 이 영상을 첫 번째로 이렇게 짜잔, 환영해요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멘트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아, 네, 저는 보통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빈칸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I 땡땡 take 땡땡 to work. 네, 그래서 I 하고 그 다음에 빈칸에는 보통, 약간 보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usually. 우리 배웠죠? 저는 보통 뭐뭘 해요? 라고 할 때 I usually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I usually take가 나왔어요. 자, take는 우리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 많이 쓰는 단어이죠?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할까요? 지하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하철이 영어로 뭐죠? 3, 2, 1. Subway 였습니다. 그래서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가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네, 보통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요. 아, 타고 가다가 여기가 제가 내릴 여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Oh, this is my 땡땡. 뭘까요? 네, 이 열차가 멈춰 섰어요. 그게 힌트예요. 3, 2, 1. Stop. Stop이 되겠죠. 네, 정거장을 stop이라고 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Oh, this is my stop. 따라해보세요. Oh, this is my stop. Oh, this is my stop. Oh, this is my stop. 네,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멈춰서려고 할 때 저 내려야 돼요. 저 여기가 제가 내릴 여기예요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왜 내려야 해요?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우리 토끼가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대요. 그러면 I have to 땡땡 to line 2. 그럼 이 빈칸에 갈아탄다, 환승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뭐였죠? 3, 2, 1. Transfer 였습니다. Very good. 자, 따라해보세요.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I have to transfer to line two. I have to transfer to line two. 네, line two는 2호선이라는 얘기였죠?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대요.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따라해보세요.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탑니다. 그래서 so I 땡땡 a taxi. 자, 아까 교통수단 탈때 어떤 단어 많이 쓴다 그랬죠? 3, 2, 1, take였죠. 맞아요. So I take a taxi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So I take a taxi. So I take a taxi. So I take a taxi. Good job. 자, 그 다음 어떤 말을 할까요? 와우.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사무실로 데려다 주세요. 아,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님한테 저 사무실로 데려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제발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어떤 단어로 이 문장을 시작할까요? 3, 2, 1. Please였죠? 네, please 뭐뭐 이렇게 하면 뭐뭐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please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To my office. 나의 사무실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3, 2, 1. Take me가 되겠습니다. Take me. 자, 따라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Please take me to my office. Please take me to my office. Please take me to my office. Very good. 택시를 타고 있는데, 근데 또 차가 많이 막힌대요. Oh no. 차가 많이 막혀요. 자, 어딘가에 무엇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딘가에 무엇이 존재한다. 이 문장은 뭘로 시작할까요? 3, 2, 1. There is, 였죠? 네, there is a lot of 땡땡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딘가에 무엇인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이니까, 무엇이 차니까, 자,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차가 아니에요. 도로 위에 오고 가는 차들이에요. 이 교통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단어였나 기억해 보세요. 3, 2, 1. Traffic이었습니다. 네, oh no. There is a lot of traffic. Oh no, there is a lot of traffic. Oh no, there is a lot of traffic. Good. 우리 근데 차가 많이 막혀요를 약간 좀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 배웠어요. 끈적끈적 도로 위에 차가 많아서 정체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Traffic jam이었죠? 그래서 oh no. There is a traffic jam으로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차가 많으면 어떡하죠? 아, 늦을지도 몰라요. 늦을지도 몰라. 뭐뭐 할지도 몰라. 100% 확신이 없을 때는 이 단어 3, 2, 1. Maybe였죠? 네. I may be late. 따라해 보세요. I may be late. I may be late. I may be late. Good.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곧 도착하면 좋겠어요. 라는 이 문장으로 오늘의 브이로그를 마무리합니다. I hope I'll be there soon. I hope I'll be there soon. I hope I'll be there soon. Very good. 와,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로 이렇게 멋진 글쓰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만든 이 문장들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연습해봐요. Hi, welcome to my vlog.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Oh, this is my stop.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So I take a taxi. Please take me to my office. Oh no, there is

0: is a lot of traffic. I may be late. I hope I'll be there soon.
1: 네, 오늘 이렇게 멋진 브이로그를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그럼 저와도 연습했으니까 이제는 원어민 발음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2: Hi, welcome to my vlog.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Oh, this is my stop.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So, I take a taxi. Please take me to my office. Oh no, there is a lot of traffic. I may be late. I hope I'll be there soon.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고, 또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I usually take the subway.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I take a taxi. There's a lot of traffic. 이런 표현들 배웠죠? 다 이번 주에 배운 교통수단에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친구들도 어디 이동 과정을 영어로 차근차근 말해보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 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표현들로 만나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is it Friday already? 벌써 금요일이 맞나요? Wow, time does go really fast. 지금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죠? 오늘은 라이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집중을 못하면 눈 깜짝할 사이 글이 완성되니까 긴장하고 집중하면서 오늘 수업 잘 들어주세요. 준비됐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20. Buy what I need. Friday. Write an advertisement for stationery. I can write an advertisement for stationery.
0: Okay, everyone. It's pattern to story time.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What can you remember?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날까요? 선생님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표현, how much? 이 표현이 기억이 나고요.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를 얘기할 때는 this, 멀리에 있는 물건 하나를 얘기할 땐 that, 여러 개면 these, those, 이런 표현도 기억이 나는데요. How about you guys?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표현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writing topic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oday's topic is Write an advertisement for stationery.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rite an advertisement for stationery. 아, 긴 단어들이 두 개나 있어요. 자, 여러분, advertisement라는 표현은요, 광고라는 뜻입니다. 자, 광고를 쓰는 건데, 무엇에 관한 광고인가요? stationery라고 하는데요. 우리 stationery는 문구, 문구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Today's picture. 자, 여기 그림 속에 지금 보이는 게 보이나요? 지금 문구류가 보이는데요. 아, Happy Stationery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 문구점 이름이 Happy Stationery인 것 같습니다. 이 Happy Stationery에서 파는 물건은 자, 첫 번째 New라고 써져 있어요. 신상품인 것 같은데요. 아, 필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필통은 영어로 뭐죠? 맞아요. Pencil case입니다. 신상이고요. 이거 보니까 지금 진동이 나는 필통인 것 같아요. 오, interesting.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면 지금 이 학생이 들고 있는 펜입니다. 아, glitter pen인데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아, 햄스터가 그려진 notebook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visit us라고 써져 있네요. 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광고를 잘 써주면 됩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볼까요? If you 뭐뭐를 찾고 있다. 자, 여러분, if가 들어가면 뭐뭐 한다면 이런 문장이 시작이 되겠죠. 자, 무엇을 찾고 있다, 찾는 중이다 라는 표현 기억할까요? 맞아요. 비동사 looking for인데요. 우리 여기서 주어는 you입니다. 우리 you는 비동사 are이랑 쓰기 때문에 are looking for를 써야겠죠. 자, 우리 첫 부분만 한번 선생님이랑 볼 거예요. If you are looking for cute and funny stationery. 아, 만약 너가 귀엽고 웃긴 문구류를 찾는 중이라면 이란 부분이에요. 뒷부분도 볼까요? You 뭐뭐 해야 한다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 바로 have to입니다. 이 뒷부분도 선생님이랑 읽어볼까요? You have to visit us. 여러분은 저희를 방문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전체 문장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만약 너가 귀엽고 웃긴 문구류를 찾는 중이라면 너는 우리를 방문해야 합니다. Let's read. If you are looking for cute and funny stationery, you have to visit us. 한 번 더. If you are looking for cute and funny stationery, you have to visit us.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정말 웃긴 로봇 필통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꽤 긴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힌트를 주자면 정말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what으로 시작하고요. what, are가 들어가고 웃긴이라는 형용사가 먼저 옵니다. 바로 funny가 들어가고 로봇 필통은 robot pencil case가 되겠죠. 자, 정말 웃긴 필통이다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What a funny robot pencil case this is. 한 번 더. What a funny robot pencil case this is. Good. 다음 문장입니다. It keeps 이상하게 작동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 it을 볼게요. it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방금 앞에서 선생님이 읽었던 robot pencil case를 의미하죠. 자, 그것은요. keep는 계속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죠? 이상하게 작동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 작동한다라는 단어는 acting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이상한이라는 단어 기억할까요? 맞아요. 우리 strange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상하게 작동해요. It keeps acting strange. It keeps acting strange. Good. 자, 이제는 다른 물건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이건 얼마인가요? 아, 우리 물건의 가격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죠. What i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How much is this? 입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은요. 이 귀여운 햄스터가 그려진 이 노트북은, 이 노트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Let's read. How much is this cute hamster notebook? One more time. How much is this cute hamster notebook? Good. 자, it's로 시작하고 우리 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너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다. 아, 이 방금 얘기했던 햄스터가 그려진 이 노트는 너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cheaper than you expected를 사용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cheaper than이 뭐뭐보다 더 싼이란 뜻이고, expected가 예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너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It's cheaper than you expected. It's cheaper than you expected. Good. 자, 이제는 마지막 물건으로 갑니다. 자, 이것들은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는 문장이었어요. 자, 어떤 걸 제안하나요? Rainbow glitter pants. 자, 레인보우는 무지개이고요. glitter는 반짝이 펜입니다. 무지개 반짝이 펜은 어떤가요?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은 어때요? 라는 표현은 what about인데요. 여기서 these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an anybody answer? 대답할 수 있나요? 힌트는 우리 pens가 힌트인데, 맞아요. 우리 펜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these가 들어가고 가까이 있는 물건을 의미하죠. 문장 읽어볼게요. 이 무지개 반짝이 펜들은 어때요? What about these rainbow glitter pens? What about these rainbow glitter pens? 자, 계속해서 이 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They're 누구누구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누구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죠? Students,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기가 있다라는 표현은 very popular with입니다. 매우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인기가 아니에요. 매우 인기가 있어요. 자, 문장 읽어볼 거예요. 그것들은 혹은 이것들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어. They're very popular with students. They're very popular with students. Grea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will shout. 저는 사고 싶어요. Them all입니다. 아, 너는 이렇게 외칠 거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혹은 다 사고 싶어요라고 외칠 거다라고 하네요. 자, 저는 사고 싶어요라는 표현. 어떤 문장이죠? 자, I would like to buy였어요. Let's read. 너는 이렇게 외칠 거예요. I would like to buy them all. 한번 더. You will shout, I would like to buy them all. Great. 자, 이렇게 글이 완성됐고요.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합시다. If you are looking for cute and funny stationery, you have to visit us. 만약 당신이 귀엽고 웃긴 문구류를 찾고 있는다면, 너는 우리를 방문해야 해요. If you are looking for cute and funny stationery, you have to visit us. What a funny robot pencil case this is. 정말 웃긴 로봇 필통이구나. 한번 더. What a funny robot pencil case this is. It keeps acting strange. 그것은 계속해서 이상하게 작동해요. It keeps acting strange. How much is this cute hamster notebook? 이 귀여운 햄스터 노트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is cute hamster notebook? It's cheaper than you expected. 그것은 너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요. It's cheaper than you expected.

0: What a funny robot pencil case this is. It keeps acting strange. How much is this cute hamster notebook? It's cheaper than you expected. What about these rainbow glitter pens? They're very popular with students. You will shout, "I would like to buy them all."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쓴 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Let's practice one more time, okay? 한 번 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new topic으로 만나요. See you later!

to All in One 초등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 기쁘지 않아? 금요일이야. 선생님이랑 매일매일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니까는 벌써 금요일 됐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이랑 신나게 영어 공부하고 우리 주말 맛집 보러 가자. 오케이? 자, 준비됐다면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습니다. 신나는 금요일이에요. Today is Friday. 자, Friday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쓰기 하는 날입니다. 쓰기가 영어로 writing. 그래서 Friday is for writing 되겠습니다. 쓰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0: 선생님이라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매직 패턴들도 있으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습니까? 빠라바람. Week 22. Jobs around us. One more time. Jobs around us. 얘들아 이거 이제 알아야 돼.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잖아. 우리 이 주제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Jobs가 무슨 뜻이었죠? 맞습니다. 직업들이었지요. 직업. Job. 그래서 Jobs around us 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맞지? 기억나지요? 자, 오늘은 어떤 글쓰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주제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 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거에 비슷한 글쓰기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what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0: 자, today's topic. Ba-ba-ba-bum. Write about what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아, 딱 우리 예상했던 주제가 나왔어요. Write about what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써보는 이번 주에 글쓰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딱 직종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부터 생각해보자. 나는 나중에 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고 싶은지, 세상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3초 줄게요. 생각해봐요. 3, 2, 1. 생각해서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볼게. 선생님은 비행기를 좋아해요. I love airplanes. 그럼 조금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지 않나요? 확인해 볼까요? 봐봐. What I want to be. 선생님은 좀 이제 다시 직업을 갖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일단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이 직업을 갖고 싶어요. Oh, that's right. Pilot.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왜 되고 싶냐면 하늘을 멋지게 날고 그 맨 앞에서 하늘을 촥 보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을까, 그쵸?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은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한번 써볼게요. Okay. 자, 그 다음에는요. 파일럿이 또 멋있는 이유가 멋진 이 유니폼, 이 제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파일럿이 항상 입는 이 제복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파일럿들은 이제 유니폼 입어서 나도 나중에 유니폼을 입을 거예요. 라고도 한번 써볼게요.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자, 그 다음은요. Airplanes 빠지면 안 되겠죠. 나중에 선생님 이제 뭐 파일럿이 되면은 비행기랑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이 기계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 그래서 그 비행기와 함께 일할 거예요. 라고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Flying an airplane safely.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선생님은 일단 나중에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싶냐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파일럿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을 안전하게 비행기를 운전해서 비행기를 운항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착지로 모셔다 드리는 게 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한번 적어볼게요. Flying an airplane safely. Safely는 안전한 이란 뜻입니다. 자, 안전하게 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fly in the sky. 하늘을 날고 싶어요. 라고 써볼게요. 선생님, 뭐, 새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새가 될 수는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면서라도 이제 새가 되고 싶은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럼 글쓰기를 멋있게 아주 쉽게 완성시켜줄 magic patterns 한번 찾아보고 올까요?
1: Magic patterns. I want to be a... I will wear a... I will work with... I will help people by... I will be happy to...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Magic pattern number one. 부터 선생님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I want to be a 입니다.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요로 문장을 시작할게요. I want to be a 선생님은 뭘 되고 싶다고 했죠?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죠? 그렇지요. Pilot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I want to be a pilot.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I want to be a pilot. 우리 친구들 차례. I want to be a pilot.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른 그 직업은 뭡니까?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싶은, 갖고 싶은 직업을 넣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want to be a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꼭 그거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amazing한 친구들이니까. 자, 그 다음은요. Magic pattern number two. I will wear a 보통 어떤 한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에서 직업을 가지면 입어야 할 복장들이 좀 있잖아요. 자, 선생님이 고른 파일럿들은 이런 제복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래서 I will wear a uniform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제복, 교복이란 뜻도 있어요. 자, I will wear a uniform. 그 직업을 가지면 뭘 입고 싶어, 얘들아? 써볼게요. 자, 선생님은 uniform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게요. I will wear a uniform. 잘했어. wear가 입다라는 뜻인 거 선생님이랑 옛날에 배웠었지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친구들이 고른 그 직업을 갖게 되면 어떤 옷을 입고 싶나요? 자, 나는 몸을 입을 거예요.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will wear a 잘했어, 얘들아. 너무너무 잘했어. 자, 꼭 그 옷을 입고 멋진 직업을 가질 수 있길 선생님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agic pattern number three. I will work with. work with 하면 뭐뭐 함께 일하다거든요. 그래서 I will work with 하게 되면은 나는 뭐뭐와 함께 일할 거예요. 선생님은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무엇이랑 함께 일하겠어요? airplanes와 함께 일하겠지요. I will work with airplanes.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I will work with airplanes. 비행기들이란 뜻이죠? 멋진 비행기들을 이제 운항을 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은 무엇과 함께 일하게 될까요? 자, 내가 고른 직종에서 내가 무엇과 함께 일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문장 만들어보세요. 시작! I will work with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는 아주 멋진 사람들과 일할 거예요. I will work with awesome peopl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agic pattern number four. I will help people by 자, help,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도와주다란 뜻이죠? 그래서 자, I will help people by 하면은 나는 뭐뭐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싶은 단지 직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오케이? 자, 선생님은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거냐면 flying them safely. 그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운항,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쓸 거예요. I will help people by flying them safely. Oka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천천히 해보자. I will help people, 사람들, by flying them safely. 좋아요. safely는 안전하게 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뭘 함으로써 사람들을 도울까요? 한번 나와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will help people b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멋지게 돕는, 사람들을 멋지게 돕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I guarantee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I will be happy to. 자, I will be happy to 하게 되면 나는 뭐뭘 하면은 행복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너무 멋진 패턴이지? 자, 선생님은 뭘 하면 행복하다고 할 거냐면 빠밤, fly in the sky. 하늘을 날게 되면은 아, 저는 행복할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래? I will be happy to fly in the sky. I will be happy to fly in the sk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will be happy to

0: sky. 멀미를 안 해야 될 텐데, 그쵸?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은 뭘 하면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아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will be happy too. 따라랑! 좋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도우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I will be happy to help people. 라고 하면 되겠죠?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봐. I want to be a pilot. I will wear a uniform. I will work with airplanes. I will help people by flying them safely. I will be happy to fly in the sky.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글을 써가지고 짜잔! 게시판에 올려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꼭 적어봐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 want to be a pilot. I will wear a uniform. I will work with airplanes. I will help people by flying them safely. I will be happy to fly in the sky.
0: 잘 듣고 따라해봤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I want to be a pilot. I will wear a uniform. I will work with airplanes. I will help people by flying them safely. I will be happy to fly in the sky. 잘 들어봤나, 얘들아?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일주일이 슉 갔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친구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선생님이랑 월요일에 또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안녕, 얘들아. 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1: 잠깐만. 얘들아, 내가 진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거든? 뭐에 관한 거냐면,

짜잔. 바로 이거야. 뭐야, 이거? 헬리콥터냐고?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거 드론? 그래. 내가 뭘 봤냐면, 글쎄, 이 무너진 이 빌딩 안에 드론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혹시나 이 무너진 곳에 사람이 갇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야. 대단하지? 그리고 요즘 이런 드론은 전쟁할 때도 쓰이잖아. 막 미사일 탑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찰, 그리고 감시까지. 아, 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드론 너무 멋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드론한테 오늘 좀 반했거든? 이렇게 써볼까 해. 드론은 우리에게 멋진 미래를 줘. 그럼 쉽지. Drones give us. 그냥 쓰기 좀 아쉬우니까, 뭐, 우리 전체 다 배운 거 for 한번 붙여볼까? For a better future. 아, 이건 나에게 better future가 아닌데. 이 B 소리,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또 뭐가 틀린 거지?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연구문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칠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어떤 전치사를 붙여야 하는지, to를 붙여야 되는지, for를 붙여야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오늘은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특히 사형식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형식 문장 전체적으로 배웠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문장 성분이 배열되는지 같이 말해보고 갈까요? 가장 먼저 주어와 동사가 오죠.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은 바로 목적어가 두 개가 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는 목적어와 그리고 두 번째 오는 목적어가 좀 달랐죠. 첫 번째 오는 목적어, 우리가 사형식 문장은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 목적어, 즉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사물 관련된 목적어가 온다라는 거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 사형식을 우리가 삼형식으로 나중에 바꿀 때 무엇이 동사 뒤에 바로 붙어요? 바로 여기 있는 사물 관련된 목적어가 바로 붙고요. 그리고 사람, 간접 목적어 우리가 뒤에 써주는데 to 붙일 때도 있고 for 붙일 때도 있었다. 여기 보면 우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는 게 사형식 문장이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리고 사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 해석하는 방법, 직접 목적어 해석하는 방법.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니까 누구누구에게 붙여서 해석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또는 를 붙여서 해석한다라는 거 알아보았죠. 문장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gave 하고 그들은 주었다. 무엇을 주었다? 그들의 엄마에게 sunflowers, their mom 하고 간접 목적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을 주었다? sunflowers, 바로 약간의 꽃들을 주었다. gave라는 give가 바로 주다라는 동사 원형. 이 give의 과거형이 gave인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주는 동사가 바로 사형식 문장에 많이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준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사형식 문장에 쓸수 있는 동사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우리는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바로 수여 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give 그냥 주는 거죠. 그리고 make 만들어주다, send, 보내주다, tell, 말해주다. 그 외에도 또 있는데요. 여기 있는 먼저 네 개의 동사 보고 가도록 할게요. She gave me a book 해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는 거, 직접 주는 거, 사물 목적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He made. 그는 뭐요? 만들어 주었어요. 나에게 무엇을? A cup of coffee 하고 이렇게 3을 나왔죠. 마찬가지로

send, tell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 목적어 먼저 나오고 뒤에 사물 목적어. 우리 이거 다한 번씩 했었죠? 그래서 사람 목적어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어떤 동사 있나요? show, 보여주다, buy, 사주다, bring, 그리고 cook. 이러한 수여 동사, 뭔가를 가져다 주고, 요리해 주고, 그리고 주고 보내고, 이러한 동사들은 다 수여 동사인데 무엇을 해 주다라는 게 나오면 뭐가 나온다? 바로 사람 목적어 나온 다음에 사물 목적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형식 문장의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형식 문장에 나오는 동사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웠던 건 무엇이냐? 바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럴 때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붙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간접 목적어 앞에 for를 붙일 때도 있었는데, 아, 그럼 도대체 언제 이렇게 바꿔서 붙이나요? 바로 무엇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동사? give, send, tell, show, bring 이런 동사가 나오면 우리가 삼형식으로 바꿀 때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보통은 다 to를 붙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 바로 for를 붙일 때 어떤 동사가 오는지. 이게 적으니까 이걸 먼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것들, 대부분의 수요 동사들은 다 무얼 붙인다? 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사람 앞에 to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for를 붙이는 동사 세 개는 꼭 알아두셔라. MBC라고 외운다 그랬죠? Make, buy, cook. 요세 가지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사형식, 삼형식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He gives me a book. 그는 나에게 책을 줘요. 그쵸? 자, 그럼 gives라는 동사 다음에 사람 나왔고, 직접 주는 사물, 목적어 나왔습니다. 삼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는 주는데요. 무엇을 먼저 줄까요? 바로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 book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준다? to me 하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for를 붙여볼게요. 어떤 동사일 때 make, buy, cook이라는 동사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mad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She made me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줘요? 샌드위치 만들어준대요. 그럼 삼형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녀는 만들어주는데 무엇을 만들어줘요? 샌드위치를 먼저 앞으로 빼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For me. 그래서 나에게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삼형식에 전치사가 붙은 거나 또는 사형식 문장이나 해석은 똑같은데 바로 for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나올 때, 그리고 to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나올 때, 어떠한 동사가 앞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형식들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괜찮고요. 사실 외우지 못해도 꼭 기억해야 할게 뭐다? 우리가 for 붙였을 때 나오는 동사. make, buy, cook. 이세 가지는 여러분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영어 단어의 뜻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션. 미션은 뭐였어요? 바로 임무라는 거였죠. 그 다음, 두 번째, suggest. 뭔가를 뭐하다? 제안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제안하다. 보통 의견을 제안할 때, 나의 뭐 생각을 제안할 때, 여러 가지 제안하다라는 동사 문장에서 자주 볼수 있을 거예요. rest는 뭐예요? 쉬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휴식을 취하다. 선생님이 휴식을 취하다 할때 잠깐 동안 쉬는 거, room 붙여서 restroom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화장실이라고 했었죠? 네 번째, neighbor,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 그 다음, fit은요, 꼭 맞다. fit이라는 동사,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옷이 딱 맞을 때 우리가 핏하다라고 우리말에도 이런 동사를 좀 많이 쓰기도 하죠. 그리고 어디 어디에 딱 맞게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핏이라는 거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거 좀 어려운 단어였죠? Age friendly는 뭐였냐면 고령화 친화적인 사실 고령화 친화적인 좀 어려운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뜻을 쓰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독해 지문할 때 여러 도시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 우리 함께 봤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였죠. 그다음에 get on, get off 뭐예요? get on은 무엇에 타다, 무엇을 타다. 그리고 get off가 쓰이면 어디에서 내리는 거죠? 버스를 타고 내리다 할때 get on 그리고 get off 쓰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영어 단어로 바꿔서 볼게요. 편안한 C로 시작합니다. Come for 그 다음에 comfortable 해서 comfortabl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정신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S로 시작하는 거 뭐예요? Spirit 그쵸? Spirit 써주시면 됩니다. 행성 행성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Planet 그렇죠? Planet. Planet 할때 뒤에 이렇게 NET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탐험. X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Exploration이 바로 탐험입니다. Exploration 좀 어렵죠? 선택하다, 고르다. 선택하다. 바로 choose.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 고령자. 또는 연장자. 뭐라고 할까요? 요즘 어려운데, 좀 길죠? 바로 senior. 그 다음에 citizen. senior citizen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이 이거 좀잘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 식사나 끼니를 의미하는 말은 여러분 뭐죠? 식사나 끼니는 바로 meal. meal이라 그러죠? 그래서 mea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senior citizen 요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좀더 격식을 갖춰서 그리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단어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딱 보면 저게 무슨 뜻이지? 라고 좀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두 단어를 아 고령자, 연장자라고 부르는구나 해서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써보는 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있는 단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fits, 꼭 맞다, 어디 적합하다, meals, 식사나 끼니들을 말하는 거죠. suggest에 ed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제안했다라는 과거. age friendly, 고령화, 친화적인, 그리고 get on, 뭐예요? 어떤 교통수단을 타는 걸 말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A sixth grade student 하고 주어만 나왔고요. 뭐뭐뭐 나왔고, the name 나왔습니다. 한 6학년 학생이 주어 나왔고, 그 이름을 뭐했다? 제안했다. 동사에 들어가는 걸 찾아봐라. 라는 거죠. 제안했다. 뭐 쓰면 될까요? suggested. 그래서 suggest에다가 ed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some cities are becoming 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몇몇 도시들은 고령화, 친화적이 되고 있다. 그럼 고령화, 친화적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 age 하고 hyphen 넣고, 그 다음에 friendly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3번 볼게요. The name, 그 이름은 하고 주어는 나왔는데 뭐뭐뭐 동사가 비어 있어요. 비어져 있죠? 그 이름은 그것의 임무 완벽하게 뭐한다? 어울린다? 딱 들어맞는다? 적합하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fit이라는 동사 필요한데 앞에 있는 the name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에 뭐 붙인다? s 붙인다. fit에 s 붙여서 fits. perfectly. 완벽하게. with its 미션, 그것의 임무와 완벽하게 딱 떨어진다, 어울린다, 적합하다, 거기에 딱 맞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볼까요? 4번과 5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The buses. 그 버스들은요, are easier. 쉽다라는 거죠. 뭐가 쉬운데, to, 뭐뭐 하는 게 쉬워. 타고 내리기가 쉽다,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nd 하고 off 나왔으니까 타고 내리기 어떤 거 타다 get 하고 on and off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get

엉 같은 거는 정말 많이 나와요. 교통수단, 뭐 버스, 택시, 뭐 자전거에도 쓸수 있거든요.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get on 같은 거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get이라는 게 정말 마법의 동사예요. 특히 영어에서는요, 동사 중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동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get, 그리고 또뭐 있냐면 take. get이랑 take 뒤에 붙어 있는 이런 전치사구만 잘 조합해서 뜻을 알아두면 여러분들 영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5번 볼게요. Community centers. 주민센터는요, cook. 동사 나왔습니다. 요리해줘요. 무엇을 요리해주냐면, healthy. 건강에 좋은 식사를 요리해준대요. 누구를 위해서?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cook healthy meal이 되겠죠. meal. 건강에 좋은 식사. 근데, 여기 나오는 meal, 그냥, S 붙여서 복수형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알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어떤 문장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지만 알고 있다면 쉽게 골라서 쓸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봤고요. 이번에는요, 문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 뭐예요? 문장 형식이죠. 문장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각각의 형식마다 꼭 들어가는 거는 뭐였죠? 주어와 동사. 그리고 동사 다음에 뒤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목적어가 두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몇 형식? 4형식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S, 동사는 V, 목적어는 O라고 쓸 건데, 부사적 수식어가 뭐냐? 이건 꾸며주는 말이에요. 어딘가 붙어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고요. 꾸며주는 거예요.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는 말인데요.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장 형식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해석할 때 이거는 빼고 해석해도 그렇게 문장의 뜻, 주요한 뜻을 해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볼게요. It is sending us data. 자, 그것은요, is sending 뭐예요? 보내고 있어요. 주어, 그리고 현재 진행형 동사.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It is sending. 보내고 있어요. 무엇을? 누구에게? 어때요? 사형식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send. 무엇무엇을? 보내주다. 주다. 뭐 해주다라는 수요 동사죠. 그래서 us 우리에게 사람 목적어 무엇을 직접 목적어 데이터 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볼까요? It will bring the answers to us 함께 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이 그건요 will bring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죠. 근데 가지고 올 것이다 will 앞에 붙었으니까 미래. 미래로 뜻을 해석해야 돼요. 가지고 올 것이에요. 무엇을? 목적어 필요하죠. The answers. 정답들을, 해답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누구에게? to 붙었어요. 이게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는요, 우리에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전치사구는 대표적인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치사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to us. 그러면 여기는 am이라고 써줄 건데요. SVO 여기까지 봤을 때 요거 뭐예요? 아하, 몇 형식? 3형식 문장이네. 여기 알수 있죠? 그럼 여기는 SVO 목적어가 두 개네. 그럼 이 문장은 몇 형식인데? 바로 아하, 4형식 문장이네. 요렇게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우리가 딱딱 분석해서 보니까 이게 몇 형식이구나 눈에 보이죠? 세 번째 볼게요. The name. 그 이름은요, shows, 보여줘요. 무엇을, 누구에게 보여주는데? 자,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죠. 4형식에서 들어가는 동사예요. us, 우리에게. 그러면 주어, 여기 동사. 우리에게. 사람 목적어 왔고요. The spirit of exploration, 탐험의 정신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얘도 목적어. 그러면 이 문장은 내가 분석해 봤더니 몇 형식 문장이 되더라. 목적어 두개딱 나오는 거 보니까 4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아, 얘가 3형식이고 얘가 4형식이고 이걸 우리가 뭐 완벽하게 아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형식을 보고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나중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He told, 그는 말했어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뭘 말했던데? An interesting story.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기까지 봤을 때, SVO. 그러니까 3형식 문장 알수 있다. To us. 여기 뭘 붙였다? To 다음에

showed. 그녀는 보여주었어요.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그녀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목적어 두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 목적어, 간접 목적어라 그랬죠? 사람이 먼저다 사형식에서.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직접 목적어, 사물 목적어 나왔다. 세 번째, the squirrel 뭐예요? squirrel 바로 다람쥐죠? 다람쥐는요, 만들어요. 뭘 만드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야? A nest, 둥지를 만들어요. 둥지를. 그래서 목적어.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for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명사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나왔네? 이거는 바로 어디에 속한다? 부사적 수식어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the squirrel. 여기 SVO 둥지를 만들어 줬는데 누구에게 둥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것의 새끼들에게 둥지를 만들어 줬는데 신기한 건 여기 뭐예요? for가 사용됐다. for 다음에 간접 목적어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바로 어떤 동사? make나 buy나 cook, MBC 이세 가지 동사가 여기에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딱 보니까 make 동사 나왔네요. 4번과 5번 볼게요. Community centers. 주민센터는요, cook, 요리예요. 잠깐. 그러면 우리가 make, cook, 그 다음에 또 buy. 이세 가지 동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일단, cook도 수요동사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요. 근데 사람 목적어 바로 나왔네요. 그 다음 무엇을 만들어줘요? 건강한 식사를. 그래서 목적어 두개 나왔네. 여기까지 봤을 때, 아, 사형식 문장 바로 보인다. 5번, the robber. 탐사선은요, 주어 나왔고, is sending. 지금 비동사에 동사 ing 붙은 거 나왔으니까, 현재 진행형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목적어, 사람 목적어, data, 사물 목적어, 무엇을 보내고 있다?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도 바로 사형식. 사형식 뭐예요? 동사 다음에 뭐 나오고 있다? 목적어 두개 나오고 있는데, 동사, 뭐뭐 해주다라는 동사들 나오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분석해 봤고요. 이번에는요, 빈칸에 알맞은 말 써서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요, cities are changing. 여기까지 봤을 때 cities, 도시들이 주어, are changing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그러면 to be more 더 뭐해지도록 편안하도록 그러면 to be more 편안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comfortable 해서 comfortabl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자들은 자주 쉬어야 한다. 가장 처음에가 밑줄이에요. 그러면 가장 문장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는 일단 대문자로 써야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주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고령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Senior citizens. 왜냐하면 뒤에 있는 동사 보니까 동사원에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형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고령자들은 S 대문자로 쓰시고 senior 써주고 여기까지 하면 쓰면 안 되죠? citizens 하고 S까지 딱 붙여줘야 돼요. senior citizens need to rest often. 자주 쉬어야 한다. 3번 볼게요. The name 그 이름은요 주어 나왔고 fits 뭐 한다 딱 적합하다 딱 완벽하다 어울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게 with it 임무와, 그것의 임무와, 그럼 미션, 미션이 임무가 되겠죠? 미션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과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 name, 그 이름은요, shows, 보여줘요. 보여주다, 뭐뭐 해주다. 어디에 쓰이는 거? 사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네.
주어 찾고, 그 다음에 동사 찾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 나왔네. 목적어 나왔네. us.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슨 정신, 탐험 정신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탐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exploration이 나왔죠. 그런데 정신이라는 단어

너가 안 나왔으니까 the 뭘가 될까요? Spirit, 그쵸? Spirit of exploration 하고 문장 만들어주면 되고요. 5번, NASA, 나사는요, 뭐 했다? 선택했다, 선택했다라는 동사 나와야 되겠죠? 그럼 원래 choose가 선택하단데요. 선택했다 과거는 chose가 됩니다. 무엇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선택했어요. as가 여기서 뭐뭐로 무엇으로 the final name 뭐예요? 최종 이름으로 마지막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서? For the rover, 그 탐사선의 마지막 이름으로 그것을 선택했다.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읽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해보았는데요.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되는지, 현재형 동사 써야 되는지, 그리고 문장의 가장 앞에는 무엇을 넣어야 된다? 대문자로 또 시작해야 된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도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 동사가? S가 붙었네? S가 안 붙었네?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게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하나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드론은 우리에게 멋진 미래를 줘. 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저 동사는 사용식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 그렇다면 사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두개 나온다라고 했었지. 자, 그럼 여기 us라고 뭐가 나왔냐면? 오? 사람 목적어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네? 그럼 이제 나는 사물에 관한 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for a better future. 여기서 뭔가 빠져야 된다. 자, 뭔가 빠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형식부터 지금 사형식까지 배웠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요, 문장 성분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배열되는 건지는 알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른 문장들을 많이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알아서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아, 형식이 있구나. 문장 형식이 있구나. 이 형식에 들어가는 문장 성분이 또 다르구나.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천천히 반복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4형식까지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5형식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요. 구운 통닭이 되긴 싫었다. Part 1 되겠습니다.
1: 좀 많이 더웠나요?
0: 많이 더웠어요.
1: 많이 더웠죠.
0: 자, 슬기 씨는 네. 평소에 그런 피부 관리나 이런 거
1: 네.
0: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네. 이제 뭔가 덥고 이런 날 햇볕이 뭔가 강하면
1: 네.
0: 이런 선스크린을 무조건 발라야 되잖아요.
1: 무조건 바르죠.
0: 그거 스킵을 안 하세요?
1: 절대. 그런 적 없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좀 평소에는 두껍게 안 하는 편이라서
0: right, right.
1: 그 선스크린을 거의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발라요. 그냥.
0: 와, 소문, 저는 그거를 그게 전설인 줄 알았어요.
1: 전설.
0: 왜냐면 그냥 아침에 한번 바르는 것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찮거든요. 아, 나 한번 발랐는데 이 정도면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했는데 그걸 계속 또 해줘야 된다.
1: 계속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뭐 김이 죽은 깨가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피부 관련돼서 선스크린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1: 꿀팁까지 지금 또.
0: 그렇습니다.
1: 좋아요.
0: 그 안에서 또 영어를 흡수해야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오.
0: 상대방한테 구운 치킨 같다. 이 얘기는 얼마나 탔는지 알겠죠?
1: 그쵸. 감도 안 오네요. 아니,
0: 맞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치킨이 뽀얀데
0: 아하.
1: 좀 많이 구워져서 그을려지면은 좀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또 예쁘게 이렇게 구운 치킨이라고 얘기하니까.
0: 그래도 좀.
1: 네.
0: 그래도 좀,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그
1: 100번.
0: 또
1: 와.
0: 친구들 중에 유독 그런 거 끈적거려서 안 발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아유, 많죠. 가까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이요.
0: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이제 해변 갈 때는 특히나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살이 얼마나 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머머, 완전 구운 치킨 같아.
0: What are you saying?
1: Look at you. 쿡 치킨. 오버쿡 치킨.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내가 너한테 한 100번 경고하지 않았나? 선크림 중요하다고? 100번 경고하지 않았어?
0: What?
1: I told you. Sunscreen is so important, sunshine. Okay?
0: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It
1: Why,
0: burns.
1: why?
0: No, ow, it burns. Don't touch it.
1: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니까.
0: 아이고, 결국엔 맛있는 치킨 드셨다고
1: 아,
0: 했어요.
1: 좋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속을 달래니 얼마나 행복해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표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3: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3: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를 딱 봤는데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네.
1: 아이고.
0: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1: Look at you. 쟤좀 봐. You are like a, 너는 마치 구운 치킨 같다. 구운 치킨?
0: 구운 치킨.
1: 우린 구운 치킨을 다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0: 그 프라이 치킨은 튀긴 거죠.
1: 튀긴 거예요? 튀긴
0: 그렇습니다.
1: 게 오래되면 구운 거 아닌가요?
0: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럼 구운 게, 그러면 파이어 쪽으로 가볼까요? 예.
0: fire.
1: Fire 치킨.
0: 불치킨이군요.
1: 아우, 얼마나 강렬해요. 예, fire 치킨.
0: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1: Yeah.
0: fire chicken. Alright, so look at you. 이러면서 you're like a fire chicken.
1: 응?
0: 근데 맛있을 것 같기도
1: 그죠,
0: 합니다. 자,
1: 그죠.
0: 정답은요. roast
1: 아,
0: chicken.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나요?
1: 네.
0: 그죠. 보면은 fried chicken, 튀긴 치킨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
1: 전기
0: 맞습니다.
1: 장작구이 뭐 이런 거.
0: 그것도 맛있거든요.
1: 너무 맛있잖아.
0: 네.
1: 기름이 쪽 빠져가지고
0: 그렇죠.
1: 아주 담백해요.
0: 그거 먹으면, 나살안 쪘다. 이런 생각할 때
1: 그럼요.
0: 있어요.
1: 더 단백질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자, roast chicken. 이게 바로 구운 치킨입니다. roast 자체가 구워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참고로 지금 roast chicken. 원래 치킨, 뭐꼭 치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으로서의 치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관사를 안 넣어요. 원래는 보통 roast
1: 아,
0: chicken. 그래서 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 네.
0: 그 와중에서도 한 마리의 뭐
1: 치킨.
0: 1인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1: 아,
0: 때는 어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여기서는 붙었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으로 나는 뭐 1인분 뭐 한번 먹을 거 그거 굳이 강조 안 하겠다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roast chicken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지금 look at you 이랬습니다. Look
1: 네.
0: at you. 이거는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딱 봤는데 굉장히 특이해 보이거나 아니면
1: 예.
0: 굉장히 예뻐 보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났을 때 look at you 이런
1: 예.
0: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Okay?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는 거는 별로죠. 이거 응용할 수가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So, look at someone.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So,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정확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룩에서 암기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뭐 보는 건 룩 at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4: 맞아.
0: 이게 뒤에 전치사가 at이 올 때도 있고 뭐 into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면을 본다고 하면 look on도 될 수도 있고요.
4: 아, 또 때에 따라 다르군요.
0: 다 달라요.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할 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이건 거예요.
4: 예.
0: So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guy라는 말 많이 쓰세요. 아, oh, look at that guy. 무슨 말?
4: 아,
0: right. 그래서
4: 네네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얘 좀 봐봐. 할 때 guy를 한번 써보세요. 이 친구 봐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4: Oh, look at this guy.
0: 그렇죠. Hey, look at this guy.
4: 예. Yeah.
0: 그렇죠?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하면서 oh, look at this guy. He's really funny.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4: 네.
0: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지금 뭐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4: 오.
0: 근데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 남자의 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4: 아, 정말.
0: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니?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어?
4: 어허.
0: 너 보고 있니? 이렇게 해야겠죠. 진행형으로.
4: Are you looking at girls?
0: 어허. 그 여자애들이니까.
4: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그렇죠.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Those girl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4: 아, 정말. 이런 말도 안 나오죠.
0: 뭐
4: 하는 거예요?
0: 거예요? 바로
4: 네.
0: 그냥. Okay. So, look at something. 시제 바꿔가면서, 주어 바꿔가면서 이병적 연습하셔야죠.
4: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guy.
4: Look at this guy.
0: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4: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여기서는 와, 널 봐라. 넌 마치, 여기서 like는 뭐뭐, 마치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4: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0: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고맙네. 선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4: 그렇죠, 그렇죠.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 cream. 그죠? 고마워.
0: 이거는 비꼰 느낌이 아시죠?
4: 그렇죠. 놀린 거에 대해서
0: 맞아요. 아유, 고마워.
4: 네. 그럼 여기가 sun cream인데
0: 네.
4: sun
0: 스펠링을 한번 잘 볼게요.
4: 그렇죠. sun cream.
0: 오케이.
4: 네, 이거 아닐까요?
0: Alright.
4: Yeah.
0: 자, sun 하고 하이픈 하나 긋고 크림을 했는데
4: 네.
0: 여러분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요?
4: 아,
0: 선크림 뭐요?
4: 선스크린. 이렇게 써 있어요. 선크림에 그 앞에 선스크린 이렇게
0: 선스크린.
4: 써 있어요.
0: 그렇죠. 네. 자,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크림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4: 네.
0: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가 압도적으로 선스크린이에요.
4: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선크림은 콩글리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4: 아, 그래요?
0: 오케이? 그럼에도 선스크린을 강력 추천을 할게요. 스크린 한다는 게 뭔가를 걸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4: 네.
0: 그래서 선을 이렇게 탁 필터해주는 느낌, 막아준다는 느낌
4: 네.
0: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발랐어야 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 바르는 행동을 동사로 뭐로 표현했을까요?
4: Put on인가요?
0: Put on,
4: yes.
0: yes. 자, 우리 여러분 put on 기억나시죠? 이거 옷을 입는 동작을 할 때 쓰는 게 put on이었어요.
4: 네.
0: 그렇죠? 그래서 뭐, oh, what are you doing? 이랬을 때 I'm putting on my shirt. I'm putting on my socks. So, 뭔가를 입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선스크린 같은 제품을 바른다라고 할 때도 동작 강조예요.
4: 아.
0: 한참 바르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해주는
4: 오.
0: 거예요. So, put on or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때는 apply도 써요.
4: 제공하는 거죠.
0: 아닌가요? 그건
4: apply?
0: 아닙니다. 네. apply, 제공하다?
4: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0: 그거 아닙니다.
4: 아, 예.
0: apply, 그리고 바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4: 오.
0: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4: 네.
0: 그런 거 뒤집어 보면 뒤에 directions 어떻게 바르느냐 할 때 네. apply라는 동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4: 아.
0: apply a small amount를 어디에다 발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다.

0: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Okay? So put on, apply. 자, 그러면 바르는 동작 강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우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화장 이렇게 묻은 거를 지우는 거. 이거는 화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 같은 거.
1: 아, 클렌저. 클렌징. 클렌즈.
0: 자, 우리가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뭐뭐
1: 리무버.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하나 써 주세요.
1: 아, 그러면
0: 제거한다라고 씁니다.
1: remove가 되겠네요.
0: 음흠.
1: 예.
0: remove 동사 맞습니다.
1: 오호.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put on에 direct 한 완전히 반대 동작으로다가 지운다라는 행동을 할 때는 remove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1: 네.
0: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remove 하는 거는 좀 general한 표현이고요. wash off라는 표현도 좋아요.
1: 오호.
0: 이거는 뭔가를 씻어내다가 되겠습니다.
1: 아하.
0: Okay, so wash off the dirt. 예를 들어 흙이 묻어 있거나
1: 예.
0: 아니, 화장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wash는 뭐를 사용해서 닦는 거죠?
1: water.
0: right. 그래서
1: 예.
0: 뭔가 물 같은 것으로 씻어내다. wash off something.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아무튼 뭐 바르고 지우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아시죠?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1: Yes.
0: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구성을 이루는 패턴이 중요한데 여기서 some sunscreen을 바르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1: Yes.
0: Put on some sunscreen. 그런데 여기 말투를 보세요. sunscreen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발랐다는 얘기예요?
1: 못 발랐어요.
0: 그렇습니다. 뭔가 후회가 느껴지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1: 네.
0: 얘는 왕초보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요.
1: 아하.
0: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배기로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1: 아.
0: 자, 오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1: 네.
0: Should have PP. 얘는 패턴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를 했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아우 할걸 이런 후회를 표현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1: 어허.
0: 그래서 여기서는 PP 형태, put의 PP 형태도 put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should have put on something. 아, 내가 그걸 발랐어야 됐는데 실제로 발랐어요?
1: 못 발랐습니다.
0: 못 발랐습니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야, 너 로션을 좀 발랐어야 해. 너 여기 다 허옇게 올라왔잖아.
1: 그래.
0: 이렇게 하면서 자, 너는 약간의 로션, some lotion 발랐어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0: 그렇죠.
1: Yes.
0: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Okay, 근데 should have를 많이 붙여서 should have이라고 많이
1: should
0: 합니다.
1: Have.
0: 자,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1: 아, 정말.
0: 아, 내가 공부했어야 됐는데 더 열심히 말이야.
1: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0: 더 열심히?
1: Harder.
0: Harder.
1: Oh.
0: 너무 잘하셨어요.
1: Yes.
0: 여러분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Should have PP 형태. Put은 PP도 put이라고 했고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얘를 붙이세요.
1: 붙여서.
0: 그래서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이렇게 하면은 왜 장점이냐면 should have 뒤에 PP,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더 빨라지죠.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들릴 때도 should have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또 should have 했을 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1: 네.
0: 오히려 should have가 더 발음이 어려워요.
1: 그러네요.
0: 여러분들. So, oh, you should have done something.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그래서 이병작 이게 손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입으로 할 때는 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should have이 아, 뭔가 후회하는 거 못한 걸 얘기하는구나. 여기 뇌에서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손형작, 입형작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수준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Alright?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이걸 부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아, 뭐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못했어도 있지만
1: 예.
0: 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아,
0: 해버린 거.
1: 그런 상황도 많죠.
0: 가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shouldn't have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n't have PP. 이거는 얘를 should에서 shouldn't로만 바꾼 거예요.
1: 네.
0: 이러면 아 내가 마유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한 거네요.
0: 한 거예요.
1: 아, 전 남친이라서 술 먹고 했나 보다.
0: 그런 거예요.
1: 아이고,
0: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1: 항상 후회하거든요.
0: 후회.
1: 네.
0: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은 should have PP를 아, 조금 더 건드려본다. 아,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All right, 후회를 하게 됐어요. Mm-hmm.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어,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어,
0: 이거 바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1: 그쵸. Didn't I you like 100 times? 100번. 100번. 한 100번 할 때 이거 like인가 봐요. 근데 경고하는 거니까.
0: 내가 너한테 뭐 하지 않았어?
1: 내가 너한테 경고하다를 넣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경고는 우리 항상 그런 거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0: 빙, 빙, 빙 하는 거, 그쵸?
1: 네. Warn.
0: 오, warning도 아니라 warn.
1: Warn. 왜냐면 didn't니까요. 동사 원형.
0: 오, 예. 오케이. 그냥 didn't니까요 하니까 왜 그거랑 상관이 있죠 했는데.
1: 항상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0: Right. 자, so did you 이게 아니라 didn't you 하니까 하지 않았니. 자, 그리고 나서 warn.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우리가 warning 이렇게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네. Warning. 그거는 경고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것의 기본형 경고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음할 때 R이 살아있죠.
1: 예.
0: So, one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이상 warning 이러면 안 되고요. 혀를 뒤로 당긴 채 ning 하셔야 됩니다. So, like this. War, 혀가 당겨지고 ning. Warning. 빠르게 하면 warning. Warning. 해보세요.
1: Warning. Warning.
0: 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So, 여기서는 warn, right? Didn't I warn you?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아마 영어 수업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알려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like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구어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like는요, 뭐뭐 같은도 있고 뭐 좋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about 같은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0: 대략 이건데 제가 일부러 한이라고 썼어요.
1: 네.
0: 한국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로도 한 300불? 뭐, 한 30초?
1: 오.
0: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때가 있죠.
1: 엄청 쓰죠.
0: 뭔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1: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아하.
0: Right. I washed it like 10 times.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그 시리즈가 있어요.
1: 예.
0: 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봤니? 드라마? 그랬더니, 나 한 10번 봤나?
1: 오.
0: 이럴 때 사실 about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1: 그럼 it's like, like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게 뭔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습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무게가 그거 어느 정도 무게가 돼 했을 때 it's like 20 pounds
1: 오.
0: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따따따 쓴 겁니다.
1: 그거 한 20 파운드?
0: 맞아요. 오케이. 요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거 한번 해보세요.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그래서 약간 고민.
1: 예.
0: 두 번째 거요.
1: It's like 20 pounds.
0: Uh-huh. 자, 그 이것도 내가 한 100번 가볼게요.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So 100 상관없습니다.
1: 네.
0: Okay. 자, 마지막이죠. 알아. 야, 만지지 마.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1: 이거 엄청 따가워. 막 껍질 벗겨지잖아요.
0: 장난 아니죠.
1: I know. Hey, don't touch it. 이 따가워.
0: 이 따가워.
1: 따갑다. 와, 따갑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간지럽다는 이치.
0: 오.
1: 생각이 나는데.
0: 그거 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근데 그렇다고 아는 단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간지러워 그러면
1: 그럴 수 없잖아요.
0: 더 긁어줄까?
1: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서.
0: 오케이. Okay.
1: 네, 기권할게요.
0: Alright. 아니, 모르는 거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1: 예.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따갑다.
0: 그런데 단어 자체는 아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인지만 모르는 걸 겁니다.
1: 아,
0: 뭐냐면
1: 아,
0: It burns.
1: 그을렸다는 거잖아요.
0: 이 burn이라고 하는 게 타는 듯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1: 우와.
0: 네, 그래서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이 burn은 뭔가를 태우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타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통증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뭔가 쓰리고 따가운 거 얘기를 할 때 it burns라고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얘도 발음할 때 R 살아있죠.
1: 예.
0: 그래서 아까 warn처럼 혀를 당기고 은 하고
1: 아하.
0: finish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burn. Burn.
1: Burn.
0: Uh-huh.
1: Burn.
0: Burn. There you go. 그래서 사실 통증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개 있지만은 burn은 특히나 그런 화상을 입거나 했을 때 따가운 느낌인 거고요.
1: 네.
0: hurt는 정말 누군가 어디를 가격을 하거나 뭔가 어디에 부딪혔거나 해서 통증이 있는 거 있죠.
1: 그쵸.
0: right? 쑤시고 통증이 있는 거는 hurt라고 동사를 표현을
1: 살짝 다르네요.
0: 그렇죠. 약간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래서 만지지만 아, 나 이거 쓰려 쓰려 이러면서 자, 읽어볼게요.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미션 정리할게요. 얘 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0: 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나? 않았니?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2: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look at someone or something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얘 좀 봐, 널 봐봐.
1: Look at you.
0: Look at you. 이 사람 좀 봐. 가이를 써보세요. 이 사람 좀 봐, 이 남자 좀 봐.
1: Look at this guy.
0: Look at this guy. 너 저 여자애들 보고 있는 거야?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Look at this guy.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Mm-hmm. 자, 다음은요. Like. 고민하는 느낌으로.
1: 네.
0: 자, 그거 대략 20파운드 정도야.
1: It's like 20 pounds.
0: There you go. 나 그거 한 10번 봤어.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아하, 그렇죠.
1: Yeah.
0: 고민하는 느낌.
1: 그렇죠.
0: 자,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한 100번?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Ooh, nice. 읽어볼게요. It's like 20 pounds. I watched it like 1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All 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4: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5: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4: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5: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2: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burns.
6: 안 만졌는데?

0: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1: Okay, okay.
2: Great job, you guys. Oh, 마무리 깔끔합니다.
1: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will have to do it again.
2: All right. Will 그리고 have to를 섞은 말투였죠. 그렇죠? 네. 해야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like를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구어체 느낌. So like를 써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자, 대략이란 느낌 좀 들어가 있죠?
1: 예.
2: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 조금 해 주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step by step. 초등연금은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13강 새로운 유닛을 나가게 될 거고요. 유닛, 명사절,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유닛을 얼마나 잘 복습했는지 레벨업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형태를 고르는 문제였죠? They went on a trip next month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빈칸에 go라는 동사를 going 동명사로 써줬나요? 혹은 to go라는 to 부정사로 써줬나요?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to 부정사, to go를 써주셔야 됩니다. They want to go on a trip next month. 이렇게요. 자, 왜 to 부정사를 써야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익숙하게, 머릿속에서 쏙쏙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여기 want라는 동사를 보시면 원하다라는 뜻이죠. want는 그 뒤에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쓸수 있는 동사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they want going 이라고 해주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을 B번으로 잘 골랐다면 아주 훌륭해요. 네, 오늘은 이제 유닛 5예요. 명사절 목적어를 나가게 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자,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목적어에 올수 있는 영어의 품사는 오로지 무엇이죠? 다 같이? 그렇죠. 명사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명사 목적어 살펴봤고요. 동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싶을 때는 동명사로 바꿔주거나 투부정사로 바꿔서 명사의 형태를 띠게 해서 목적어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요. 선생님, 이번에는 문장을 목적어에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명사절입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 절은 문장의 한 구성 요소로 주어와 동사가 같이 들어있는 하나의 단위예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절에 체크를 해줄게요. 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떠올려 보세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혼자서 독립적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랑 동사가 들어있는 단위를 문장 안에서 절로써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명사절은 하나의 절이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방금 선생님이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의 절, 즉그 안에 주어랑 동사가 들어간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될수 있는 그 절을 문장에서 명사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을 명사의 역할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접속사. 접속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접속사로는 that이 있고 if라는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의문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의문사.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명사절 목적어 낱낱이 파헤치러 가볼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step in. 우리 step in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먼저, 대절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리해 줄게요. 대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앞서 얘기했던 접속사를 활용한 명사절 중에 하나예요. that. 그런데요, that으로 시작하는 절입니다. 단순하죠? that으로 시작하는 절을 대절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이절 안에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절이, 즉 주어도 있고 동사도 들어가 있는 이 절이 명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대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절은 명사의 역할만 해요. 아시겠죠? 명사절의 종류니까요. 명사의 역할만 합니다. 대절은요. 명사니까 문장에서 주어로도 쓰일 수 있겠죠?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보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That he lied is surprising. 자, 여기 보시면 대절이죠. 대수로 시작하고 그 뒤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That he lied 하면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가 된게 보이시죠? 원래는 he lied라고 하면 그가 거짓말을 했다. 문장이잖아요. 그가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그 앞에 that을 붙여줌으로써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명사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놀랍다. 즉,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네요. 대절이 주어로 활용된 경우고요. 두 번째는 I know that she's happy. 나는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That she is happy.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 she's happy 하면 그녀는 행복하다죠. 앞에 that을 붙여서요.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목적어고요. 마지막은 The truth is that he lied. 그 진실은 자,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은 보어의 역할을 하지요. He lied 하면 그는 거짓말을 했단데 that을 붙여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보어로 쓰였죠.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집중할 것은 바로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 자,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대절 목적어입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듯이 이 대절은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어요.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절을 쓰고 싶다면 절을 명사의 형태로 바꿔준 that절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문 먼저 볼게요. She thinks that the job is too difficult. 그녀는 thinks,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그 목적어로 절을 쓴 거예요. The job is too difficult. The job 하면 그 안에 주어도 있고 is라는 동사도 있고 too difficult라는 보어도 있지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앞에 that을 붙여줌으로써 명사의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그녀는 그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that에 왜 괄호가 쳐져 있나요? 자, 이 부분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접속사 that을 생략 할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예요. 아까 앞서서 대절에 대한 설명에서 대절은 문장 속에서 주어로도 쓸수 있고 목적어, 보어 세 가지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주어랑 보어는 안 되고 오로지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 that을 충분히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that을 없애고 She thinks the job is too difficult 라고 해도 맞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로 쓰일 때는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Self-check 살펴볼게요. 명사절 목적어에 유의해서 문장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명사절 중에서도 that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번 They believe that Kindness is the most important. 그들은 주어죠. believe,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그 believe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자, 무엇을 믿냐면요. kindness 하면 친절이잖아요. 그 친절이
is라는 동사도 왔고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쵸? 정리하면 그들은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that kindness is the most important가 이 문장의 전체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그들은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렇게요. 자, 대절이 목적어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She knew that they lied about the schedule. 그녀는 압니다. 아, knew 하면 know의 과거형이니까 알았습니다. 과거죠. 그녀는 알았어요. 자, 무엇을 알았는지 그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뒤에 대절로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They, 그들이 lied, 거짓말했다는 것을요. 무엇에 대해서? 그 일정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들이 일정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가 이 문장의 전체 목적어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that they lied about the schedule을 전체 목적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대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의문사절이에요.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접속사절이 있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대절을 알아봤어요. 두 번째는 의문사절인 거예요. 자, 설명 볼게요. 의문사절도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의문사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절 앞에 that이 아니라 의문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의문사를 절 앞에 붙여서 명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럼 선생님, 의문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자, 밑에 나왔죠. 의문사에는 who, 누구, what, 무엇, when,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y, 왜, 이런 의문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ho, what, when, where, how, why. 자, 이렇게 됩니다. 의문사의 종류 6가지. 이 뒤에 주어도 쓰고 동사도 써요.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ey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그들은 don't know 하면 알지 못한다. 즉, 모른다 라고 해석할게요. 그들은 몰라요. 무엇을 모르나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의문사 절이 목적어로 왔어요. When이라는 의문사가 나왔네요. When은 뜻이 언제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 온게 보이시죠? 그녀가 will come 하면 올 것이단데. 앞에 의문사가 붙어서 그녀가 언제 올지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녀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를 써서 명사절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self-check 살펴보기 전에요. 각 의문사별로 예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맨 먼저 who, 누구, 혹은 누가 이런 뜻인데요. 예문을 보면 I know who she is. 그쵸? 나는 안다. 무엇을 아는지 목적어가 필요하죠? 따라서 의문사 절을 목적어로 써줬어요. 의문사 who 뒤에 주어 she is 동사. 이렇게 순서 내려온 거 보이시죠? 주어 동사.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Who she is. 그녀가 누구인지 명사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는 what. 무엇? 무슨? 이런 뜻인데요. What do you know what he wants? 이렇게 되죠. 의문문인데요. 너는 아니? 무엇을 아니?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의문사 절을 목적어로 써줬어요. What이 나왔고요. He 주어 wants 동사 이렇게 써주었죠. 그가 원하다인데 what라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 알고 있니?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when이에요. 언제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I wonder when they will arrive. 나는 wonder, 궁금해요. 무엇이 궁금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의문사 절을 목적어로 써줬어요. When 의문사, they 주어, will arrive 동사 이렇게요. They will arrive 그들이 도착할 것이단데 when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언제 도착할지 나는 궁금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where 어디, 어디에서 를 나타내는데요. She asked where he went. 그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인데 의문사 절이에요. Where he went. 주어, 동사. 순서로 온거 보이시죠? 그녀는 물었어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went는 go의 과거형이죠?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요.

해당 why는 왜 혹은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I don't know why she cried. 나는 알지 못해요. 몰라요. 무엇을? 목적어의 의문사절. Why she 주어 cried 동사. 왜 그녀가 울었는지 나는 모른다. 왜 그녀가 울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의문사 how예요. 뜻은요, 다 같이 어떻게 또는 어떤 방법으로라는 것을 나타내요. He explained how it works. 그는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의문사절,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이렇게요. 여러분, 이제 의문사절 익숙하게 잘 다룰 수 있겠죠? 순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self-check 살펴볼게요. She wondered why they came.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석할 수 있겠죠? 그녀는 wondered, 궁금해했습니다. 과거형 무엇을 목적어의 의문사절이 왔어요. 왜 그들이 came 하면 come의 과거잖아요. 왜 그들이 왔는지 궁금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의문사 어렵지 않죠? 2번. He understood how the machine works. 그는 understood. Understood 하면 understand, 이해하다의 과거형이라서요.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의 의문사절. How 하면 어떻게라는 뜻이죠. 어떻게 혹은 어떤 방법으로 the machine, 그 기계가 작동하는지 이해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절 하나의 덩어리로 이 문장의 목적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예요. 의문사 뒤에 방금 직전에 다뤘던 것처럼 주어, 동사, 절이 올 수도 있고요. 투부 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투부 정사는 지난 유닛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하죠? 투부 정사. 투 부정사는 형태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선생님처럼 적어두세요. to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인 것이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의문사 뒤에 절이 아닌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절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how 투부정사는 어떻게 무엇무엇 해야 하는지. 그 다음, what 투부정사는 무엇을 무엇무엇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when 투부정사는 언제 무엇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도 마찬가지로 명사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명사의 형태니까 목적어에 올 수가 있겠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He asked how to solve the math problem. 그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는지 목적어로 how to 부정사가 쓰였어요. How to solve the math problem.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How to solve니까 어떻게 푸는지 무엇을 그 수학 문제를 이렇게요. 그는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물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 보이시죠? 자, 우리 self-check 통해서 좀더 살펴볼게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he didn't know what to say during the interview. 이렇게 됐어요. He, 그는 주어 didn't know입니다. 자, didn't 하면, 그렇죠. 과거 부정이 되겠죠. No, 알지 못했다, 몰랐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는 몰랐어요. 자, 무엇을 몰랐는지 그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What to say during the interview까지가 전체 목적어가 돼요. 해석해 보면, 무엇을, 그 다음 to 동사 원형이죠.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언제? During the interview. 그 인터뷰 during 하면 동안에라는 뜻이니까요. 그 인터뷰 동안에 그는 무엇은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동사에 별표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She asked when to start the new project. 그녀는 물었습니다. 자, 그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When to start the new project. 언제, 그쵸? When은 언제라는 뜻이니까요. 언제 to start, 시작해야 하는지 라고 해석합니다. 자,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이렇게요. 보이시죠?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그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요. 그녀는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물었다라고 해서 여기 when to start라는 것을 명사의 형태로 바꿔서 목적으로 써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의문사 뒤에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절이 올 수도 있고 여기처럼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둘다 마찬가지로 명사절이라서 목적어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절, 즉 하나의 문장을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명사의 형태로 바꿔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today's key point. 오늘의 중요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명사절, 목적어 종류에는 대절, 의문사절, 마지막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올수 있습니다. 이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절의 종류예요. 그래서 접속사 t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she thinks that the job is too difficult. 그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대상 목적어를 문장의 형태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장은 목적어로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that을 붙여서 명사의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그녀는 그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괄호 쳐져 있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대절은 목적어의 역할을 할 경우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문사절이 있었는데요. 의문사의 종류, who, what, when, where, how, why 뒤에 주어와 동사를 붙여서 명사절로 바꿀 수 있어요. They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그들은 모른다. 언제 그녀가 올지. 이렇게 의문사절을 목적으로 썼어요. 마지막으로는 의문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도 붙일 수 있지요. How to solve the math problem? 그는 물었어요. 어떻게 그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렇게요. 자, 이세 가지를 여러분 잘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볼 활동은요. 절로 문장을 완성해요. 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이 문장의 빈칸을 절로 한번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I know, 나는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 자,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그렇죠. 정리하면 I know that she's happy.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의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대절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she asked, 그녀는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자, 빈칸에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디에 있는지니까요. 그쵸? where이라는 의문사를 써줘야 되고요. 그 뒤에 the book, 주어, 동사 써주시면 되죠. Where the book is. 어디 그 책이 있는지. 이렇게요. 자, 세 번째는 He wondered. 그는 왜 그렇게 추운지 궁금해 했다. 그쵸? wondered 뒤에 왜 그렇게 추운지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왜니까 의문사 무엇이 필요할까요?

0: 그렇죠. Why가 필요하겠죠. He wondered why it was so cold. 의문사 why 뒤에 it이라는 주어, was so cold. 자,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보어까지 온거 보이시죠? Why it was so cold. 라고 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Can you tell me? 이 문을 어떻게 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라는 의문문인데요. 자, 그럼 빈칸에 이 문을 어떻게 여는지가 들어가야겠죠? 자, 여러분 한번 채워보실래요? 어떻게 라는 의문사? 그렇죠. 무엇이 들어갈까요? How to open this door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How 의문사 뒤에 절이 아닌 이렇게 to 부정사도 올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는지, 무엇을 그 문을 이렇게요. 이 문을 어떻게 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Do you know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자, 그럼 빈칸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가 들어가야겠어요. 의문사 어떤 걸 활용해야 될까요? 좋아요. 무슨이니까 what을 써주면 되겠죠. What this word means.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오늘의 수업도 잘 따라왔습니다. 자, 그럼 level of quiz 나갑니다.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그는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물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절을요. 알맞은 순서로 배열해서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능연금은 독해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퀴즈 잘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1: 상한 음식을 먹은 주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금은 독해의 힘 레벨 3 12강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세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늘 공부의 방향을 알고 시작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러닝 플로우에서 오늘 공부의 순서 확인해 볼게요. 네, 항상 복습으로 시작하죠. 지난 시간에 독해 지문 두개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문장 하나를 퀴즈 타임 문제로 주었죠. 같이 해결해 볼게요. 이어서 이지 가이드에서는 진행형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재로 가봅니다. 스텝 바우 복습하기 진행되고요. 문장을 분석하고 어휘 문제 풀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워크북 별책을 준비해 주세요. 어휘 복습, 문장 순서, 문장 완성까지 한번더 다지기 학습 이어집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해 지문 두 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했던 문장 하나를 문제로 내주었는데요. 자, 퀴즈 타임입니다. 같이 답을 해결해 볼까요? By doing this, we help both people and nature blend together happily.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돕는다. 누구를? 사람과 자연 둘다 모하도록, 함께 행복하게 모하도록 돕는다. 살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살다라는 뜻이 되도록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바로 help죠. help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가 올때이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럼 살다란 뜻으로 live,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아니면 to live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미는 완성됐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구문이 both였죠?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 다란 뜻이에요. people, A 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nature, B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둘 다 모두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봐야겠죠?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By doing this, we help both people and nature live together happily.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문장 하나 복습해 보았고요. 이어서 이지 가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나요?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진행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죠. 첫 번째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쓰고요. 과거 진행형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즉 진행형 시제는 비동사 동사에 ing를 써서 나타냅니다.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시면 돼요. 세 개가 있었죠? 뭐예요, 여러분? 네, am, is, are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일반 동사에 ing가 붙으면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현재 진행을 나타냅니다. She's cooking dinner for her family. 그녀는 요리하고 있다. 저녁 식사를 그녀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 요리하고 있음을 현재 진행 중임을 비동사 현재형 is와 cook에 ing를 붙인 cooking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문 봤고요. 과거 진행형은 어떤가요? 똑같이 비동사, 동사 ing는 맞는데요. 비동사가 과거형으로 나타나야 돼요. 과거형 was 또는 were를 써서 네, 문장을 완성합니다. 우리말 의미는 어찌하고 있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가 되겠죠. 자, 예문 볼게요. She was washing dishes when her phone rang.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고 있었다, 뭐할 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을 때, when은 뭐뭐 할 때란 뜻이고요. 뒤에 나온 이 과거 시점이 과거 시제로 잘 나와 있죠? rang은 ring, 울리다의 과거형 동사입니다. 전화기가 울렸을 때, 뭐 하고 있었대요? wash dishes,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 중인 일은 비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ing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진행형을 부정문으로도 만들어 보고 의문문으로도 만들어 봤어요. 먼저 부정문을 만들 때, not이 중요한데요. 그 위치는 뭐였죠? 진행형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비동사 문장처럼 not이 비동사 뒤에 오죠. 비동사 not, 다음으로 동사의 ing가 따라옵니다. 우리말로 뭐뭐 하고 있지 않다, 과거면 않았다, 뭐뭐 하는 중이 아니다, 과거 진행형이면 아니었다로 해석하면 돼요. They aren't waiting for the bus. 그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 버스를. aren't는 are, not의 줄임이에요. 비동사 다음에 not이 왔고, 그다음 waiting, ing가 따라오죠.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 진행형 부정문 해석할 수 있고요. 다음 의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주어 앞에 비동사 써주세요. Are you ing? 또는 과거라면 were you ing? 이렇게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뭐뭐 하고 있나요? 과거라면 뭐뭐 하고 있었나요? 뭐뭐 하는 중인가요? 과거라면 뭐뭐 하는 중이었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Are they studying for the final exams? 그들은 공부하고 있나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주어가 데이죠. 그래서 are라는 현재 진행 비동사 썼고요. 의문문이니까 앞으로 왔어요. Are they studying? 공부하고 있나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묻는 진행형 의문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한 진행형 이지 가이드로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를 몇개 풀어봐야겠죠? 먼저 스텝 아웃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 아웃입니다. 모두 교재 준비되셨죠?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entences. 문장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예시와 같이 문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 was fixing the clock at the time. 그는 고치고 있었다. 그 시계를 그때. 주어, 그는이고요.
was fixing.

하면 비동사의 과거형, fix에 ing가 붙어서 과거 진행형이죠. 고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사고요. 무엇을 고치고 있었나요? fix의 목적으로 the clock이 나왔어요. 오로 쓰고요. 다음 at the time 하면 그때란 뜻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He was fixing the clock at that time. 잘했어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랑 계속 문장을 읽어보고 있는데 늘 강조하죠.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소리를 내서 읽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요. 반드시 소리 내서 읽고요.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장의 성분, 주어다, 다음 동사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말 어순과 다른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집니다. 지금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영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문장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때 항상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자. 기억하세요. 자, 2번 가볼게요. This plane is moving towards Asia. 이 판은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를 향해서. 자, 이 판이 바로 주어가 되죠. 다음으로 is moving 하면 비동사 현재형 move 움직이다에 ing가 붙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움직이고 있다. 동사예요. 다음으로 towards Asia 하면 아시아를 향해서. 네, towards는 뭐뭐를 향해란 뜻의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소 또는 전치사가 들어있는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나요, 여러분? 자, 의미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This plane is moving towards Asia. 잘했어요. 다음 3번. Animals were losing their homes. 동물들은 잃어가고 있다. 잃고 있었다. 네, 그들의 집을. 동물들은이 주어고요. 동물들 복수가 주어이기 때문에 are의 과거형 were를 썼어요. lose 일타에 ing 붙여서 잃어가고 있었다, 잃는 중이었다. 과거형으로,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하셔야겠죠? 이게 바로 동사고요. 무엇을 잃고 있나요? 그들의 집을. 그래서 뒷부분은 바로 목적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Animals were losing their homes. 잘했어요.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weren't watching the game at that time. 그들은 보고 있지 않았었다. 그 게임을 그때. They, 그들은이 주어고요. weren't는 were not의 줄임입니다. 뒤에 watching ing가 따라와서 과거 진행형이죠. 부정문이고요. 보고 있지 않았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동사죠. The game은 뭐에 해당할까요? watch, 보다의 목적어예요. 다음, at the time. 또 나왔네요. 그때란 뜻이죠. 네,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They weren't watching the game at that time. 다음, 5번입니다. Some kids are jumping rope in the schoolyard. 몇몇의 아이들은 뛰고 있다. 줄을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Some kids, 주어입니다. 몇몇 아이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비동사의 현재형. 네, are 있었고요. 점프에 ing가 붙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뛰고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뒤에 rope 줄이 나왔습니다. 줄을 뛰는 것은 줄넘기 하는 거죠. 줄넘기를 하고 있다고 이 rope는 점프의 목적어로 쓰였네요. 맞나요? 다음, in the schoolyard 하면 학교 운동장이 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부사적 수식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Some kids are jumping rope in the schoolyard.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문장 잘 분석해 봤고요. 이어서, 네, 어휘 공부해 봐야겠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1번, 네, It is blank towards Asia. 자, 이 표현 앞에서도 본것 같긴 한데요. 자, 뭐죠? 그것은 뭐 하고 있다? 아시아를 향해 란 뜻이에요.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겠군요. 그럼 여러분 어떤 표현이 떠올라요? 가다? go가 생각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풀었을 때는 go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썼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잘 알고 있는 head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head는 명사로 머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head가 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미는 머리가 마치 앞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를 향해 가다라는 뜻입니다.

됩니다. 자, 여기서 쓰인 단어는 head예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head에 ing를 붙여서 써주세요. headin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towards와 같이 쓰여서 어디로 향해 가다라는 뜻이 돼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It is heading towards Asia. 잘했어요. 그것은 아시아를 향해 가고 있다. 다음 2번. We can build this on blank. 우리는 지을 수 있다. 이것들을 어디에? 옥상들 위에. 네, on이 뭐뭐 위에란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 빈칸은 옥상들을 뜻하는 단어 써야겠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바로 rooftops입니다. 자, 왜 rooftops일까요? 네, roof가 지붕이죠? top은 꼭대기입니다. 그 지붕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옥상이잖아요. 그리고 옥상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S까지 잘 써주세요. rooftops. 같이 읽어볼게요. We can build this on rooftops. 잘했어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ren't paying blank blank it.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았다.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무엇을? 주의를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주의를 뜻하는 pay의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주의, 관심, attention이죠. 자, attention까지 쓰고, 그리고 어디에라는 의미로 전치사 to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표현으로 익혀두라고 했었는데, pay attention to 하면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특이한 점은 지불하다를 뜻하는 pay가 동사로 쓰였다는 거죠. 여기서는 주의를 기울이다, 기울인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We weren't paying attention to it. 좋아요. 자, 이번엔 4번 가볼까요? They are always blank very slowly. 그들은, 그것들은 항상 매우 천천히 뭐한다? 흐르고 있다. 네, 비동사가 앞에 are로 쓰였고요. 그 다음 뭐뭐 하고 있다가 되려면 ing 형태가 와야 됩니다. 흐르다에다가 ing 붙여야 돼요. 흐르다는 영어로 flow가 되겠죠. 자, flowing 하면 flowing.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always flowing very slowly. 좋아요.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rying to blank blank nature in cities.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고요? 자연의 도시 속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말 힌트를 보니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그럼 되살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어야 돼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다시 가지고 오다라고 직역이 가능하죠? bring back. back은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건 되살린다는 의미가 돼요.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n cities. 도시 속에서.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trying to bring back nature in cities.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스텝 아웃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린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워크북 별책 준비해 주세요. 네, 여러분, 별책 워크북 준비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words, 단어 연습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Part A 여러분 다 정리하셨죠? Part B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겠습니다. Away, huge, about, nature, fix.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주어져 있고 다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들이에요. 자, 자신감을 갖고 1번부터 천천히 해볼까요? Were we trying to blank this?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뭐 하려고? 바로잡으려고 라는 뜻이 되도록 쓰셔야 돼요. 자, 바로잡다. 왠지 우리말로 하면 어렵지만 바로잡는다는 얘기는 다시 고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치다란 뜻을 가지는 fix를 쓰셔야 돼요. 자, fix, 고치다. 물건을 고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다시 바로잡는다 할 때도 fix란 동사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try to란 표현 많이 나오고 있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평소에 영어 공부할 때, 영작을 할 때나 아니면 회화를 할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챙겨두세요. 자, 그럼 빈칸에 알맞은 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Were we trying to fix this?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나요? 네, 다음.

아니에요? Hawaii is getting blank from its country. 하와이는 뭐 하고 있다? 그것의 나라로부터 뭐 하고 있다고요? 멀어지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자, 비동사 is 썼고요. get 다음에 ing를 붙였는데 get 같은 경우는 t 한번더 쓰셔야 돼요. getting. 자, 그러면 get 다음에 뭐 봐야 될까요? 바로 점점 더 멀어지다라는 의미로 away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away는 멀리란 뜻이에요.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way 이렇게 쓰면 멀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Hawaii is getting away from its country. 하와이는 그것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네, 다음 3번입니다. It moves blank 10cm each year. 그것은 움직인다. 10cm씩 매년이란 뜻이죠? 자, 여기서 moves, 움직인다,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each year, 매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니까 현재 시제 썼다는 거 선생님이 독해 공부할 때 얘기했었고요.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is 10cm 앞에 쓰인 표현이에요. 우리말 힌트에 약이란 말이 있죠. 대략, 어림잡아란 뜻을 가지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About입니다. 네, about은 뭐뭐에 관하여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숫자 앞에 쓰여서 대략 어림잡아란 뜻으로도 쓸수 있어요. About 10cm 하면 약 10cm씩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t moves about 10cm each year. 좋아요. 다음 4번입니다. Plates are blank pieces of the earth's crust. 판은 무엇이다? 지구의 지각들의 조각들이다. 자, 이 pieces를 꾸며주는 표현. 우리말로 거대한이란 말이 들어가야겠죠? 거대한 조각들이다가 될수 있도록 거대한이란 뜻을 가지는 huge 형용사 써주시면 돼요. huge 하면 huge pieces, 거대한 조각들이란 뜻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Plates are huge pieces of the earth's crust.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예요. By doing this, we help both people and blank.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돕는다. 보스가 나왔네요. 사람과 자연 둘 다를. 자, 이 문장은 선생님과 함께 앞에서 풀어보았죠? 전체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더 간단해졌네요. 자, 그럼 뭐를 돕는 건가요? 사람과 자연 둘 다예요. 둘 다가 보스가 되고요. 보스 A and B 구조로 쓰였으면 A와 B 둘 다예요. 자, 사람은 나와 있고 그럼 자연 써야겠죠? 자연 nature입니다. N, A, T, U, R, E. Nature. 자, 같이 읽어볼까요? By doing this, we help both people and nature.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휘복습 다 마쳤고요. 이제 sentence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A. 예시와 같이 우리말의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써볼까요? 1번. 메리는 지금 내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의문문이에요.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진행 의문문이죠. 진행형 의문문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뭐부터 썼어요? is 다음 Mary라는 주어가 뒤에 오죠. is Mary 다음 동사에 ing 사용하다에 ing가 붙은 using 쓰고요. use의 목적어 헤어 드라이어를 4번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now 지금 이어집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 풀때 우리 교재에는 완성된 문장이 없지만 여러분은 쓰기로 했었죠? 자, 여러분 꼭 써보고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s Mary using my hair dryer now? 메리는 지금 내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다음, 2번. 우리는 그것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뭐뭐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부정문이고요. 그리고 과거네요. 과거 진행형 부정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부터 써야 되죠? 우리는, we, 그 다음 비동사, we가 주어니까 are의 과거형인 were를 쓰고, 그 다음 not이 나옵니다. We were not, 그 다음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동사를 쓰셔야 돼요. pay에 ing가 붙어야 되죠? 자, 다음으로 paying, 다음 pay에 목적어, 주의를, attention이 4번 다음에 5번으로 옵니다. 그리고 to it 이어서 쓰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죠? 같이 읽어봐요. We were not paying attention to it.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울이고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좋아요. 자, 이번엔 3번 가볼까요? 당신이 방문했을 때 그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나요? 자, 시제는 하고 있었나요? 과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비동사부터 앞에 나와야 돼요. 주어가 당신일까요? 아니면 그일까요? 네, 여기서 헷갈렸을 거예요. 당신이 방문했을 때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When you visited. 하고 있는 것의 주체는 그입니다. 따라서 he가 주어니까 의문문으로 만들면 비동사 was부터 나와야 되죠. Was he. 다음 하다에 ing를 붙여서 doing 쓰고요. 그 다음 목적어 something. Was he doing something? 이렇게 돼야지 완벽해요. 자, 그럼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Was he doing something when you visited? 당신이 방문했을 때 그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나요? 네, 완성됐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그녀가 왔을 때 그는 그의 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이네요. 그렇죠? 과거 진행이고 주어 찾으셔야 돼요. 여기도 바로 앞에 그녀가 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가부터 쓰시면 안 되죠. 그녀가 왔을 때는 앞문장처럼 뒷부분에 다 쓰여 있어요. 과거의 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써 있고요. 이야기하고 있었던 주체는 그는입니다. 네, 그래서 he부터 쓰셔야 돼요. he, 다음 비동사 was, 동사의 ing, talking. 다음으로 누구와 이야기하다 할 때 뭐뭐와라는 의미로 전치사 with 따라오고 그 다음 his son 써야겠죠? 그래서 완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e was talking with his son when she came. 그녀가 왔을 때 그는 그의 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 잘 정리했으니까요. 이제 파트 B도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여러분이 문장 하나하나 다 완성해 보는 거예요. 파트 A에서 했던 원리와 같습니다. 주어, 동사, 영어의 어순대로 차곡차곡 쌓아 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1번. 그는 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뭐뭐하고 있지 않다. 뭐죠? 부정문이고 그리고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주어부터 일단 찾아볼게요. 그는이니까 he 쓰고 그 다음 현재니까 is. 다음 not이 와야겠죠. 왜냐하면 부정문이니까요. 그 다음 이야기하다 talk about을 ing 형태로 talking about 하고 about의 목적어 the plan은 이미 적혀 있습니다. 자, 완성되었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He's not talking about the plan. 그는 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좋아요. 자, 2번입니다. 그들은 기말고사를 위해 공부하고 있나요? 의문문 공부하고 있나요? 현재 진행 눈치채셨나요? 현재 진행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주어는 그들이니까 they를 써야 되고요. 비동사 뭘로 시작해야 될까요? Are they로 시작해야겠죠. Are they. 그 다음 동사의 ing. 공부하다. Study. ing 써야 돼요. S-T-U-D-Y-I-N-G. 다음 무엇을 위해 라는 의미로 for가 아예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For. 다음 기말고사 the final exams를 이어서 써주면 완성돼요.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Are they studying for the final exams? 그들은 기말고사를 위해 공부하고 있나요? 네,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 하와이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네, 역시 현재 진행형이네요. 긍정문이에요. 주어 하와이는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비동사 ing 쓸까요? 자, 움직이고 있다란 뜻이 되도록 비동사 하와이가 3인칭 단수니까 is 쓴 후에 움직이다 move에 ing를 써도 써야 하는데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 본책에 slowly가 먼저 써 있었거든요. slowly는 천천히란 뜻의 부사로 moving, 움직이다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사는 다른 영어 품사에 비해서 위치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바로 꾸며주는 말 앞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 본책 기준으로 slowly 쓰고 다음 moving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slowly를 뒤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How I is moving slowly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본책 기준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Hawaii is slowly moving. 하와이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다음 4번이에요. 각 도시가 더 커진 사이 많은 동물들이 떠났다. 문장이 제법 긴데요.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미 쓰여 있네요. 자, 이 문장은 각 도시가 커진 사이에서 한번 끊고 많은 동물이 떠났다가 또 다른 주어 동사로 쓰여야 되는데 Many animals left. 많은 동물이 떠났다가 이미 쓰여 있어요. 그럼 앞부분만 완성해 보면 됩니다. While이 뭐뭐한 사이라고 했죠. 그 다음 그 접속사 다음에 각 도시가 주어로 쓰여 있습니다. It's city예요. 그러면 각 도시가 커지고 있는 동안에 라는 뜻이 되도록 알맞은 형태로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시제를 어떻게 써야 되죠? 네, 과거 진행일까요? 현재 진행일까요? 뒤에 나와 있죠? 많은 동물들이 떠났다. Left는 leave, 떠나다의 과거형입니다. 이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시제도 과거 진행으로 써야 돼요. 그럼 was로 시작하고 그 다음 get을 ing를 붙여야 되는데 t 한 번 더 쓰고 ing죠? 다음 bigger 이렇게 비교급이 get 다음에 오면 점점 뭐뭐해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점점 도시가 각각의 도시가 커지고 있는 동안에 커지고 있었을 때 많은 동물들이 떠났다.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진행형 문장 잘 완성했고요. 자, 이제 진행형에 관한 공부를 다 마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과제 하나 줄게요. 당신은 당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네, 진행형이죠.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잘 생각해보고 문장을 완성해보길 바랍니다. 지금 잠시 일시정시하고 꼭 써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형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40강. 자,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저랑 이제 어휘 공부하시는 그런 날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식당과 상점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 그런 기본 어휘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식당과 상점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단어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퀴즈로 하고 그 다음에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는 과정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shelf라고 하는 단어. 식당이나 상점에서 많이 들으시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shelf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영영사전의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lat이라고 하면 평평한 그런 뜻이죠. 평평한 판때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때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is attached. 관계대명사절이네요. attach는 자, 붙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바로 수동태니까 뒤쪽에는 부사구가 나와 있고요. wall, 벽에 붙어 있는 것이고 자, 혹은 frame, 틀에 붙어 있습니다. window frame이라고 하면 창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벽이나 틀 따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etc는 기타 등등의 뜻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관계대명사절이 하나 더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러하고 이러한 평평한 널빤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벽이나 틀 따위에 부착되어 있는 평평한 자, 그 다음에 그 널빤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on which. 관계대명사 앞에 on이 나와 있다는 건 이 on이 원래 맨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끌려 나온 거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앞쪽에 flat board를 하나의 위치 및 장소로 보신다면 where로 바꿔

쓰셔도 되는 자 그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도 이제는 긴 설명 없이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게요. Objects는 물건이고요. Can be placed. 또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놓여질 수 있는 그런 널빤지를 말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반 혹은 실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하면 보통 F로 끝나는 단어는 복수형을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V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S를 붙이죠. 그래서 shelf의 복수형은 shelves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helf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자, 맨 앞에 주어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형용사 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책이 The book I wanted. 그 다음에 자, was, 있었어요. 이건 일형식 동사로 쓰인 비동사네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On the top shelf.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꼭대기 선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rare인데요. 이 단어는 그 최근에 중학생 정도쯤 되면 오히려 되게 익숙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많이 하시고 혹은 컴퓨터로 게임도 많이 하시는데 아이템 중에 무슨 레어 아이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rar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께 비교적 친숙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습니다. 자, rare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common, 일반적이지 않다. frequent는 잦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not frequent라고 하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는 무엇입니까? very unusual. usual이 평상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뜨문뜨문하게 매우 자 비일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형용사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드문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 rare items라고 하면 굉장히 뜨문뜨문 나오는 그런 아이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물고 희귀한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자, 정의는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한번 활용 한번 해보셔야죠. 자, 한번 해볼게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Korean cars, 한국 차량들이 어떻다? Very reliable. 자, able은 뭐뭐뭐 할 수 있는이고요. rely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물론 y가 i로 바뀌긴 했지만 rely는 의존하다예요. 따라서 able이 붙었으니까 의존할 만한, 의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형용사입니다. reliable은 믿을 만한, 의존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 차량들은 매우 믿을 만합니다. 자, and, 그리고 말이에요. breakdowns, 고장의 뜻입니다. are rare,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2번도 마무리가 다 됐네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freezer. 자, freeze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자, freeze라고 하는 단어가 얼다, 얼리다 혹은 명사로도 써요. 그래서 뭔가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 자, 딱 고정되어 있어. 얼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여기에 지금 er이 붙었어요. 물론 이제 e로 끝났기 때문에 er이 붙진 않았고 r만 붙었습니다. 그럼 기계 내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얼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뭘까요? device는 장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room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 방의 뜻도 있지만요. 공간의 뜻이에요. 빈 공간을 room이라고 하고요. 그 빈 공간 중에 자, 우리가 그 잠도 자고 하는 요런 방을 우리가 또 room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어원 자체는 빈 공간입니다. 어떤 장치 혹은 빈 공간인데요. 자, 그 공간의 목적이 뭐예요? freezing foods가 되겠어요. 자, 타동사의 ing니까 뒤에 목적어가 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식을 얼리기 위한 그런 공간과 그런 장치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혹은

0: 어떻습니까? 키핑은 요게 A이고 요게 B겠죠. 뭘 하기 위한? 오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for는 뭐예요? 바로 foods가 되겠습니다. 음식이 frozen. frozen이 자, freeze에 자, freeze, froze, frozen 이렇게 되죠. 3단 변화가. 자, 그래서 PP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스스로 얼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냉동된 상태로 음식을 냉동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한국말로 여러분들 냉동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같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 기억하시죠? 앞쪽에서 이미 어휘 시간에 다루었던 단어입니다. refrigerator and fridge라고 하면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와 대비해서 한 묶음으로 자, 함께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거는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시면 이제 3번도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예문으로 이동할게요. I set the freezer at maxim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freezer를 set했다 이런 얘기예요. set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다, 놓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freezer를 어떤 상태? maximum의 상태에 두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냉동고를 강하게 우리가 설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et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설정하다의 의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람 클락을 뭐 세팅했다. 그죠? 알람식에 세팅했어. set라고 하는 단어에 그래서 두다 어떤 특정 지점에 두다 놓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설정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set는 번역을 하자면 냉동고를 아주 맥시멈의 상태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to 이해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예요. make ice. 얼음 만들라고요. 자, 근데 그 얼음을 왜 만들어요?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혹은 요 for 이하는 바로 앞에 있는 i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피크닉을 위한 얼음.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속에서 자, freezer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 한번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자, 4번은 recommend인데요. 자, recommend는 식당과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자,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정의가 뭘까요? 바로 말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is good, 되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deserves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의 뜻이고요. 자, to be chosen, 선택될 가치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뭐예요? 추천하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recommend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별표를 드릴 수 있으면 100만 개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단어니까 혹시라도 몰랐던 학생들이 있으시면 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갈게요. 추천하는 건데요. I can recommend the chef's dish of the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셰프는 뭐 요즘에 워낙에 많이 쓰는 자, 그런 단어인데 이것도 식당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리사가 되겠죠. 주방장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주방장님의 요리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h라고 하는 단어에는 접시의 뜻도 있지만 접시에 담겨진 음식의 뜻으로도 현대 영어에서 너무 많이 쓰이죠. 그런데 자, 셰프의 음식인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뒤쪽에서 수식하잖아요. of the day. 오늘의 주방장 요리. 이게 직역이고요. 자, 우리 보통 이제 그 chef's dish of the day라고 하면 주방장 특선 요리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 can recommend the chef's dish of the d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방장 특선 요리를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당과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일단 발음이 diverse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iverse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diverse, diverse가 둘 다 가능하니까 자, 요 발음 일단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 좀 생소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various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various가 다양한의 뜻이죠? 자, 그래서 diverse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영영사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including,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many different types. 자, 많은 다른 타입들. 그죠? 자, 누구? 사람과 사물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양한 타입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diverse는 다양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자, 동의어로 여러분들 various를 함께 알아두시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자, 저 단어 잘 모르셨던 학생들은 잘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erse products. Diverse products offer consumers various choic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offer는 수요동사니까 이하의 목적어를 두 개 취하고 있습니다. 자, consumer는 뭐라 그랬죠? 소비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various choices가 있으니까, 자, 다양한 선택을, 다양한 상품이 고객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오늘 다섯 개의 단어 여러분들하고 그 살펴봤는데요. 식당하고 상점에서 우리가 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었으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 저희 이제 2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퀴즈 자, 하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정리할 건데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Rare는 뭐죠? 뭔가 드문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5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freezer. 자, 이거는 얼리다에 알이 붙었다 그랬어요. 자, 냉동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iverse 혹은 diverse라고 했는데요. 자, various라고 하는 의미 방금 배웠으니까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의 의미가 되겠고요. shelf는 선반, 그 다음에 recommend는 추천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잘 하셨죠? 자, 그렇게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자동차는 매우 믿을만하고 고장이 드물다.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드문 거예요. 자, 고장은 breakdowns라고 했고요. breakdowns are 어떨까요? 자, ra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rare 이렇게 여러분들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양한 상품은 여기에 여러분들 정답을 various로 쓰셔도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운 단어를 저희는 이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요. 자, various보다는 diverse 혹은 diverse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consumers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나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물건 사는 사람은 소비자라고도 하고 고객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요거는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요거는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자, consumer라고 하면 자, 소비자의 의미고요. 고객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고객은 customer.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 customer라고 하는 단어도 지문 안에서 보실 수 있고 consumer도 볼 수 있으나 consumer가 조금 딱딱한 단어입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자, 해야 될 내용들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뭐 하셔야 되죠? 예,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자,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Shelf. Shelf. The book I wanted was on the top shelf. Rare. Rare. In general, Korean cars are very reliable and breakdowns are rare. Freezer. Freezer. I set the freezer at maximum to make ice for the picnic. Recommend. Recommend. I can recommend the chef's dish of the day.

0: Diverse. Diverse. Diverse products offer consumers various choices.
1: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돌에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주말도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5: English.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재밌는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 실력도 올라간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왔네요. 오늘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go 많이 보셨죠? Ago와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소리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heeze!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 From now on, perhaps

0: he wouldn't be so boastful.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1: The Hare and the Tortoise, 그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니 이렇게 책이 금방 끝나네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Pant, wheeze. Pant라는 것은 헐떡이다. Wheeze라는 것은 씩씩거리면서. 맞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토끼가 늦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헐떡이면서 최대한 빠르게 가야 되겠죠.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그렇죠. 토끼는 flew around, 날아갔다. flew라는 게 원래는 fly의 과거예요. 날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토끼가 어떻게 막 날 수가 있겠습니까? 토끼는 날 수는 없겠죠. 여기서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at top spe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갔습니다.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맞죠? 이 route, 이 경기 경로, 경주의 경로의 나머지 부분, 이 토끼가 잡는 그 부분부터 그리고 결승선까지 그 나머지 부분을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그는 달렸습니다. 어떻게 달렸냐 하면 이전에 달려본 적 없는 그런 속도로 최대한 빠르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토끼가 늦은 거죠. 막 최대 빨리 막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었겠죠. 뛰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뭐가 들리냐 하면 우후! 예! 막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들리겠어요? 바로 거북이가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But in the distance, distance라는 것은 먼 곳이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토끼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먼 곳에서 he heard, 여기서 he는 바로 토끼가 되겠죠. 토끼는 들었습니다. shouting,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맞죠?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and clapping, 그리고 막 박수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and could just make out, make out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알아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뭔가 막 소리가 들리는 데를 보니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알아볼 수 있었냐면 the tortoise, 여기 있는 이 거북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nearing the finish line, 뭐 하고 있는?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북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before owner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before도 뭐뭐 전에고요. 또한 뭐뭐 전에가 또 뭐가 있냐면 ago도 있습니다. 이 ago와 그 다음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go와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게 제가 ago나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자, 그런데 의미나 쓰임의 차이가 좀 있다는 사실. 글자 수도 당연히 다릅니다. ago는 세 글자고 before는 여섯 글자네요. 맞죠?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된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go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t her 3 years ago. 나는 그녀를 3년 전에 만났다. 맞죠? 나는 그녀를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3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면 3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3년 전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부터 3년 전에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go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현재, 지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ago는 지금을 기준으로 3년 전이에요.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지금이 기준이다. 그게 ago인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3년 전인 거죠. 자, 근데 before는 다릅니다. before는 지금부터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I have been here before. 나는 여기에 온 적이 있다. 맞죠? 나는 이전에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전에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이전이에요? 지금이겠죠. 지금을 기준으로 ago랑 똑같은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과거, 그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I had lived in Busan before 20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부산에서 살았다. 언제 살았냐 하면 before 2020. 그러면 2020년 이전에 부산에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언제 살았다고요?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에 살긴 살았지만 기준점이 지금이 아니고 언제를 기준으로? 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부산에 산 적이 있다. 맞죠? 부산에 살았다가 되겠죠. 한마디로 before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지금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before 2020처럼. 이해가 되시죠? 즉, 전혀 현재와 관련이 없는 이런 문장일 수도 있고요. 현재와 관련이 있는 이런 문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before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고요. ago는 명확합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얼마 전,
맞죠?

0: 2minutes ago, 지금부터 2분 전에. 맞죠? 지금부터 2분 전에 저는 말하고 있었겠죠. 강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준점이 지금이에요. 하지만 before는 기준점이 지금일 수도 있고 혹은 문장에서 따로 뭔가를 이렇게 써준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before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때때로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과거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말을 하지 않으면 현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라고 되어 있네요.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sight라는 것은 시야, 이제 보이는 것이죠. 결승선이 눈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결승선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그리고 뭐하고 있다고요? 그를 막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rowd라는 것은 관중들이 그를 막 그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거북이, 거북, 거북, tortoise, tortoise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The tortoise, 그래서 거북이는 stagger, stagger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죠. 너무 많이 걸었어요. 뭐 뛰었는지 걸었는지 어쨌든 비틀거렸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As fast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비틀거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 거북이가 곧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갑자기 토끼가 뛰어와가지고 슝! 그래도 내가 이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소부아와 이 이소부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 보도록 할까요?
1: Pant, wheeze.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he crossed the line. 여기서 he는 거북이가 되겠죠.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뭐 하고 있는? 근데 무엇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 결승선 근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applause, 박수를 막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요. And the crowd, 그리고 관중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뭐 관중이라 해도 되고 함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관중들이 지르는 함성이니까요. Shouting his name, 그의 이름을 go tortoise, tortoise, 그의 이름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함성과 박수, 막 엄청난 박수가 있는 그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거북이가 이긴 것이죠.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가 되겠네요. 토끼는 졌습니다. 맞죠? 토끼는 졌어요. 왜? 뭐 어디에 졌냐면 his own challenge, 그 스스로가 제안한 그 도전에서 패배했습니다.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부터는 아마도 그는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boastful 이라고 하면 뽐내는, 자랑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겠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고 slow, 느리고 그리고 steady라고 하면 꾸준한, 느리고 꾸준한 것이 wins the race, 경기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소부아와 똑같죠? 제가 알고 있는 이소부아와는 이번에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이야기는 좀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똑같네요.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Distance. Distanc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Make out.

0: make out. He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Stagger. Stagger. The boy staggered after spinning in circles. Sight. Sight.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Applause. Applause.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Steady. Steady.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씩 넓혀볼 생각입니다. 어휘력을 어떻게 넓히는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혹은 또 다른 품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휘력을 조금 더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op인데요. top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꼭대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eetah runs at top speed. 치타가 달립니다. 어떻게 달리냐면 top speed. speed는 속력이죠. 속도, 속력. 자, 그런데 어떤 속도, 속력? 바로 top. 꼭대기 속력이니까 가장 높은 최고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린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도 되지만 속도나 속력이 가장 빠른 무언가도 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도가 가장 높은 것,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He climbed to the top of the mountain.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가 되겠네요. 그는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의 꼭대기냐면 of the mountain,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top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꼭대기나 혹은 윗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의 윗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꼭대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꼭대기니까 윗부분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his score topped everyone else's. 여기 보니까 힌트가 하나 있죠. 앞에 보니까 his score이라는 그의 점수, 문장의 주인공처럼 보이죠? 주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이니까 무엇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동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ED가 붙어있죠. ED가 붙어있으니까 동사 맞네. 움직임 맞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점수는 자 이제 여기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혹은 꼭대기나 윗부분 이 기본적인 이 개념, 탑의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이거를 움직임화시켜보는 거예요. 맞죠? 움직임화시켜보는 거죠. 그의 점수는 탑했답니다. 맞죠? 일단은 탑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점수를 탑했다. 그의 점수가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점수가 있는데 그의 점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점수 그 위로 올라간 것이죠. 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뭐뭐보다 높다. 능가하다. 능가하다라는 것은 넘어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휘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트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뭐 이게 야구인지 탁구인지 조금 혼동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물론 야구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하죠. 요즘 메이저리그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한 일본 선수 때문인데요. 이 선수가 나이는 27밖에 안 됐습니다만, 메이저리그 역사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영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했던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골라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진행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 오타니 인 에이 아스트리 as hitter and pitcher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단어가 일단 나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에이 아스트리는 이게 올스타 게임이라고 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한 전반적인 시즌의 중반쯤 됐을 때 7월 달쯤에 올스타 경기를 합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들만 뽑는데요. 이 올스타 게임에서 오타니가 타자이자 그리고 투수로 이번에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Trailblazer Ohtani in ASG as hitter and pitcher. Shohei Ohtani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has become the first player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Ohtani, 27, is now leading both leagues with 31 home runs this season.
2: Trailblazer Ohtani in ASG as hitter and pitcher. Shohei Ohtani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has become the first player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Ohtani, 27, is now leading both leagues with 31 home runs this seas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뉴스 키워드는 딱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railblazer.
2: Trailblazer.
1: To make history.
2: To make history.
0: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Trailblazer라고 하는 헤드라인에 나왔던 내용이죠. Trailblazer, 개척자, 선구자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make history. 이때 관사 쓰지 않습니다. Make history는 역사에 남다, 역사를 세우다. 뭐 이럴 때 종종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타니 쇼헤이에 관한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쇼헤이 오타니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인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made history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미국의 메이저 리그는 이제 1군이 30개 구단이에요. 29개 미국 구단과 캐나다의 하나 합해서 이제 30개 구단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LA에 있는 엔젤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여기 소속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게 조금 재밌죠. 오타니의 별명이 이제 야구 천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드물게 투수를 하는 동시에 타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도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말로는 투타 겸업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투웨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LA의 로스앤젤레스 엔젤스 팀의 투타 겸업 선수인 바로 이 오타니가 has become the first player 최초의 선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올스타 게임 역사상 최초로 타자이자 투수로 선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1933년부터 이 올스타 게임이 시작됐거든요. 물론 메이저리그는 그보다 역사가 긴데요. 올스타는 이제 1933년, 그러니까 거의 9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인물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야수라고 하는 타자의 경우에는 팬들이 선출을 하고, 그리고 투수의 경우에는 감독이라든가 코치의 전문가들이 선출하는데 양쪽에 다 뽑힌 최초의 선수입니다. Ohtani 27 is now leading both leagues with 31 home runs this season. 이렇게 돼 있네요. 오타니 선수가 27세인데요. 지금 홈런 31개로 이번 시즌 양대 리그를 모두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은 이제 아메리카 리그가 있고 내셔널 리그가 있는데 양대 리그가 15개씩 나눠져서 30개거든요. 양대 리그 모두 홈런 1등입니다. 투수인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Trailblazer Ohtani in ASG as hitter and pitcher. Shohei Ohtani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has become the first player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Ohtani, 27, is now leading both leagues with 31 home runs this season.
2: Trailblazer Ohtani in ASG as hitter and pitcher. Shohei Ohtani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has become the first player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Ohtani, 27, is now leading both leagues with 31 home runs this season.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역시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아시다시피. Face masks are set예요. Be set는 이렇게 세팅된 거죠.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ecome a personal choice in the UK. 영국에서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may become a matter of personal choice in the UK,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2: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may become a matter of personal choice in the UK,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몇 가지 단어 표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Precaution.
2: Precaution.
1: To lift.
2: To lift.
1: Variant.
2: Variant.
1: Soaring.
2: Soaring.
0: 첫 번째 단어죠. Precaution이란 얘기입니다. Pre는 뭐 미리라는 의미고 caution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중한 거기 때문에 예방 조치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Precaution. To lift. Lift는 뭔가 기존에 취했던 제재 조치라든가 금지 조항 같은 것을 해제하다, 철폐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잠시 후에 본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Variant. 요즘에 참 문제가 되고 있는 변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Variant. 마지막입니다. Soaring. 숫자라든가 뭔가가 치솟는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Soaring 이란 말인데요. 자, 이러한 표현 기억하시고요. 내용 살펴봅니다.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군요. 자, 물론 마스크 쓰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게 뭐 패션 마스크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본인이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요. As a precaution, 중요한 거 against죠. 뭔가를 막기 위한 선제 조건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May become a matter, a personal choice in the UK. 라고 되어 있군요. 영국에서 어쩌면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히 100%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만, 여기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lift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우리가 보통 뭔가 규제라든가 restrictions, 금지 조치, a ban, 혹은 뭐 국가 간의 제재 조치라고 하는 sanctions, 이런 것들을 부과하다, 실시하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impose란 단어예요. impose는 뭔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위에서 내리누르는 거죠. 그래서 부과하다, 실시하다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위에서 눌렀던 것을 다시 끌어올리면 해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ift가 나오면 해제하다, 철폐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꼭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영국이 지금 모든 법적인 규제 사항을 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는 later this month, 이번 달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번 달 말은 late this month 쓰고요. later this month는 내가 지금 말하는 시기부터 이번 달 말까지예요. 예컨대 내가 9월 1일자로 얘기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는 거고요. 9월 10일자로 얘기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즉, 그달 중에라는 개념이지, 그달 말이 아니라는 거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번 달 중에 말입니다.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이라고 되어 있군요. 안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 사례가 soaring,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보리스 존슨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그렇습니다.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may become a matter of personal choice in the UK,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2: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may become a matter of personal choice in the UK,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0: Today's parents, 우리가 오늘 중요시 생각하는 표현이라든가 구문들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To take precautions against something bad. 뭔가 나쁜 것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수고로 보통 take precautions 복수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wearing face masks. 이게 하나의 a precaution이니까 어를 쓴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0: 보건당국은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군요. 기온이 오르고 있는 것이 팩트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보건당국이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순서는 정해졌죠? 뭐에 대한 권고인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말입니다. 대충 머릿속에 순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 표현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보건당국이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국이 나오면 무조건 authorities 이렇게 복수했으면 됩니다. 보건이니까 health 이 말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난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officials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health officials. 그러면 보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당국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With the rise in temperatures, 그렇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with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With the rise in temperatures, health authorities advise people, advise니까 공고하는 겁니다. 보건당국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공고하고 있냐면 to take necessary precautions. Necessary precautions,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열사병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예방할 수 있는 조치 하니까 우린 또 조치. 그럼 무조건 떠오르는 게 take measures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많이 했으니까요. 아,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를 쓰거나 만약에 나는 precautionary란 말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간단히 to take measures 그리고 중요한 거죠. against만 쓰셔도 충분히 이거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다만 precautionary란 말이 안 들어가면 이게 선제적인 조치라는 의미는 거기서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장 같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따라해 보시죠.
1: With the rise in temperatures, health authorities advise people to take necessary precautions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2: With the rise in temperatures, health authorities advise people to take necessary precautions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글을 써보고 그리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mask controversy라고 일단 정리를 했어요. 마스크로 인한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다. 좀 전에 이제 영국의 조치도 있고요. 또 영국뿐만 아니라 저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미국도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용인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규제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을 훨씬 상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에 탁 박히시나요? 우리말에서 영어로 가는 번역을 하든 아니면 이제 기사를 만들든 간에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은 뭘로 할까? 쉽게 얘기하면 순서죠. 청크 단위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알맞은 단어와 표현은 뭘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뭔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용은 이겁니다. A가 B보다 훨씬 크다라는 개념인데요. A에 해당하는 것이 규제를 해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것이 규제 안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되는 거죠. 이걸 저울에 달아보니까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Supporters 혹은 Proponents. 그 내용은 상관없어요. 낙태가 되었든 사용이 되었든 Supporters of something 이렇게 쓰고요. Proponents of something. 반대말로 이제 반대자죠. Opponents 혹은 Critics. 특히 Supporters, Opponents, Critics 이 표현들은 정말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upporters of the move.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say,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The economic and social damage done by restrictions. 이렇게 돼 있군요. 우리는 damage는 do damage to잖아요. 그죠? 어디에 피해를 입히다라고 할 때 do 관사 없이 damage to something 혹은 somebody이기 때문에 the economic and social damage done by restrictions far blank. The risks posed by the coronavirus. 위험이 되다라고 할 땐 pose a risk to. 이때 pose를 쓰기 때문에 이 동사도 분명히 구분해서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A보다 B가 더 크다. 우리 한번 패턴을 통해서 봤던 단어인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far outweighs. outweigh라고 하는 말이 훨씬 무게가 크다, 중요성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Mask controversy. Supporters of the move say the economic and social damage done by restrictions far outweighs the risks posed by the coronavirus.
2: Mask controversy. Supporters of the move say the economic and social damage done by restrictions far outweighs the risks posed by the coronavirus.
0: 오늘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railblazer.
2: Trailblazer.
1: To make history.
2: To make history.
1: To take precautions.
2: To take precautions.
1: Supporter.
2: Supporter.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 모든 에피소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 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랑 함께할 저는 워드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4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단어 전부 복습하고 오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내드렸던 우리 숙제죠. 퀴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 보시면요.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는 불고기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셨어 했어요. 자, 영어 문장 보시면요. Korea's 빈칸 meat dish is 불고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요. 자, 바로 대표적인 뭔가를 대표하는 이라는 단어가 필요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맞춰보셨나요? 맞습니다. 정답은 referee jump stave. 그렇죠. referee jump stave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는 불고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고요. 자, 그럼 오늘 학습할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오늘은 바로 day 40부터 day 42까지 선생님과 재미있게 또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프레지던트, 한국의 프레지던트. Flood, 플러드가 많은 집들을 휩쓸다. Greenhouse, 집 뒤에 greenhouse. Means, 이동 means. Oxygen, 옥시젠을 내뿜는다. Mining, 마이닝 전문가. Survivor, 유일한 survivor. Process, 더럽히는 process. Scream, scream 했어. Argue, 너랑 argue 할 시간 없어. Extreme, extreme 한 운동이다. Intellectual, intellectual 한 게임. Ancient, ancient 도시. Decision, decision 하기가 어려워. Detective, detective 소설. Look forward to ing, 널 만나길 look forward to ing 하다. Make sure that 충분한 수면을 취해. Be supposed to, 언제 구치기로 be supposed to 하니. Be busy ing, 시험 준비하느라 be busy ing 하다.

The Lizard. As a Lizard, 그곳에 가게 됐어. 네, 여러분, 선생님과 재미있는 단어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President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명사인데요. 한국의 President는 누구니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4년마다 뽑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자, 좋아하는 영화 중에요. Good Morning Preside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인 3색의 각기 다른 성향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자, 그래서 President 하게 되면은 대통령, 회장, 대학의 총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Who is the president of Korea? 자, 한국의 대통령을 누구니? 누구시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단어예요. Flawed. 자, 이 단어는 쉽고 그렇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추측해볼까요? 그 Flawed가 많은 집들을 휩쓸어 갔어요. 일종의 재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외웁시다. 홍수 또는 홍수가 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The flood washed away many hous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greenhouse. 자, 이것도 매우 쉬운 단어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인데요. 자, 그 초록색 집 뒤에 greenhouse가 하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green이란 단어랑 house라는 단어가 합쳐졌죠? 자, green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초록색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초록색 식물. 초록색의 야채나 식물을 가리킬 수가 있고요. 하우스 하게 되면은 어떤 집이나 건물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 푸른색의 채소를 키우는 어떤 건물이나 실을 가리킬 때 우리가 온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There is a greenhouse behind the greenhouse.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초록색 집 뒤에 온실이 하나 있다. 요 정도의 느낌 되겠죠. 다음 표현 볼게요. 자, means.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mean이라는 동사의 단어는 알고 있을 텐데, s가 붙은 means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번에 기억해 둘게요, 여러분. 자, 명사인데요.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되면요, 여러분들. 자, 수단이나 자금 또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단어는요, 의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겠죠? 이동 수단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The quickest means of travel as by plan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oxygen 명사인데요.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자, oxy 하게 되면요. 뭔가 산소와 관련된 단어이고요. gen 하게 되면 generate 뭔가를 발생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된 단어니까요. 그냥 산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인장은 밤 동안에 산소를 내뿜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cacti give out oxygen during the night. 캣타이 하게 되면은 선인장류의 식물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다음 표현이에요. 마이닝 명사고요. 마인 명사겠죠. 여러분, 자, 이 마인이라는 단어를 알면 마이닝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수 있게 되는데요. 자, 마인이 여러분들의 광산 탄광 그리고 자, 채굴하다라는 의미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채굴하다가 마인이니까요. 여기에 ing를 붙인 마이닝 하게 되면요. 광업, 채광, 채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는 마이닝 전문가이다. 그는 채광 전문가, 채탄 전문가이다. He is a mining expert. 여러분, 참고로 우리 채광이라고 하는 건요, 석탄 등의 어떤 광물을 캐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 표현이에요. 자, survivor. 너무 쉽습니다. 우리 survivor game, survivor show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구가 만약,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생존하는지를 그런 가리키는 그런 어떤 쇼나 게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survivor 하게 되면 생존자, 살아남은 사람이고요. survive 하게 되면 생존하다가 되겠죠. 자, 그는 유일한 생존자이다. He is the sole, 유일한 survivor, 생존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표현입니다. 우리 process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추론해 볼게요. 공에는 무엇인가를 더럽히는 process이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단어는요, pro라는 단어와 set라는 그런 어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pro 하게 되면요, 뭔가 앞으로라는 의미를 갖고요. set는 cede, seed라 그래서 go,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 중간에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process 하게 되면 과정 진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과정이나 진행을 처리하다, 뭔가 가공 처리하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The pollution is the process of making something dirty. 자, 공해는 무엇인가를 더럽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요. scream. 자, scream이라는 단어 한번 추론해 봅시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scream 했다. 자,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본 공포 영화 중에 scream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해골처럼 생기고요. 아주 하얀색의 귀신을 본 주인공들이요. 아주 정말 아주 scream 하는 표정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명을 지르다, 절규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로는 비명, 절규란 뜻이 있고요. I scream for 아이스크림. 나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절규했다. 진짜 간절하게 원했다. 요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다음 표현. argue. 동사고요. argument은 명사가 되겠죠? 난 지금 너하고 argue 할 시간이 없다. 자, 여기서 마우코치 팁 나갑니다. 여러분. argue. 약간 발음 장난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argue. 아구. 아구구. 애구구. 또 논쟁이야? 너네 또 지금 논쟁하는 거야, 서로? 자, 그래서 argue, 아구구, 논의하다, 논쟁하다, 말다툼하다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argument는 명사형이니까 여러분들 논의, 논쟁 가시면 되고요. I don't have time to argue with you now. 나 너랑 지금 논쟁할 시간 없어.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extreme 형용사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extreme 스포츠 들어보셨죠? 아주 극한의 스릴을 즐기는 스포츠예요. 그쵸? 자, 번지 점프는 extreme한 운동이다. 뭡니까? 그러니까 극한의 극도에 가시면 되겠죠? 매우 험한, 엄한 이런 뜻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자, bungee jumping as an extreme sport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자, intellectual 형용사고요. intelligent 역시 형용사인데요. 자, 바둑은 매우 intellectual한 게임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많이 배운 지식인을요, 인텔리다. 저 사람은 정말 인텔리다라고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단어의 원래 단어는 바로 원래 표현은 intellectual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지능적인, 지적인, 그리고요, intelligent 하게 되면 아주 똑똑한이죠. 총명한, 똑똑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똑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바둑 is a highly intellectual game. 그렇죠. 바둑은 매우 지적인, 지능적인 게임이다. 매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게임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 표현이고요. 자, ancient, 형용사고요. modern 하면 역시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는 ancient 도시가 있던 위치에 서 있었다. 자, ancient,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외우실게요, 여러분. 옛날의 고대이고, 반대의 단어는 modern, 현대라고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we stood on the site of an ancient city. 자, 우리는 고대 도시가 있던 그 위치에 서 있었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ecision 명사고요. decide 동사. 우리 decide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I decide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어. 그렇죠. decide는 결심하다, 결정하다인데 그거의 명사 형태인 decision 하게 되면 결심, 결정이 되겠죠. 자, 그는 decision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죠. He has difficulty making decisions. 여러분, have 또는 has difficulty ing 하게 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갖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에 detective. detect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자, detect를 알면 detective는 당연히 알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탐지하다, 감지하다고요. 우리 뒤에 티브가 붙었으면 여러분들 명사 또는 형용사랑 접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탐지하고 감지하는 사람은 탐정이 되고요. 그리고 탐지하는 형용사 형태는 탐정의, 탐지의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코난은 디텍티브 소설에 있게 빠져 있다. 그렇죠. 코난 is addicted to. 자, 중독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자, 어디에요? Reading detective stories. 자, 탐정 이야기를 탐정 소설, 탐정 이야기를 읽기에 아주 푹 빠져 있다.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고요. look for to ing. 요거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외워 주셔야 돼요. 무엇무엇에 몹시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느낌이고요. 학수고대하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I look for to meeting you soon.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요 ing를 꼭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 look for to meet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는 곧널 만나기를 학수고대한다, 기대하고 있다, 고대한다.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되고요. Make sure that 여러분 우리 sure하게 되면요 확신하는이란 뜻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하도록 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please make sure 또는 make sure that 자 대신 생략이 가능하죠. You get enough sleep. 자, 반드시 확실히 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반드시 확실히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e supposed to 여러분 suppose 자, D 빼고 suppose까지만 하면요 뭐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be supposed가 되면 여러분들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니까 결국에 앞으로 뭐뭐 할 예정 뭐뭐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는 언제 그치기로 예정되어 있니? When is this rain supposed to let up? 자, let up 하게 되면 비가 그치다 정도 느낌 보시면 되고요. Be busy, ing. Busy 너무

멋있네. I'm busy. 나 너무 바빠. 그쵸? 그러니까요. ing. 즉, 뭐뭐 하느라 바쁘다 보시면 돼요. be busy with로도 가실 수 있고요. 자, Jerry is busy preparing for the examinations. 제리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be busy ing 하다. 매우 바쁘다 느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As a result. 여러분, result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result를 확인하게 되죠. 바로 결과라는 뜻인데요. as가요, 뭐뭐로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로, 결과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as a result. 결국 한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됐어. 결과적으로 결국 한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됐다라는 뜻인데요. As a result, one person, 한 사람이요. ended up ing, 뭐뭐 하게 됐는데, 그곳에 가기로 됐어.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20개나 공부했는데요. 우리 마우코치,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President, Daetomyeong, flood, Hongsunada, greenhouse, 온실, mint, 수단자금, oxygen, 산소, mining, 광업체가, survivor, 생존자, process, 과정지네? scream, 절규하다, argue, 논쟁하다, extreme, 극도의, intellectual, 지능적인, ancient, 고대의, decision, 결심결정, detective, 탐정형사, look for change, 몹시 기대하다, make sure that, 확실히 하다,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As a result, 결과로. 일렉트로닉 책. Construction 인부. Conclusion, 성급한 conclusion. Avoid 하는 방법. Church. 추가 charge가 있나요? suspect 거짓말쟁이라고 suspect 한다. illusion 유령은 illusion이다. purse가 고르지 않다. population 서울의 population. allowance 오늘 allowance를 받나요? swamp는 휴식처. income으로 먹고 산다. include, 방문에 include 한다. invade, 사생활을 invade 한다. budget, 빠듯한 budget. be concerned about, 낮은 점수들이 be concerned about 한다. a point of view, 도덕적 a point of view. Exchange A with B. Exchange 작별 인사 with 우리 선생님. Blame A for B. Blame 네 친구들 for 그들이 실수한 것. In other words,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여러분 또 다른 20개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electronic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의외로 되게 많이 보이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el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electronic 하게 되면, elec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elect는 뭔가를 끌어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정전기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기랑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전자의 전자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들은 종이책 대신에 전자책을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hey read electronic books instead of paper books.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요. 자, construction 명사이고요. construct 하게 되면 동사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 construction 인부가 트럭을 몰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con이라는 표현은요.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struck 하게 되면요. 뭔가를 쌓다, 구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뭔가를 쌓을 때는요. 함께 뭔가를 구성할 때는 우리가 건설, 건축,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거의 동사 형태인 construct하게 되면은 건설하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construction 인부가 트럭을 몰고 있다. 자, the construction worker is driving a truck.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편이고요. 자, conclusion 명사고요, 여러분. conclude 하게 되면 동사가 되겠죠. 자, 성급하게 conclude

전에 내리지 마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can하게 되면 이번에는요. 자 여기서 좀 완전히 좀 강조하는 의미고요. 자 closure에서 clue하게 되면 close 뭔가를 닫다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이제 끝이야.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은 결론을 내고 결말을 내는 거겠죠? 자, conclude는 동사 형태라서 결론을 내다 끝내다 보시면 되고요. 자, don't jump to a conclusion.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avoid. 자, 동사고요. avoidance 명사가 되겠죠? 눈 감는 것을 avoid하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avoid는요, 어란 표현이랑 void가 합쳐졌죠. 여러분, on은요, away의 느낌이야. 멀리 이런 느낌이 있죠. void 하게 되면요, 텅빈 상태 이런 느낌이거든요. 멀리 가버려서 텅 비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겠죠. 그쵸? 회피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avoidance 명사는 회피, 도피라는 의미가 있어요. Let me know how to avoid closing my eyes. 눈 감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charge 요거 되게 많이 쓰는 단어죠.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뭐 휴대폰을 charge하기도 하고요. 이 서비스에는 추가 charge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말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요금, 책임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여러분들 그렇죠. 휴대폰 charge하죠. 자, 배터리를 충전하다. 자, is there any extra charge for gift wrapping? 자, 선물용 포장에 대한 추가 요금이 있나요?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다음에 suspect 요 단어 중요해요, 여러분. 동사로는요, 여러분, 뒤에 강세가 있어요. suspect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뭐뭐 이라고 의심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앞에 강세가 있으면 여러분, suspect 이렇게 되면요, 용의자, 혐의자, 뭔가 죄가 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 우리가 용의자라고 할수 있겠죠? suspect 용의자, suspect 하게 되면은 의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I suspect he is a liar. 나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의심한다, 생각한다.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illusion, 자, 명사인데요. 선생님이 또 이제 마술을 좋아하거든요. 마술을 잘하지 못하는데 우리 마술사들의 매직 콘서트에 가게 되면 선생님 한번 가봤거든요. 가게 되면요, illusion 매직 쇼라는 그런 코너명이 있더라고요. illusion. 자, 마술사들이 많이 할것 같은데요. 환영, 착각. 뭔가 진짜 실제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뜨기도 하고요. 물건이 막 둥둥 떠다니기도 하는 환영이나 착각이 보이죠. 자, ghosts are nothing more than illusions. 야, 유령은 자, 유령은 무엇에 불과하다? 환영에 불과하다. 착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purse 명사입니다. 그의 purse가 흐르지 않다. 마우스코치 팀 나갈게요, 여러분. 자, purse 발음 장난할 거예요. purse, purse, purse, purse. 맥박 소리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박, 고동, purse, purse, purse. 자, his purse is irregular. 자, 그의 맥박이 고르지가 않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고요. population. 자, 명사인데 여러분들. 자, popul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populate. 거주하다라는 뜻인데요. 거주하는 시한하게 된 명사형 접미사가 되겠죠. 거주하고 있는 것,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그렇죠? 자, the population density, 밀도죠? in Seoul is very high.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표현이에요. allowance, 명사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allowance를 받나요? 아니면 내일인가요? 되게 간절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allow 하게 되면요, 뭔가를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의 명사 형태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쓸수 있도록 허락받는 돈이 뭐예요? 그러니까 용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주머니 사정, 그쵸?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 그래서 pocket money, 용돈에 또 주머니 넣는 돈이란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Do I get my allowance today or tomorrow? 자, 제가 오늘 용돈을 받나요? 아니면 내일인가요? 이렇게 또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음에 swamp. 자, 명사인데요. 우리 같은 표현으로 wetland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있는데요. Swamp는 새들에게 훌륭한 휴식처이다. 여러분, 요것도 약간, 요거는 발음 장난이에요. 어원이 아니라. 여러분, SW, swim이란 단어 아시죠? 수영하다. 우리 어떤 되게 축축한 땅에 빠지게 되면 계속 발이 빠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습진데 빠지게 되면 우리 수영을 해가지고요. up, up, up, ump, swamp, up, up에서 나와야 되겠죠? 거기가 어디야? 늪. 습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단어는요, 이미지로 기억하시면요,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wamp, nip, 습지.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활용도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습지는 새들에게 훌륭한 휴식처이다. The swamp is a wonderful resting place for birds.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자, income, 여러분.
income, 안으로 come, 오는 거야. 내 안으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뭐겠어요? 소득, 수입,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outgo, expenditure 하게 되면 지출, 반대로 나가는 돈이고요, 여러분. 자, a number of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이요, live on low income. 자, live on 하게 되면요, 뭐뭐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수입으로 먹고 산다, 살아간다. 이 정도 느낌이고요.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include, 자, in이요, 안으로라는 뜻이고요. include가

받아버려. 어떻게 돼요? 배제하다, 제외하다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자, 그래서 the tour includes a visit to the science museum 하게 되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그 여행은 과학박물관 방문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편 볼게요. invade, 여러분. invade. 요거 선생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한 글자 게임이 있어. 알 발음으로 시작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의 게임 용어 중에 인베라는 용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이거라는 거야. 바로 침략하다, 침해하다라는 그런 게임 용어가 있대요. 여러분 아시나요? Invasion 하게 되면 또 침략이라는 명사 형태가 되겠죠. 때때로 팬들은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침략한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Sometimes fans invite celebrities' private lives.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편입니다. budget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명사인데요, 여러분. 난 빠듯한 budget으로 여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알고 싶네요, 여러분. 자, bud 하게 되면 가방이라는 의미, bag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get 하게 되면 뭔가를 얻다, 담다. 여러분,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 돈을 이렇게 담는 거죠. 내가 쓸수 있는 이만큼의 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산 운영비. 난 빠듯한 예산으로 여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I know how to travel on a tight budget. 빠듯한 예산, tight budge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Be concerned about. 우리 concerned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슨 표현입니까? concern.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에게 염려하다, 걱정하다. 자, be anxious about 하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다예요. 정말로 막 염려하다, 걱정하라 이런 느낌이고요. 자, I'm concerned about your low grades. 그렇죠. 이런 이제 어머니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너희 다신 점수들이 정말 걱정이 된다. 이 정도 느낌이겠죠. 그다음에 a point of view. view가요. 의견이고요. 포인트는 어떤 지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바라보는 지점, 관점. 그러니까 뭡니까? 관점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표현 간단하게 viewpoint 가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도덕적 관점에서 본다. We look at everything from a moral. 그렇죠. 도덕적인 point of view. 관점에서 본다. 이런 느낌이고요. exchange 뭐예요, 이거? 교환하는 거잖아요. A with B. A를 B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네. A를 B와 주고받 교환하다. 그렇죠? 우리는 교환을 작별 인사를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이랑 같이 인사했다 느낌 보시면 되겠죠. We exchanged farewells.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작별 인사예요. With our teacher, 우리 선생님이랑. Blame 뭡니까? Blame 하면 비난하다, 욕하다 이런 거야. 자, A for B. 자, A를 비난하는 건데 for B, B 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야? B에 대해서 A를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느낌이고요. Blame 하지 마라. A들, 네 친구들을 그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Don't blame your friends for their mistakes. 이런 느낌 보시면 되고요. In other words, 자, 이게 뭐야? Other words가 다른 단어들? 자, 이걸 조금만 의역해 보면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I'm speechless. 나는 할 말을 잃었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m at a loss. 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For words. 자, at a loss for words까지 하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 20개 단어 또 한번 우리 Show Me the World 통해서 연습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lectronic, 전자의, construction, 건축 구성, conclusion, 결론, 결말, avoid, 회피하다, charge, 요금 책임, suspect, 의심하다, illusion, 환영, 착각, purse, 맥박구조, population, 인구, allowance, 용돈, sump, 립습지, income, 소득수입, include, 포함하다, invite, 침략하다, budget, 예산, be concerned about, 뭘 걱정하다, a point of view, 관점, exchange, A with B, A를 B와 주고받다, blame, A for B, B로 A를 비난하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밸리, 그 산에 밸리. activate, 뇌세포들을 activate 시키다. itch, 잃지 않은 곳을 긁었어. mosquito, 모스키토에게 물려버렸네. sniff 하여 마약을 찾았어. strap을 꼭 잡아. origin에 관한 책. withstand,
withstand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 Stale. 이 빵이 stale 했어. Depressed. 오늘은 매우 depressed 되네. Sentence. 다음 sentence를 한국어로 바꿔봐. Mess. 정말 mess구나. Dictionary. 이 dictionary는 A로 시작해. Spoil. 아, spoil 하고 싶지 않아. Competition. 수영. Competition. Wear out. 신발이 닳아서 wear out 했어. Of the curse. Of the curse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As usual. As usual. 활기차 보였어. Go wrong. 만약에 상황이 go wrong 되면 tidy up. Tidy up 하기로 결심했어. 네, 여러분. 또 단어 공부 신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Valley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미국에 Silicon Valley라는 지역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반도체 회사들이 아주 모여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산업단지인데요. 자, 그 산업단지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계곡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valley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계곡,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산의 valley는 아주 깊다. The mountain valley is very deep. 자, deep 하게 되면 깊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activate. 여러분 우리 active라는 단어 알아요. 그렇죠? 활동적인. 그리고요, ate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 동사로 의미가 변하거든요. 그럼 어떤 뜻이 되겠어요? 활동적인이 동사가 되면 바로 활성화시키다, 작동시키다. 신체 활동에 뇌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Physical activity can activate brain cell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itch. 자, 형용사. itch 하면 진짜 막 긁고 싶죠, 여러분. 처음엔 itch한 곳을 긁었다. 그렇죠. itch.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렇죠. 가려운. 조미수 씨는 Tom scratched. 긁었어요. 자, the itch spot. 어디요? 자, 가려운 spot. 가려운 부분을 긁었어요. 그 다음에 mosquito. 여러분, 우리 시중에 보면요. mosquito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들 많거든요. 모기 같은 해충 죽이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mosquito. 모기 죽이는 약. mosquito니까 여러분. mosquito. 모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기에게 물려서 난 가려웠어. I felt itch. 배웠죠, 우리? 가려운. Because I was bitten by a mosquito.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sniff. 동사인데요. 그 개들은 sniff와의 마이크를 찾아내도록 훈련을 받았다. 이것도 여러분 마우스코치 팁. 자, sniff. 약간 발음 장난이에요. 후. 흥, 흥 하는 게 여러분들 약간 냄새 맡는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niff. 흥흥, 여러분. 그래서 코를 훌쩍이다. 냄새를 맡다. sniff, 흥흥. 자, the dogs were trained to sniff out drugs. 그 개들은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킁킁거려서 냄새를 맡아가지고요. 마약을 찾아내도록 훈련을 받았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rap. 여러분, 우리 물건에 달려있는 strap을 꽉 잡아라. 또는 지하철 탔을 때, 흔들리니까 스트랩을 꽉 잡아야 되겠죠. 그쵸? 바로 끈질, 손잡이입니다. 난 지하철에서 스트랩을 꽉 잡는다. I hold on to, 여러분. hold on to 하게 되면 여러분들, on to가 붙으면 여러분들 뭔가 꽉 이런 느낌이고요. hold가 잡다. 그러니까 hold on to는 꽉 잡는 거예요. 난 꽉 잡았어요. 무엇에? 그 손잡이를 on the subway 지하철에 있는 origin, 명사인데요. 그것은 우주의 origin에 관한 책이다. origin, 요거는 외웁시다, 여러분들. 우리 기본 출처 근원. It's the book abo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하게 되면 이제 우주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고요. 자, withstand, 요거 여러분 선생님 팁 알려드릴게요. with 하게 되면 여러분들 fight with, 누구누구와 대항해서 싸우다. 그렇죠. 그렇죠. with는 누구누구와 대항해서 이런 느낌이고요. stand는 견디다, 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누구 누구와 대항해서 지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견디다, 버티다, 저항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추운 날씨를 견디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다. It's so painful. 고통스럽죠? So withstand this cold weather.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stale. 여러분, stale은 그냥 외울게요. 여러분, 음식이요. 신선하지 않은 거고요. 상한 거고요. 반대말 당연히 뭡니까? fresh, 신선한. Because this bread is stale. 상했기 때문에 it tastes funny. 선생님, 이거 재밌는 맛이 난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상한 맛이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Taste funny, 이상한 맛이 난다. 그 다음에 depressed, 여러분, D가
아래쪽으로고요. 프레스가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꽉 누르면 의기소침해지겠죠. 그런데 2D 형태가 됐으니까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의기소침만 보시면 됩니다. She looks very depressed today. 그녀는 오늘 매우 의기소침해 보인다.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 우울해.

요 정도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sentence 명사 동사인데 여러분들 요건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문장이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우리 법정에서는 sentence 너를 뭐뭐에 처하노라 판결이죠. 선고 처형 또는 판결하다 선고하다. Translate the following sentence into Korean.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mess 뭡니까? 진짜 여러분 mess 우리 messy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막 어질러져 있어요. 메시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메스로 생각을 해보면요. 엉망인 상태, 난장판 혼란이고요. 엉망으로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안은 정말 메스구나. 진짜 난장판이구나. 엉망이구나. What a mess in here. 이거 활용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What a mess. 동생 방에 가서 What a mess in here.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음에 dictionary. 명사죠, 여러분. 여러분, 딕션이 참 좋네, 저 사람. 딕션은 말하는 방식, 어법이에요. 그리고 ary는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나 어법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 뭐예요, 여러분? 사전 5편이겠죠? 이 사전에 문자 A로 시작된다. This dictionary starts with the letter A. 자, A 문자로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Spoil. 스포일러 있잖아. 우리 영화 보기 도전에 막 이야기를 막 줄줄 말해버려요, 여러분. 스포일러죠? 자, 나의 감흥을 다 망쳐버린 사람이에요. 망치다, 상하게 하다, 시국을 잃게 하다. I don't want to spoil your plan. 네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되고요. Competition. Compete. 여러분, 명사 동사인데요, 여러분들. 경쟁, 대회, 시합. Competition. 명사고요. Compete 하게 되면 경쟁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태환 선수 되게 선생님 또 존경하는 선수인데요. 박태환 participated in the swimming competition. 박태환이 수영 경기에 참가했다. 아,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ear, 입은 거죠. 자, 옷을 입다가 뭔가를 착용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나머지 실이 막 아웃 나가버린 거야.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뭔가 물건이 낡아서 떨어지다, 뭐 떨어지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t is better to wear out one's shoes than one's sheet. 여러분, sheet는 이불이라는 느낌이고요. shoes는 신발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불을 wear out, 떨어지게, 낡게 하는 것보다 신발을 낡게 하는 게 나, 이런 표현인데 이거 속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력해라, 이런 거예요. 이불 안에만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불 낡게 오래 쓰지 말고 차라리 많이 움직여가지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내라, 노력하세요,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고요. Of the course, 이거 말 그대로죠. 코스를 of, 벗어난 거예요. 그쵸? 경주를 벗어난. 만약 경주를 벗어나면 그 경주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The runner can lose his life if he goes off the course.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편이고요. As usual. 요거 여러분들, as. 자, 뭐뭐처럼 이거 usual. 보통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늘 그렇듯이. 자, as usual, he looked fresh and full of energy. 자, 평상시처럼 그는 산뜻하고 활기차게 보였다 가시면 되고요. Go wrong. 너무 쉽네. 가는 건데 wrong. 잘못 간 거죠. 잘못 가게 된 거니까 잘못되다, 망가지다. 만약 상황이 잘못되면 너는 그 공경에 처할 거야. If things go wrong, you will be in big trouble 가시면 되고요. Tidy up. 자, 여러분 요거는 외울게요. 우리 아주 방이 메시한 상태일 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하다. 그쵸? He decided to Tidy up the messy room. 그쵸? 그는 그 지저분한 방을 tidy up 하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우리 또뭐 해야 됩니까? 마크 코치의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Belly, 골짜기, activate, 작동시키다. H, 가려운 mosquito, 모기. Sniff, 냄새 맡다. Strap, 손잡이. Origin, 기원 추처, withstand, 견디다, stale, 상한, depressed, 우울한, sentence, 문장 판결, mess, 난장판, dictionary, 사전 5편, spoil, 망치다, competition, 경쟁, wear off, 떨어지다, of the course, 경로를 벗어나, as usual, 늘 그렇듯, go wrong, 잘못되다, Tidy up, 깔끔히 정리하다.
네, 여러분, 우리 수업의 마지막 코너죠. 도전 나도 워킹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저분한 네 방을 깔끔하게 정리할 시간이다라는 재밌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우리 수업에 바로 이렇게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정답을 생각하셔서요.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아주 다양하고요. 재밌는 단어들을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복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래 보이는 EBS 중앙 홈페이지 들어오시고요. My World 코치 홈페이지

춤은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5강에 오셨어요. 우리 5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짜잔! 문장의 구성을 오늘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벌써 20문제나 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 동사의 활용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지금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기출문제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응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 한번 마무리 지어보러 가시죠. 자, 18번 문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2018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The internet allows information to flow more freely than ever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allow A to B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로 하여금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더 뭐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ly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즉, 여기 부사 잘 쓰인 거 맞아? 이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인터넷은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왔다, 허락해 주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freely, 자유롭게 흐른다 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동사 부분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사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은 쓰임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어떠한 때보다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런 맥락이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문장이요. We can communicate and share ideas in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사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대요. 어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 얘들아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precedented는 전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These developments, 이러한 발전은 are revolutionizing our self-expr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기 표현을 뭐 할 수 있다? revolutionizing 라고 하니까 혁명시켜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데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요. And enhancing our free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높여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아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하지만 자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영어 지문이 아니죠. 하지만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We are heading toward a world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자, 이때 where이 등장하고 있네. 이때 where이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한번 잘 볼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where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will be forever preserved on the interne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where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쳤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얘 혹시 관계부사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어.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앞에 이 관계부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행사가 일단 있어야 되지. 얘는 지금 장소의 관계부사니까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나? 오케이, 나오고 있네. world라고 하는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인가?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되지.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볼게.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주어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에 관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의 부분들이 will be forever preser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동사 부분까지 잘 나오고 있네. 심지어 어디에 영원히 보존되어질 거냐면요. 인터넷에 영원히 보존되어진다고 하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그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지. 왜냐면 앞에 선행사, 장소의 선행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아, 관계 부사 where이 올 자리 맞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우리의 정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인터넷에 영원히 저장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displayed instantly in a search resu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검색의 결과로 아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지면서 우리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어디든지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우리의 정보가 인터넷에 마구마구 저장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We will be forced to live with detailed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강요를 받냐면요. 살도록 강요를 받는데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기록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Beginning with childhood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한 그러한 아주 세부적인 기록물들과 함께 인생을 살도록 하죠.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들한테 여쭤보시면, 아, 굉장히 동영상을 많이 찍었구나라고 하는 거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어린 유년기부터 시작한 그런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되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that will stay with us for life wherever we 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고, 뭐가? detailed record가. 그치? 그리고 심지어 searchable and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검색 가능한 그러한 아주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받아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세 가지 표현이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3번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를 꾸며주고 있는데 지금 ing 현재 분사가 나온 거 보니까 얘 능동 관계가 맞아?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봤을 때 이러한 세분화된 기록물들이 언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 ing 형태 오는 거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This data, 이러한 데이터는요, can often be dubi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대요. 그렇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냐면, it can be fals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일 수도 있고요. 혹은 or it can be true 사실일 수도 있으나 but deeply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창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가 봐. 그치? 자, 그러면 문법을 한번 볼까? deeply humili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얘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 얘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보면요. It can be true. 그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리고 it can be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은 뭔데? 얘들아, 스스로 한번 찾아볼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이 문장에서 뭐를 가리켜? The data를 가리키죠. 맞아요. 옳게 고르셨죠, 다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는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얘들아. humiliated 이라고 하면 창피함을 느끼는 대상이거든요? 지금 수동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들아, 데이터가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못 느끼죠? 이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humiliated 이라고 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이러한 데이터는 사람들에게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줄수 있다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humiliating이라고 하는 아, 현재 분사로 바꿔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데이터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에게 humiliating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오케이, 그럼 답은 4번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겠고요. 7번 문장을 보면요. It may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have a fresh start or a second ch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냐면 to have a fresh start. 완전 모든 거를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왜? 우리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정보들이 있잖아. 굉장히 디테일한,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는 기록물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잖아.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반가워했으면 좋겠어. 어떤 문장 구조야? 우리는 찾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오형식 문장이 이미 끝났거든? 그치? We might find it harder 이라고 했을 때, 뒤에 문장에 뭐가 보여? 예쁘게 to 부정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아, 얘가 진 목적어고, 얘는 가 목적어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섯 번째 반복하고 있거든? 5강 내내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찾을 수 있대 그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to 부정사겠지?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탐험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찾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f every false step and foolish act is preserved forever in a permanent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작은 실수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영원히 그런 기록물에 남아있다고 보존되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인터넷에 영원히 박제된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 탐색을 하는 거에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문법 구조, 뭘 봐야 된다? 아, 가 목적어 자리에 it이 잘 왔구나. 진짜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잘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 해석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 문법 문제도 맞출 수 있고. 그쵸? 일석이조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정보라고 하는 거. 즉, 뭔가 영원히 기록이 되는 기록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게 힘들어졌다?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가보면요.

15학년도 사관학교 1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Your communication with others involves some kind of ris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너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Your communication. 여기가 주어네, 그치?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는 너의 의사소통은 포함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단수 주어고 그러면 단수 동사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오케이, 1번 거저 먹었네. 그렇죠. 1번 맞았어.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some kind of risk,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아,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왜 그런 거냐면 since communication means presenting to others a statement of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런 거냐면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너를, 너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발언하는 것, 즉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표현해 주는 거, your role, 너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and the situation,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and the others that they may re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발언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너무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나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역할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밝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랬을 때 The communication climate is an important part of your gue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communication climate 이라고 하면 의사소통할 때 분위기거든요. 자, 그런데 의사소통할 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guessing, 너가 추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래요. 자, 뭘 추측하냐면 how much risk is involved for you in a given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져 있는가를 너가 추측하기에 뭐가 좋다? communication climate, 이런 의사소통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뭔가 이 분위기를 딱 파악해봤을 때 내가 위험 상황에 있는 것 같아, 혹은 위험 상황에 없는 것 같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You behave on the basis of how safe you think you ar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너는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막 나서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If you do not feel secure, 너가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제가 방금 말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You will likely use defensive strateg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냐면 defensive strate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어 전략이죠. 여러분들은 방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자, likely 라고 하는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likely 부사가 그러면 무엇을 꾸며주는지 우린 보면 된다 그랬지. likely라고 하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사는 뒤따라 나오는 use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해석하니까 딱 맞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대? defensive strate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한 상황이면 어떤 전략을 사용한대? defensive strategies,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perhaps, 아마도 you have been in a classroom situation. 여러분들은 아마 교실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실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교실 상황 안에서 the teacher keeps insis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주장을 했대? That students participate by discussing issues openl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참여해야만 해. 아주 개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참여하도록 해 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셨대. 이 말인 즉슨 얘들아 너네 의견을 자유롭게 내봐 라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and then the teacher shoots down their comments 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shoots down 이라고 하면 얘들아 맹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에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고요. Or ridiculous them when they do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할 때 뭐 했다? Ridiculou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조롱하기 시작했대요. 오,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은 지금 너네한테 안전한 상황이야? 아니면 불안전한 상황이야? 불안전한 상황이지. 왜? 지금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불안전한 상황이란 것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밑줄 친 부분 3번 한번 보겠습니다. Insisting, 밑줄 친 ing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 를 보았을 때 얘들아, 앞에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볼래? keep이라고 하는 동사 우리 중학교 때 한번 외웠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k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주장한다 라고 해서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오는 거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한번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keep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지. 내가 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했을 때 뭔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It does not take you long to figur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냐면 that publicly being cut down by sarcasm is not comfor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지금 편하지 않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내가 cut down이라고 하면 뭔가 깎이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깎이는 거 by sarcasm이라고 하는 건 빈정거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빈정거림을 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렇겠죠. 예를 들어 교실 상황이 있는데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봐 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내가 무슨 의견을 내니까 에이 뭐 그런 의견을 내 라고 뭔가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uncomfortable, not comfortable 한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to figure ou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잘 생각해볼까? It does not take you long.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이런 것을 깨닫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셨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it은 가주어 it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이때 뒤따라 나오는 it 부정사가 뭐다? 진짜 주어, 진주어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가주어 it 넣어놓고 내가 진짜 주어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 문장으로 뺐어 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네.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 learn quickly. 당신은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요. 배울 수 있는데 뭐를 배울 수 있냐면 that the climate is not safe.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의사소통 상황, 의사소통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빠르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your communication takes on defensive strategies.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요, are designed to protect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방어 전략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얘들아 지금 뭔가 모양을 보니까 수동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동태가 나올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어떤 애를 꾸며줘야 돼? 앞에 나오는 defensive strategie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려면 뒤에서 누가 꾸며줘야 될까? 분사가 꾸며줘야겠지. 자, 그러면 분사는 분사인데 과거 분사. 왜? 스스로 얘네가 디자인을 스스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디자인이 된 이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 designed만 써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문장 다시 한번 보면 너의 그 의사소통은요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냐면 그 방어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design to protect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깔끔하게 해석 완성됐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5번까지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자, 20번 2019

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Not all organisms are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기체들이 뭐할 수는 없냐면 그들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치. 모든 유기체가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So, 그래서 starva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냐면 기아예요, 기아. 굶는 거 있잖아. 그래서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kind of this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반 가치의 종류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반 가치가 뭐냐면 often found in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에서 흔히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반 가치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반 가치적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즉, 뭔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기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까지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됐네. 오케이. 그랬을 때, it also is part of a process of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그것은 또한 어떤 선택의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일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it은 뭘까? 힌트 줬죠? Starvation이지. 자, 위에 나오는 그 기아입니다. 자, 굶어 죽는 것, 굶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선택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물학적인 진화가 function, 작동하는 그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아, 그래서 뭔가 기아, 뭔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어떤 종은 살아남고 어떤 종은 멸종하게 되는 일이 나오잖아. 그 말인즉슨 바로 process of selection. 뭔가 선택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구나. 라고까지 내용은 이해가 됐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밑줄 친 부분을 봤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그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쌤이 뭐 하라 그랬어? 얘 문장 뒤에다가 넣어보라 그랬어. 그치? 자연스럽게 문장이 되나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러면요. Biological evolution 이러한 생물학적인 진화가 functions 기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능하게 되냐면 by process of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해석이 매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by which라고 하는 문장이 이 뒤에 연결이 됐을 때 너무 매끄럽게 연결이 되니까 1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starvation 이런 기아 굶는 것은요, helps, 도와주는데,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요, filter out tho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걸러내는 것을 도와준대. 자,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less fit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뭔가 조금 부적합한, 살아남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종들을 걸러내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을 걸러내주기도 하냐면,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themselves and their you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의 음식을 찾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새끼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을 뭔가 배제할 수 있게, filter out, 걷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starvation, 그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emselves의 문장이 그어져 있는데, 자, themselves 누가 봐도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는 쌤이 뭐 찾아보라 그랬어? 얘의 주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얘랑 동일 인물이면 얘는 제기대명사를 쓸수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찾아볼까? 어떤 애들을 filter out, 뭔가 걸러낼 수 있게 되냐면 스스로 음식을 찾지 못하는 애들이래. 자, 그럼 여기 주어 어딨어? Those less resource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원을 찾지 못하는 애들.
filter out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미

상황의 주어가 여기 있고, 여기 목적어가 있는데, 얘랑 얘랑 서로 같은 애잖아. 같은 애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 제기대명사를 쓸 자격이 되네. 그럼, 동그라미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없는 애들을 다 filter out, 걸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바로, 아,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in some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에서는요,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t may pave the way 라고 하면 얘들아, 길을 개척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들에게 있어서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준대. 어떤 종들이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주냐면, for genetic varia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유전적인 변종들. 뭔가 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변이된 애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종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어. 아, 그래서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리고 유전적으로 변종된 애들이 원래 있던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네. 뭐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했어. 그치?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투부정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가 무슨 쓰임일까, 얘들아? 조금만 고민해볼까? To take이라고 하는 이 투부 정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기존에 있는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뭐가? 기아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명사인 the way를 수식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할 거고요. And eventual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냐면 emergence of a new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있었던 종이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뭐가? 이렇게 starvation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a disvalue,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자, 가치롭지 않다는 거죠.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that can help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라고 나오고 있어. 자, 반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관계대명사 대신 수식해주고 있는데, 돕는 거래.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 얘들아, 이 문장 보면서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낀 부분 없었어? make라고 하는 동사는요, 선생님,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죠? 근데 사역 동사인데 지금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와야 될 자리인데 순서가 좀 이상해요.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맞지? 자, 만들어준대.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순서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make 목적격 보어 목적어 순서로 왔거든.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목적어가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목적격 보어를 앞으로 빼고 목적어를 뒤에다 넣어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때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앞에다가 별표 하나만 칠까 얘들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좋은 학습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뭐를 돕냐면요,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종의 다양성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starvation 이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종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네. 반가치적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왔어?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지.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 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starvation can be a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Even as it is an intrinsic disval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비록 intrinsic disvalue 라고 나오면 얘들아 내재적인 반가치라는 말이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재적으로 반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 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봤을 때 얘가 좋은 단어예요? 아니지. 얘가 intrinsic disvalue라고 하는 거 보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는 disvalue, 반가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얘 지금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 practical,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뭔가 살아남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들은 다 filter out, 걸러줬잖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아 실용적이기도 하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7번 문장 가보면요. W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몇몇 종들 그리고 몇몇 organism이라고 하면 생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생물체들이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굶어야만 한대. 굶어야만 하는 것은요. It's deeply regrettable and s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regrettable 하면 뭐죠? 유감스럽다란 뜻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연에서 어떤 종들은 무조건 굶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치? 내재적으로 봤을 땐 그러하죠.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what이 나와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없어? 오, 선행사가 없다. 오케이, 좋아. 선행사가 없는데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몇몇 종들은 반드시 굶어야만 한다. 자연에서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올 수 없지. 자, 그럼 여기 대신 뭐 써주고 싶어, 얘들아? 접속사 that을 써주면 딱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 5번으로 나왔습니다. T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어떤 유기체는 반드시 굶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The statement remains implacably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말, 앞에서 말한 지금 이 말 있잖아요. 아, 정말 누군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확고히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에요. 그쵸? 자, even though 비록 starvation also may sometimes subserve ends that are g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 굶는 것, 기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subserve 이라고 하면 공헌한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것에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아 자체, 누군가 굶어 죽는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슬프고 regrettable,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문장의 구성 말고 이제는 어떤 것으로 넘어갈 거냐면요. 두 번째 챕터, 우리는 동사의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동사의 활용 첫 번째 부분은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예문 두 개를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예문은 없어요. 쌤이 따로 가져온 거거든. 왜 가져왔을까?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파악하는데 너무 좋은 예문이라서 일부러 가져왔어. 자, 그러면 한번 빠르게 보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긴 문장이 있어. 긴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동사가 어디 있어?
우리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has changed라고 하는 게 여기가 동사야.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네. 자, 그런데

주어는 주어인데 찐 주어를 찾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럼 찐 주어가 누굴까? The rapid increas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대. 뭐에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냐면 학생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매우 의존을 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증가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가 되겠네. 그것은 has changed, 바꾸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방법을 바꾸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주어랑 동사랑 자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 이 문장이 조금 더 쉽다, 그지? 동사 어딨어요?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떡하니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 앞 문장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주어는 주어인데 어떤 주어가 필요해? 진짜 주어가 필요해. 이 수일치를 시켜줄 수 있는 진짜 주어는 원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 스킬들이 있어. 여러 기술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여러 기술들이 뭐냐면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KSAT가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주어 하나인 거지. 하나니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았네.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자, 쌤이 왜이 예문 두 개를 가져왔는지 알겠지?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해도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동사, 진짜 주어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 보면요. To understand complex grammar structures requires consistent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사 보면 requires라고 하는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문장 전체가 주어라는 말인데, 뭐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그 grammar structure,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다. 그치? 자, 근데 우리 이거 1강 할 때도 배웠지만, to 부정사구, 동명사구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그 복잡한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consistent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요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Most of the information is already familiar to the stud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익숙하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대부분의 정보들은 익숙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동사가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바로 밑에 문장 한번 보면요. Most of the students are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어라? 근데 맨 앞부분에 most of이라고 둘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사를 다른 동사를 취하고 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most of이라고 해서 주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단수 동사를 취하고 왜 여기는 복수 동사를 취했을까를 보자면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루었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볼까요? all, have, some, most of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다음에 얘들아, 단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명사에 맞춰서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all, have, some, most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복수 명사에 맞춰서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자면, most of the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수일치 시켜줘야 되는 거는
information 정보

호모라고 하는 애인데, 정보는 얘들아, 불가산 명사야. 못쎄.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니까 단수 동사 나온 거잘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most of the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복수 명사잖아.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은 일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법칙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

다음에 단수동사 나오는 이유 뭐야? 여기서 진짜 주어를 뭐로 잡으니까? 원으로 잡으니까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많이 해오셨을 거고요. 저랑 수업할 때도 많이 했어.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the number of 복수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동사가 나온다고 돼 있어. 자, 얘는 왜 그렇지? The number of는 어떻게 해석되니까?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단수동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많은 것들, 많은 뭐뭐한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복수동사로 쓰이는 게 맞다.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만약에 혹시 지금 잠깐 까먹어 썼더라면 이표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능동태랑 수동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능동태랑 수동태도 너무 쉽지? 자, 첫 번째 문장 보자면요. The teacher explained the grammar rules clear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설명해 주었다. 그 문법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의 동사는 지금 능동태로 되어 있지. 왜?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그 grammar rules, 문법 규칙을 설명해 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명이 되어 진 거잖아. 그럴 때 우리 뭐 쓴다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를 쓴다고. 자, 그래서 문법 규칙은 설명이 되어진다. 명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By the teacher. 그 선생님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맞지? 사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랬을 때, A storm.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이 예시 있을 거예요. The storm damaged the ship a few days ago. 그 폭풍우가 손상시켰다. 배를 며칠 전에. 라고 하는 게 능동문이고, 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배는요, 손상이 되어졌다. 그 폭풍우에 의해서 며칠 전에. 라고 해석되는 게 얘가 수동태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수동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 한번 볼래? 이 문장은 어떤 수동태인지 한 번만 말해줘. The assignment needs to be submitted by Friday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과제는 제출되어져야만 한다. 언제까지? 금요일까지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과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기는 썼는데, need 다음에 need to 해야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함께 합쳐진 to 부정사의 수동태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 한 문장만 더 해볼까? He hopes, 그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라고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받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럼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업을 제안하는 거야? 아니면 제안받는 거야? 제안받는 거지. 그러면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네, 그지?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때 hope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to 부정사를 수동태로 만들어줘서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he hopes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 그는 희망한다.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받는 것을 희망한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네. 자, 그럼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 The student, 그 학생은 avoided, 피한데 뭐 하는 것을 피하냐면 being criticized in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에서 비판받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판을 하는 거야? 아니면 비판을 받는 거야? 비판을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를 썼는데 얘들아, 우리 avoid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잖아. 그치? 목적어의 동명사만을 취하니까 동명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합쳐져서 얘를 우리는
동명사의 수동태구나.

라고 부른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He was afraid of. 그는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being detected by the pol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에 의해서 추적이 받아지는 거.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적은 받는 거지. 그리고 afraid of. 전치사 다음에는 ing, 동명사 형태가 올수 있으니까 동명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가 합쳐진 동명사의 수동태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까지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시제를 볼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금방 넘어가 볼 거예요. The professor claim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은 말하였다, 선언했다, 발언했다. 무엇을 말했냐면요. The result depend on environmental facto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여기서 동사가 현재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현재 시제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즉,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로 맞춰주고 밑에 있는 문장도 보세요. The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원들은 발견했다라고 지금 동사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동사가 과거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우리는 과거 시제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자들은 발견을 했는데 무엇을 발견을 했다? The sample, 그 샘플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A rare subs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귀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 과거 동사 쓰면 내부에도 과거 동사를 쓰고 현재 동사를 쓰면 내부에도 현재 동사를 쓰는구나. 여기까진 괜찮아. 그치? 여기까진 괜찮은데, 다음 문장에서 봤을 때요. She says that.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시제가 쓰여져 있는지 볼까? She has already finished the re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이미 그 보고서를 마쳤다고 말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무엇이 쓰여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던? 현재 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우리 어떤 시점에서 쓰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쓰잖아. 그러면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이미 그 보고서를 끝냈다고 말한다. 말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과거에 끝낸 게 어쨌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고. 밑에 문장도 보면요. When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지금 과거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the thief had already g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둑은 이미 도망을 갔다지. 자, 그러면 여기 시제도 보시면요. 여기는 과거 시제지만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도둑이 도망을 간 거잖아. 그러면 이때 무슨 시제를 쓸수 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쓸수 있다. 즉, 아,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도 더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과거 완료, head 플러스 PP를 사용해 준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쓰는 쓰임도 한번 짚어보실 수 있고요. 자, 조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예문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아시면 돼요. 자, the students must have studied hard to achieve such resul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The delay might have been caused by unexpected weather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연은 아마도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약간 추측이죠.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르냐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She could have won the competition.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자, 이길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만약에 그녀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었더라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I should have checked the dead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 그 마감 기한을 먼저 한번 체크했었어야 했는데 뭐 하기 전에 before submitting the assig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마감 기한을 한번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I would have helped you. 나는 너를 도왔을 텐데 만약에 if I had known about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았더라면 너를 도왔을 텐데 라고 해서 이 조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수거 표현들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간단히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짚을 내용은요. 주절의 동사가 주장, 제안, 권유, 요구, 명령, 충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절의 내용이 당위, 즉 마땅히 그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절 내의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한국말이 더 어려우니까 우리 바로 예문으로 볼게. 예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He insisted that. 자, insist라고 한 주장하다의 지금 동사가 있잖아. 그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She be on ti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때 be에다가 밑줄을 긋고 여기 문법이 맞았냐고 물어봐.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다 틀렸다고 하거든? 왜냐면 문장이 너무 어색하잖아. He insisted that she be on tim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어딨어? 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주장을 나타내는 주절의 동사가 있고 대절 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당위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주장했다. 그녀가 무조건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때 should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두 번째 문장. The teacher ordered. 자, 선생님은 명령했다. 자,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냐면 The student should sit quietly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선생님은 명령을 했는데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을 명령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I suggest that 나는 제안한다. 자, 제안을 하는데 무엇을 제안하냐면요. You join our study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내가 있는 그 스터디 그룹에 좀 올 것을 제안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should가 생략되고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이거 표현 맞아? 라고 물어봐도 맞아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값 테스트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책값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들을 미리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책값 테스트도 풀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놓고 계시면 수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계세요. 양팔은 곧게 펴 상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4개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요. 구운 통닭이 되긴 싫었다. Part 1 되겠습니다.
1: 좀 많이 더웠나요?
0: 많이 더웠어요.
1: 많이 더웠죠.
0: 자, 슬기 씨는 예. 평소에 그런 피부 관리나 이런 거 네.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네. 이제 뭔가 덥고 이런 날 햇볕이 뭔가 강하면 네. 이런 선스크린을 무조건 발라야 되잖아요.
1: 무조건 바르죠.
0: 그거 스킵을 안 하세요?
1: 절대. 그런 적 없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좀 평소에는 두껍게 안 하는 편이라서
0: right, right.
1: 그 선스크린을 거의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발라요. 그냥.
0: 와, 소문, 저는 그거를 그게 전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냥 아침에 한번 바르는 것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찮거든요. 나 한번 발랐는데 이 정도면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했는데 그걸 계속 또 해줘야 된다.
1: 계속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뭐 김이 죽은 깨가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피부 관련돼서 선스크린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1: 꿀팁까지 지금 또.
0: 그렇습니다.
1: 좋아요.
0: 그 안에서 또 영어를 흡수해야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오.
0: 상대방한테 구운 치킨 같다. 이 얘기는 얼마나 탔는지 알겠죠?
1: 그쵸, 감도 안 오네요. 아니,
0: 맞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치킨이 뽀얀데 좀 많이 구워져서 그을려지면은 좀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또 예쁘게 이렇게 구운 치킨이라고 얘기하니까,
0: 그래도 좀.
1: 에
0: 그래도 좀, 네. 자, 두
1: 약간은
0: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100번.
0: 친구들 중에 유독, 그런 거 끈적거려서 안 발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아유, 많죠. 가까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이요.
0: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이제 해변 갈 때는 특히나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쵸?
1: 그쵸.
0: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살이 얼마나 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머머, 오, 이거 봐. 오, 완전 구운 치킨 같아.
0: What are you saying?
1: Look at you. 쿡 치킨. 오버 쿡 치킨.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내가 너한테 한 100번 경고하지 않았나? 선크림 중요하다고? 100번 경고하지 않았어?
0: What?
1: I told you. Sunscreen is so important, sunshine. Okay?
0: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Why?
0: No, ow, it burns. Don't touch it.
1: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니까.
0: 아이고, 결국에 맛있는 치킨 드셨.

0: 좋아졌다고 했어요.
1: 아, 좋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속을 달래니 얼마나 행복해요.
2: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표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4: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4: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를 딱 봤는데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2: 네. 얘 좀 봐. 구운 치킨 같네.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1: Look at you. 쟤 좀 봐. You are like, 너는 마치 구운 치킨 같다. 구운 치킨?
2: 구운 치킨.
1: 우린 구운 치킨을 다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2: 그 프라이드 치킨은 튀긴 거죠.
1: 튀긴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튀긴 게 오래되면 구운 거 아닌가요?
2: 아,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그럼 구운 게, 그러면 fire 쪽으로 가볼까요?
2: Fire. 네.
1: Fire.
2: 불 치킨이군요.
1: 아우, 얼마나 강렬해요. 예, fire chicken.
2: 굉장히 그 뜨거울 것 같아요.
1: Yeah.
2: Fire chicken. Alright, so look at you. 이러면서 you're like a fire chicken. 근데 맛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죠, 그죠.
2: 자, 정답은요. Roast chicken.
1: 들어봤어요.
2: 들어봤나요?
1: 네.
2: 그죠, 보면은 fried chicken, 튀긴 치킨이 있고,
1: 네.
2: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1: 전기,
2: 맛.
1: 전기 장작구이 뭐 이런 거.
2: 그것도 맛있거든요.
1: 너무 맛있잖아요. 네. 기름이 쪽 빠져가지고 아주 담백해요.
2: 그거 먹으면. 나 살 안 쪘다. 이런 그럼요. 생각할 때 있어요.
1: 더 단백질이거든요.
2: 그렇죠.
1: 예.
2: 자, roast chicken. 이게 바로 구운 치킨입니다. roast 자체가 구워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 예?
2: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roast chicken. 원래 치킨, 뭐 꼭 치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으로서의 치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관사를 안 넣어요. 원래는 보통 roast chicken. 그래서 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 네.
2: 그 와중에서도 한 마리의
1: 치킨.
2: 뭐 1인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여기서는 붙었군요.
2: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으로 나는 뭐 1인분 뭐 한번 먹을 거 그거 굳이 강조 안 하겠다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예요.
1: 네.
2: Okay, so roast chicken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지금 look at you 이랬습니다.
1: 네.
2: Look at you. 이거는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딱 봤는데 굉장히 특이해 보이거나
1: 네.
2: 아니면 굉장히 예뻐 보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났을 때 look at you
1: 예.
2: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Okay?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는 거는 별로죠. 이거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So look at someone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렇죠. So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정확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나는 look at을 암기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뭐 보는 건 look at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1: 맞아.
2: 이게 뒤에 전치사가 at이 올 때도 있고 뭐 into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면을 본다고 하면 look on도 될 수도 있고요.
1: 아, 또 때에 따라 다르군요.
2: 다 달라요.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할 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이건 거예요.
1: 예.
2: So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guy라는 말 많이 쓰세요. Look at that guy. 무슨 말?
1: 네네.
2: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얘 좀 봐봐. 할 때 guy를 한번 써보세요. 이 친구 봐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Look at this guy.
2: 그렇죠. Hey, look at this guy.
1: 예. Yeah.
2: 그렇죠?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하면서 look at this guy. He's really funny.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2: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지금 뭐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1: 예.
2: 어떤 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1: 오.
2: 근데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 남자의 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1: 아, 정말.
2: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니?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어?
1: 어허.
2: 너 보고 있니? 이렇게 해야겠죠. 진행형으로.
1: Are you looking at girls?
2: 어허. 그 여자애들이니까.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2: 그렇죠.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Those girl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1: 아, 정말. 이런 말도 안 나오죠.
2: 뭐
1: 하는 거예요?
2: 바로 네. 그냥. Okay. So, look at something. 시제 바꿔가면서, 주어 바꿔가면서 이 명작 연습하셔야죠.
1: 네.
2: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guy.
1: Look at this guy.
2: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1: Are

0: you looking at the girls?
1: Alright, 여기서는 와, 널 봐라. 넌 마치, 여기서 like는 뭐뭐, 마치 뭐뭐 같은 이런 mm-hmm.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0: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1: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고맙네. 선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 cream. 그죠? 고마워.
1: 이거는 비꼬는 느낌이야, 아시죠?
0: 그렇죠. 놀린 거에 대해서.
1: 맞아요.
0: 아유,
1: 고마워.
0: 네.
1: 이런 느낌.
0: 그럼 여기가 선크림인데.
1: 네.
0: 선.
1: 스펠링을 한번 잘 볼게요.
0: 그렇죠. 선. 선크림.
1: 오케이.
0: 네, 이거 아닐까요?
1: Alright.
0: Yeah.
1: 자, sun 하고 하이픈 하나 긋고 크림을 크림. 했는데.
0: 네.
1: 여러분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요?
0: 아.
1: 선크림 뭐요?
0: 선스크린.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선크림에 그 앞에 선스크린 이렇게
1: sunscreen.
0: 써 있어요.
1: 그렇죠. 네. 자,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크림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가 압도적으로 선스크린이에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선크림은 콩글리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오케이. 그럼에도 선스크린을 강력 추천을 할게요. 스크린 한다는 게 뭔가를 걸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0: 네.
1: 그래서 선을 이렇게 탁 필터해 주는 느낌, 막아준다는 느낌
0: 네.
1: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발랐어야 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 바르는 행동을 동사로 뭐로 표현했을까요?
0: Put on인가요?
1: Put on,
0: yes.
1: yes. 자, 우리 여러분 put on 기억나시죠? 이거 옷을 입는 동작을 할 때 쓰는 게 put on이었어요.
0: 네.
1: 그렇죠? 그래서 뭐, oh, what are you doing? 이랬을 때 I'm putting on my shirt.
0: Mm-hmm.
1: I'm putting on my socks.
0: Mm-hmm.
1: So, 뭔가를 입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선스크린 같은 제품을 바른다라고 할 때도 동작 강조예요.
0: 아.
1: 한참 바르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해주는
0: 오.
1: 거예요. So, put on or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때는 apply도 써요.
0: 제공하는 거죠.
1: 아닌가요? 그건
0: apply?
1: 아닙니다. apply, 제공하다?
0: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1: 그거 아닙니다.
0: 아, 예.
1: apply, 그리고 바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0: 오.
1: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 뒤집어 보면 뒤에 directions 어떻게 바르느냐 할 때 네. apply라는 동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0: 아.
1: apply a small amount를 어디에다 발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0: 네.
1: Okay? So put on, apply. 자, 그러면 바르는 동작 강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지우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화장 이렇게 묻은 거를 지우는 거. 이거는 화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 같은 거
0: 클렌저. 클렌징. 클렌즈.
1: 자, 우리가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뭐뭐
0: 리무버.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하나 써 주세요.
0: 아, 그러면
1: 제거한다라고 씁니다.
0: 리무브가 되겠네요. 예.
1: 리무브 동사 맞습니다.
0: 오호.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언의 direct한 즉 완전히 반대 동작으로다가 지운다라는 행동을 할 때는 remove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0: 네.
1: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remove하는 거는 좀 general한 표현이고요. wash off라는 표현도 좋아요.
0: 오호.
1: 이거는 뭔가를 씻어내다가 되겠습니다.
0: 아하.
1: Okay, so wash off the dirt. 예를 들어 흙이 묻어 있거나
0: 예.
1: 화장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wash는 뭐를 사용해서 닦는 거죠?
0: water.
1: right. 그래서
0: 예.
1: 뭔가 물 같은 것으로 씻어내다. wash off something.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아무튼 뭐 바르고 지우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아시죠?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0: Yes.
1: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구성을 이루는 패턴이 중요한데 여기서 some sunscreen을 바르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0: Yes.
1: Put on some sunscreen. 그런데 여기 말투를 보세요. sunscreen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발랐다는 얘기예요?
0: 못 발랐어요.
1: 그렇습니다. 뭔가 후회가 느껴지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0: 네.
1: 얘는 왕초보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요. 하지만
0: 아하.
1: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배기로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0: 아.
1: 자, 오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0: 네.
1: Should have PP. 얘는 패턴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0: 네.
1: Should have PP 형태.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를 했다 한다.

0: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아, 할 걸. 이런 후회를 표현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1: 어허.
0: 그래서 여기서는 PP 형태, put의 PP 형태도 put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should have put on something. 아, 내가 그걸 발랐어야 됐는데 실제로 발랐어요?
1: 못
0: 못
1: 발랐습니다.
0: 발랐습니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야, 너 로션을 좀 발랐어야 해. 너 여기 다 허옇게 올라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1: 그래.
0: 자, 너는 약간의 로션, some lotion 발랐어야 했어. 그러면 어때요?
1: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0: 그렇죠.
1: Yes.
0: You should have put on some
1: Some
0: lotion.
1: lotion.
0: 오케이, 근데 should have를 많이 붙여서 should have이라고 많이
1: Should have.
0: 합니다. 자,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1: 아,
0: 아,
1: 정말.
0: 내가 공부했어야 됐는데 더 열심히 말이야.
1: 다시 20살로 돌아가고 싶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0: 더 열심히?
1: Harder.
0: harder.
1: 오.
0: 너무 잘하셨어요.
1: Yes.
0: 여러분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should have PP
1: PP.
0: 형태. put은 PP도 put이라고 했고요.
1: 예.
0: should have PP 형태.
1: PP.
0: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얘를 붙이세요.
1: 붙여서.
0: 그래서 should have. 이렇게 하면은 왜 장점이냐면, should have 뒤에 PP, should have PP. 더 빨라지죠. 그쵸?
1: 그리고 이게 들릴 때도 should have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또 should have 했을 때잘안 들릴 수가
0: 맞아요.
1: 있어서.
0: 그리고
1: 예.
0: 오히려 should have가 더 발음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1: 그러네요.
0: So, oh, you should have done something.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그래서 입영작, 이게 손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입으로 할 때는 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should have이, 아, 뭔가 후회하는 거, 못한 걸 얘기하는구나. 여기 뇌에서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손형작, 입영작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수준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Alright?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이걸 부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아,
1: 네.
0: 뭐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못했어도 있지만,
1: 예.
0: 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아,
0: 해버린 거
1: 그런 상황도 많죠.
0: 가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shouldn't have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n't have PP. 이거는 얘를 should에서 shouldn't로만 바꾼 거예요.
1: 네.
0: 이러면 아, 내가 마유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한 거네요.
0: 한 거예요.
1: 아, 전
0: 아,
1: 남친이라서 술 먹고 했나 보다.
0: 그런 거예요.
1: 아이고,
0: 약간 그
1: 아이고, 아이고.
0: 느낌입니다.
1: 항상 후회하거든요.
0: 후회.
1: 예.
0: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은 should have PP를 조금 더 건드려 본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Alright, 후회를 하게 됐어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이거 바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1: 그쵸. Didn't I you like 100 times? 100번. 100번. 한 100번 할때 이거 like인가 봐요. 근데 경고하는 거니까
0: 내가 너한테 뭐 하지 않았어?
1: 내가 너한테 경고하다를 넣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경고는 우리 항상 그런 거에서 본 적이
0: 빙,
1: 있어가지고 warn.
0: 빙, 빙 하는 거, 그죠?
1: 예. warn.
0: 오, warning도 아니라 warn.
1: warn.
0: 오케이.
1: 왜냐면 didn't니까요. 동사 원형.
0: 오,
1: 예.
0: 오케이. 그냥 didn't니까요 하니까 왜 그거랑 상관이 있죠? 했는데.
1: 항상 어리둥절할 수
0: Right.
1: 있어요.
0: 자, so did you? 이게 아니라 didn't you? 하니까 하지 않았니? 자, 그리고 나서 warn.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우리가 warning 이렇게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warning.
1: 네.
0: 그거는 경고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1: 네.
0: 자, 그것의 기본형, 경고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음할 때 R이 살아있죠.
1: 예.
0: So, one,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이상 warning, 이러면 안 되고요. 혀를 뒤로 당긴 채, ning 하셔야 됩니다. So, like this. war, 혀가 당겨지고, ning. warning. 빠르게 하면, warning. warning. 해보세요.
1: Warning. Warning.
0: 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So, 여기서는 warn, right?
1: Warning.
0: Didn't I warn you?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아마 영어 수업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알려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like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1: 네.
0: 이거는 구어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like는요, 뭐뭐 같은도 있고 뭐 좋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about 같은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건데 제가 일부러 한이라고 썼어요.
1: 네.
0: 한국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로도 한 300 뭐 300불 뭐 한 30초 오.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때가 있죠.
1: 엄청 쓰죠.
0: 뭔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1: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보여 드릴게요.
1: 아하.
0: Right. I watched it like 10 times.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그 시리즈가 있어요.
1: 예.
0: 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봤니 드라마? 그랬더니 너 한 10번 봤나?
1: 오.
0: 이럴 때 사실 about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1: 그럼 it's like, like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게 뭔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습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무게가 그거 어느 정도 무게가 돼 했을 때 it's like 20 pounds
1: 오.
0: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따따따 쓴 겁니다.
1: 그거 한 20 파운드?
0: 맞아요. 어. 오케이. 요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예. 한번 해보세요.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그렇죠. 약간 고민.
1: 예.
0: 두 번째 거요.
1: It's like 20 pounds.
0: 어허. Uh-huh. 자, 그 이것도 내가 한 100번? 가볼게요.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So 100, 100 상관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이죠. 알아. 야, 만지지 마.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1: 어허, 이거 엄청 따가워. 막 껍질 벗겨지잖아요.
0: 장난 아니죠.
1: I know. Hey, don't touch it. 이 따가워.
0: 이 따가워.
1: 이 따가워. 따갑다. 와, 따갑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간지럽다는 이치.
0: 오.
1: 생각이 나는데.
0: 그거 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근데 그렇다고 아는 단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간지러워 그러면
1: 그럴 수 없잖아요.
0: 더 긁어줄까?
1: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서.
0: 오케이.
1: 네, 기권할게요.
0: Alright. 아니, 모르는 거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1: 예.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따갑다.
0: 그런데 단어 자체는 아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인지만 모르는 걸 겁니다.
1: 아,
0: 뭐냐면
1: 아,
0: it burns.
1: 그을렸다는 거잖아요.
0: 이 burn이라고 하는 게 타는 듯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1: 우와.
0: 네, 그래서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이 burn은 뭔가를 태우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타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통증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뭔가 쓰리고 따가운 거 얘기를 할 때 it burns라고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얘도 발음할 때 r 살아있죠.
1: 예.
0: 그래서 아까 warn처럼 혀를 당기고 하고
1: 아하.
0: finish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burn, burn,
1: burn,
0: uh-huh.
1: burn.
0: burn. There you go. 그래서 사실 통증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개 있지만은 burn은 특히나 그런 화상을 입거나 했을 때 따가운 느낌인 거고요.
1: 네.
0: hurt는 정말 누군가 어디를 가격을 하거나 뭔가 어디에 부딪혔거나 해서 통증이 있는 거 있죠.
1: 그쵸.
0: right 쑤시고 통증이 있는 거는 hurt라고 동사를 표현을
1: 살짝 하시면. 다르네요.
0: 그렇죠. 약간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래서 만지지 마. 아, 나 이거 쓰려 쓰려 이러면서. 자, 읽어볼게요.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미션 정리할게요. 얘 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0: 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나? 않았니?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2: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4: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Ne,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look at someone or something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얘 좀 봐. 널 봐봐.
1: Look at you.
0: Look at you. 이 사람 좀 봐. 가이를 써보세요. 이 사람 좀 봐. 이 남자 좀 봐.
1: Look at this guy.
0: Look at this guy. 너 저 여자애들 보고 있는 거야?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Look at this guy.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Mm-hmm. 자, 다음은요. Like. 고민하는 느낌으로.
1: 네.
0: 자, 그거 대략 20파운드 정도야.
1: It's like 20 pounds.
0: There you go. 나 그거 한 10번 봤어.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아하, 그렇죠.
1: Yeah.
0: 고민하는 느낌.
1: 그렇죠.
0: 자,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한 100번?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Ooh, nice. 읽어볼게요. It's like 20 pounds. I watched it like 1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5: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6: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5: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6: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2: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burns.
1: 안 만졌는데?
2: Hey,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1: Okay, okay.
0: Great job, you guys. 마무리 깔끔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will have to do it again.
0: Alright. Will 그리고 have to를 섞은 말 to였죠. 그렇죠? 해야 네.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Like를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구어체 느낌. So like를 써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자, 대략이란 느낌 좀 들어가 있죠?
1: 예.
0: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 조금 해 주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0: and in school. 학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She says, but I think personally that competition or having competition in your life isn't necessarily a bad thing.
0: But I think, 그런데 제 생각에, personally,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that competition, 경쟁, 아니면 또는 다르게 말해서 having competition in your life, 살면서 경쟁을 경험하는 거, isn't necessarily a bad thing.
1: Yeah.
0: 네,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2: Having a moderate, healthy amount of competitiveness will actually help you do better. For example, when I was in school, I know that I personally tried to push myself to be better in certain studies, to, you know, to do quite well.
1: Having a moderate, healthy amount of competitiveness will actually help you do better.
0: 네, 여기에서 경쟁력 또는 경쟁적인 상태.
1: Competitiveness.
0: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좀 달라요. 경쟁력이라고 일단 말하면은 how you have a competitive edge, how you are better
1: than
0: your rivals.
1: Yeah.
0: 네. 그래서 competitive 예를 들어서 competitive company라고 했을 때 경쟁력 있는 굉장히 실력도 좋고
1: That means they're good at what they do.
0: 네, 수익도 잘 내고 이런 거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Competitiveness가 이제 competitive라는 형용사 자체도 경쟁심이 센, 경쟁심이 높은, 많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1: You 그래서 always want to win.
0: 예, competitiveness를 봤을 때에도 이게 경쟁력, 실력이 뛰어남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경쟁적인 상태, 경쟁 자체를 가리키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having a moderate, 적당하고 지나치지 않고 healthy amount, 건전한 양의 competitiveness, 경쟁은 또는 경쟁심은 will actually help you do better.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예요.
1: For example, she says, For example, when I was in school, I know that I personally tried to push myself.
0: 예를 들어서 when I was in school,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즉 학생이었을 때 I know that I personally tried to push myself 라고 했어요. 번역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스스로를 이제 채찍질 했어요 정도가 될 텐데요. 채찍질을 하다라는 번역 외에도 스스로 더 열심히 하려고 자극을 준 거죠.
1: Yeah, you kind of make yourself want to do better. It's like, I can do it, I can do it.
0: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쓸 수도 있습니다. Push myself 하지 않고도 He pushed me to do better. 하면 He motivated me.
1: He motivated you or encouraged you to do better.
0: 이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번역을 해서 pushed, He pushed you 하면 밀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맥 잘 보시고 그게 아니고 약간 밀어준 거죠. 그런데 더 잘할 수 있게끔 자극을 준 거죠.
1: You can do it, you can do it, do it.
0: 그래서 push myself 뒤에 이어지죠.
1: To push yourself to do what? To push myself to be better in certain studies, to, you know, to do quite well.
0: To be better 라고 했습니다. To be better도 나왔고, 뒤에도 to do well도 나왔고, 앞에 to do better 나왔는데 세 가지가 다 비슷해요.
1: Yeah.
0: To be better in certain studies, 특정 과목들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studies는 학업을 말해요.
1: Yes, she's talking about at school or in school.
0: Like the subjects.
1: The subject, yeah.
0: 과목들인데 특정 과목들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to, you know, to do quite well,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과목에서 학교에서 잘한다는 거는 결국 성적이니까 to get good grades. 성적이 아주 좋도록 말이에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of her clip.
2: However, if your competitiveness gets to be too much and it starts to negatively affect other people, you know, putting someone down in order for you to do better, that's when maybe your competitiveness is becoming a bit of a problem.
1: However, if your competitiveness gets to be too much and it starts to negatively affect other people.
0: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은 뭐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했던 건데요. 반면, 그런데 if your competitiveness, 여기서 말하는 건 경쟁력보다는 경쟁심이죠. 경쟁심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get가 있으니까 이게 바뀌는 의미가 있어요.
1: Yeah, it 네. grows and grows and grows until it's too much.
0: 네, 상태 변.

0: 네, 오늘은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확인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Competition isn't necessarily bad. Sometimes it can help drive all standards up.

0: Competition isn't necessarily bad. However, if you spend your whole life always competing with others and trying to one-up them, you'll be sadly disappointed over and over again.
1: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0: Dave said,
1: Competition isn't necessarily bad.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Mm-hmm. Sometimes, 가끔씩은 it can help drive all standards up. Mm-hmm. Drive something up 하면은 올려주는 걸 말하고요. Mm. 여기서 말하는 standard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0: yeah.
1: expectations,
0: yeah.
1: 아니면 그 평균 기준. Mm-hmm. 그래서 all standards up 하니까 다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는 해 줘야지.
0: That's true. If you think about sports that happens like as the years go by you get better and better players, right? So
1: 맞아요.
0: the standards go up.
1: 네. 그런 의미고요.
0: 그다음에 Debbie says
1: Debbie 씨는 competition isn't necessarily bad. 똑같은 문장이죠.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면서 however 그런데 if you spend your whole life 평생을 always competing with others and trying to one up them. one up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한 단계 더 yeah. 나아지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uh-huh. 평생을 남들과 경쟁하고 그들보다 나으려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 보내면 you'll be sadly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disappointed over and over again. Mm-hmm. 계속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다.
0: This is also true.
1: I think so.
0: All right. So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도요 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는 명사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사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부사절이 뭐 하는 친구이죠? 궁금하시다면 다음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As long as you're happy, I'm happy. 라는 문장 해석이 되시나요? 참고로 as long as you're happy가 오늘의 주인공인 부사절이에요. 와, 부사절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인 내용,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명사절과 비슷한 점이 참 많거든요. 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예요.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이라는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룬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구와 뜻이, 정의가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구에는 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포함될 수 없고 절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절이라는 것도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뭐 형용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럼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부사로도 쓰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면 부사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사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사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명사절이든 부사절이든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절은 기본적으로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접속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절의 뜻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우리가 부사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뭐가 있는지 세 개만 볼게요. 사실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역시나 이거 다 공부하려면 우리 일주일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두 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부사절이라는 게 뭐구나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걸 목표로 우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en 이런 거 있어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서 참고로 when 같은 경우는요 명사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사절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이 절도 만들고 저 절도 만들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after 뭐뭐 한 후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like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쓰이죠.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구나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절이 되는지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I get home. 되게 간단하죠. 여기서 get은 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간다, 집에. 그래서 나는 집에 도착한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장인데 이 앞에다가 접속사 하나 탁 넣어보도록 할게요. When I get home.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집에 도착할 때 정도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en 같은 경우는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사절의 맥락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부사절을 다른 문장 중간에 또는 뭐 문장 끝에 문장 앞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문장이 길어져요. I'll start my homework when I get home.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I'll start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시작할 거예요. 언제 시작한다는 거죠? When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할 때요 라는 의미로서 집에 도착하면 그러면 나는 내 숙제를 시작할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서 when I get home 부사절로서 언제 그래서 숙제를 시작할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이 만들어져서 다른 문장 속에서 활용이 되는구나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She didn't know me. 해석해 보자면 그녀는 나를 몰랐다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문장이에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앞에 접속사 딱 붙여주면 절이 된다는 거죠. 어떤 거 붙여볼까요? Like 붙여볼게요. 자, like 여기선 접속사입니다.
동사 아니에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like she didn't know me 라고 like 다음에 문장이 나왔죠.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녀가 마치 나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부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 속에 활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제 노래 가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데 긴 문장으로 넘어가지만 확장해 보자면 이런 식이 돼요. She acted like she didn't know me. She acted. 그녀가 행동했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Like she didn't know me. 마치 그녀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문장이 처리되고 처리다시 다른 문장 속에서 활용되는 구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다 부사절인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어디든 원하는 곳에 앉으시면 돼요. 와, 이거 어떻게 말하지? 고민해보면 조금 어렵다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앉으시면 돼요. 앉으셔도 돼요. 동사 그냥 can 써주는 거죠. You can sit. You can sit. 그래 놓고 어디 앉으면 되는지를 부사절로 추가 설명해주면 돼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문장은 이렇게 짧습니다. 자, You can sit wherever. Wherever. 어디든 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돼요, 사실. You can sit wherever. 그러면 어디든 앉으셔도 돼요가 되는데 근데 그 어디든에 조금만 더 추가 정보 줘서 wherever you want. 당신이 원하시는 어디든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Wherever you want 부사절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 can sit wherever you want. 좋아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졸업 후에 그는 직장을 찾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뭐 후에. 후에 하면은 after 쓴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After 먼저 적어놓고 뭐 한 후입니까? 근데 졸업한 후죠? 해서 after he graduates.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가 졸업한 후에 그는요. He will 할 거죠. 뭘 할 겁니까? Look for. 찾을 거예요. 이렇게. 안경 쓰고 찾을 거죠. 그렇죠? 망원경 갖다 찾을 겁니다. 뭘 찾을 거예요? Look for a job. 일자리를요. 찾을 겁니다. 문장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용된 after he graduates가 부사절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문장 큰 소리로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After he graduates, he will look for a job.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문장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돌아와서 오늘의 문장이에요. 여기에 적혀있는 as long as가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이게 사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뜻은요. 뭐뭐 하기만 하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As long as you're happy.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I'm happy. 나는 행복해 라는 굉장히 멋진 의미의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부사절인 거예요. 아, 절이란 게 뭔지도 알겠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해서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해서도 그 개념 우리가 확실히 했으니까 이 점들 참고해서 복습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 만들 수 있는 접속사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아 이런 의미의 이런 접속사들이 있구나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검색하고 따로 공부해보시는 거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Well, hello, guys. Guess what? Today is it. Today we are going to connect all of that those dots together and do the full whole part of the flow. That's gonna be fun.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flow, 우리 빈야스 flow를 몽땅 합쳐서 한 가지의 연속 동작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이거를 왜 하는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공부부터 하고 넘어가실게요. Let's go, guys.
0: Did the class succeed on that prank on April Fools? Oh, yes. They put a whoopee cushion on the teacher's chair. How did the teacher react? It was priceless. He went all red and started laughing so hard.
1: 네, 조금 긴 대화였습니다. 일부러 길게 했어요. 공부 많이 하시라고. 오늘의 영어 표현은 priceless입니다. priceless로 한 줄을 마무리할게요. priceless,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 먼저 볼게요.
0: Did the class succeed? 이랍니다.
1: 혹시 그 수업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선 반, 그 반이 혹시 성공을 했니?
0: What? On that prank? On April Fools.
1: 아, 만우절에 했던 그 장난, prank, 장난이죠. 혹시 그 장난 성공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Oh, yes. 당연하지.
0: They put a whoopee cushion.
1: Whoopee cushion이라는 게 있어요. 앉으면 방귀 소리가 나는, 이렇게 뿡 소리가 나는 쿠션입니다.
0: They put a whoopee cushion on the teacher's chair.
1: 아, 선생님 의자 위에 그걸 올려놨대요. 앉으면 소리가 나겠죠.
0: How did the teacher react?
1: 그래서 선생님 반응이 어땠는데 물어보니까
0: It was priceless 이러죠.
1: 가격이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가격을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고 뭔가 너무 대단했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0: He went all red and started laughing so hard.
1: 정말 얼굴이 새빨개져서 started laughing so hard. 진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it was priceless 하면은 아,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너무 대박이었어.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0: Every time you tell a joke, you stare at me like I'm a science experiment. That's because I want to see you laugh. There's nothing pretty about my laugh. Your smile is priceless.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0: Every time you tell a joke, 네가 무슨 농담을 할 때마다 You stare at me like I'm a science experiment.
1: 내가 무슨 과학 실험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농담할 때마다 나를 그렇게 빤히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Well, that's because I want to see you laugh.
1: 이럽니다. That's because, 아, 왜 그러냐면은 너가 웃는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0: Well, there's nothing pretty about my laugh.
1: 이러죠. 아, 뭐 웃는 게 뭐가 이쁘다고 그래. 이런 딱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re's nothing pretty about my laugh. 정말 내 웃는 거 이쁜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Your smile is priceless 이러죠.
1: 너의 미소는 정말 소중해 이런 뜻이에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고 정말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priceless 보통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여요. 꼭 잘 담아두었다가 꼭 누군가에게 써주세요. 그럼 우리 요가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2: Wow, flow the whole part, guys. Ready? Finally, we're going to do the whole part of the flow, all connected. Read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inally, we're going to do the whole part of the flow, all connected. Okay, so stand tall and proud to start.
1: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2: So stand tall and proud to start. Good. You can just watch me or follow along while I go through the sequence, okay?

0: That was it. That was one way of doing the vinyasa flow. There are many ways to do it. This was just one. So do it when you want to, okay?
1: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한 비냐사 플로우에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만 제가 다뤄본 겁니다. 이거를 왜 할까요? 사람들이 뭐절 같기도 하고 저거를 왜 하는 걸까? 이건 그냥 움직이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싶으실 때 아니면 생각 안 하고 싶으실 때 그냥 뭐 하는 마음의 수련입니다. 몸 수련까지 같이 할수 있으니까요. 그냥 두고두고 꺼내서 하시면 돼요. 영어 표현 우리 priceless 같이 배워봤습니다. 정말 가격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정말 특별하고 뭔가 굉장히 웃긴 상황에서도 아, that was priceless 이렇게도 아, 쓸수 있으니까요.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잘 활용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I will miss you guys. Have the best weekend. Bye!
2: Phishing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 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오프로드 주행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ravel is always full of surprises. Filling up the car in the middle of nowhere. Imagination became reality.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It's common for them who are always driving.
0: 네, 여러분,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캐치하셨나요? 맞아요. 큰 연료 탱크라고 합니다.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magination became reality.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고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자,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Imagination became reality. Imagination became reality. 2.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0: 네, 전체 딕테이션 연습 잘 되셨겠죠? 자, 그럼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Imagination became reality. 상상이요, 상상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고지대에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은요, 큰 대형 연료 탱크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길지 않은 문장들입니다. 그런데도 잘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 안 들리게 되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쯤 있는지 여러분들 자막 보면서 자 다시 한번 들어볼 때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Travel is always full of surprises. Filling up the car in the middle of nowhere. Imagination became reality.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It's common for them who are always driving.
0: All right,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magination became reality. 자, reality 해도 되고 reality라고 해도 되고 자 철자는 y로 끝났지만 지금 모음인 e와 i죠 철자로 볼 땐 그리고 y라는 이 철자는 자음이지만 소리는 ee 두 가지 다 모음입니다.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t 사운드 끼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죠? 이제는 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r 소리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reality 하시면 되고요. imagination 하나의 단어 안에 어디 음절의 강세가 딱 있는지 파악이 된다면 그 단어 하나 안에서도 높낮이가 생기게 됩니다. 강세가 가는 부분이 고조고요. 양쪽은 다 내려가게 되죠. Imagination became realit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우리말은 톤 자체가 플랫 톤이라고 여겨진다면 영어는 네 이렇게 기능어와 내용어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지라 억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발음 연습해 주셔야 돼요. Google Listening 1. Imagination became reality. Okay. Google Listening 2. Imagination became reality. 어렵지 않으시죠?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3. Imagination became reality.

0: Well done.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magination became reality. Or, 한 번 더. Imagination became realit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자, 아, 그리고는 전치사 for. 예외 나머지 단어들이 모두 다 뭘까요? 네, 내용어입니다. must have 발음하실 때 must have 하지 마시고 must have. 이 st, h, 자음이 연속적으로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자음 소리가 잘 안 들리게끔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must have 하지 마시고 a must have for driving off road. off 발음하실 때도 off보다는 o 자체의 강세가 가거든요. 그래서 off roa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이때 R 사운드 발음하실 때는 아시죠? 우 하면서 road, off road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A must have for driving off road. 음흠. 하나 더 챙겨드리자면 드 사운드, R 사운드 맞물려 있을 때 드라가 아니라 dra 이렇게 들린다는 것도 아시죠? Google listening 2. A must have for driving off road.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A must have for driving off road.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 must have for driving off 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한 번 더. A must have for driving off 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magination became reality. Imagination became reality. 2.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짧아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직청직해하듯이 볼게요. Travel is always something 했습니다. 여행은 항상 늘 어떠하대요? Full of surprises 라고 했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Filling up the car, blank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n the middle of nowhere. 이 말은요, 여러분,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라는 뜻, 뭐 외딴 곳에서 지금 아무것도 뭐 건물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막 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filling up the car. 이때 filling up the car라는 것은 자동차를 채우다. 즉 무슨 뜻이냐면 연료를 채우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라기보다는 지금 narration 하면서 놀라움으로 가득한데 어떤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imagination became reality 라고 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외딴 곳에서 지금 가스를 채워 넣어야 하는 이제 우리 보통 연료 자체를 gasoline을 줄여서 gas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거 자체가 연료를 채우는 그런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화면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치가 됩니다. A must 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고지대에서 off-road로 주행을 하는 것은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A must have. 뭐뭐를 갖춰야만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 fuel tank라고 했죠. 이게 연료 탱크인데 고지대에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 탱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빈칸 for them who are always driving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it's common. 이게 뭐예요? 네, 흔한 일이죠. 누구에게는요? 그들에게. 그들은 어떤 사람들? Who are always driving. 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흔한 일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2: Travel is always full of surprises. Filling up the car in the middle of nowhere. Imagination became reality.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It's common for them who are always driving.

안 들리는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잘 캐치되지 못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청취하면서 여러분들 꼭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Delete versus remove. Delete versus remov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delete 그리고 remove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단어의 뜻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 오늘 확실하게 구별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delete부터 살펴볼게요. 삭제하다라, 삭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e가 세 개가 있네요. 근데 뭔가 e, delete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발음은 d, i 발음. 첫 번째 음절은 d, i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delete보다는 d, 그 다음에 마지막은 e 발음이에요. leet, delete, delete. 네, 그래서 스펠링은 다 e가 들어있지만 발음은 달라요. 이래서 영어 스펠링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delete, delete, delete. Very good. Okay. 자, delete. 그 컴퓨터 파일 등을 없애거나 삭제할 때 delete라는 단어 사용해요. 네, we often use the word delete when we are getting rid of something, either like a text or something like a file or a program or an app on our computer or phone. Okay? 그리고 영구히 삭제하거나 지울 때 이 delet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hen we use the word delete, there is this feeling of deleting it forever. So getting rid of it forever. 근데 delete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막 그냥 사람끼리 쓰는 것보다는 뭔가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아니면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문장들 한번 볼게요. I deleted some apps. Can you delete this file? I deleted the sentence. Delete. 삭제하다. Delet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앱을 몇 개 삭제했어. 왜 가끔 가다가 이제 어플이 너무 많아지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delet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Okay?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어플들을 지우니까 delete라는 단어가 적합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삭제할 수 있어? 할 때는 Can you delete this file? Can you delete this file? Okay, so again, we're talking about a file on a computer or on some sort of digital device. Can you delete this file?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삭제했어. I deleted the sentence. 하지만 신기한 게 뭔가 이게 필기에서 문장을 지울 때는 delete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아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이제 어디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막 글을 썼는데 거기서 문장을 삭제할 때 delete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deleted the sentence. I deleted the sentence.

sentence. Delete 이해 잘하셨죠? 다음은요 이제 remove로 넘어갈게요. 네, remove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delete처럼 여기서도 remove.

remove when we want to take something away or get rid of something that is not necessary. 아, 그리고 제거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양한 뭐 물건을 없애거나 제거할 때도 remove, 아니면 얼굴에 주근깨를 없애고 싶을 때도 또 remove,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got my cavity removed. They removed the old sofa. Please remove your car. 제거하다, remove. 네, remove보다는 remove.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충치를 제거했어. 이럴 때 remove 단어 사용할 수 있어요. I got my cavity removed. I got my cavity removed. 그래서 뭔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니까 remove. Okay? I got my cavity removed. 두 번째 문장은요. 그들은 낡은 소파를 치웠어. 혹은 없앴어. 그런 느낌 나죠? They removed the old sofa. They removed the old sofa. One more time. They removed the old sofa.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신의 차를 치워주세요. 뭔가 치워달라. 그래서 꼭 뭐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 그러니까 delete라는 단어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remove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냥 어디를 그냥 치워달라는 느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ove your car. Please remove your car.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Please remove your car. Please remove your car. 정리해 드릴게요. 네, delete. 뭔가 삭제할 때, 그래서 뭔가 그런 디지털 기기에서 주로 뭐를 삭제할 때 dele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remove는 좀 더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뭐를 제거할 때 remove 단어 사용해 보세요. 오케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I got my cavity removed. I got my cavity removed. I got my cavity removed. Excellent work today. Fabulous. 네,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약 관련된 주제 마지막 날입니다. 서비스 예약, 영어로 뭐라고 하죠? Appointment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 주에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시간대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0: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예약이 꽉 차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약 관련된 얘기를 누구나 대화할 때 정확하게 어떤 동사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추가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 옮기다, 늦다.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예약 시간을 변경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change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문장이 늘려면 뭔가 콜로케이션이 필요하겠죠? Change one's appointment. 자, 예를 들어서 I want to change my appointment. Maybe I should change my appointment. Do you think I should change my appointment? Change my appointment. 그쵸? 소유격만 넣어주시면 돼요. 본인 거면 my, 남의 거면 your. 이런 식으로. 자, 들어보겠습니다.
1: Change one's appointment. Change one's appointment.
0: 변경도 있지만 우리 옮기다도 있죠? 예약을 옮길까? 예약을 오후로 옮길까? 옮기다. 밀어요. Move. 그렇죠? 이동시키는 거죠. Move my appointment. Move my appointment. 그렇죠? 물론 이제 ones를 넣어도 되고요. 이게 누구 건지에 따라서 move my appointment. Move your appointment. 소유격을 넣어줘도 되는데 본인 시점에서 이건 연습해볼게요. I think I should move my appointment. Move my appointment. 이렇게 갑시다. 들어볼게요.
1: Move one's appointment. Move one's appointment.
0: 자, 늦다는 어떻게 할까요? 늦다.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늦은 거죠? 근데 여기 for 연결고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 예약이 3시였는데 내가 3시 30분에 도착했네? 그럼 나 늦은 거죠? I was late for my appointment 하면 되겠죠. 됐죠? Be late for 소유격 appointment. 이렇게 들어볼게요.
1: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0: 그래서 읽는 연습하실 때 저희는 원형을 드리느라고 자꾸 원스를 드리는 거고 원스로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처럼 자 일부러 마이를 한번 넣어드린 거예요. 마이로 다 연습하세요. 읽는 연습할 때는 어차피 내 중심을 연습해서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 할 때는 살짝 요어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마이로 연습하세요. 웬만하면 이거 입에 붙일 때 나 예약 시간에 늦고 싶지 않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나 예약 시간 늦고 싶지 않아. 나 빨리 갈래. 나 3시야. 나 3시 늦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부정문.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그죠?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나 저 예약 잡혀 있는 거 늦으면 안 돼.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강세 주세요.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0: Wonderfu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약 시간을 뒤로 좀 미루다. 요거 하고, 1시간 뒤로 미루다. 3시로 미루다. 요거 해볼까요? 자, 미루다니까, 아까 change하고 move 동사는 알겠어요. 그 미루다. 약간 좀 밀다. 밀다. push예요. push. 근데 뒤로 미는 거니까 push back. 이해되세요? push back. 뒤로 미는 거예요. push back one's appointment. push back. 왜요? 구동사니까 강세 뒤에 가야 돼요. push back이 아니라 push back one's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push back one's appointment. push back one's appointment.
0: I think I should push back my appointment. 예약을 뒤로 좀 미룰까? 네. 그날 뭐 2시에서 3시로, 3시에서 4시로 이런 식으로. 자, 1시간 뒤를 미루다는, 자, 일단 my appointment가 좀 기니까 is로 바꿔볼게요. is 뭐예요? appointment라고 생각하세요. push it back by an hour. 1시간 뒤로 미루는 거니까 1시간이라는 어떤 그 덩어리를 그만큼의 단위로 쓰는 거죠. 그래서 by예요. by an hour. push it back by an hour. I think I should push it back by an hour.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예약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면 1시간 정도 미뤄야겠다. push it back by an hour. 그렇죠? 부동사니까 여기다 힘을 주는데 대명사 들어갔으니까 양쪽에 힘 줄게요. push it back by an hour. 들어볼게요.
1: push it back by an hour. push it back by an hour.
0: 뭐뭐만큼이니까 by예요. 자, 3시로, 로는 뭐예요? 정확하게 3시 딱 이거죠. 그러면 글로 보내야 되니까 전치사가 to로 바뀝니다. Push it back to 3pm. 1시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 뒤로 밀어서 3시로 잡았으면 해. I want to push it back to 3pm. 자, 뭐 예를 들어 뭐 전화한다면 Hi, I want to push back my appointment. I want to push it back to 3pm.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들어볼까요?
1: Push it back to 3pm. Push it back to 3pm.
0: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나 예약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뤘다? 나 예약 시간 1시간 뒤로 미뤘어. 과거예요. 미뤘어요, 이미. I push

0: pushed my appointment back by an hour. 이것을 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예약 관련된 얘기를 곧장 하는 거면 아, 나 미용실 예약 잡혀 있었는데 한 시간 뒤로 미뤘지. 그래서 pushed my appointment back 한 시간 by an hour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I pushed my appointment back by an hour. I pushed my appointment back by an hour.
0: 잘하셨어요.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볼까요? 예약을 이제 바꾸려면 자리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약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리가 있다. Have an opening. Opening이 뭘 열려 있는 걸 말하는 건데 2시 때 딱 시간이 열려 있네요. 그거 opening이라고 불러요. 그죠?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에서 이제 인사 멘트 같은 거 오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오프닝 그게 아니죠. Have an opening. Have an opening. 아, 딱 비어 있는 자리가 있네요. 그걸 opening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1: Have an opening. Have an opening.
0: 반면 없어. 자리가 없어요. 꽉 찼네. 뭐라고 할까요? Full 같은 단어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냥 full 하긴 조금 애매하고 fully booked. 외우세요. 이건 외울게요. Be fully booked. 예약이 꽉 찬 겁니다. 야, 미용실 오늘 예약하려고 했는데 꽉 찼네. 우리 강아지 미용 좀 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예약 꽉 찼대. They are fully booked. They are fully booked. 아이고, 비행기 좌석이 만석이네. 어? The flight is fully booked. 아이고, 호텔이 만실이네. The hotel is fully booked. 유용하죠? 이거 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 외우면 유용합니다.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들어보세요.
1: Be fully booked. Be fully booked.
0: Bingo. 표가 다 이게 다 나갔을 때, 그렇죠? 매진됐을 때는 살짝 다른 거 쓰죠. 못 써요, 여러분. Sold out 쓰잖아요. Sold out. 표가 들어가면 약간 sold out가 조금 더 좋아요. The concert is sold out. 제품 품절도. 제품이 더 이상 재고가 없네? Sold out. 예약 시간이 꽉 찼네? 자리가 꽉 찼네? Fully booked. 음식점은? 음식점에 자리 없대. 꽉 찼대. 음식점은? 음식점은요? Fully booked. 약간 느낌이. 그죠? 제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제품이 없네? 그러려면 sold out. 시간대가 없네? 꽉 찼네? Fully booked. 느낌 와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만들어볼까요? 방금 전에 fully booked를 이용을 좀 해보려고. 미용실 예약이 꽉 차서 가능한 자리가 없었다. 가능한 자리란 건 이제 시간대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Fully booked. 그래서 no opening. 오프닝이 없었다. 자, the hair salon, 미용실, was fully booked. 과거 시제, so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자리가 없었다. 꽉 찼었다. 되죠? 되죠? 다시 한 번. The hair salon was fully booked and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들어볼게요.
1: The hair salon was fully booked, so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The hair salon was fully booked, so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0: 방금 전에 전화해봤더니 그렇다 하더라. 그래서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죠? 과거의 경험, 방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의 과거 시제.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약 변경과 시간 관련된 얘기할 때, 자, 시간에 늦다 있었죠?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요거부터 복습을 좀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0: 자, 그 다음 오늘 중요한 두 가지가 뒤로 미루다와 꽉 차다. Push back one's appointment. 뒤로 미루는 거니까 push back one's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Push back one's appointment. Push back one's appointment.
0: 마지막으로 강조 많이 했던 거죠. Be fully booked. 요거 꼭 기억해 써보세요. 들어보세요.
1: Be fully booked. Be fully booked.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끝났고 이번 주 예약 관련된 주제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놓치신 방송 있으시면요. 앞에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가능하시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교환 내용도 다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버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좀 버릇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 뭐 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을 하는 버릇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뭐 하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have a habit of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특정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아, 제가 좀 다리를 이렇게 떠는 버릇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 바로 I have a habit of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뭘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제 버릇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릇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I have 버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버릇이라는 게 바로 영어로 habit이죠. 그래서 I have a habit, 제가 좀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of 하고 나서 ing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특정 행동을 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에 좀 집중해서요, I have a habit of ing로 그 행동하는 거를 다양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제가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I have a habit, 제가 버릇이 좀 있습니다. 어떠한 버릇이요? of ing 하는 버릇이요. 근데 다리를 떨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동사를요, sh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habit 하고 나선 of shaking my le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제가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습니다. 두 다리를 떨 때는 shaking my legs로 여러분 복수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s.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해서 제가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빙빙빙빙 꼬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머리를 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wirl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꼬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엔 머리를 꼬는 버릇이 있어요.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해서 이번엔 머리를 핑칭칭 이제 꼬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어뜯을 때는 bit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habit 하고 나선 of biting my nail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손톱을 좀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biting이라는 그 T 소리는요, 몸소리 가운데서 biting my nails, biting 이런 식으로 굴려서도 발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릴 거예요.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이렇게 biting으로 굴리는 소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아, 저는요, 코를 좀 후비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후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픽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쑤시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I have a habit of

0: picking my nail, picking my nose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Nail은 손톱이니까요. 요거 차이지, 구분지어서.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저는 코를 좀 후비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라고 얘기를 해서 코를 후비는 버릇이 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I have a habit of ing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0: 저는요,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이 표현을 배웠다면 이번에는요, 어떠한 버릇을 고쳤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버릇을 고칠 때는요, 여러분 고치다 라는 것 자체는 fix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fix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러한 버릇을 깨버렸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I broke my habit of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그 잘못된 버릇을 이제 깨버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쳤다 라는 의미를 바로 I broke my habit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버릇을 고치다 라는 의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broke my habit of shaking my leg 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저 그 버릇 고쳤어요. I broke my habit of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떠한 이제 하는 버릇이 좀 있었는데요. 그 버릇을 고쳤습니다. 버릇이 있었어요 라는 표현도 여러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I have a habi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떠한 버릇이 있는 거고 버릇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have의 과거인 I had a habit 혹은 I had my habi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번에 같이 연습이 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는 머리를 빙글빙글 꼬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거를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릇이 있었어요. 라는 과거의 표현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요. 제가 그 버릇을 고쳤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broke my habits로 얘기를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버릇을 만들다 라고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버릇을 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버릇을 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동사를 make를 씁니다. 그래서 make a habit 이라는 게 버릇을 들이다, 버릇을 만들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버릇을 들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on't make a habit 이런 표현이 바로 버릇을 들이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머리 빙빙 꼬는 거 그거 버릇 들이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make a habit of twirling your hair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make a habit of twirling your hair 해서 여러분이 make a habit 이라는 게 바로 버릇을 들이다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have a habit of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여러분, 별일 없이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해피하게 아주 잘 지내고 계시죠?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바로 긍정적 좋은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매일이라도 언제든 만들어 두세요.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차 마시면서 아, 행복하다. When I, every time I drink tea, I feel happy.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저는 행복이라는 게 자기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Happiness is self-persuasion. Persuading yourself, right?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 시작합니다.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go? 한번 해보셨나요? Give it a try, give it a go, give it a shot.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능동적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낸 거야? 긴 것 같지만 모함하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렇죠. 어디서 뭐뭐한 거야? 라고 해서 지나간 행동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질 때 쓰는 표현. 영어로는 Where did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Where did you?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자,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제일 적절합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여기에 네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했어? 어디에서 찾았어? 어디로 보냈어?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서 만났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느 때 쓴다고요? 지나간 무엇인가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뭘 쓰면 되신다고요? Where did you? 그 중에서도 장소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Where did you 구했다?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되게 쉽죠. 그래서 get은요. 손 들어보세요. 그냥 슬쩍 무엇인가 구하는 것은 get입니다.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뺏는 듯한 느낌은 take it. 아시겠죠? 그래서 take it. 그래서 where did you get it? 이게 사다란 뜻도 있고 구하다 다 좋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찾다가 뭐예요? Find. Where did you find it? 찾은 장소가 궁금할 때, 그죠? 됐고요. 어디로 보냈어? 그러면 보내다가 뭐예요? Send. S-E-N-D. Where did you send it? 어디로 보낸 거야?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가 더 궁금하다면 Where did you send it to?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뒤에 to를 써도 되고 to를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Where did you send it?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를 어디에서 만났어? 그럼 장소가 궁금한 거죠. Where did you meet him? Where did you meet him 해도 되고요. Meet him 해도 되고 meet him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발음이 줄어들어서 meet him 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meet 힘이요. 네 가지예요. 자, 동작과 함께 할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쪽 보지 마시고요. 저만 보세요. 오케이? 이게 눈이 자꾸 가는 거는 습관이라서 그런 거니까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이제는 다들 저를 보는 습관 갖고 계시죠? 좋습니다. 어디에서 구했어?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did you get it? 됐고요. 어디에서 찾았어? Your turn. 네, where did you find it?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그걸 보냈어? 라고 할 때 보내다? 그렇죠.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did you send it? Where did you send it? 됐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네, 어디에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탐 크루즈를 어디서 만난 건데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럴 때는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did you meet him? 동작을 살짝 과장되게 해드리는 이유는 실제 그런 상황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똑같이 입 밖으로 It'll come out of your mouth naturally. 아시겠죠? 그걸 노리는 거니까 한번 다들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감사드리고요. 알고 계시면. 자, 그러면 바로 이어집니다. Coming up, step 2.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을 어디서 해낸 거야?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함하단 또 뭐지 걱정되지만 그런 건 당연히 버리세요. 일단 시작은 어디서 해낸 거야잖아요. 그러면 where did you get잖아요. Where did you get? 그러면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The idea. Where did you get the idea? 근데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너를 모함하다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걔는 요리 재료입니다. 요리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set somebody up이라고 해요. 누군가를 딱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근데 완전이란 뜻의 up까지 쓰면은 set somebody up. 누굴 함정에 빠뜨리다 혹은 모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뭐라고란 뜻의 대신 거죠. That I set you up. 내가 너를 함정에 그렇게 빠뜨렸다고 라는 생각을 어디서 해낸 거야? Where did you get that idea? 아니면 get the idea. 그렇죠? 예. 네, 어떤 생각이 That I set you up.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나의 잃어버린 안경을 어디서 찾은 거야? 잃어버린 안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서 찾았다? Where did you find? 간단하죠? 그러면 나의 잃어버린 안경이니까 My lost glasses. My lost glasses. 주의하세요. glass는 컵이란 뜻이잖아요. glass.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잔. 그 다음에 glass, glass, glasses. 그래서 안경인데 너 그걸 어디서 찾았어? 라고 할 때 it를 쓰시면 안 돼요. Where did you find it? 이렇게 쓰면 아닙니다. Where did you find them? 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glasses이기 때문에. 흔히 하기 쉬운 실수니까 그냥 살짝 말씀드렸고요. 됐고요. 자, 미국 어디에서 학교를 다닌 건데? 이거 궁금하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Where did you?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다.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그 다음에 미국이니까 in the states. In the states.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문장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니까 한번 다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해낸 거야?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야? 그랬더니,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where did you get the idea that I set you up? set you up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함하다 함정의 빠트리다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 I know everything. Now, 이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So stop lying to me.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If you're not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로 오셔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에너지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맨 끝부분에 또 다른 어느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가 될지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1: How was it? Did you catch it? 잘 캐치 되셨나요, 여러분? 네. 라구나 콜로라다 그곳이 붉은 그 호수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또 새로운 네 자연의 신비로운 곳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호수의 단골들인 플라멩고들. 자, 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아, 단골 손님인 플라멩고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 너레이션 하는 분이 이렇게 읽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바로 여기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포인트가 들어있었죠.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뭐예요? Red Lake. 요 부분을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요게 바로 붉은 호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2.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1: 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전체 문장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호수의 단골들인 뭐예요? 자, 화면상에서 보인 그 조류, 새들이 바로 플라멩고죠. 플라멩고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리스닝 sentence 볼까요?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우리는요, 지금 붉은 호수라고, 붉은 호수인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를 보러 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조금 길었죠.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엔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아시죠? As usual. 네, 자막과 함께 내가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a, ra. 보통 L 사운드, R 사운드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입모양이죠, 여러분. 여기서 regulars는 R 사운드로 시작하는지라 첫 음 자체가 R일 경우에 우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regulars, regulars. regular가 아니라 regulars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자, 기능어 at the, 나머지는 모두 다 내용어. 그래서 강세가 가죠. at the lake, 여기 L 사운드는 랄랄랄라 lake 이렇게 발음하시고 flamingo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Alright, Google listening 2.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One more ti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Good.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자, an hour. 여기서 hour의 h는 무음하시죠? 안에 응이라는 자음과 hour의 아라는 모음과 연결되어져서 연음현상, liaison, an hour from the Red Lake. 여기 또 이제 R 사운드, L 사운드 같이 등장하는지라 이걸 또 바꿔서 하시면 안 되겠죠? Red Lake, Red Lake 발음하시면 되고 La, La, Laguna, Colorado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할게요. Google listening 1.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Okay, Google listening 2.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한 번 더.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Excellent.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2.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1: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 see visitors, 방문객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들은요, to the Salt Lake, 소금 호수. 로 가는 그 방문객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who got here before me 저보다 먼저 온 근데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내용상 뒤에 나오는 플라멩고들이 먼저 소금호수에 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regulars 단골 손님 뭐 고정 고객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호수에 매번 오는 그 새들이죠.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라고 합니다. It's travelers wish blank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완벽한 경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발음이에요? 네, 여행자들의 발음인 거죠. We blank now, blank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이렇게 이어집니다.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들이 are off to visit. That means, 맞아요. be off to 어디 이렇게 쓰이는 것보다 뒤에 동상 원형이 오게 되면 뭐뭐 하러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떠나요? 네, 또 다른 자연의 신비로 떠나는데 이곳은 an hour from the Red Lake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곳이 어디? 라구나 콜로라다, 즉 붉은 호수인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로 떠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1: 자연의 신비를 방문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내용까지 모두 다 캐치하셨다면 반복적으로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Now, the question is, it was, why did you leave your job? 하지만 만약에 대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뭐 이제 직장이 없었어요. 새로운 이제 첫 직장인데 그럴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Why do you want to work for our company? 우리 회사에서 왜 일하고 싶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How do we say that? How do we answer this question? Okay, let's find out.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생산합니다. 우!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Al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ha, so that's why you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자, 이거 이럴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if you are looking for a job, you want to be like passionate.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우, 정말 너무 훌륭하고요. 막 저는 이런 데서 꼭 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you get a better chance of getting the job. Alright, here we g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자,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So 이 pattern도 좋아요.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or I would like to work for your company 할 수도 있고요. Because,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이유를 대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 회사가 이 좀 연구원인가 봐요. 뭐 기술. 그래서 이 그 연구 그 부서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S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or because of your design department. 뭐 아니면은 because of, you know, your amazing, you know, location. 뭐 it could be whatever. All right. 자,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 생산합니다. Okay, that's a little bit difficul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자, 한국말도 어렵고요. 영어도 어렵네요. Alright, you produce, 생산하는 거죠. Technology, 기술이죠. 어떤 기술? That's truly, meaning that's very. Very보단 더 강조하는 거죠. That's truly cutting edge. Cutting edge, cutting edge라는 거는 it's very advanced. 완전히 그냥 앞서가는 거죠. 자, 최첨단이고 그 다음에 innovative. 자, innovative 할 때는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홍보 이렇게 어떤 뭐 녹음이 있으면은 이런 단어들은 항상 나와요. Cutting edge, innovative. 네. Alrigh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nd I want to be a part

0: and products.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I'll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at versus chubby. Fat versus chub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fat, 그리고 chubby. 아마 일상 회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fat부터 할게요. 이거는 뚱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하실 때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네, P 발음하고 F 발음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윗니에서 밑에 입술을 닿는 느낌이고 바람이 솔솔솔솔솔솔 나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fat, fat, okay? 그리고 이거는 그냥 fat 이렇게 짧은 모음보다는 좀 긴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fat, fat,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지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네, okay,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 이것도 영어로 fat라고 합니다. okay,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살찐 것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되지만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말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fat라는 단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느낌은 그냥 살을 찐 건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문장들 좀 볼게요. Do I look fat in this? What a fat cat!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Fat, 뚱뚱한, fa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입으면 뚱뚱해 보여? 그래서 뭔가 옷을 입으면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입으니까 뚱뚱해 보여?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여러분,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하면 다들 답 알죠? 아니요. Do I look fat in this? No. You look beautiful.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Okay, fat.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정말 뚱뚱한 고양이네. What a fat cat. What a fat cat. 그래서 이따는 저희가 chubby를 볼 건데요. fat 같은 느낌은요. 정말 뚱뚱한 느낌입니다. What a fat ca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바지를 입으니 내가 정말 살찐 것 같아. 살찐 느낌이야.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입었던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Okay, very goo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볼게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means. 네, 다음 단어는 chubby입니다. 네, chubby, 통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추 아니에요. chubby. 그래서 B가 두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B가 하나였으면 추비나? 근데 B가 두 개니까 chubby. Okay, very good. Okay,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토실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at 같은 경우는 조금이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돼 있지만, 근데 chubby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Okay? So more than fat, chubby has a sort of cute and warm feeling to it, okay? 그리고 비격식체로 많이 쓰입니다, okay? So usually chubby is used in very informal situations, okay? 그리고 fat보다는 너무 막 뚱뚱한 느낌보다는 좀더 토실토실한, 통통한 이런 느낌입니다. Okay, 문장들을 좀 볼게요.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He has chubby cheeks. I used to be a chubby kid. Chubby, 통통한, chubb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기는 너무 귀엽고 포동포동해. 근데 여기서는 fat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이요. 그는 볼이 통통해. 왜 아이들이나 아기들 볼이 통통할 때 너무 귀엽잖아요. Oh, he has chubby cheeks. He has chubby cheeks. You just want to squeeze them. He has chubby cheeks. 그 다음에 나는 통통한 아이였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나는 통통한 아이였었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그래서 fat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used to be a chubby kid. I used to be a chubby ki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fat. 뚱뚱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요. 나에 대해서는 괜찮고 남에 대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fat. 그 다음에요. chubby는 통통함을 표현할 때 그리고 fat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쓰는 거는 좋아요. 아이들이나 아기들이나 뭐 동물에 대해서는 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cute and chubby. 귀엽고 통통한. 그래서 chubby는 긍정적인 느낌. fat는 부정적인 단어죠. Okay, don't forget. And also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that you learned in previous episodes at ebse.co.kr.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되는 단어는 바로 여기 나온 appointment라는 단어입니다. appointment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친구와의 약속 이럴 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요. 서비스 예약에 씁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서비스 예약에만 쓴다고요. make an appointment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1대1의 서비스를 받는 병원이나 치과나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 요럴 때 예약을 reservation이라고 잘 안 하고요. 뭐 하기도 하는데 거의 잘 안 해요. appointment예요. reservation은 주로 장소 예약, 호텔이나 음식점, 그게 reservation이고 appointment, 사람과의 서비스 예약은 appointment입니다. 자, 물론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시간 약속 같은 거 얘기할 때 appointment라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와의 약속은 절대로 appointment라고 안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워낙 틀리게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병원 예약부터 들어갈게요. appointment라는 단어를 이제 넣어서 써야겠죠. 병원 진료 예약을 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가장 병원 예약을 많이 하니까 진료 예약을 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시간 자체를 잡다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예약 진료가 되어 있다. 그럼 상태에 따라서 동사가 살짝 달라집니다. appointment를 쓰는데 make a doctor appointment 이렇게 가면 됩니다. 병원을 굳이 여기다 hospital, clinic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병원 가는 걸 영어권에서는 그냥 go see a doctor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권에서 병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동사가 뭐예요? make예요. make an appointment. 이 안에다가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make a doctor appointment. 들어보세요.
1: make a doctor appointment. make a doctor appointment.
0: I need to make a doctor appointment. 나 저기 병원 진료 예약해야겠다. 그겁니다. 시간을 실제 잡는 의미로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구동사 중에 set up 이거만 있습니다. set up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이건 꼭 병원 진료 예약하면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병원 없죠? 병원 없잖아요. 한국말 해석해. 그죠? 병원이 아니라 다 병원 합해서 다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그러면 내가 예약을 잡겠다. 혹은 뭐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미팅을 잡겠다. 이럴 때 let me set up an appointment with hi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set up appointment. 자, 이렇게 해서 appointment 강세 중간에 잘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자, 여기에 하나 여러분이 꼭 또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make 동사는 실제 예약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면 이미 예약을 한 상태라면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have로 바꿔야 됩니다. have a doctor appointment. 야, 너 저기 점심 같이 먹자 그랬는데 아, 나 점심 때 병원 진료 예약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Oh, I'm sorry. I can't have lunch with you today. I have a doctor appointment.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할 게 아니라 이미 한 상태예요. 그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have a doctor appointment. 그래서 make과 have가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볼게요.
1: Have a doctor appointment. Have a doctor appointment.
0: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진료 예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make가 맞겠죠? make 혹은 set up 둘 중에 하나겠죠? make나 set up 둘 다 시간 약속 잡는다는 얘기니까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자, 여기는 병원에 전화한 거 정도는 clinic 같은 거 써도 되겠죠? I called the clinic.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죠? and set up an appointment. 그러면 예약을 잡았어요. 그쵸? I called the clinic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오랜만에 써보는 거예요. set up an appointment를 했는데 일단 병원에 전화했다.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0: 네. I called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하셔도 되겠죠. I called, 그 다음에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그것도 전화해서 병원 진료 예약했다. doctor appointment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왜 병원 예약을 하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몸 안 좋을 때, 그죠? 컨디션 안 좋을 때, 아플 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때, 아, 이거 왜 자꾸 소화가 안 되지 일주일 동안? 이럴 때, 그죠? 첫 번째, 건용구 중에 하나죠. feel under the weather. 이럴 때 참 우리가 병원 진료 예약을 많이 합니다. 몸이 좀 너무 안 좋아. 막 으스스하고 막 이래요. 자, weather가 나와서 이게 날씨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할 때 feel under the weather. 이건 좀 외울게요. 너무 좋은 유용한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컨디션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condition 이 의미로 쓰지 않아요. 몸 상태를

0: My condition is bad.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 쓰세요. 몸이 아프다. Feel sick. I feel sick. I am sick. 비동사 와도 상관없어요. 나 좀 아프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I feel sick. I am sick. 이렇게 들어보세요.
1: Feel sick. Feel sick.
0: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다. Find out what's wrong. I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뭐예요? 파악하다. 그죠? What's wrong?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다.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자꾸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I really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그죠? 요렇게 갈 수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다. 이것도 아주 유용한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볼게요.
1: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what's wrong.
0: 너무 좋아요. 자, 넘어가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대로 쓰세요. Weather 표현 기억나시죠?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외우세요, 이 문장 그대로. 아이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1: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0: 오케이. 뭐 문자로도 아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Oh, I'm sorry I can't go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오케이? 자, 그다음 두 개. 몸이 안 좋으면 좀 일찍 퇴근하거나 하루 휴가 낼 수도 있죠. 그렇죠?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럼 휴가를 내거나 일찍 퇴근한다. 약간 뭐 반차 같은 거 쓰고 뭐 조퇴한다는 얘기죠.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가 뭐예요? 퇴근하다입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Get off 자체가 무슨 뜻? 퇴근. Get off work의 줄임말인데 그냥 get off 자체가 퇴근의 의미로 쓰여요. A little early. 조금 일찍 퇴근하다. 그렇죠? 반차 썼을 수도 있고 양해 구하고 한 시간 정도 먼저 퇴근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get off a little early. 요즘 탄력 작품 문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 두 시간 먼저 퇴근할 거면 그렇게 이제 시간 정산만 잘하면 되죠. 들어보세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강세 조회다 잘 주세요. Get off a little early. 그죠? 부동사니까. 하루 휴가 내는 거 뭐라 그래요?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이거는요, 내가 휴가를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간 공휴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휴가를 쓴 거예요. 월차 쓰든 반차 쓰든 뭐 예를 들어 반차가 아니군요. 월차 쓰든 연차 쓰든 내가 휴가를 쓰든 간에 take a day off. 내가 신청을 한 겁니다. I'm going to take a day off tomorrow. 이렇게 take a day off.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0: 자, 묶어서 병원 갈게요. 자, 병원 좀 가보려고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할 거야. 해볼까요? 아까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the doctor. To go see a doctor. 여기 나왔죠? 병원 가다 표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자, 나 오늘 저기 병원 가야 돼서 약간 좀 일찍 퇴근하려고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I a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I a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0: 여기 and가 생략된 겁니다. Go and see a doctor. 생략해서 go see a doctor. 자, 관용구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오늘 예약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약 시간을 잡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병원 예약하는 경우 언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Feel under the weather. 들어볼게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퇴근해요.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들어볼게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병원 예약 관련된 기본 표현부터 알아봤는데 이 로직이 다른 서비스 예약에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추가를 이렇게 하면서 주제도 바꾸겠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면서도 우리가 복습을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요. 자, 매일 10분 영어, 여러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EBS E앱 설치하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은요. 매일 10분 영어로 오픈 단톡방에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이나 혹은 지인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뭔가를 잊지 말고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당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 그거 까먹지 말고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뭘 까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잊지 말고 문자 꼭 줘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don't forget to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지, 바로 don't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까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forget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don't forge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까먹으면 안 돼, 까먹지 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기억할 일까지 넣어주시면은, 그렇죠, 그거를 까먹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억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 행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don't forget to 동사가 돼서 그 행동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당부의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 라는 표현으로 don't forget to 동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요, text 뒤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text라는 것 자체가 문자를 보내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다시 보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ext 대상 back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잊지 말고 문자 줘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잊지 말고 나중에 이따가 문자 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따 까먹지 말고 문자 줘 라는 의미가 된다면은, 이따 까먹지 말고 전화 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text라는 동사 대신에 call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Don't forget to call me back. 이따 까먹지 말고 전화해야 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행동하는 거를 까먹지 마세요 라는 의미,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잊지 말고 문 잠가주세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문 꼭 잠궈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문을 잠구다 라는 표현, 동사로 여러분 잠구다, lock 라는 이제 동사가 있죠. 그래서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문 까먹는 거 잊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해서 문 꼭 잠그고 나가야 돼 라는 의미로,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잊지 말고 가스레인지 좀 꺼주세요 라는 얘기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스레인지 좀 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한솥에 이제 큰 거 이제 어머니가 끓으셨을 때, 이거 이제 엄마 먼저 나갈 테니까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텐데, 일단 끄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원을 끄는 거는요, turn off 얘기라고, 전원을 켜는 거는 turn on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stov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0: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해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 그러면 켜는 거는 그쵸? Turn on the stove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꼭 7시에 잊지 말고 기상하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하는 거 여러분들 wake up이라는 동사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시에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넣을 때는 전치사 at이 필요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일어나야 돼요. 라는 당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해서 7시에 일어나세요. 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그냥 너 내일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그냥 wake up early.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당부로 하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까먹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당부였죠. 그럴 때,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Don't forget to wake up at 7. Don't forget to wake up at 7.
0: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부모님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착하면 잊지 말고 전화다오, 도착하면 잊지 말고 문자다오 라고 얘기를 해서 도착을 할 때, 도착을 하면 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 할 때 라고 얘기를 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치, 바로 when이 필요합니다. 그 뒤엔 주어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도착할 때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얘기로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Don't forget to call me back when you arriv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도착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여기에서의 back이라는 거는 그쵸, reply. 여러분들 이제 답장에 약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don't forget to text m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냥 문자 보내줘, 전화줘, call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는 의미니까 back의 의미도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죠. 잊지 말고 7시에 기상하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wake up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엄마 나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깨워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깨울 때는요. wake 대상 of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 많으니까 같이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이렇게 얘기를 해서 wake me up이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걸 까먹지 말고 꼭 하세요. 난 당부의 표현, don't forget to,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여러분 즐거움도 찾고 자신감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Your happiness seeker and finder. 예, 행복도 구해보고 찾기도 하는 그런 10분 동안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empty your mind first and let's give it a try, right? Here we go.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뭐가 등장을 하면 걔를 가지고 어, 이거 영어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먼저 머릿속에서 호주와는 달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느낌이 호주를 떠올리면서 호주랑 우리랑 뭐가 다르지? 예,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운전대 위치랑 도로의 통행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우측 통행이야. 오늘의 핵심은 뭐뭐와는 달리.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대비시켜서 차이점을 드러낼 때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unlike 해서 바로 예, unlike. 이때 un을 빼면 이번에는 유사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오늘은 unlike. 좀 더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탄탄하게 기초를 잡는 시간이죠. 자, 보시면은 그와는 달리, 그녀와는 달리, 그들과는 달리, 프랑스와는 달리. 그럼 앞에 나왔던 unlike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 unlike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해.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unlike him.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 뭐예요? I drive. 운전한다. 그런데 많이가 a lot. 뒤에 이것만 붙이시면 되게 간단하죠. Unlike him, I drive a lot. 예,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a lot도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할 때, 그렇죠. Unlike her겠죠, 이번엔. 그 다음에 똑같이 I drink a lot. 쓰시면 돼요. 자, 이 a lot도 연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 I read a lot. I swim a lot. I run a lot. I eat a lot. 다 가능하죠? 물론 drink는 뒤에 먹는 대상이 없으면 거의 90% 이상 술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문맥상 그런 거죠. 자, 그들과는 달리 일본은 부인을 한다고. 자, 그러면 일본과 대비되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와는 달리 그래서 unlike them. 그렇죠? 네, 그래서 Japan하고 뒤에 뭐 나올까요? 부인하다. denies. 자, 그래서 Unlike them, Japan denies. 아니면 더 쉬운 단어가 says no. 간단하죠? Japan says n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김치를 먹어. 그러면 unlike France. 예, 그래서 바로 we eat 김치.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게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프랑스 아니고요. France. 영국식 발음이고요. 예, 물론 French 스타일로 France 이렇게 발음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영국식 영화에서 미국식 영화에서 당연히 이걸 France 아니면 France 이렇게 발음하겠죠. France 이렇게 하면 그죠? 자, 그래서 unlike France 이렇게 됐습니다. We eat 김치. 예, 됐습니다. 네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your turn, right? 자, 그래서 여기 보지 마시고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will be given some hints and give it a try. 자, 그래서 try it out이죠. 첫 번째 거.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고. Your turn. 네, unlike him, I drive a lot. 간단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하면은 Your turn. 맞습니다. Unlike her, I drink a l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예, 저는 참고로 사실은 거의 예, 뭐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들과는 달리 1번은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unlike them,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Your turn. 네, unlike them, Japan says no. 됐죠? Says no to blah blah blah. 어디에 부인을 했다. 자, 맨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맛있는 김치를 먹는 거죠. 자, your turn. 네. 자, 그렇다면 unlike France, we eat, 그렇죠? 김치. 김치가 fermented food, 그렇죠? Fermented cuisine. 그래서 발효된 요리잖아요. 이 발효 요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건강을 위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발효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풍성한 음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도 아마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 호주와는 달리 여기서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 뭐뭐하는 달리가 아까 뭐였어요? Unlike.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Unlike Australia. 그렇죠. 호주가 Australia죠. 자, 여기서는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은 drive겠죠. 그렇죠. 바로 we drive. 그래서 I 대신에 we drive.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차선이 오른쪽으로 차들이 가잖아요. 왼쪽으로 하지 않고. 자, 그래서 we drive on the right side. 그렇죠. on the right side. 물론 of the road를 쓰셔도 돼요.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됐죠? 자,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We drive on the right side. 혹은 we drive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친구와는 달리 나는 매일 차를 많이 마셔. Unlike him, I drink a lot. 뭘 마시는 거예요? Tea죠. A lot of tea every day. 어렵지 않죠? I drink a lot of tea every day. 맨 마지막으로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가 없다 해서 unlike 그렇죠? Germany, Japan 그다음에 아직까지 사과는 안 한 거죠. still hasn't apologized. 그렇죠?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독일은 참고로 그들이 저지른 나치의 만행을 사과하고 대통령 및 총리가 7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과거 한 50년, 60년 사이에 보상도 정부에서만 7조 원 가까이를 했고요. 자, 그것도 참고로 대비되는 문장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자, 두 번 더 연습해 봅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그렇죠. 우측 통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들이. 그랬더니 당연히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운전석은 왼쪽에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side here. 그렇죠? 그러면 driver's seat은 어디 있겠어요? The driver's seat is on the left side.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고 생각해보시면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자, if you want to repeat this phrases again, right? These phrases are found just right here. 바로 여기입니다. 와서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hanks for joining one more time.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얼마인 세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바로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선생님, 그거 공부해서 어디다 갖다 쓰나요? 라고 혹시나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자, 다음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mother. 해석이 되시나요?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아, 조금 이게 무슨 뜻일까 애매하기도 해요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 부분 wearing glasses 때문에, 아, 이거 좀 내가 평소에 보던 문장이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 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구라는 개념 자체가 영어의 모든 문장에 이것저것에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 오늘 내용 쭉 공부한 다음에 다시 조금 이따 돌아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본기 다지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라는 것 자체 먼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구라는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것을 말을 해요. 좀 복잡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뭉친 거, 요걸 이제 우리가 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두 개 이상의 단어들, 그 모인 단어들 중에 뭔가 주어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참고를 해 보시면서, 자자, 이 구가, 그래,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것을 뜻하는구나,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자자, 요거 기억을 해 보시고 덧붙여서 요렇게 이제 뭉쳐서 덩어리 지어진 단어들이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 등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 역시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구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라는 것 자체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역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도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얘는 명사구네, 형용사구네, 부사구네 이런 식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들어진 재료,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야, 뭉쳐져야 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뭉쳐질 거냐, 특히나 이제 그 구를 이루는 제일 앞에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재료에 따라서도 요 구를 부르는 이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뭔가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 얘를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앞에 동명사가 있으면 동명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앞에 투부정사가 쓰이면 투부정사구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요게 사실은 같은 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구 같은 거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서 아, 구를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구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헷갈릴 일이 적어질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예문 보면서 조금 더 이 개념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이 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라는 게 뭐구나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요, 자, 구 아니에요. 단어, 그것도 명사 두 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케이크이죠. 우리나라 말로 케이크 되겠고요. 아주 간단한 단어였습니다. 다른 단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우연인지 뭔지, 이것도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인데 디저트이죠. 우리나라 말로 디저트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단어들이 어떻게 구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 색깔이 많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I had a piece of cake for dessert라고 적혀 있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I had, 여기서는 내가 가졌다는 게 아니라 먹었다는 게 됩니다. 뭘 먹은 거예요?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뭘로 먹은 겁니까? 해서 나오는 게 for dessert. 디저트로 먹었다는 거거든요. 자자, 보세요.

우리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A piece of cake 이거 구입니다. 케이크라는 하나의 명사 그 한 단어와 함께 A piece of 세 단어들이 뭉쳐졌잖아요. 그래서 네 단어짜리가 됐죠. 요거 구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잖아요.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뜻으로서 네 단어가 뭉쳐져서 쓰이고 있구나. 이거 구고. 결과적으로 어떤 구냐. 여기다 또 따져보자면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구구나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구인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파란색도 보세요. For dessert. dessert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딱 하나 붙었죠. 전치사가 쓰였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전치사구로 부를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냐. 먹었는데 뭘 먹었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 케이크를 먹었냐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 부사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부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먹은 거예요? 디저트로 먹은 건데요? 라는 의미로서 for dessert도 구가 된다라는 거. 아,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뭔가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게 또 어떤 명사, 형용사, 부사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구구나라는 거.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100%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경주 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어요. 뭐 마라톤 같은 걸 뛴 다음에 엄청 피곤했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살짝 우리말을 바꿔서 나는 경주 후에 극심하게 필요한 기분을 느꼈어요 라고 한번 문장 바꿔 놓도록 해 볼게요. 이래야지 영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여전히 주어는 이제 I니까 I felt 내가 느낀 거죠. I felt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felt 했는지 적어주면 되잖아요. 극심하게 필요한 기분을 느꼈습니까? 느꼈으니까 극심하게 필요한이라는 뜻의 extremely tired 넣어줘서 I felt extremely tired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죠. 경주 후에 after the race까지 붙여주시면 문장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I felt extremely tired after the race.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구 몇 개일까요? 뭐가 구인지는 둘째치고 몇 개일까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extremely tired도 하나의 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극심하게 필요한, 그렇죠? After the race도 경주 후에 라는 뜻으로서 또 하나 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푹 친한 쿠션을 가진 소파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요거 약간 문장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렇게 문장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A sofa. 소파죠. 근데 어떤 소파냐면 with soft cushions. 소프트한. 푹 친한 쿠션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파가 is인 거죠. 뭐인 거예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구. A sofa with soft cushions. 이거 자체를 하나의 구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 사용된 what I need 같은 경우는 요거 절입니다. 절은 다음 시간에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거니까 다음 시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 sofa with soft cushions is what I need. 좋아요. 오늘의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mother. 해석해보자면요. 안경을 끼고 있는 여성분이 내 엄마예요 라는 뜻으로서 요 wearing glasses 현재 분사가 사용된 구로 앞에 있는 the woman을 꾸며주고 있어요. 아, wearing glasses가 구였고 형용사구였던 거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다면 오늘의 내용 너무나 잘 공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 공부를 해봤는데 요 개념 앞으로 차근차근 더 붙여 나가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Hi guys! To change things up a little bit, this week we are going to go into vinyasa flow, and I have divided them into 4 parts. So today is going to be the first part. You ready?
1: 안녕하세요. 우리 빈야사 플로우를 제가 4등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빈야사 플로우를 총체적으로 배울 거긴 한데 오늘은 첫 부분만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2: Mom, the rumor spread so fast. Is the rumor true though? Of course not. Somebody got jealous of my grades and made it up. Then spread your wings and go up even higher.
1: 네, 첫 번째 내가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단어 spread, 이 단어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spread 너무너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화 먼저 살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 Mom, the rumor spread so fast. 입니다.
1: 엄마, 순식간에 so fast, 너무 빨리 소문이죠, rumor. 소문이 퍼졌어요. 퍼졌다, 퍼지다 이런 의미의 spread입니다. 그래서 과거형도 spread인데요. 그래서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Is the rumor true though? 이럽니다.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Of course not. 이러죠. 아이, 당연히 아니죠. Somebody got jealous of my grades. 누군가 내 성적이 셈이 나서 and made it up. 이럽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en spread your wings and go up even high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pread your wings. 날개를 펼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퍼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펼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화에서는 퍼지다 그리고 펼치다 이 뜻 다뤄봤어요. 다음 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2: Why are all the bread spreads out of the cabinet? I just wanted to see them all and pick one. There are spread all over the kitchen, so make sure you put them back later. Count on me.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2: Why are all the bread spreads out of the cabinet? Spreads.
1: 여기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었어요. Why are all the bread spreads? Bread spread 하나의 표현으로 쓰여요. 빵 위에 발라먹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bread spread입니다. 그게 peanut butter가 됐든, 잼이 됐든, 아몬드 버터가 됐든 어쨌든 그것은 bread spread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온갖 종류의 빵에 발라먹는 것들이 다 천장에서 꺼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I just wanted to see them all. 이러면서 아니 한꺼번에 다 보고 and pick one. 하나 골라 먹으려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 They're spread all over the kitchen. 이러면서
1: 아휴 지금 부엌 전 구역에 지금 다 퍼져 있으니까
2: So make sure you put them back. In, 이러죠.
1: Back later 이러죠. 그래서 무조건 다시 깨끗이 다시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아까 봤었던 표현 퍼져 있다 퍼지다 이런 뜻의 They're spread all over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난장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Count on me 이러죠. 알았어 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Count on me 그래서 날 믿으래요. 그렇게 해서 spread 단어 뜻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요가하러 가실게요 이제.
0: Alright, yogis, there are so many ways to do the vinyasa flow. This is only one of them, okay? So this is flow part number one. I've divided the flow into 4 parts. This is the first 4th, okay? So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ve divided the flow into 4 parts. This is just the first 4th, okay? Good. So stand tall and reach high up with your hands.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tand tall and reach high up with your hands.

0: That was flow part one. I hope you enjoyed it, and we'll continue to work on flow part two tomorrow, okay?
1: 네, 그게 빈야사 플로우 우리 첫 번째 단계, 제가 4등분 한 것 중에 첫 4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spread 같이 배워봤는데요. 펼치다 또는 열다, 벌리다, 퍼지다, 소문등이 퍼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빵에 바르는 것을 bread spread 이렇게 명사로도 쓰입니다. 정말 정말 쓰임새가 많은 친구예요. 잘 공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hope you have an amazing day. Okay, guys?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ompetition.
0: 네, competition. 이번 주에는 competi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ompetition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주로 있는데요.
1: Of course.
0: 그냥 경쟁이라는 그 경쟁이라는 개념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경연 대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 Mm-hmm. 네, for sure.
0: 네, contest처럼.
1: Yeah, like a contest or like some kind of game. Or
0: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겠지만 mm-hmm.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경쟁이라는 것 자체, mm-hmm. 경쟁심 이런 거, 경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1: Al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s a funny competition show.
0: 웃기는, 재미있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입니다.
1: Okay.
0: 네,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한데요.
1: That's right.
0: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Serena.
0: 사리나 씨고요.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들어볼까요?
1: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어떤 특정 종류의 경연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1: So, Serena said,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Non-stop, 계속해서라는 뜻이고 여기서 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0: 그리고
1: yeah.
0: rivalry 하면 경쟁 구도를 말해요. We don't have any kind of rivalry between us.
1: Well, we do.
0: We do.
1: No, we are not rivals. We do not have any rivalry against 네. or between us.
0: 네, rival 하면 라이벌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라이벌, 경쟁 상대라고 말하는데 rival 뒤에 L로 끝나지만 R, Y를 붙여서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 Rivalry. Rivalry. 네,
0: 경쟁 구도인데요. 라이벌 관계. So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Mm-hmm. 경쟁 구도가 가볍게 여겨지고 mm-hmm. People,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죠. People laugh non-stop. 사람들이 계속해서 웃는 그런 경연대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or anything.
1: No, 네. literally just friends doing it.
0: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Mm-hmm. It all started in private.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 또는 표현이고요. Mm-hmm. In universities, 대학교에서, mm-hmm. where students would compete against each other. 대학생들이 서로 그냥 경쟁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Mm-hmm. 여기서 핵심은 in private인 것 같아요.
1: In private.
0: In private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말고도 그냥 Can we talk in private?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 No, whatever you have to say to me, you can say in front of everyone else.
0: On camera?
1: On camera.
0: Okay, I will wait until the cameras are off then.
1: And I won't listen. No private conversations for you.
0: I know.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한 10명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Let's talk in private 하면은 잠깐
1: yeah. 네, 나와라. I need to talk to you in private.
0: 그런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둘이만 이런 뜻이죠. Mm-hmm. 자, 그런데 이 경쟁 경연 대회의 목적은
1: It is to determine who had the greatest sense of humor.
0: 네. 누가 who had the greatest sense of humor. Hmm. 가장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determine 결정하고 가리기 위해서예요. Hmm. 누가 제일 재밌나?
1: So
0: it is a comedy kind
1: of
0: competition.
1: Kind of like a comedy kind of competition,
0: okay,
1: right?
0: Okay, yeah.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on, captains, elite leagues, groups with funny names emerged from the masse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1: Soon, captains, elite leagues, group with funny names emerged from the masses.
0: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mm-hmm. 이 몇 가지 용어들이 사실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1: Yes, 네. for sure.
0: 사리나 씨도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묘사를 mm-hmm.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Mm-hmm. 한번 보면 마지막 부분부터 볼게요. 나타나다.
1: Emerge, emerge.
0: Emerge. Mm-hmm. 그래서 emerge 한, 나타난,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황이 바로 emergency.
1: Oh yeah, it's an emergency. Something emerged,
0: emerged.
1: but in emergency situation emerged.
0: 그렇죠. 응급이죠. 응급이죠. 그래서 uh-huh. emergency room, ER, 응급실이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Hmm. 뭐 준비 마음의 준비할 생각 시간 없이. Mm-hmm. 그래서 그거를 이제 emerge라고 하는데 mm-hmm. 나타난 거죠. Mm-hmm. Emerged from the masses.
1: Mm-hmm. The masses.
0: 네.
1: The masses.
0: 일단 the masses는 대중, the public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Mm-hmm. 이것과 관련된 표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Mass media.
1: Oh yeah, 네. mass media, right?
0: 대중 매체.
1: It gets out to the masses.
0: 네. Mass communication.
1: Yeah.
0: Mass
1: communication amongst the masses.
0: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대중 자체를 가리킬 때는 the mass라고 하지 않고 the masses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he mass라고 하면은 그냥
1: It's like
0: 질량,
1: one connected together or something.
0: Or just amount.
1: Yeah, the amount,
0: 예,
1: right?
0: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중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나타났어요. 보이기 시작했는데 뭐가 생겼냐면 captains. Captain은 뭐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포츠 팀의 주장도 될 수 있고
1: yeah, or it could be like a real captain in like the
0: 선장,
1: military
0: 네,
1: or something.
0: 네, 네, 네. 선장 yeah. 아니면 대위 이런 yeah.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치. 일단 여기서는 이건 경연 대회니까 캡틴 좀 대표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 볼게요.
1: Yeah.
0: 네, 대표적인 사람, 대표하는 사람. Elite leagues, elite mm-hmm. league. 그다음에 groups mm-hmm. with funny names.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그룹들, 단체들이 mm-hmm.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커진 거죠.
1: Yeah, it got bigger and bigger, right?
0: 그리고
1: So because it got bigger, she say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0: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제
1: nationwide. That's why I stumbled a little bit when 네. I said national. 네.
0: 그래서 의미 파악은 됐을 거 되셨을 거예요. A national show 하던가
1: nationwide
0: show. 아니면 주,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주 전체에서 하는 거 statewide.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연대회가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Nationwide show가 되었어요.
1: Mm-hmm.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and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show to this day.
1: the smartest

0: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1: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competitors 나오죠. Competitor,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대회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참가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eah. 어떤 참가자들인지가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0: Yes.
1: The smartest, mm-hmm. 가장 똑똑하고 the
0: wittiest,
1: 네, 가장 재치 있고 the
0: most eloquent,
1: 네, 언변이 좋은 the를 반복하는 대신에 한 번만 썼고요. Mm. 그리고 재치 있는 거 witty, 언변 좋은 거 eloquent 설명드렸는데 발음 하나만 보자면 witty 같은 경우에는 witty로 원래는 끝났잖아요. Mm-hmm. 근데 뒤에 이제 est를 보시면 wittiest가 아니고
0: wittiest.
1: 가 살짝 들어가요.
0: Yeah.
1: 네. 마찬가지로 busy 바쁜 건데 가장 바쁜
0: busiest.
1: busy가 들어갑니다. busiest.
0: busiest.
1: 그다음에 쉬운 easy.
0: easiest.
1: easiest가 아니고 easiest가 됩니다.
0: Mm-hmm.
1: 네. 그래서 smartest, witti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이 사람들이 shaped, 모양을 형성했고 led, 이끌었어요. lead의 과거형입니다.
0: Mm-hmm.
1: This show, 이 프로그램을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0: Mm-hmm.
1: 소련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갔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0: All right. And is it still popular to this day? Next, she says, and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show to this day.
1: 그리고 그것은 to be the best show,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regarded, 간주됩니다. 언제?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0: Okay, I really need to watch it now, bu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eams from all kinds of Russian-speaking countrie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front of a jury and audience. Slapstick, making jokes, singing, acting, dancing, you name it, they perform it. And the show even caught 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0: Teams from all kinds of Russian-speaking countrie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front of a jury and audience.
1: Teams from many라고 해도 되는데 mm-hmm. 그냥 all kinds of라고 했고요. 다양한 Russian-speaking countries, mm-hmm. 러시아어를 하는 여러 국가들에서 온 팀들이 compete against each other, 서로 경쟁을 합니다. In front of a jury, an mm-hmm. audience.
0: Mm-hmm.
1: 여기서 이제 심사위원단이 jury고,
0: jury.
1: 네, an audience는 관객들이죠.
0: Just the people who came to watch, right?
1: Yeah. 그래서 심사위원단들과, 그러니까 a jury and an audience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0: Yeah, they're both there, right?
1: Yeah,
0: not
1: yeah.
0: either or.
1: Mm-hmm.
0: She says, what do they do? Slapstick, making jokes, singing, acting, dancing, you name it, they perform it.
1: 네, slapstick. Making jokes, 농담, slapstick은 잘 아시는 이제 좀 몸으로 웃기는
0: yes,
1: 그런 거죠.
0: Fallen on a banana peel.
1: 네, 네, 네. 그리고 singing, 노래, acting, 연기, 그 다음에 dancing, 춤, mm-hmm. you name it. 생각할 수 있는 뭐든지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they perform it.
0: Mm-hmm.
1: 그 공연이 있습니다.
0: Ooh. And is it only popular in the Soviet Union? She says, and the show even caught 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1: Catch on 하면
0: catch
1: 인기를
0: on.
1: 얻다.
0: It caught on. 네. It got popular.
1: 네, became popular.
0: Yeah.
1: 그래서 the show even caught 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0: Mm-hmm.
1: 이 프로그램은 심지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인기를 끌었어요.
0: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n the early 60s, a competition was born in Russia that soon became a worldwide phenomenon. It all started in private, in universities where students would compete against each other to determine who had the greatest sense of humor. Soon, captains, elite leagues, groups with funny names emerged from the masse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and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show to this day. Teams from all kinds of Russian-speaking countrie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front of a jury and audience. Slapstick, making jokes, singing, acting, dancing, you name it, they perform it. And the show even caught 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죠. 자, 첫 번째로는 in the early 다음에 숫자를 쓰고 S를 붙이면은 무슨 무슨 연대, 초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패턴은 to determine who라고 하면은 누가 뭐뭐 한지를 결정하다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오시죠.

0: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어떤 경연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경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Okay, let's take a look. There's a TV show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he best gamers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and have big competitions in it. It's really quirky and funny. This is a super funny show.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and are on teams and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0: 둘 다 TV에서 볼 수 있는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That's right. The first one is from Max, though. 네,
0: there's a TV show,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op sport라는 것은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게임하는 것이 인기 있는 스포츠인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고 the best gamers, 가장 게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비디오 게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have big competitions in it. 거기에서 큰 경연 대회를 한대요. 큰 이제 경쟁을 하죠. 그리고 it's really quirky and funny. Quirky라는 것은 특이한 거.
1: Yeah, 네, but kind of special, interesting,
0: 네,
1: unique.
0: 네, 특이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1: All right, and Reza says,
0: this is a super funny show. 이거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큰 한 집에서 살면서 are on teams, 팀을 나눠서 하고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활동과 게임들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 돼요.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오락도 꽤 있고 드라마, 극적인 그런 갈등도 좀 있대요.
1: They're fighting.
0: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거기서 하는 게임들이 웃긴 게 많다고 합니다.
1: That's like a fun show too. Well, all right, grea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our show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tofu. This is frying tofu, 무침 두부. We have cooked rice, 우리 콩기밥도 있고. We have pizza cheese, 한국어는 pizza cheese. And we have an onion, 양파도 있고요. We have parsley, 우리 콘 파슬리도 있고요. We have a soft-boiled egg, 우리 삶은 달걀 있어요. We have 마파 두부 sauce. Yes, this is the 마파 tofu sauce. Now, let's start cooking. Our 마파 두부 만들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바로 tofu. 네, 우리 두부 필요해요. So, first we open the tofu.
1: 이거 보세요. 두부 물이 좀 많이 있어요.
0: So let's get rid of the tofu water. So we pour the tofu water. And let's take this off.
1: 우리 이거 뜯고요.
0: And now, ta-da! Our tofu.
1: 네, 두부 나왔어요.
0: 우리 4분의 1 정도 필요해요. So we need a quarter. We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한 번 자르고 두 개. 한 번 더 이렇게 네 개. 하지만 우리 하나만 필요해요. 아, 문제는 아직 촉촉해요. We can use kitchen towel to dry the tofu.
1: 네, 우리 키친 타올 쓸 거예요.
0: And we pat the tofu dry.
1: 살짝 이렇게 만지면서 그 남는 물이 없어져요.
0: And we can cut. We cut one way like this.
1: 우리 큰 두부처럼 한 번 이렇게 자르고 한 번 이렇게 자르고
0: One more tim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Now we have 8 pieces of tofu.
1: 이제 두부 8 조각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부터 양파 잘라야 돼요.
0: We have to cut the onion. Don't cry. So we cut in half.
1: 반으로 이것도 반.
0: Cut in half again. So now we have one quarter.
1: 우리 4분의 1 쓸 거예요.
0: So we cut like this. Like this.
1: 이렇게 잘라요. 좀 크게 자르고요. 그래서 맛있는 양파 부분 식감이 잘 나올 거예요.
0: It's ready. So we add a little olive oil.
1: 네, 올리브유 좀 필요해요.
0: 네, 우리 먼저 양파 넣을 거예요.
1: 우리 양파 넣는 거예요.
0: 오, 소리 좋아요. Can you hear the sizzle sizzle? That's good. So we have to stir.
1: 계속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씩 해야 해요. 왜냐면 탔을 때 큰일 나요. 그 양파 구운 냄새 되게 좋아요. 영국 사람도 구운 양파 되게 좋아요. 양파 조금 더 부드럽게 달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0: Can you see? The color is changing.
1: 이제 색깔은 좀 변했어요. 우리 누릇하게.
0: Okay. I think this is a good color. 이거 좋은 색이래요. Let's add the tofu.
1: 우리 두부 들어갈 거예요.
0: 오, 또 시슬.
1: 우리 두부 많이 안 만져도 돼요.
0: We don't have to touch the tofu too much.
1: 두부 볶았을 때 너무 막 하지 마세요. 왜냐면 두부는 좀 예민해요.
0: Can you see the color?
1: 오, 색깔 좀 변했어요.
0: The color is changing. We want golden brown, 그 누릇한 색깔 필요해요. Now, we can add the sauce.
1: 네, 마파 두부 소스는 들어갈 거예요.
0: 아, 맵다. 솔직히 아주 맵지 않아. 살짝 매워요.
1: 마파 두부 어떤 나라 음식이요?
0: 한국에 인기 있지만 솔직히 중국 음식이요. It smells so good.
1: 그 마파 두부 냄새 참 특별해요.
0: So special.
1: 진짜 특별한 냄새요.
0: Can you see? It's bubbling.
1: 그 보글보글 하면서 거의 준비 다 됐어요. I think it's ready. We're almost ready. We just have to do a few more things. First, we have to get the egg ready. 네, 우리 이제 삶은 달걀 준비해야 해요.
2: Tap, tap, tap. Tap, tap, tap.
1: And we peel. 네, 천천히 조심하게 껍질 패는 거예요. Take off the eggshell. And now we cut the egg in half. 우리 반으로 잘라요. So, cut down. And we're done. Perfect. Now we put everything together. 우리 이제 초피에서 놓으래요. First we put in the rice. We spread it out. Good. S-P-R-E-A-D. Spread은 뭐 넓게 만든 거예요. Now the sauce. 이제 마파 두부. Yes, the mapa tofu sauce we put on top. Wow, it looks so good. It smells so good. And now, pizza cheese. 네, 치즈 좋아, 치즈 좋아.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아주 좋아. 피자 치즈 써도 돼요? 뭐 체더 치즈, 뭐 파메산, 뭐 다른 치즈는 원하는 맛있는 치즈 써도 돼. Now we put our dish in the microwave. 네, 우리 전자레인지에 넣을 거예요. Put our dish inside. 1.5 minutes. 네, 1분 30초 필요해요. And now we wait. It's ready. Wow! Look at this. Oh, it looks fantastic. It smells fantastic. Now let's put half an egg on top. So we put half the egg and some parsley. 와, 이제 우리 촉촉한 삶은 달걀과 마파 두부 덮밥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맛보기 시간. Okay. Rice, tofu, onion, cheese. Oh, yeah. I love tofu. It's so soft. 그 부드러운 두부도 아주 맛있어요. The onion is sweet. 양파도 달콤해. 그리고 그 맛밭 두부 소스는 매워. But it's okay, because the cheese is there. 괜찮아요, 치즈도 있고. This is really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마파 두부 덮밥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뭘 만들어 볼까요? 우리 중국 음식 아니면 한국 음식? 매운 음식? 달콤한 음식? Come back next time, and I'll cook for you again.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로 또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요.
1: 그쵸?
0: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1인데요.
1: 네.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0: 맞아요. 이 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어린 나이부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1: 경제 관념에
0: 그러니까
1: 대해서.
0: 공부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너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대신에 불리려고 하면은 너가 뭘 해야겠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좀
1: 붐이에요.
0: 불고요.
1: 네, 저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진짜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정보가

0: 무수히 쏟아져 나오니까.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엔 특히나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그쵸.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0: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1: That's
0: 그 right. 방법에 대해서.
1: That's right. 네. So,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
1: 오.
0: 그러니까 용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거를
1: 네.
0: 그냥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저희 애도 맨날 엄마 그때 할머니가 줬던 돈 어디 갔어?
0: 아.
1: 이러면서 엄마한테 맡겨 이제 이러니까는
0: 저기, 어디 갔죠?
1: 기억을 너무 잘하는 때가 왔어요,
0: 아, 그렇군요. 이제는.
1: 이제는 조금 제가 저도 이제는
0: 맡기세요.
1: 예,
0: 에이,
1: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하겠습니다.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라는 교훈을 딱 주죠.
1: 야.
0: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하게 될 겁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아들의 용돈 저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0: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2: Hi, mom.
1: 아우, 예. 그래요. My son?
2: Yeah.
1: Did you save money?
2: Money,
1: Money, yeah, money.
2: my allowance
1: No. 그 save money.
2: from my pocket money.
1: I gave money. You save.
2: No,
1: 응?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뭐?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아휴, 정말 게임을. 아,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2: Huh?
1: Oh my gosh. 스몰 and big, right?
2: Small,
1: small,
2: small,
1: small
2: small, big.
1: and in the future big.
2: Big.
1: small save and big.
2: Ah, save.
1: Yeah.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해야 돼요.
2: Give me
1: Save.
2: more money.
1: 노!
0: No! 아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더
1: 예.
0: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게요.
0: Alright. 자, 아무튼 오늘 뭔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빈칸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뭔가 점검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Right.
1: 그러니까 뭐 매주 용돈을 받긴 하나 봐요, 그쵸? 근데 받자마자 뭔가
0: 네.
1: 이렇게 쓸 때도 많은 것 같고 쓰기도
0: 그렇죠.
1: 많이 쓰는
0: 사실
1: 것 같으니까.
0: 대부분 그렇죠.
1: Son, are you saving your every week? 매주 너의 용돈을 saving 하니 저금하니 뭐 이런 건가 봐요. 용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또 어렵게 가면 우리 한두 끗도 없어요. 용돈이니까 누가 부모님으로 받으니까 뭐 giving parents 뭐 이렇게 가면 한두 끗도 없어요.
0: 네.
1: 그냥 머니로 가면 됩니다.
0: 아, 그냥 머니요?
1: 네,
0: 오.
1: 그냥 머니예요. 칸도 딱 떨어지잖아요.
0: 그나마 드래곤 머니 뭐 이런 거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1: 아유, 네, 진짜.
0: 뭐 용돈 이럴까 봐 걱정했거든요.
1: 우리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제가 또 며칠 차인데 거의
0: 알겠어.
1: 1년 넘고 2년 다돼 가는데 이제 그런 거안 하죠, 제가.
0: 아, 그런데
1: 네.
0: 그렇게 됐는데 머니를 쓰다니. 자,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1: 네.
0: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1: 이거 배웠었어요.
0: Allowance, right?
1: 네.
0: 네, 뭔가 허용해 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allow 한다는 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기
1: 네.
0: 때문에요. 당신이
1: Allowance.
0: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0: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1: 네.
0: 자,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money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1: 왁스의 money 알아요.
0: 어허.
1: Money, money.
0: 노래 말고요.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주머니.
1: 아 포켓몬이에요?
0: 한번 써보실래요?
1: 포켓.
0: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1: 예, 그럼요. 오케이.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주시고.
0: 오케이. 자, pocket money.
1: Yes.
0: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쓰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1: 약간 사투리처럼?
0: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나라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걸 더 선호하고 아니고인데
1: 네.
0: 사실은 얘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allowance라고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1: allowance.
0: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예.
0: Allowance. Allowance.
1: Allowance. Allowance.
0: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1: Every week.
0: Every week.
1: 네.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Every week.
1: 매주.
0: 맞아요. 매주. Right? So, 주마다 혹은 매주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네.
0: 자, 그래서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 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1: 네.
0: 뜻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온 every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주마다. 다시 한번 주세요.
1: Every week.
0: Every week. 그러면은 매월. 그럼 어떻게 해요?
1: Every month.
0: Every mont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짐에 가. 나 헬스장에 간다.
1: 오.
0: 매주 혹은 주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1: Gym.
0: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1: I go gym.
0: I go to the gym.
1: I go to the gym.
0: 매주마다.
1: Every week.
0: Every week. That's it.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Yes.
0: How about this? 그녀는 검진을 받는다.
1: Okay?
0: 매달 혹은 달마다. 자, 여기서 검진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예 드릴게요.
1: 네.
0: Alright? Check-up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 Check-up? 들어봤죠.
0: Check-up을 get 한다라고 해요.
1: 네.
0: 그녀는 check-up을 받는다. 그러면은
1: She gets checkup.
0: She gets a checkup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그렇죠.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자, 이거는 이 응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1: 네.
0: So, get a checkup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검진을 받는다. 오케이. 몸 검진 받는 걸 얘기를 하죠. 오케이,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1: Every day.
0: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Every day에 day가 나온 거죠. 그렇죠?
1: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day고 되는
0: 거예요? 그렇죠. 매일, 매일이라는 부사로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1: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뭐였죠?
0: 그건 형용사였죠.
1: 네.
0: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1: 네.
0: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1: 네.
0: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에 써요.
1: 저런.
0: 맙소사.
1: No, I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
1: 오, 괜찮았죠?
0: I like that.
1: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It 이 allowance고. allowance의 대부분을.
0: 쓴대요. 어디에?
1: 게임으로 씁니다.
0: 오케이?
1: 쓰다.
0: 돈을 쓰다.
1: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0: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1: 돈을 쓰고 스펜드. 예, 스펜드.
0: 굉장히 글씨가 커졌네요.
1: 신나 가지고 제가 원래 유즈 쓰려고 그랬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사용하는 거니까요.
0: Alright. 아, 뭐 유즈도 나쁜 건 아닌데.
1: 예, 예.
0: 자, 보겠습니다. Now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1: 예.
0: I spend most of it on games. 예. 자, 정답 맞습니다. Spending and again. 아, 뭐 돈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1: 아, 그래요?
0: Right.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어, 그 돈의 대부분이요?
0: 아, 그냥?
1: Most of the money.
0: 그렇죠.
1: 아.
0: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1: Most of them.
0: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1: Mine.
0: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1: students.
0: 학생, students.
1: Yes.
0: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얘를 주어로 보내는 거고요.
0: 어, 주어로도 쓸 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아,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1: 네.
0: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most of the money 쓰잖아요. 근데 얘 are 아니라 is 썼죠.
1: 네.
0: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1: 어, most of the money.
0: 얘 때문이에요.
1: money 때문에.
0: 단수.
1: 아.
0: Right. most of,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right? 자, most of them. 얘 여기
1: are일까요?
0: 왜일까요?
1: them.
0: them. 얘 복수라서 그래요. You know what I mean?
1: 예.
0: So 이 뒤에 동사는 이 바로 앞에 것에 맞춰주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Okay. So 알아는 여기... 두겠습니다.
0: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1: 열심히 그래서 기억할게요.
0: 읽어볼게요. You guys. 네. Most of the money is mine.
1: Most of the money is mine.
0: Most of them are students.
1: Most of them are students.
0: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1: 네.
0: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돈을 쓴다고 하죠.
1: 예.
0: 근데 저 게임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에? 어디에 쓴다 할 때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0: yes. 이걸 쓸 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 줄 아는구나.
1: 오.
0: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 예.
0: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기타 등등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50 썼어. 너 어디 썼냐면 양말에 썼다.
1: 아.
0: 많이 샀어요. 자, 나는 $50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요?
1: I spent $50.
0: 자, 여기서 양말들에 그러면은
1: on socks.
0: That's it. I spent $50 on socks. 자, how about this?
1: Yes.
0: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너 그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뭐 거기 그렇게 돈을 들여.
1: 오.
0: 이거 가능해요.
1: 오.
0: 자,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뭐예요?
1: Too.
0: 너무 많은?
1: Too much.
0: 돈.
1: Money.
0: Too much money, right?
1: Too much money.
0: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1: Don't spend too much money.
0: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1: Of it. On it.
0: On it. Alright?
1: 네.
0: 그럼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아.
0: 이러면, 야,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1: 죄송합니다.
0: 아닌가요?
1: 죄송합니다. 예. 아. 혼이 많이 나네요. 아.
0: 네.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주세요.
1: 여기 맞나요?
0: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1: I spent $50 on socks.
0: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No, I spent most of it on games.
1: No, I spent most of it on games.
0: 그래서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아이고 이런 이러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1: 예.
0: 거죠.
1: Oh dear.
0: Oh dear.
1: A penny saved is a earned.
0: 자 얘도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1: 그렇죠.
0: 얘도 속담입니다.
1: 오!
0: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1: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쬐끄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House earned.
0: 오케이. 자,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특급을 모아 뭔가 태산이다. 그러니까 네. 뭐 작은 거 모아서 뭐 큰 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네.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1: 네. 어?
0: 똑같이 펜입니다.
1: 아 그래요?
0: A penny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penny earned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펜이부터 알아야겠죠. 이 펜이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1: 우리나라로 치면은 10원.
0: 뭐 10원, 뭐 1원이 있다면 1원.
1: 1원은 없어요.
0: 아, 없나요?
1: 예, 예.
0: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0원. 돼요. 오케이. So 이 일단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거예요. 세이브 하는 게 뭐죠?
1: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죠.
0: 맞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아.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1: 네.
0: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페니가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1: 속담이니까요.
0: 네,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네.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1: 그쵸.
0: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enny saved 한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penny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1: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0: 가장 가깝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
1: 그제라는
0: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1: 작은
0: 거예요.
1: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씩 모으는 거.
0: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앞에 요거 나왔죠.
1: Oh dear.
0: Oh dear. 아마 영화에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h dear.
1: 맞아요.
0: 이런 느낌. 자, 이거가
1: 이런.
0: 아이고 이런.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감탄사는 많죠. Oh my.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잘 안 써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oh dear 이러면은 너무
1: 갑자기
0: 나이가 맞아요 네. 애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성인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1: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0: Oh dear 영화 네. 같은 데서
1: 네.
0: That's right 희한하죠 그렇죠?
1: Oh dear
0: oh dear
1: 그래서 이러면서
0: 자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그건 좋지 않네 한마디로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1: 오케이.
0: How about that? Right?
1: 챌린지.
0: You guys too. Check this out.
1: 자,
0: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좋은 그 소식이 아니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Alright, 저기 너무
1: 너무 갔어요.
0: 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밖에 비가 오고 있네.
1: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네,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Oh dear. It's raining outside. 이런 느낌으로.
0: 아주 좋습니다.
1: 예.
0: 역시 연기가 중요해요. 아이고, 이런
1: 예.
0: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1: 에이, 그게 맞는 말이지, 진짜.
0: 그렇죠. 예.
1: 근데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도 네. 안다는 거.
1: 그렇죠.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0: 뭐 하는 게요?
1: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0: 오케이.
1: 예, save 하겠습니다.
0: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t's not easy to save money라고 했어요. 자, 예를 그대로 제가

0: 빈칸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1: 네.
0: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1: 어려워
0: 좀 지루해 보이는 거 저도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 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1: yes.
0: alright so it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1: 아하.
0: okay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네.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 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 그래서
0: 돈 모으는 거 쉬운데
1: 그게 뭐
0: 이렇게
1: 어렵니?
0: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다.
1: It's easy.
0: 돈 모으는 거
1: to save money.
0: That's i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해요?
1: It's not
0: difficult.
1: Difficult.
0: Okay. 이해하는 게?
1: To understand.
0: 그렇죠. That's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부정문도 쓸 수 있는 겁니다.
1: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0: Of course. 네.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걸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1: 네.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easy to save money.
0: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네.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0: 그죠? 예. 그럼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1: 영어?
0: To
1: 배우는
0: learn,
1: 게.
0: Learn English 하는 게.
1: Yes.
0: 그쵸? 자, 읽어볼게요.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Al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every 명사.
1: 네.
0: 대신에 모든이 아니라 매 명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마다.
1: 네.
0: 자, 나 매주 헬스장 가. 헬스장은 the gym입니다. 나는 헬스장에 간다. 매주.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Yes.
0: 걔는, 그녀는 매년 검진을 받아. 자, 검진 받는 거는 체크업을 ge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자, 매년 검진을 받는다. 그녀는?
1: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0: 자, 하나 더요.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1: Are you saving money?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그죠, every week?
1: Yes.
0: Right, 읽어볼게요. I go to the gym every week.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Alright, 다음은요. Oh dear.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1: Yeah.
0: Oh, 이런, 그거 좋지 않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That's not good.
1: Yeah.
0: Oh, 이런, 밖에 비가 오네.
1: Oh dear. It's raining outside.
0: There you go. 하나 더요. Oh,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Oh, 이런, 일단.
1: Oh dear.
0: 자, save than penny는 earn than penny야.
1: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Very nice. 읽어볼게요.
3: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it's raining outside.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5: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4: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5: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Son,

0: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Oh, stop playing game.
1: Give me some more allowance.
0: No. Save money.
2: Ah, great job, you guys.
3: 정말 대단하십니다.
2: 월요일부터 깔끔합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2: 그렇습니다.
3: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2: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Oh,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3: Yes.
2: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3: 네.
2: Every 명사. 오.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라는 네.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3: 오호.
2: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서비스 직은 TV 중요해.
1: 아.
0: 라고 해서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네일숍 관련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0: 제가 이거는 진짜 실화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중간에 대학생 때였나요?

0: 거를 좀 해볼 생각 없냐.
1: 아, 팔타임
0: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도
1: 잡으로. 오.
0: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시는 분들 이렇게
1: 마사지
0: 예,
1: 해드리고.
0: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1: 엄청
0: 팁을
1: 좋아하시죠.
0: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1: 우와.
0: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오늘은 좀
1: 네.
0: 네일샵 아르바이트를 구한 시츄에이션 준비해봤습니다.
1: 오, 기대되는데. 이거 진짜
0: 아.
1: 생활 꿀팁에서 묻어나는 대화가 뭔가
0: 진짜 온 겁니다.
1: 묻어나 있을 것
0: That's
1: 같아요.
0: right. 자,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와, 어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와, 이게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좀안 가죠, 지금.
1: 왜냐하면
0: 네.
1: 우리나라 문화에는 사실 팁 문화가 그렇게 자리하지 않아서 그 미국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팁을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뭐 퍼센트는 내가 정할 수도
0: Of
1: 있었던
0: course.
1: 것 같은데 어쨌든 그팁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궁금한데요.
0: Alright. 자, 오케이.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그러면 네일샵 아르바이트 구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0: Why are we happy?
1: I got a job.
0: Oh,
1: Part-time job in
0: where?
1: the nail
0: In the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salon. Free?
0: Yeah, that's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겨우 간을 내 먹지.
0: Huh?
1: 아니고, 네일 살롱 프리 그래.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0: Not free?
1: No, free, but you have to pay a tip.
0: What?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What?
0: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 얘기 좀 해.
0: Sorry?
1: 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지, 지금 친구야.
0: Sorry.
1: 잠깐 얘기 좀 하자. 에, talk about. 아, 저는 피터쌤이랑 같이
0: 네.
1: 이렇게 여자 대 여자로 같이 상황극을 할 때는 저보다 예쁘셔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0: 저래도 스튜디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냥 여자분이 지나가는 줄알 때가 몇번 있어요.
1: 나타샤 느낌으로.
0: 저도 깜짝
1: 예,
0: 놀랍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표현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드세요.
1: 주세요.
2: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와, 네일샵에서 뭔가 일을 구했나 봐요. 그래서
1: 에.
0: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다.
1: I got at a nail salon. 네일 살롱 지난번에 좀
0: 네,
1: 배웠던 기억나요.
0: 맞아요.
1: 네, 네일 샵을 이렇게 말을 하고 네일 샵에서 I got 한 건데
0: 뭘 뺏겼어?
1: 아르바이트를. 근데 아르바이트는 저는 이제 예전에 배우기를
0: 네.
1: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쭉 일하는 거는 풀타임 잡이고
0: That's correct.
1: 아르바이트는 이제 부분 하는 거라서
0: 맞아요.
1: 파트타임 잡이라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예. 네.
0: 팔잡이요?
1: 파트 잡이 아니고 파트 타임이요.
0: 지금
1: 예.
0: 손하고 머리하고 좀 따로.
1: 이게
0: 알겠습니다.
1: 뭐냐면은 할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0: 맞아요. 뭔가 한번 해야 되니까.
1: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0: 오케이.
1: 안
0: 자,
1: 따라와요.
0: 보겠습니다.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정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part-time은 사실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하이픈 그어주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0: 어, 네.
1: So part-time job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외래어로 part-time 일 많이 쓰죠.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흔히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음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뭐 9 to I don't know 1 o'clock 뭐 or 3 to 7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그리고 이거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좀 정기적으로 쫙 해 가지고 뭐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일하는 일을 어떻게 쓰죠?
0: 그거는 또
1: 네.
0: full okay. time 하이픈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1: Like it.
0: 예.
1: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교재에다가 옆에 이렇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ull time
0: 네.
1: job.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중간에 part time이라는 게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 취직하는 거를 덩어리 표현으로 만드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0: get a job.
1: Perfect.
0: Yes. 진짜 똑같네.
1: Get a job. Get a job. Okay. 일자리를 구하다, 취직하다. 무슨 뭐 receive 받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0: 네.
1: 무조건 get a job. 근데 여기가 어떤 job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part-time, you know, full-time
0: yes.
1: 넣으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러면 get a job으로 한번 해볼까요?
0: Okay. Try.
1: 네. 자. Mayu Cosmetics라고 하는 아주 화장품가 회사 있어요.
0: 안 사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별로더라고요. 뭐가 난데요, 이렇게.
0: 예.
1: 자, 그러면은 Mayu Cosmetics에서 나 일자리 얻었다. 자, 나는 일단은 일자리를 구했어. 취직했어. 일단 어떻게 해요? 과거로?
0: I got a job.
1: I got a job. 근데 어디에서 그러면?
0: At.
1: Yes.
0: Yeah.
1: Mayu Cosmetics에서. 그러면?
0: At Mayu Cosmetics.
1: 그렇죠.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Amy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0: 네.
1: Amy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대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대요.
0: 네.
1: 그냥 어떤 슈퍼마켓에서.
0: 오.
1: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Amy는 파트타임 직업을 얻었다.
0: Amy got a part-time job.
1: 좋아요. 자, 슈퍼마켓에서.
0: At supermarket.
1: At
0: a supermarket.
1: 그렇죠. Very, very nice.
0: Yes.
1: Okay, 뭐 관사나 전치사 조금 실수나는 거. It's okay. 자, 보겠습니다.
0: Mm-hmm.
1: Yes. Hey, I got a job.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죠, 그렇죠?
0: 네.
1: 근데 어디에서 하면 회사나 이런 거 앞에다가 at을 넣어주시면 돼요.
0: Yes.
1: 그리고 Amy는 job을 get한 거 똑같아요. 대신에 어떤 job?
0: Part-time job.
1: 그리고 뭐 슈퍼마켓에서 그랬던 아니면 뭐 포스트 오피스에서 했던
0: yes.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같이 낭독해볼게요. Hey,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1: 네,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네일샵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어떻게 쓴다?
0: Nail salon.
1: Nail salon. Mm-hmm. All right. Salon. 뒤에를 좀 늘리는 감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0: 네.
1: 자, 여러분 가볼게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딱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대박.
0: 오.
1: 나 그럼 매니큐어 무료로 받는 거야?
0: 아.
1: 너가 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0: 그쵸, 그쵸.
1: Right.
0: Awesome. Will I get a for free?
1: 자, 천천히 가볼게요.
0: 그쵸.
1: Awesome이 뭐예요? Awesome.
0: Awesome. 완전 좋아.
1: 아.
0: 최고. 뭐
1: 오케이.
0: 이런 느낌. 내가 받게 될까?
1: 모를려.
0: 매니큐어를 for free로 하는 거.
1: 오케이.
0: 근데 이거를 원래 우리나라는
1: 네.
0: 네일 케어 받다.
1: 아, 그래요?
0: 네일 받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서로 하거든요.
1: 오케이.
0: 근데 어쨌든 매니큐어가 또 힌트가 됐네요. 예, 그러면은 매니큐어를 써볼게요. 매니큐어.
1: 오!
0: 예스!
1: 좀 받으시나 봐요, 손톱을.
0: 아니, 저는 가끔 했는데 요즘은 잘 못하는데 이게 왜냐면 여자분들은
1: 네.
0: 특히나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1: 아, 그래요?
0: 내 손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막.
1: 아, 저는 제 친구가 미국에서 그 아까 거기서
0: 네.
1: 있던 친구가 그 투명한 뭐 이렇게 손톱 뭐라고 그러죠? 그 뭐
0: 매니큐어.
1: 이게 색이 있는 거가 아니라
0: 투명 매니큐어
1: 쿨코 같은 거 깨끗하게 한다고 그걸 한번 발라준 적이 있는데
0: 에이.
1: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기분이 있었어요.
0: 오, 약간 영양제 같은 거 발라주셨었나 네. 보다.
1: 근데 또 제 친구들 중에 그 남성 친구들인데도 네. 그 친구들은 오히려 뭐 정리된 기분 들어서 좋았다. 뭐
0: 맞아요.
1: 다양한 것 같아요. Alright, so manicure for free. 정답

0: perfect.
1: 맞습니다. 매니큐어라고 하고요.
0: 예.
1: 자, 참고로 아마 받아보신
0: pedicure.
1: 분 발톱 관리하는
0: 네.
1: 것을 페디큐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손톱 관련된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0: 네.
1: 아, 매니큐어를 받거나 페디큐어를 받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할 때 get a 요거 혹은 요거 이렇게
0: Very good.
1: 알아두면 동사를 아니까 이제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그러네요.
1: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희한하겠지만 어가 얘는 붙어요. 이 매니큐어 서비스 1회, 페디큐어 서비스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Alright? So I got a manicure, I got a pedicur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will I get a manicure? 뒤에 뭐라고요?
0: For free.
1: For free? 오케이. 자, for free가 뭐예요?
0: 공짜.
1: 아, 공짜.
0: 예.
1: 맞습니다. 무료로라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죠. 얘는
0: 네.
1: 보통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get in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들어갔다, 과거로 쓰면 뭐예요? get in 아니라?
0: got in.
1: got in. 그러면 야,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0: We got in for free.
1: 그죠? Hey, we got in for free.
0: 와, 자랑해야죠, 또.
1: 오케이. 네. 자, how about this? 난 영어를 배우고 있어. 진행형으로. 나 영어 배우고 있다.
0: I'm,
1: 무료로.
0: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For free. There you go.
0: Mm-hmm.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0: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1: 네네네.
0: 지금 우리 마유쌤께
1: right.
0: 진짜 We are learning English for free.
1: Oh, for free. 제가 뭔가 더 드리고 싶은데
0: 와,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0: 합니다.
1: 최대한 많이 제가 드리려고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got in for free.
0: We got in for free.
1: I am learning English for free.
0: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Or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Awesome 이런 느낌 살려서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Yeah,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0: 네.
1: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우리 왕초보 영어는 리얼함을 또 지향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친구고 뭐고 팁을 예. 줘라.
0: 그렇죠. 뭐 체면 치레할 필요 있나요?
1: 맞습니다.
0: 예. Sure, but only if you tip. 물론이지. Only if가 뭐뭐 하기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1: 오케이.
0: 예. 네가 팁을 주게. 후하게.
1: 후하게.
0: 후하게가 들어가야 되네요.
1: 이거는 못 맞출 확률이, 못 맞출 확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
0: 후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완벽하게.
1: 후하게 뭔가 그 굉장히 관대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긴 해요.
0: 아!
1: 관대하다.
0: 그래요.
1: 관대하게.
0: 예. 예. 그러면 generously.
1: 와,
0: 와 또 감동하는.
1: 준기 씨가 단어 정말 많이 알아.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때 예. 단어집을 시커멓게
0: 진짜
1: 하면서
0: 공부를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부회장 출신이에요. 제가.
1: 그러나 안 나오면 끝이다. 네,
0: 맞아요.
1: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네, 자 gener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건 어려운 단어가 원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 단어기는 해요.
0: 네.
1: 그래서 a generous person 이러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근데 부사로 썼죠?
0: 네.
1: generously라고 하면 후하게, 관대하게, 아낌없이라는 느낌. 와. 이런 풍족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Oh, sure. 또 와서 무료로 받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Right? 후하게 팁을 주기만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런 서비스 직업 중에 많은 부분이요. 실제 받는 그 hourly pay라고 하죠. 그 시급
0: 예.
1: 자체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팁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죠. So, tip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 명사로 tip도 되지만
0: 네.
1: 팁을 주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썼을까요? 명사 or 동사?
0: 동사.
1: 그렇습니다.
0: 네.
1: So only if you tip 한다면 얼만큼?
0: Generously.
1: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혹시 이 단어 들어봤나요?
0: Gravity는 아는데요. Gratuity.
1: Gratuity.
0: Gratuity.
1: 자, 이거는요.
0: 진짜 모르겠어요.
1: 얘도 팁이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거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나요? 이제 회화에서는 많이는 안 쓸 수는 있는데 이 의미는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0: 예.
1: 빌이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럼 그 아래 이런 게 써 있을 수 있어요.
0: 아,
1: 뭐라고 돼 있냐면 Gratuity is included.
0: 아, 포함돼 있다고요?
1: 네. 팁이 이미 포함돼 있음. 이런 경우가 써 있을 때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포함돼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왜냐면 네. 팁으로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찾아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0: 네.
1: 딱 봤는데 한 번에 알아준다.
0: 좋잖아요. 희열이 난리 나죠.
1: 그럼요.
0: 예.
1: 오케이.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0: Only if.
1: Only if. Alright. 자, Only if 평소문 Only if 뒤에다가 문장을 넣어주면요.
0: 네.
1: 뭐뭐일 경우에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건을 only if you tip generously.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0: 네네.
1: Right? 그래서 그런 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너 나가서 놀아도 돼.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0: 예?
1: 내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경우에만 말이야.
0: 아.
1: 그럴 때만 나가서 놀 수 있어. 그러면은 only if 부분만 한번 해주세요. 네가 너의 숙제를 할 때만.
0: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그래.

0: 그렇죠.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느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쵸.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오늘 뭐, I don't know, 비디오 게임 같은 걸 사준다.
1: 네.
0: 대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1: Only if you study hard.
0: Study hard.
1: Yes.
0: There you go. 자, 이거는 사실은요, 솔직히는 문장 훨씬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뭐뭐 할수 있어. 아니면 엄마가 뭐뭐 해줄 거야.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거야. 라는 걸 앞에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Oh, you can go out and play with your friends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엄청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Alright. Only if you study hard.
1: Only if you study hard.
0: Alright. 그래서 이거는 complete sentence들은 아니에요.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Sure. Only if you tip,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네.
0: 왕초보 영어는 굉장히 리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이런 응답 나옵니다.
1: 뭐라고
0: 그럼
1: 할까?
0: 너일안할때 갈래?
1: 와.
0: 강력하네요.
1: 정말,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인
0: 그렇습니다.
1: 느낌이에요. 예.
0: Yes.
1: Then I'll go. 나는 갈 거야. When you are not 일.
0: 이래,
1: 예.
0: right.
1: 일이 없을 때. 네가 일안할 때. You are not. 왠지 얘도 좀 의역이 된것 같아요. 직역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는 아니잖아요. 일안할 때면은 you didn't, you don't work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닌가? 아, you are not working 할게요. 미안해요.
0: 분석 다 맞추고 나서, 자, 원점으로 돌리기. 오케이. 자, 의역이고 뭐고 사실 그대로 해도 되는
1: 네,
0: 부분이네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지금,
1: 예.
0: 왜냐면 지금 비동사가 나와서 좀 헷갈렸던 것
1: 지금
0: 같기도 하고요.
1: 약간 좀, 예.
0: 오케이. So, I'll go. 나 갈래. 갈 거야. 순간적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I'll go. 언제요? When you're not working. 오,
1: 오.
0: very, very
1: 아,
0: nice.
1: 여러 가지 헤맸는데, 맞긴
0: 결국에는
1: 맞았네요.
0: 처음입니다.
1: 예.
0: 자, work는 단순하게 일하다라는 동사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비동사 ing. 그래서 네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때나 거기 갈래?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니?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1: 아.
0: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I'll go. 문장 끝날 수 있죠. I'll
1: 네.
0: go. 근데 언제 가는지를 표현하려고 뭘 썼어요?
1: When?
0: when을 썼어요.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So, when 평서문 이렇게 해서 when 뒤에 문장을 써주면 뭐뭐뭐일 때라는 식으로 엄청 문장 길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Okay? So,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When you're not working이 그러니까 you're not working이 아예 평서문 어순이잖아요.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나한테 전화해. 근데 내가 자유로울 때,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될 때란 뜻이에요. 나에게 전화해. 일단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자, 당신이 자유로울 때, 한마디로 시간이 있을 때.
1: When you have a time.
0: Free라는 단어를 저기
1: 시간이 있을
0: 쓰기로,
1: 때.
0: 근데 free, 자유로울 때를 쓰기로 했는데요.
1: When you free.
0: 근데 방금 when you have time이라 그랬어요?
1: When you have time.
0: time.
1: When you have a time이라
0: 그냥
1: 그랬는데?
0: have time입니다.
1: Have time.
0: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When you
0: 틀린 거
1: have time.
0: 아니라 free라는 게 그런 뜻이 돼요. So
1: Oh.
0: when you are free.
1: When you are free.
0: So hey, call me when you're free or 슬기 씨한 것처럼 call me when you have time. 걔도 괜찮은데
1: 네.
0: 대신에 have time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기.
1: 아,
0: 네.
1: 알겠습니다.
0: 자, how about this? 내가 떠날게.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연락 주면 그때 내가 떠날게. 맞춰서 갈게. 이런 느낌 알죠?
1: 네네네.
0: 자, 나는 떠날게. will 써서.
1: I will leave
0: Okay, I'll leave.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1: when you call
0: When you
1: me.
0: call me. I'll leave when you call me.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요. 심지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문장이.
1: 오, 그러네요.
0: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1: Yes.
0: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물론 뒤에 나오는 거 시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자, 읽어볼게요. Call me when you're free.
1: Call me when you're free.
0: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1: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짠!

0: go when you're not working.
1: All 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Mm-hmm.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0: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자, 두 번째는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0: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2: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3: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2: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Got a job at Mayu Cosmetics.
1: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자, 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0: I got a part-time job.
1: 아하. 자, 네일 가게에서 그러면은
0: at a nail salon.
1: At a nail salon, right? So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Mm-hmm. Right, 세 번째는요. 나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구했다. 어떻게 할까요?
0: I got a job.
1: 어, 그냥 잡이 아니라?
0: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그렇죠.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3: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Alright,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Only if 뭐뭐뭐. Mm-hmm. 자, 이거는 진짜 이런 느낌 주세요. 그거 할 경우에만 말이야. Mm. 조건을 이렇게 심어주는 느낌.
0: 네.
1: 자, 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0: Only if you study hard.
1: 오, 좋아요. Only if you study hard. 내가 숙제를 할 경우에만.
0: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오, 뭔가 엄마의 포스가 나왔어요.
0: Yes.
1: 자, 세 번째. 어,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일단은 sure 하면서
0: sure.
1: 하지만
0: but
1: okay. 내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0: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어, 좋아요. Very nice. 읽어 보겠습니다.
3: Only if you study hard.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예이!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5: Awesome!

0: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What?
0: I'll go when you're not there.
2: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get my allowance every week.
2: There you go. Allowance도 이제부터 알아주시고요.
3: 네.
2: Every week도 알아주세요. Every week.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Only if 평소문. Only if 뭐뭐뭐. 예.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조건을 걸었나 봐요.
3: 그렇죠.
2: 그 뭐라 그럴까. 승진시켜 줄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을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1: 가봐야죠. 네네.
0: 예. 제목이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 Part 1인데요.
1: 네네.
0: 어떻게 좀 쓰고 다니세요? 제가 미국에서는
1: 네.
0: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1: 그쵸.
0: 다들 쓰고 다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 왔더니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1: 이게 선글라스도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0: Right, right.
1: 저도 손에 잡히는 곳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막 오래 하지 않으니까
0: 네.
1: 선글라스를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안경을 끼니까
0: 그렇구나.
1: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이중으로 껴봤거든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아니, 네. 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착용하는 거가
1: 네.
0: 살짝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저도 선글라스 한번 꼈다가 너무 연예인인 척한다 이런 소리 조금 들은 적 있어요.
0: 오케이. 네. 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1: 예.
0: 자, 아무튼 오늘은 선글라스 파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응?
0: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왜냐면, 저거 하나 주세요. 이런 경우 보통 없잖아요.
1: 그쵸.
0: 자기 얼굴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따져보죠.
1: 네,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랑 착용을 해서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0: 저 완전 다릅니다.
1: 그래서
0: 제가,
1: 꼭 트라이 해봐야 돼.
0: 예전에 온라인으로
1: 예.
0: 잘못 썼다가,
1: 아이고.
0: 괜찮아서 했더니, 눈알만 거의 가리는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1: 단품행.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와우.
1: 아하. 또 컬러 문제로 뭐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
0: 맞아요.
1: 많죠.
0: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겠죠. 한번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우, 잠깐. 요거 선글라스 요거 써봐도 될까요?
2: You like these?
1: Yes.
2: Yeah.
1: 써봐도 될까요?
2: Sorry?
1: Try.
2: Oh, can you?
1: Yeah.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Just came in.